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기억은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해주지만 때로는 익숙한 이름과 약속, 소중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분자 이사장님의 칼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마음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언젠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던 중 저도 모르게 다른 한 손으로 책상 위를 더듬으며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라고 찾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임상심리학 박사에게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집중력 검사인 토바를 받은 결과 점수가 154나 나왔습니다. 45, 50대 수준의 점수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초기 증상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건강 문제입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과 위축에서 비롯되지만 건망증은 뇌를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 기억 용량이 초과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곧 기억해내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모임에 세인트 조셉 병원의 치매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한인이 치매를 정신질환이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인은 80%, 일본인은 40%, 미국인은 10%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의심한다는 지적에도 수긍이 갔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사소한 건망증에도 크게 놀라 이를 확대 해석하고 스스로에게 치매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에서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환자 본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달리 치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뇌의 기능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보살펴 주셨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거꾸로 내가 돌봐드려야 할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가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성과 사랑이 아이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듯 치매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세심한 돌봄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가족의 보살핌일 것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치매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도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내게 스며들었지요. 나는 당신처럼 웃고 당신처럼 울고 또 당신의 냄새를 풍겨요. 당신의 손길은 그대로 내 육체에 새겨져 있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치매를 앓는 주인공이 잠시 기억을 되찾았을 때 전한 이 말이 치매 환자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앞서 유분자 이사장님의 칼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통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치매의 주요 증상과 뇌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찾거나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안경을 찾았던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덜컥 겁부터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깜빡했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청력 저하, 약물의 부작용,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결핍처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깜빡했지만 나중에 기억해내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가 차근차근 되짚어 찾아낸다면 일반적인 건망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고 돈을 관리하거나 약을 챙겨 먹는 일이 어려워지고 평소 잘하던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자주 떠오르지 않거나 날짜와 장소를 혼동하고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성격과 행동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변화입니다. 치매는 하나의 특정한 병 이름이라기보다 기억력과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시니어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치매를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뇌 건강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돕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심장에 좋은 생활 습관은 뇌에도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을 그대로 방치하면 뇌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과 견과류를 골고루 드십시오. 특정 음식이나 건강보조제 하나가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여러 가지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영양제나 보조제를 광고만 믿고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담배는 끊고 술은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혈관과 뇌 건강에 해롭고 과도한 음주는 기억력과 판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연이나 절주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료진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력과 시력을 관리하십시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TV 소리를 전보다 크게 듣거나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교회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며 노래나 미술, 독서와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활동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충분히 자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거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십시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의 미끄러운 매트와 전선을 정리하고 계단과 욕실은 밝게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나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억력의 변화가 걱정된다면 인터넷 정보만 보고 스스로 치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무조건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기억력 문제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가족도 변화를 느낀다면 주치의나 기억력 전문기관을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에 검사를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고 치매가 확인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돌봄 계획을 더 일찍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검사 점수만으로 치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력 검사와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부러 가족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거나 억지로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짧고 부드러운 말로 설명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과 돌봄만으로 치매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이해와 따뜻한 보살핌은 환자의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간병하는 가족 역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이 조금 흐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과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잊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목소리와 익숙한 손길,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검진,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무료 메모리 스크리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기억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와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멀고도 험한 여정, 무엇을 들고 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데이빗 제레마야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장을 가볍게 하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Travel light. Take only what you need.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노인이 평생을 살던 마을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무엇을 손에 들고 가시려고 합니까? 돈입니까? 지도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그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등불 하나만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되물었어요. 등불 하나로 충분하겠습니까? 길은 멀고 짐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노인이 답을 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손에 이것저것 들고 가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등불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등불은 길을 다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발 앞 한 걸음을 비추어줍니다. 먼 길은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 길을 떠날 때 손에는 빛을 들고 마음에는 가벼움을 품고 곁에는 동행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준비물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작은 빛과 함께 갈 동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혼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달릴 수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달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 탐욕의 짐, 근심의 짐, 과하게 받았던 상처의 짐까지 지고 가려고 하니 힘에 겹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리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행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조지 뮐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 했던 분이시죠. 근데 조지 뮐러가 젊은 시절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1825년도 토요일 저녁인데요. 자기 친구의 권유로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게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본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회심을 하고 그는 그 이후에 잡히면 죽는다에서 주님께 잡혀야 산다는 모습으로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시편 68편 5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2천여 명의 고아를 먹이는 큰 사역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은행의 잔고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부나 부자들이나 후원자들에게 단 한 번도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재정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렇게 한 결과 그는 6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참으로 길고도 모나먼 사역의 여정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으며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허슨 테일러 같은 페이트 미션 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2개국을 순회하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까지도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 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 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프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이 9월 23에서 24, 29에서 30일에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내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에서 있습니다.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우리의 기억은 때로 희미해질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까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꾸준히 돌보고 작은 변화가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말을 천천히 들어주고 자주 안부를 나누며 함께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시간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5: 예,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최신덕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행복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좋은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활동하셨고요. 11대에서는 잠시 의회를 떠나 계셨다가 이번에 12대에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복귀하신 소감 어떠세요?
5: 일단 이제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0대 때는 아무래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배우고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의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서 현장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느꼈던 거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현장 가까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행복감이 커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입니다.
4: 네, 이번엔 의정활동에 복귀하신 걸 넘어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셨어요. 이번에 임기 동안 문체위 운영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5: 예,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각각의 분야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과 행복 지수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것을 절약하고 어떤 것을 또 지켜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이럴수록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정책이 도민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제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15명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 함께 나가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4: 네. 의원님이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도민의 행복까지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건 그럼 뭡니까?
5: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에 이제 포진할 만큼 이렇게 급성장했고, 이렇게 실제 의식주 생활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타 나라보다 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행복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 가까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화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된다. 결국에는 도민들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조금 즐거워졌네, 행복해졌네 라고 느끼는 것이 좋은 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행복 지수를 높이는 문화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리고 계세요?
5: 제가 요번 이제 12대 의회에서 1번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경기예술축제라는 건데, 뭐 얼핏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거창한 건 아니고,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분야는 종목별로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전문 체육인들이 모이는 도민체전, 그리고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이는 생활체육 대축전,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예술 분야는 이런 게 없어갖고 예술 분야도 각 종목별로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연의 장을 펼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4: 엄청 거창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의 각 종목별로, 와, 예술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5: 그렇죠, 예.
4: 그러면 경기 예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문화 정책 지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경기도 뭐 현안 같은 것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실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 재정이 지금 비상 상황으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의회 추경 예산 심사도 이슈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억 넘게 감액이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5: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함까지 느낄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전체 예산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최소한 전체 예산의 2%는 우리가 이렇게 책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요번 감액을 할때 보면 감액 추경에서는 전체의 10% 정도의 감액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만 해봐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명한 절약인가? 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체육 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이건 투자라고 이제 저희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손대기 쉬운 이런 항목으로 지금 문화체육 관광 예산을 삭감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4: 네.
5: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제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술인 기회소득, 또 장애인 생활체육, 문화예술 관광 관련 사업들이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절감 대상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정책 뭐라고 보세요?
5: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10대 그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이제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도 보면 진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 네.
5: 이런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을 해줬던 건데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결정이 너무나 아쉽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 네.
5: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어쨌든 이것을 다시 그 생태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4: 네.
5: 그 단비 같은 지원금으로도 창작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또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연결되는 이런 생태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걸 복원시키는 데는 더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4: 이번에 500억 원 넘게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될 예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5: 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의 예결위 기간이고 오늘까지 대략 이제 설명을 집행부에게 듣고 내일 경우에는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텐데, 지금 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 관광 예산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표단에게도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그게 또 그렇지만 이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얼만큼 동의를 해줄지는 물음표로 남고는 있습니다.
4: 이번에 추경심사에서 예산 감액 규모만큼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서운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아쉬운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5: 네, 많이 아쉽죠.
4: 네.
5: 이게 뭐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을 다 정해서 오는 거는 의회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인 처사였고, 보통 제가 의정활동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4: 네.
5: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번은 그랬다 치더라도 내년도 이제 본예산도 곧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4: 그러니까 향후 경기도가 예산 편성하거나 주요 정책들 추진할 때 그러니까 잘 소통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5: 그러니까 예전에 10대 때 보면 굉장히 스시 이렇게 굉장히 자주
4: 아, 수시로 자주 만나셨어요?
5: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12대 다시 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집행부는 왜 이럴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 추미애 지사님의 기조 속에 집행부가 너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4: 네.
5: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렇게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적 결정이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좀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지사 둘러싸고 도민 사퇴 청원에 의해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5: 예, 물론 예, 얼마나 속상하시면 도민들께서 그런 청원까지 흔히 보통 이제 시작한 지 뭐 3개월이 안 됐잖아요.
4: 네.
5: 임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보통들 이제 정치적 용어로 허니문 기간이라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분야만 보더라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만 명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한 수천 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 분야에 걸치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황당함이 커져갖고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청원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제 뭐 사퇴 청원이라는 건 이제 꼭 사퇴해라 이런 것보다는 속상함의 표현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걸 대처하는 우리 도 집행부도 그걸 이제 청원을 이제 일방적으로 종결시켰잖아요.
4: 네.
5: 그리고 그러한 대응도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5: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물론 뭐 지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민들이 수긍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4: 예.
5: 근데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4: 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경기예술축제, 이제 문화예술정책의 아주 큰 축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짧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다른 기존의 지역축제들과 어떤 차별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5: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분야에서 좀 흥미 내지는 창작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 31개 시군의 시립 합창단이 있잖아요.
4: 네.
5: 그리고 그분들이 한 그 개최지에 모여서 경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장려상 이렇게 상도 주고 또 미술 분야로 가면 미술 분야가 8개 분야가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 뭐 분야별로 3점 내지 5점씩 출품을 하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 예술 축제에 참여하는 그 예술인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도 시키고 좀 권위도 이게 좀 축적이 되면 이 상위 권위가 있어서 예술인들에게 나 거기를 꼭 참여하고 싶어 참여해서 좀 좋은 성과도 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4: 네, 이런 문화축제 그러니까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산하기관들도 많잖아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뭐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5: 네, 맞습니다. 예.
4: 그러니까.
5: 그래서 경기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4: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 김포신데요. 이것도 짧게 현안 여쭙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0: 무선 연결이 이제 예타 통과가 돼서 실시 계획 용역을 이제 실시했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타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문제도 모든 신도시가 비슷한 상황인데 과밀학급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 부분에서는 과밀학급과 동시에 이제 중학교의 통학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예,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네, 교통 현안을 가장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도민들께 네.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하나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0: 저는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1: 김광석 씨의 노래예요?
0: 네.
1: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왜 좋아하세요?
0: 오래전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경쾌한 뭐 리듬도 좋고 뭐 가사말도 노랫말도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뒤로 이렇게 어때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그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경기도민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경쾌하고 이 즐거운 노랫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1부 클로징하면서 노래 전해드릴 거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전반기 2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민들 삶에 우리 경기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좀 더 일상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저희들이 더욱 노력할 거고요. 특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유아체육도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예,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유아들의 적절한 신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고 있는 듯한 이렇게 현실이어서
1: 네.
0: 유아체육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양성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그런 유아체육 지도자 양성 활성화 방안도 되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면서 증시, 투자, 경제적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Y10 라디오 해봅시다 공식 특파원은 아니고요. 비공식 특파원입니다. 지금 어디 나가 계신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진석 네버슬립 팀장 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고문입니다.
2: 어디 계세요?
3: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2: 네, 저희는 서울 서쪽 끝에 있으니까 서울 중심 특파원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뉴욕 가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3: 네, 다음 주에 뉴욕에 이제 회사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마도 또 YTN 청취자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좀 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2: 예, 노력해보고요. 뭐 안 되면 저희는 또 다른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오를 거예요. 증시 올라서 충격인데 오를 겁니다라고 제작진하고 소통을 했는데 진짜 올랐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3: 사실 오를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 아, 저희만 네, 몰랐네요. 네.
3: 예, 뉴욕 증시를 좀 잠깐 돌아보면
2: 네.
3: 나스닥이 1.7% 올랐고 다우가 0.6%, S&P 500이 한 1.2% 정도 올랐는데
2: 네.
3: 이게 6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올랐냐, 그거 어떻게 봤냐라고 말씀 주시면 금리 올린 이유를 제가 봤어요.
2: 예.
3: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는 악재가 되죠. 근데 케빈 허쉬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2: 예.
3: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
2: 예.
3: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AI 투자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특히 이제 강한 그 이 자본 투자가 이 인상을 야기한 게 경기가 무너져서 이제 생긴 이벤트가 아니고 물가를 AI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었고요.
2: 성장 엔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 좀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잘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3: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0: 그러면은 AI 투자 계속 될 거구나. 연준도 AI 가능성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볼 거라고 저는 본게좀 있습니다.
1: 예. 자, 이 흐름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올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른 게 아니라 상승세. 그러니까 워시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세의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네요. 다만 정부가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그걸 악재로 보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이어지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지속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1: 예.
0: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연준의 시그널이 있었고, 실제로 점도표에도 같은 전망치가 좀 나와 있죠.
1: 네.
0: 10년물부터 봐야 되는데, 5%를 다시 뚫을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고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0: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게 이제 주말 이슈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무부의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9일에 60억 달러 장기채 재매입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적다고 시장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주식시장, 채권시장 보면서 바이백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유가 채권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거고, 중동 정세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363.39, 무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속도 조절론, 여의도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밀렸다가 반등했어요.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0: 사실 속도 조절론이 조금 뜬금없죠. 시장에는 뭐 알려진 바가 있었긴 했는데,
1: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0: 뭐,
1: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오를만 하면 반도체가 악재 뉴스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당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것처럼 막 시장이 동요했지만, 실제로 어딜 봐도 그런 변화나 주문치가 바뀐 것은 없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연준마저 AI 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가 국채 좀 내려오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매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되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젠슨 황, 그다음에 뭐 저커버그, 머스크 이렇게 정말 기술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이 이야기, 즉 AI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막아서면서 계속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도 전달된 건가요?
0: 뭐 전반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젠슨 황의 컨퍼런스에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정책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거 카르텔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너무 많이 팔았다는 부분으로 튀어 오른 것 같습니다.
1: 예, 뭐 완전한 해소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정 정도 처음 제기된 속도 조절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0: 예. 지금 뭐 삼전 닉스 쪽에는 뭐 어젯밤의 상황도 봤을 때도
1: 네.
0: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뭐 잠깐 시장 얘기를 드리면
1: 네.
0: 지금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빠진 삼전 SK 하이닉스가 오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텔의 리프탄 CEO가 메모리 공급 내년도 역시 빠듯하다 전망을 추가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부분에서 HBM 점유율 회복되는 삼전 SK 하이닉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나중에는 저희가 좀 중국 관련한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안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또 흐르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AI 데이터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말 저녁 축제 냄새 진하게 나는 LA 한인타운에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수입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예요.
0: 저는 낮에는 그냥 윌셔랑 웨스턴 근처 돌아다니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고요. 밤에는 괜히 제다이를 존경하면서 UFO를 기다리는 괴짜 DJ입니다. AI로 밤마다 음악도 좀 만지작거리고요.
1: 저는 한인타운 토박이 2세 웹디자이너고요. K푸드, K컬처 냄새만 맡아도 바로 달려가는 트렌드 덕후입니다. 선배님이 공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실 때 저는 지상에서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0: 오늘 회차 제목부터 맛있습니다. 제53회 LA 한인축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질 먹거리 특집으로 함께할게요. 노먼디랑 올림픽 사이 그 공원에 길게 늘어선 부스들 떡볶이 순대 핫도그 호떡 냄새가 저녁 바람 타고 싹 올라오는 그 풍경 상상만 해도 침이 돌죠.
1: 주제도 딱이죠. LA 아리랑, 먹거리도 아리랑이에요. 한쪽에서는 농수산 엑스포라고 해서 한국 각 지역 특산물 잔뜩 늘어놓고 다른 쪽에서는 길게 줄 서서 꼬치 치킨 어묵국물 받아들고 아이들은 솜사탕 들고 뛰어다니고요. 이번 주말 저녁 맑은 하늘 아래 그 축제 한가운데를 우리 입으로 한번 같이 걸어볼 겁니다.
0: 진우션 타이거 JK 윤미래, 이런 분들 무대도 멋지지만 저는 솔직히 라면 하나랑 김치전이 더 설레요. 잠시 후에는 제가 AI로 만든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도 살짝 들려드릴 거고요. 새 광고주 소반 이야기도 맛있게 풀어볼 겁니다.
1: 지금 한인축제에 가실 준비하면서 차 몰고 나오신 분들, 집에서 저녁 드시다가 라디오 켜신 분들 다 같이 상상하면서 들어주세요. 나도 그 골목 기억난다, 나만 아는 축제 맛집 있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다이 RS1650으로 사연이랑 맛집 추천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같이 나눠볼게요.
0: 자, 서울국제공원 옆 올림픽길, 군침 도는 그 냄새 따라 슬슬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도 맛있게 시작합니다. 주말 저녁 날씨 맑고 공기도 맛있는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곳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짝 입맛 돋우는 양념 코너부터 가야죠.
1: 그러니까요. 선배 지금 한인타운 지나가시는 분들, 올림픽이랑 노만디 쪽 서울국제공원 근처는 벌써 축제 준비 분위기 느껴지실 텐데요. 그 설레는 주말 저녁 입맛을 책임질 양념 코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제가 또 이 축제 시즌만 되면 밤에 괜히 DJ 모드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자작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LA 멋진 토요일. 이름 그대로 딱 지금 같은 토요일 저녁 한인축제 가기 전에 코리아타운에서 만두 먹고 순댓국 한 그릇하고 밤 공기 들이키는 그 느낌을 음악으로 한번 버무려봤습니다.
1: 선배가 이 곡 만들면서요, 올림픽이랑 서터모어 사이 그 골목에서 김치 구워지는 냄새, 길거리, 떡볶이 국물 매콤한 냄새까지 상상했다는 거 제가 봤거든요. LA 멋진 토요일 들으시면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에서 어묵 한 꼬치 들고 걷는 그 그림이 자동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0: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배를 진짜 책임져줄 새 광고주도 모셨습니다. 이름부터 든든하죠, 소반. BTS도 반한 한식의 본가라고 합니다. 윌셔에서 올림픽까지 여기저기 한식집 많은 동네지만 진짜 집밥 같은 한상 받으면 축제 구경 가기 전에 밥심 제대로 채워지잖아요.
1: 맞아요. 소방 같은 데 가서 따끈한 된장찌개에 구수한 공깃밥 한 술 떠먹고 겉절이 한 점 딱 올려서 먹으면 바로 축제 갈 준비 완료죠. 오늘 LA 한인축제 음식 이야기 나눌 때 소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골 한식집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0: 자, 그럼 우리 LA 토요일 저녁을 맛있게 시작해볼까요? 김재현의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 한 곡 들으시고요. 바로 이어서 제53회 LA 한인축제 서울국제공원 먹거리 이야기는 본편에서 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와 함께 주말 저녁 입맛 준비하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축제 먹방 토크로 돌아올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공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직 해는 쨍한데 바람결이 살짝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저도 오늘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햇빛은 세긴 한데 그늘에 서 있으면 살짝 선선해져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확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덥다가 갑자기 비 오고 그런 기억인데 요즘은 아침 저녁 바람이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1: 선배, 저는 어릴 때부터 LA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절 감각이 좀 무뎌져 있었는데 작년에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가을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길가에 낙엽도 더 보이고 사람들 옷 색깔도 조금 차분해지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수씨가 작년에 타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저는 여전히 한인타운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요즘 올림픽 거리 쪽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공원 쪽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벌써 무슨 축제 준비하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서울국제공원 쪽 자주 지나가는데요. 부스 들어올 자리 표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공원 잔디 상태도 정리하고 있고 밤에 보면 조명 테스트하는 것 같고 와, 한인축제가 진짜 코앞이구나 싶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 학교 개강 아이들 새학기 이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인타운에선 가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인축제 생각이 먼저 나요. 뭔가 우리 동네 나름의 계절 마크 같다고 할까요?
1: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한인축제 별로 안 갔거든요. 부모님이 한인타운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셔서 주말이면 다른 데로만 나갔어요. 근데 크고 나서 다시 와보니까 이 가을 축제가 이게 우리 커뮤니티 시즌이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축제가 그냥 요즘 생긴 행사가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동네 잔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상점 앞에서 간이 무대 세워놓고 동네 분들이랑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 먹고 놀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1: 선배,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스트리트 페스티벌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울국제공원 전체를 축제장처럼 쓰잖아요. 나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푸드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0: 제가 그때는 말이죠. 한인타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공원 주변도 조금 한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을 축제가 커지면서 서울국제공원 주변 도로까지 북적이고 주차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걸 보면서 아, 동네가 진짜 커졌구나 느꼈죠.
1: 선배, 주차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공감돼요. 작년에 한인축제 갔을 때도 집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친구들이랑 차 가져갔다가 결국 공원에서 좀 떨어진 데에 겨우 대고 걸어갔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0: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 사람 많은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도 돼요. 이렇게 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갖 인종, 온갖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1: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어요, 선배. 요즘 축제 테마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잖아요. LA 전체에서 라티노 흑인 백 인 아시아계 다 같이 와서 한식을 먹고 K-POP 공연 보고 우리 문화 체험해보는 거니까 코리아타운이 진짜 도심 공공 공간이 된 느낌이에요.
0: 물론 지수 씨 말도 맞죠. 다 같이 어울리는 장은 좋은데 가끔은 우리 이야기, 우리 이민사의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한류쇼처럼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먹거리 축제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선배. 그래서 요즘 축제가 보면 K-POP 공연이나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이나 역사 전시 같은 코너도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복 입어보고 이름 한글로 써보고 부모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짝이나마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건 제가 못 봤네요. 저는 주로 저녁에 가서 음악 소리만 듣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다 오는 편이라서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올해는 낮 시간에 좀 더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런 전시나 체험 부스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선배, 이번에는 꼭 낮에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보면 한 손에는 떡볶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애들 사진 찍어주면서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정신없지만 그래도 우리 뿌리를 같이 확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동네를 봐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존재를 알리려고 퍼레이드도 하고 깃발도 들고 나가던 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와서 같이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게 참 감격스럽죠.
1: 선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LA 가을 얘기에서 슬슬 이번 가을의 가장 큰 잔치 LA 한인축제 이야기로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에서 선배가 기억하시는 예전 거리축제 모습도 좀 들어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얘기해볼게요.
0: 선배, 이번 주는 진짜 코리아타운이 들썩이겠어요.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한인축제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니까 동네 공기부터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니까 주말 나들이처럼 찾는 분도 많겠네요. 음식 공연 체험 부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늘 매력적이에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축제는 동네 잔치 느낌이었거든요. 상점 앞에 조그만 무대 세우고 가족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죠.
1: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도 뿌리는 같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상인들 중심의 거리 행사였다면 이제는 LA 전역 사람들도 코리아타운을 일부러 찾아오는 공공행사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0: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리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 시절엔 한인 상권이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였고 지금은 그 얼굴이 꽤 당당해졌죠.
1: 선배, 올해 테마도 다양성과 포용 쪽으로 읽히더라고요. 한인만 보는 잔치가 아니라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아계 이웃까지 함께 오는 자리라서 코리아타운이 더 넓은 도시의 무대가 된 느낌이에요.
0: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당당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처음 마음까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생존이었고 홍보였고 이제는 문화가 됐으니 그 무게를 같이 기억해야죠.
1: 선배 말씀도 맞아요. 다만 요즘 세대는 그 역사를 교과서처럼 듣기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축제에서 떡볶이 냄새 맡고 전통놀이 보고 K-POP 무대 보는 순간에 연결이 생기거든요.
0: 아, 그건 참 좋네요. 예전엔 한국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만나는 거니까요.
1: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부모님 세대는 상권을 지키는 자리로 기억하고 저희 세대는 돌아와서 다시 배우는 자리로 느끼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동네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리고 서울국제공원이라는 장소가 또 상징적이에요. 올림픽하고 노르만디 근처 그 넓은 공간이 축제철만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사람들 발걸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보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LA답다고 느껴요. 길 하나, 공원 하나가 그냥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엔 그릇이 아주 크게 열리는 셈이에요.
0: 저는 또 이런 큰 행사 볼 때마다 한인사회가 여기서 오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1: 그쵸. 그리고 올해도 음식 공연 체험 소상공인 부스까지 다 모이면 그냥 구경하는 행사 이상이 되겠죠. 동네 경제에도 힘이 되고 서로 얼굴 익히는 자리도 되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이런 축제는 사진 몇 장으로는 다 못 담아요. 직접 걸어야 해요. 사람 소리, 음식 냄새, 무대 소리, 그게 한꺼번에 와야 코리아타운답거든요.
1: 선배, 저도 그게 좋아요. 한번 가면 아, 내가 돌아온 동네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런 새 기억이 많이 생기겠네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요즘 한인축제 준비로 동네가 분주한데요. 저는 이런 시즌만 되면 제가 처음 LA 왔을 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80년대 중반이었죠.
1: 선배, 그때는 축제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달랐겠어요.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쪽이랑 올림픽 길 전체가 화려해지잖아요. 선배가 처음 느꼈던 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처음 본 한인 퍼레이드는요. 올림픽 거리 한복판이라기보다 윌셔랑 그 옆 골목들에서 조용하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점 간판들이 한국말로 빼곡한 게 신기했죠.
1: 어머, 윌셔 쪽이요? 저는 항상 올림픽 쪽만 떠올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퍼레이드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가족이랑요?
0: 처음 퍼레이드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멕시코계였는데요. 너네 동네 축제 있다며?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버스 타고 윌셔까지 와서 어색하게 길가에 서 있었죠.
1: 멕시코계 친구랑 같이 온 게 재밌네요. 그 친구 반응이 어땠어요? 한국말 간판이랑 태극기랑 이런 거 처음 보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 친구가요. 길에 줄지어 선 트럭들 보더니 와 여기 냄새부터 다르다라고 했어요. 떡볶이랑 순대 국물 냄새가 퍼레이드 길 따라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냄새가 한국에서 공기처럼 익숙한데 그 친구 눈에는 완전 새로운 거였죠.
1: 아 상상이 돼요. 요즘도 축제 가면 음식 부스에서 나는 김치 고기 굽는 냄새가 먼저 반기잖아요. 그때는 트럭이 부스 역할을 했던 거예요?
0: 맞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깔끔한 텐트 부스보다요. 픽업트럭 뒤를 간이 주방처럼 꾸미고 아이스박스에 음료 넣어두고 그 앞에서 종이컵에 떡볶이 퍼주고 그랬어요.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 그릇 더 먹어 하시고요.
1: 선배가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눈앞에 그려져요. 저는 그런 풍경을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날 퍼레이드 행렬에는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마칭밴드 전통무용단 봉고차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0: 그때는요. 제일 기억나는 게 태권도 도복 입은 아이들 트럭이에요. 좁은 트럭 뒤에서 뒤돌려차기 시범을 하는데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다 같이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얍! 소리가 길 전체에 퍼지는 거 들으면서 괜히 제가 뿌듯해졌죠.
1: 아 귀엽다.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무대에서 멋진 태권도 시범 보여주지만 그때는 진짜 거리 자체가 무대였네요. 선배는 퍼레이드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0: 저한테 제일 강하게 남은 건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작은 그로서리들 앞이에요. 퍼레이드 행렬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게에서 일하시던 이모 삼촌들이 잠깐 나와서 손 흔들고 또 금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손님 계산하고 그랬죠. 일과 축제가 섞여있는 풍경이랄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큰 행사라기보다는 동네 일상 속에 퍼레이드가 끼어들어온 느낌이었네요. 선배 부모님 가게 앞도 퍼레이드가 지나갔어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부모님 마켓 앞도 퍼레이드 길에 걸려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계산대 대신 문 앞에 서서 행렬을 구경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셔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 깃발을 저한테 하나 더 쥐어주시더라고요.
1: 어머니가요? 어떤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엄마 아빠 세대한테는 더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0: 어머니 눈이 살짝 촉촉했어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흔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오래된 냉장고 소음이 윙 하고 울리고 안에서는 손님 한 분이라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로 퍼레이드 음악이 흘러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1: 그 공기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축제 때 서울국제공원에서 자라난 세대라 어릴 때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퍼레이드가 마케당까지 스며들던 시대가 따로 있었네요.
0: 지수 씨 세대는 공원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햇빛 피하면서 공연 보는 기억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저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가게 출입문 사이에 끼어서 행렬을 봤죠. 길바닥에 떨어진 오뎅 국물과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있던 그런 거리 축제였어요.
1: 선배 잠깐만요. 저는 자동차 매연 냄새 대신 축제하면 불꽃놀이랑 번쩍이는 LED 조명부터 떠올라요. 세대별로 코리안 퍼레이드 이미지는 진짜 다르네요. 같은 행사인데도 기억 속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0: 맞아요. 저는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항상 가게로 돌아와서 뒷정리부터 했거든요. 길에 붙은 전단지 떼고 태극기 작은 깃발을 계산대 옆에 꽂아두면 축제는 끝났는데 동네 공기가 하루 정도는 계속 들떠있는 느낌이었죠.
1: 저는 축제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스웨스턴 쪽 카페 가서 사진 정리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랬거든요. 선배 세대는 계산대 옆 깃발이 추억을 붙잡는 장치였다면 저희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친구들은 축제를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화면의 추억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네요. 저희는 종이 깃발, 플라스틱 피켓 그런 게 구석에 남아서 몇 해를 버티곤 했죠. 색이 바래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1: 선배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도 올림픽 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집에서 걸어서 나가면 바로 그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선배는 요즘 퍼레이드 볼 때는 어디서 서 계세요?
0: 요즘은요. 예전처럼 길 모서리에만 서 있지 않고 서울국제공원 쪽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올림픽가에서 작은 가게들 사이로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간판들 사이로 행렬이 비집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는 제일 반가워요.
1: 저는 공원 쪽 메인 무대를 좋아하지만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이번엔 일부러 올림픽 거리 가게들 앞에서 퍼레이드 구간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서 있었을 자리도 상상해보고요.
0: 그렇게 한번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공원 안에서 보는 축제랑 상점들 사이에서 보는 퍼레이드는 공기가 달라요. 하나는 잔디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축제고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는 계산대에 서 있고 누군가는 길가에 서 있는 그런 엇갈린 시간 속의 퍼레이드죠.
1: 선배 올해 퍼레이드 때 저랑 같이 올림픽 거리 중간 어딘가에서 서서 볼래요? 저는 사진 열심히 찍을게요. 선배는 그 옛날 트럭, 떡볶이 냄새 태권도 얍 소리 생각하시면서 지금 행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비교해주세요.
0: 좋죠, 지수씨. 그럼 저는 옛날에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작은 깃발처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팸플릿이라도 하나 꼭 들고 서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옛날 퍼레이드하고 지금 퍼레이드를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바라보면 또 새로운 장면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1: 그 약속 지켜요,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예전에 윌셔 쪽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 또 요즘 공원 위주로 다니셨던 분들은 거리 구간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때 그 시절 퍼레이드 한 장면을 새로 찍어두는 거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수씨 이제 진짜 한인축제에 카운트다운 들어간 느낌이에요. 서울국제공원 쪽은 요즘 지나가 보면 준비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출근길에 일부러 노르망디랑 올림픽 근처로 돌아가는데요. 공원 옆 도로에 이런저런 장비들 쌓여 있고 안내 배너도 하나둘 걸리니까 또 그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지수 씨는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처음 제대로 느낀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윌셔 쪽 거리 퍼레이드만 떠올랐는데 요즘은 이 공원 풍경이 한인축제 이미지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1: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밤에만 잠깐 들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잖아요. 낮에는 가족 단위로 잔디 위에 돗자리 펴고 쉬고 저녁엔 K-POP 무대 앞에 젊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0: 그게 참 흥미로운 게요. 제가 처음 봤던 한인축제는 상점 앞 길바닥 무대였거든요. 조그만 트럭 위에 앰프 올려놓고 바로 옆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팔고 상인분들이 손님 끌어모으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1: 선배가 말씀하시는 그 시절 축제는 완전 커뮤니티 생계형 이벤트 느낌이고요. 지금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은 좀 더 시티 페스티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문화체험하고 푸드부스는 거의 한식 박람회 수준이고요.
0: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화제가 됐었어요. 요즘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수 씨 말대로 동네 브랜드 이미지 K-콘텐츠 홍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1: 맞아요. 선배 요즘 축제재단에서 쓰는 슬로건들 보면 다양성이니 포용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사 자체가 한인 상권을 널리 알리면서도 동시에 여러 민족이 함께 즐기는 도시축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80년대 후반쯤 윌셔 거리를 걸어가던 때하고 지금 올림픽 거리 서울국제공원 주변을 보면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 동양인 동네에서 또 뭐 하나보다 이런 눈길도 있었거든요.
1: 요즘은 오히려 라티노 가족들이랑 흑인 백인 커플이 애들 손잡고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불고기랑 핫도그를 함께 들고 다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해시태그로 올리는 사람도 꽤 많고요.
0: 코리아타운이 LA 지도 위에 이름을 제대로 올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뒤로 축제랑 퍼레이드가 이 동네 얼굴 역할을 해온 셈인데 요즘은 그 얼굴에 K-POP 공연 푸드 엑스포 전통문화 체험이 한꺼번에 얹힌 셈이네요.
1: 맞아요. 요즘 프로그램 구성 보면 낮에는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같은 것도 해요. 저녁에는 아이돌 커버댄스 콘테스트랑 라이브 밴드 공연이 이어지는 식으로 하루가 꽉 차 있더라고요.
0: 지수씨, 그런 구성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축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희 또래는 아직도 동네 잔치 이미지가 강한데 젊은 세대는 거의 K-컬처 페스티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1: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저는 1.5세대. 2세대의 3세대가 같이 걸어다니는 장면을 보면요. 한 자리에서 뿔이랑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누군가는 부침개를, 누군가는 브라우니를 먹고 있고요.
0: 예전에는 영어 울렁증 있는 부모님들이 축제장에서 안내 방송 잘 못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저기 좀 번역해봐라 하시던 모습이 있었어요. 요즘은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오니까 서로 통역해줄 필요가 조금 줄어든 게 느껴지죠.
1: 그래도 세대차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배. 예를 들면 할머니는 농악 공연하고 사물놀이 보면서 눈이 반짝이고 손자 손녀는 옆에서 K-POP 댄스 배틀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축제 안에서도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0: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축제는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다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야 우리도 당당히 메인스트림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여러 목소리가 섞이는 게 또 이 동네답죠.
1: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푸드 엑스포만 해도 예전식 한식당 부스랑 요즘식 퓨전 한식 푸드트럭이 같이 서 있잖아요. 남은 건 어느 쪽이 더 잘 팔리냐가 아니라 둘 다 소개되는 거라고 봐요.
0: 지수 씨 말 듣고 보니까 코리아타운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혼합을 계속 실험해온 동네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장터 정서랑 대형 이벤트가 섞여 있고 한복이랑 청바지가 나란히 있는 그런 풍경 말이죠.
1: 게다가 요즘 축제는 지역 경제에도 꽤 도움이 되잖아요. 축제 기간엔 공원 안부스뿐 아니라 주변 식당 카페마트까지 다 바빠지거든요. 같이 온 손님들이 행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근처 가게도 들르는 패턴이 꽤 많아요.
0: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축제장 나와서 올림픽길 건너 쪽에서 냉면 한 그릇, 숯불갈비 한 접시 드시고 가시는 분들 많죠. 동네 전체가 하나의 큰 장터처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선배의 그 연결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축제재단이랑 로컬 상권의 과제인 것 같아요. 공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윌셔나 버몬트 쪽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만드는 동선 설계 같은 거요.
0: LA 한인축제가 해온 역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건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도 여기 있다. 를 눈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퍼레이드 행렬이 올림픽가를 따라 쭉 지나갈 때 그 존재감이 정말 크죠.
1: 그런 면에서 이번 퍼레이드 주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배.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말 자체가요. 한인사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LA 전체가 같이 걸어갈 내러티브를 축제라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0: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정작 소규모 커뮤니티 단체나 작은 교회 봉사 모임 같은 데는 존재감이 묻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 축제의 뿌리인데 말이죠.
1: 그 부분은 진짜 고민해볼 지점이네요, 선배. 그래서 요즘은 부스 중에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소개 코너도 따로 만들어서 청소년 봉사단체, 시니어 지원단체 같은 곳을 소개하려는 시도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0: 지수 씨가 그런 건 정보를 더 잘 아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게 이민일 세대가 읽어놓은 터전에 다음 세대가 어떤 구조를 더 얹을 건지 실험하는 장면 같아요. 축제판이 그 실험실 역할까지 하는 셈이고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이제는 축제에 오는 사람이 꼭 한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라티노 중동계, 동유럽계 손님들까지 한식 먹고 K-POP을 즐기면서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0: 그렇게 여러 민족이 얼쩡얼쩡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도 줄고 편견도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저는 믿어요. 저 동네는 위험하다 이런 말 듣던 시절도 있었는데 축제 덕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요.
1: 선배, 한인축제가 그런 도시 이미지까지 바꾸는 힘을 갖게 된 건 반세기 넘게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잠깐 반짝하는 행사였다면 그 정도 무게감을 갖기 어렵잖아요. 시간의 레이어가 쌓인 거죠.
0: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축제장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 보면 단순히 놀이공원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뿌리가 남긴 발자국을 밟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본인은 잘 몰라도 몸으로 그런 공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릴 땐 한인타운이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가운데 서 있으면 이곳이 제 루트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돼요. 낯설던 타운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집 같은 공간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0: 지수 씨 이야기 들으니까 축제가 단순히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한쪽에서는 이민 선배님들 행렬이 지나가고 다른 쪽에서는 차세대가 무대에서 춤추는 그 풍경 말이죠.
1: 그래서 저는 이번 축제에도 청취자 여러분이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까지 한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어보는 경험 자체가 요즘 도시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선배. 선배,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축제 얘기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려고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0: 아, 좋네요, 지수 씨. 저희가 아는 건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거고 AI는 또 숫자랑 자료로 보는 거니까요. 어떤 얘기 들고 오셨나요?
1: 일단요, 선배, LA 코리아타운 같은 동네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에 누가 많이 오나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인뿐 아니라 라티노 백인 아시아계가 골고루 섞여서 오는 비율이 꽤 높게 잡히더라고요.
0: 그래요? 저는 한인 비율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퍼레이드 나가보면 한국말이 더 많이 들리긴 했거든요.
1: 퍼레이드랑 공원축제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선배. AI한테 물어봤더니 서울국제공원에서 하는 행사 사진이랑 위치태그 분석한 자료에서는 한인 아닌 방문객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0: 아, 공원이라 그런가 보네요. 퍼레이드는 길에서 행렬 보는 느낌이라 한인 커뮤니티가 주인공이고 공원 안은 피크닉 온 이웃들까지 같이 섞이는 분위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선배. 재밌었던 건 같은 도시 안에서 비교해도 차이가 있어요. AI가 LA 다른 커뮤니티 축제도 같이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 유대계가 많이 사는 동네 퍼레이드는 종교색이 강해서 지역 주민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요.
0: 그렇겠네요. 시나고그 주변에서 하면 아무래도 자기 동네 행사 느낌이 강하죠. 한인 축제는 종교보다는 문화 중심이라서 문턱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리고 중국계 축제의 데이터 보면요. 설날 시즌에 하는 행사는 관광객 비율이 되게 높게 잡혀요. LA 차이나타운 쪽은 타운 자체가 관광 코스처럼 돼 있어서 그런지 외지인 비중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코리아타운은 사이에 있는 느낌이네요. 완전 동네 안잔치도 아니고 완전 관광 코스도 아니고 주민이랑 손님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자리랄까요?
1: 맞아요, 선배. 또 AI가 재미있는 비교를 보여줬는데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하는 한인 행사랑 LA 한인 축제를 나란히 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뉴욕 쪽은 한인 거주 비율이 높아서 동네 사람 모이는 장터 느낌이 강하고요.
0: 플러싱은 제가 잠깐 들렀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역 옆에 한인 가게들이 쫙 붙어있고 길에서 한국말이 계속 들리는 그런 동네였죠.
1: 반대로 토론토 같은 곳은요. 코리아타운 축제들이 캐나다 전체 다문화 행사 속에 한 코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같이 참여하는 그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LA는 도시만의 코리아타운이 박혀 있으니까 도시 행사랑 한인 행사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네요. 도로 막고 하는 거 보면 시에서 보는 시선도 다를 테고요.
1: 선배 숫자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AI가 최근 몇 년 자료를 쭉 모아서 보여줬는데 LA 한인 축제 시즌에 주변 식당이나 카페카드 사용량이 평소보다 꽤 많이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0: 아, 그건 제가 체감으로도 느꼈어요. 축제 주간에는 예약이 잘 안 되고 점심 저녁 시간에 줄이 길어지죠.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데이터에도 찍히는 거군요.
1: 네, 물론 정확한 숫자를 다 외우진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AI가 보여준 카드 모바일 결제 패턴만 봐도 축제가 동네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눈에 보이더라고요.
0: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축제 준비가 번거로워도 매출 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예전에는 상점 홍보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음식점이랑 카페들이 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같고요.
1: 선배,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퍼레이드 참가자 구성을 시간 흐름으로 비교한 자료예요. 예전엔 거의 한인단체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카운티나 시 정부 차량, 다른 커뮤니티 그룹 참가 비율이 많이 늘어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요즘 보면 경찰차, 소방차, 시의회 쪽 차량, 그리고 다른 민족 학교 밴드도 같이 행렬에 들어오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한인 상점교회 깃발이 거의 다였는데요.
1: 이게 또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선배. AI가 사진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요즘 퍼레이드에는 유모차 끄는 젊은 부모 중고등학생 그리고 시니어 그룹까지 같이 나온 사진이 많은데요. 몇십 년 전 자료는 가족 단위보다는 단체 중심이라 표정이 좀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옛날 사진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단체 깃발 들고 정렬해서 걷는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애들 손잡고 걷고 강아지 줄도 보이고 좀 더 동네 산책 같은 분위기도 섞인 것 같아요.
1: 선배, 미래 얘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AI가 비슷한 도시들의 축제 변화를 바탕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퍼레이드 중계나 축제 현장에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콘텐츠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0: 증강현실이라 휴대폰 들으면 화면에 무슨 정보가 뜨는 그런 거 말씀이죠. 길가에서 행렬 보면서 휴대폰으로 보면 팀 소개랑 역사 같은 게 같이 뜰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선배. 그리고 또 하나는 AI가 지금 K-POP 팬덤 데이터랑 연계해서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LA 한인축제 같은 곳에서 글로벌 팬들 대상 온라인 팬미팅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0: 그러면 코리아타운에서 하는 행사가 동네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에 보는 시대가 되는 거네요. 예전에는 사진 몇 장 신문에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요.
1: 맞아요, 선배. 또 흥미로웠던 건 베트남계 커뮤니티 축제랑 비교 자료예요. 리틀사이공 쪽 설 행사들은 베트남 이민 1세대 상점들이 중심인데 차세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요. 한인 축제는 2세대, 3세대 자원봉사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0: 그건 조금 의외네요. 제가 보기엔 베트남 젊은 세대도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데이터상으론 우리 쪽이 다음 세대 참여가 더 활발하게 잡히는군요. 퍼레이드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실제로도 젊은 얼굴이 많긴 해요.
1: 선배, 뉴욕, 토론토 같은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봐도 LA는 퍼레이드 같은 야외 행사가 도시 이미지랑 연결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관광 안내 자료나 도시 소개 사진에 코리안 퍼레이드 장면이 꽤 자주 쓰인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늘 보던 그 행렬이 LA라는 도시를 소개할 때 하나의 상징 그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저도 조금 놀랍네요.
1: 마지막으로요. 선배 AI가 축제 자원봉사 지원 양식을 모아본 자료를 보여줬는데 요즘은 지원서에 한국 문화 경험을 쌓고 싶다다른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싶다 이런 문장이 많이 보였어요. 예전엔 이력서 쌓기용 문구가 더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세월이 느껴지네요. 예전에는 그냥 봉사 시간 채우려고 나오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재미있어서 또 자기 뿌리 좀 느껴보려고 나오는 젊은 분들도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AI가 보여주는 그림이 제 현장 기억하고도 꽤 맞아떨어지네요. 선배, 오늘처럼 햇빛은 아직 센데 바람만 먼저 서늘해지는 날엔 괜히 마음이 축제 쪽으로 가죠. 코리아타운이 참사람 마음을 잘 데려가는 동네예요.
1: 맞아요, 선배.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어요. 동네 공기랑 사람 얼굴이 같이 밝아질 것 같아요.
0: 저는 이런 날이면 오래된 단골집 생각이 나요. 그 가게 불빛 앞에서 서로 인사 나누던 풍경, 그게 축제하고도 이어져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 오래 남으시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선배, 결국 축제라는 게 그냥 흥겨운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다음 주에는 코리아타운의 또 다른 골목 이야기로 이어가보죠.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공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직 해는 쨍한데 바람결이 살짝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 저도 오늘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햇빛은 세긴 한데 그늘에 서 있으면 살짝 선선해져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확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덥다가 갑자기 비 오고 그런 기억인데 요즘은 아침 저녁 바람이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지네요.
1: 선배, 저는 어릴 때부터 LA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절 감각이 좀 무뎌져 있었는데 작년에 한인타운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는 가을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길가에 낙엽도 더 보이고 사람들 옷 색깔도 조금 차분해지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수씨가 작년에 타운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저는 여전히 한인타운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요즘 올림픽 거리 쪽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공원 쪽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벌써 무슨 축제 준비하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서울국제공원 쪽 자주 지나가는데요. 부스 들어올 자리 표시해놓고 있더라고요. 공원 잔디 상태도 정리하고 있고 밤에 보면 조명 테스트하는 것 같고 와, 한인축제가 진짜 코앞이구나 싶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을 하면 학교 개강 아이들 새학기 이런 게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인타운에선 가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인축제 생각이 먼저 나요. 뭔가 우리 동네 나름의 계절 마크 같다고 할까요?
1: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한인축제 별로 안 갔거든요. 부모님이 한인타운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셔서 주말이면 다른 데로만 나갔어요. 근데 크고 나서 다시 와보니까 이 가을 축제가 이게 우리 커뮤니티 시즌이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축제가 그냥 요즘 생긴 행사가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동네 잔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상점 앞에서 간이 무대 세워놓고 동네 분들이랑 가족들 모여서 간단하게 먹고 놀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1: 선배,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스트리트 페스티벌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울국제공원 전체를 축제장처럼 쓰잖아요. 나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푸드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0: 제가 그때는 말이죠. 한인타운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공원 주변도 조금 한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을 축제가 커지면서 서울국제공원 주변 도로까지 북적이고 주차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걸 보면서 아, 동네가 진짜 커졌구나 느꼈죠.
1: 선배 주차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공감돼요. 작년에 한인축제 갔을 때도 집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친구들이랑 차 가져갔다가 결국 공원에서 좀 떨어진 데에 겨우 대고 걸어갔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0: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 사람 많은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도 돼요. 이렇게 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갖 인종, 온갖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1: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어요, 선배. 요즘 축제 테마 자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잖아요. LA 전체에서 라티노 흑인 백 인 아시아계 다 같이 와서 한식을 먹고 K-POP 공연 보고 우리 문화 체험해보는 거니까 코리아타운이 진짜 도심 공공 공간이 된 느낌이에요.
0: 물론 지수 씨 말도 맞죠. 다 같이 어울리는 장은 좋은데 가끔은 우리 이야기, 우리 이민사의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한류쇼처럼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먹거리 축제로만 소비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선배. 그래서 요즘 축제 가보면 K-POP 공연이나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이나 역사 전시 같은 코너도 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복 입어보고 이름 한글로 써보고 부모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짝이나마 볼 수 있게 만드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건 제가 못 봤네요. 저는 주로 저녁에 가서 음악 소리만 듣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다 오는 편이라서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올해는 낮 시간에 좀 더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런 전시나 체험 부스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선배, 이번에는 꼭 낮에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보면 한 손에는 떡볶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애들 사진 찍어주면서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정신없지만 그래도 우리 뿌리를 같이 확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동네를 봐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우리 존재를 알리려고 퍼레이드도 하고 깃발도 들고 나가던 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와서 같이 놀고 먹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게 참 감격스럽죠.
1: 선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LA 가을 얘기에서 슬슬 이번 가을의 가장 큰 잔치 LA 한인축제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에서 선배가 기억하시는 예전 거리축제 모습도 좀 들어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0: 선배, 이번 주는 진짜 코리아타운이 들썩이겠어요. 10월 1일부터 나흘 동안 한인축제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니까 동네 공기부터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니까 주말 나들이처럼 찾는 분도 많겠네요. 음식 공연 체험 부스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늘 매력적이에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축제는 동네 잔치 느낌이었거든요. 상점 앞에 조그만 무대 세우고 가족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런 분위기였죠.
1: 지금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도 뿌리는 같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상인들 중심의 거리 행사였다면 이제는 LA 전역 사람들도 코리아타운을 일부러 찾아오는 공공행사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0: 맞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거리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 시절엔 한인 상권이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였고 지금은 그 얼굴이 꽤 당당해졌죠.
1: 선배, 올해 테마도 다양성과 포용 쪽으로 읽히더라고요. 한인만 보는 잔치가 아니라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아계 이웃까지 함께 오는 자리라서 코리아타운이 더 넓은 도시의 무대가 된 느낌이에요.
0: 그 말씀에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당당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처음 마음까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생존이었고 홍보였고 이제는 문화가 됐으니 그 무게를 같이 기억해야죠.
1: 선배 말씀도 맞아요. 다만 요즘 세대는 그 역사를 교과서처럼 듣기보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필요해요. 축제에서 떡볶이 냄새 맡고 전통놀이 보고 K-POP 무대 보는 순간에 연결이 생기거든요.
0: 아, 그건 참 좋네요. 예전엔 한국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만나는 거니까요.
1: 그래서 더 의미가 커요. 부모님 세대는 상권을 지키는 자리로 기억하고 저희 세대는 돌아와서 다시 배우는 자리로 느끼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동네의 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0: 그리고 서울국제공원이라는 장소가 또 상징적이에요. 올림픽하고 노르만디 근처 그 넓은 공간이 축제철만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사람들 발걸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게 보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LA답다고 느껴요. 길 하나, 공원 하나가 그냥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번 주엔 그릇이 아주 크게 열리는 셈이에요.
0: 저는 또 이런 큰 행사 볼 때마다 한인사회가 여기서 오래 버텨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1: 그쵸. 그리고 올해도 음식 공연 체험 소상공인 부스까지 다 모이면 그냥 구경하는 행사 이상이 되겠죠. 동네 경제에도 힘이 되고 서로 얼굴 익히는 자리도 되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이런 축제는 사진 몇 장으로는 다 못 담아요. 직접 걸어야 해요. 사람 소리, 음식 냄새, 무대 소리, 그게 한꺼번에 와야 코리아타운답거든요.
1: 선배, 저도 그게 좋아요. 한번 가면 아, 내가 돌아온 동네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런 새 기억이 많이 생기겠네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요즘 한인 축제 준비로 동네가 분주한데요. 저는 이런 시즌만 되면 제가 처음 LA 왔을 때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80년대 중반이었죠.
1: 선배, 그때는 축제 분위기가 지금이랑 완전 달랐겠어요. 요즘은 서울국제공원 쪽이랑 올림픽 길 전체가 화려해지잖아요. 선배가 처음 느꼈던 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처음 본 한인 퍼레이드는요. 올림픽 거리 한복판이라기보다 윌셔랑 그 옆 골목들에서 조용하게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점 간판들이 한국말로 빼곡한 게 신기했죠.
1: 어머, 윌셔 쪽이요? 저는 항상 올림픽 쪽만 떠올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퍼레이드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가족이랑요?
0: 처음 퍼레이드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그 친구가 멕시코계였는데요. 너네 동네 축제 있다며?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버스 타고 윌셔까지 와서 어색하게 길가에 서 있었죠.
1: 멕시코계 친구랑 같이 온 게 재밌네요. 그 친구 반응이 어땠어요? 한국말 간판이랑 태극기랑 이런 거 처음 보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 친구가요. 길에 줄지어 선 트럭들 보더니 와 여기 냄새부터 다르다 라고 했어요. 떡볶이랑 순대 국물 냄새가 퍼레이드 길 따라 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냄새가 한국에서 공기처럼 익숙한데 그 친구 눈에는 완전 새로운 거였죠.
1: 아 상상이 돼요. 요즘도 축제 가면 음식 부스에서 나는 김치고기 굽는 냄새가 먼저 반기잖아요. 그때는 트럭이 부스 역할을 했던 거예요?
0: 맞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깔끔한 텐트 부스보다요. 픽업트럭 뒤를 간이 주방처럼 꾸미고 아이스박스에 음료 넣어두고 그 앞에서 종이컵에 떡볶이 퍼주고 그랬어요.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 그릇 더 먹어 하시고요.
1: 선배가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눈앞에 그려져요. 저는 그런 풍경을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날 퍼레이드 행렬에는 뭐가 나왔어요? 요즘은 마칭밴드 전통무용단 봉고차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0: 그때는요.

0: 때마다 가게에서 일하시던 이모 삼촌들이 잠깐 나와서 손 흔들고 또 금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손님 계산하고 그랬죠. 일과 축제가 섞여있는 풍경이랄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큰 행사라기보다는 동네 일상 속에 퍼레이드가 끼어들어온 느낌이었네요. 선배 부모님 가게 앞도 퍼레이드가 지나갔어요?
0: 네, 올림픽 거리 근처에 있던 부모님 마켓 앞도 퍼레이드 길에 걸려 있었어요. 그날은 저도 계산대 대신 문 앞에 서서 행렬을 구경했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셔서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 깃발을 저한테 하나 더 쥐어주시더라고요.
1: 어머니가요? 어떤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엄마 아빠 세대한테는 더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0: 어머니 눈이 살짝 촉촉했어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이거 흔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오래된 냉장고 소음이 윙 하고 울리고 안에서는 손님 한 분이라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로 퍼레이드 음악이 흘러 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1: 그 공기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축제 때 서울국제공원에서 자라난 세대라 어릴 때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퍼레이드가 마켓안까지 스며들던 시대가 따로 있었네요.
0: 지수 씨 세대는 공원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햇빛 피하면서 공연 보는 기억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저희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가게 출입문 사이에 끼어서 행렬을 봤죠. 길바닥에 떨어진 오뎅 국물과 자동차 매연 냄새가 섞여있던 그런 거리 축제였어요.
1: 선배 잠깐만요. 저는 자동차 매연 냄새 대신 축제하면 불꽃놀이랑 번쩍이는 LED 조명부터 떠올라요. 세대별로 코리안 퍼레이드 이미지는 진짜 다르네요. 같은 행사인데도 기억 속 풍경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0: 맞아요. 저는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항상 가게로 돌아와서 뒷정리부터 했거든요. 길에 붙은 전단지 떼고 태극기 작은 깃발을 계산대 옆에 꽂아두면 축제는 끝났는데 동네 공기가 하루 정도는 계속 들떠있는 느낌이었죠.
1: 저는 축제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스웨스턴 쪽 카페 가서 사진 정리하고 인스타 올리고 그랬거든요. 선배 세대는 계산대 옆 깃발이 추억을 붙잡는 장치였다면 저희는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친구들은 축제를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화면의 추억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네요. 저희는 종이 깃발, 플라스틱 피켓 그런 게 구석에 남아서 몇 해를 버티곤 했죠. 색이 바래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1: 선배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도 올림픽 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집에서 걸어서 나가면 바로 그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선배는 요즘 퍼레이드 볼 때는 어디서 서 계세요?
0: 요즘은요, 예전처럼 길 모서리에만 서 있지 않고 서울국제공원 쪽까지 같이 걸어가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올림픽가에서 작은 가게들 사이로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구간이에요. 간판들 사이로 행렬이 비집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는 제일 반가워요.
1: 저는 공원 쪽 메인 무대를 좋아하지만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이번엔 일부러 올림픽 거리 가게들 앞에서 퍼레이드 구간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서 있었을 자리도 상상해보고요.
0: 그렇게 한번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공원 안에서 보는 축제랑 상점들 사이에서 보는 퍼레이드는 공기가 달라요. 하나는 잔디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보는 축제고 하나는 여전히 누군가는 계산대에 서 있고 누군가는 길가에 서 있는 그런 엇갈린 시간 속의 퍼레이드죠.
1: 선배 올해 퍼레이드 때 저랑 같이 올림픽 거리 중간 어딘가에서 서서 볼래요? 저는 사진 열심히 찍을게요. 선배는 그 옛날 트럭 떡볶이 냄새 태권도 앞 소리 생각하시면서 지금 행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비교해 주세요.
0: 좋죠, 지수 씨. 그럼 저는 옛날에 어머니가 쥐어주셨던 작은 깃발처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팸플릿이라도 하나 꼭 들고 서 있어야겠네요. 그렇게 옛날 퍼레이드하고 지금 퍼레이드를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바라보면 또 새로운 장면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1: 그 약속 지켜요, 선배. 청취자 여러분도 예전에 윌셔 쪽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 또 요즘 공원 위주로 다니셨던 분들은 거리 구간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자기만의 그때 그 시절 퍼레이드 한 장면을 새로 찍어두는 거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수씨 이제 진짜 한인축제에 카운트다운 들어간 느낌이에요. 서울국제공원 쪽은 요즘 지나가 보면 준비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1: 맞아요. 선배, 제가 요즘 출근길에 일부러 노르망디랑 올림픽 근처로 돌아가는데요. 공원 옆도로에 이런저런 장비들 쌓여있고

0: 있고 안내 배너도 하나둘 걸리니까 또 그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지수 씨는 서울국제공원 축제판 처음 제대로 느낀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윌셔 쪽 거리 퍼레이드만 떠올랐는데 요즘은 이 공원 풍경이 한인축제 이미지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0: 저는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밤에만 잠깐 들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잖아요. 낮에는 가족 단위로 잔디 위에 돗자리 펴고 쉬고, 저녁엔 케이팝 무대 앞에 젊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이 생각나요.
1: 그게 참 흥미로운 게요. 제가 처음 봤던 한인축제는 상점 앞 길바닥 무대였거든요. 조그만 트럭 위에 앰프 올려놓고 바로 옆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팔고 상인분들이 손님 끌어모으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0: 선배가 말씀하시는 그 시절 축제는 완전 커뮤니티 생계형 이벤트 느낌이고요. 지금 서울국제공원 축제장은 좀더 시티 페스티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문화 체험하고 푸드부스는 거의 한식 박람회 수준이고요.
1: 예전에는 퍼레이드 지나가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화제가 됐었어요. 요즘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수 씨 말대로 동네 브랜드 이미지 K 콘텐츠 홍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0: 맞아요. 선배 요즘 축제재단에서 쓰는 슬로건들 보면 다양성이니 포용이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행사 자체가 한인상권을 널리 알리면서도 동시에 여러 민족이 함께 즐기는 도시축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80년대 후반쯤 윌셔 거리를 걸어가던 때하고 지금 올림픽 거리 서울국제공원 주변을 보면요.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 동양인 동네에서 또뭐 하나보다 이런 눈길도 있었거든요.
0: 요즘은 오히려 라티노 가족들이랑 흑인 백인 커플이 애들 손잡고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불고기랑 핫도그를 함께 들고 다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해시태그로 올리는 사람도 꽤 많고요.
1: 코리아타운이 LA 지도 위에 이름을 제대로 올린 지가 꽤 됐잖아요. 그 뒤로 축제랑 퍼레이드가 이 동네 얼굴 역할을 해온 셈인데 요즘은 그 얼굴에 케이팝 공연 푸드 엑스포 전통 문화 체험이 한꺼번에 얹힌 셈이네요.
0: 맞아요. 요즘 프로그램 구성 보면 낮에는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고요.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같은 것도 해요. 저녁에는 아이돌 커버 댄스 콘테스트랑 라이브 밴드 공연이 이어지는 식으로 하루가 꽉차 있더라고요.
1: 지수 씨, 그런 구성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축제를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희 또래는 아직도 동네 잔치 이미지가 강한데 젊은 세대는 거의 K컬처 페스티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0: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저는 1.5세대, 2세대의 3세대가 같이 걸어 다니는 장면을 보면요. 한 자리에서 뿔이랑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누군가는 부침개를, 누군가는 브라우니를 먹고 있고요.
1: 예전에는 영어 울렁증 있는 부모님들이 축제장에서 안내 방송 잘못 알아듣고 아이들에게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라며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영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다시 밝혔다고요?
7: 네, 지난주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한데요. 같은 말로 다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대응이 결정 단계고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언제 이란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이란을 향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응 선택지로는 이란을 쓸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거나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공격 개시를 시사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군사공격 재개와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8: Well, I think the time with the president's strategy and Operation Economic Fury is on the president and on the United States side. I wouldn't necessarily put a timeline on it, but I think the president is focused on his clear objectives,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7: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충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후티는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네, 이에 대해서 이란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죠.
7: 그렇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군사행동 재개 계획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 안비아는 성명에서 미국이 일부 영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대이란 행동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 안비아 호시다르 다데 천안처 아메리카 알라이히 이란 이슬람이 카타이 몰타케브 샤바드 تمامی مراکز استقراری و منافع آن کشور در منطقه بدون هیچ گونه محدودیت و ملاحظه‌ای هدف حملات مستمر، مؤثر و دردناک
7: 영내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동조하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조건으로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을 제시했죠. 앞서 이란 협상팀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이란 본회의 연설에서 전쟁 아니면 협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전투와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와 협상파 모두를 비판한 건데 갈리바프 의장은 무력으로 승기를 잡은 뒤 협상으로 성과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여자 근대 5종의 성승민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성승민은 어제 오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근대 5종 여자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 합계 149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각국 출선 선수 가운데 개인전 상위 3명의 성적을 합산해서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도 김은주, 신수민과 함께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합작했습니다.
6: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도 근대 5종에서 나왔습니다. 전웅태와 서창환, 이종현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근대 5종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근대 5종 남자 단체전 2연패를 이뤘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6: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11: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10: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1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10: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14: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13: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5: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13: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16: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6: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3시쯤 그리고 오후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어제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국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띈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5: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6: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 주장의 진위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벼룩시장 참변 이틀 만에 1톤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8: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지는 애더란 말이에요.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러는 거지.
17: 이미 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받고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치인 7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4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5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해올 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미국 여론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표심이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정책 모두 표심 결집과 치적 쌓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9: 안녕하세요.
6: 네. 자, 일단 MBC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43%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도 56%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내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9: 공화당에게 판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이 중간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에게 늘 불리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8년 이후 집권당이 제일 고전하고 있는 그런 판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라는 것은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도 한국도 그렇지만은 어떤 주는 굉장히 공화당 성향을 보이고 또 다른 주는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죠. 선거 때마다 좀 표심을 바꾸는 그런 주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판세는 공화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6: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기름값도 있고 물가, 외교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9: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란 전쟁 때문에 공화당에게 이 판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이 전쟁이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도 이 국제유가와 유가가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이 유권자들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어로는 이제 affordability라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집권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예. 지금 미국 내에서는 AI 개발 속도 조절론도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쪽에 힘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통제가 안 돼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 AI를 이용해서 군대까지 만들겠다라고 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19: 지금 뭐 속도 조절론이 있고 그리고 개발론, 네. 그러니까 제약론과 개발론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바에 의하면은 사실 그 의견이 뭐 좀 팽팽한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 AI는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발론 쪽으로 힘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문제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 주지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AI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정치권 내에서 양당 모두. 하지만 자기네 지역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AI 개발, 이거를 조금 제약하자라는 그런 의견은 식자층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 그리고 AI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취업 기회가 좀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청년층들에 의해서 재앙론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 아, 예. 데이터 센터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흔히 말하는 이제 님비 시설로 지금
19: 정확히
20: 예, 네, 보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료가 상승하고 어떤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악영향이 있는 겁니까?
19: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는 지금 발생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내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NIMBY, Not in my backyard, 예. 우리 지역구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개선문에 어떤 뭐 저격수를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19: 그 암살 위협에 네.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이 예기치 못한 어떤 정책을 시도하고 실제로 실현화하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가 예, 이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의 수도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고
20: 네.
19: 사우디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4월 1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할 때부터 쓸어버리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했었다면은 실제로 감행을 했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란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 이란의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서 좀 협상으로 뭔가 전쟁을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쪽으로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종전 조건을 미국에 전달했다. 그 이란 측의 메시지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지금 그 이제 현지 시간 22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이 만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9: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7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동결 자산 다 해제해달라.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돌입한 이 Operation Economic Outcast, 한국말로는 경제적인 왕따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 작전 멈춰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재를 다 해제해주고 뭐 그렇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지만 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란이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들어준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모양새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중간선거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20: 네.
19: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정치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 예. 이제 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서 도발하고 있는데 시점이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 뭐 이 군사 훈련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일부터 26일이 이 외교 슈퍼 위크거든요. 굵직굵직한 어떤 정상회담이 많이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북한은 이런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뭔가 존재감을 알리는 그런 도발을 하는 성향, 좀 버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존재감을 좀 과시하는 것, 존재감을 좀 키우는 어떤 그런 이 군사훈련, 군사훈련이라기보다는 이 미사일 뭐 도발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니까 도발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어떤 얘기 할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

0: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입을 통해서 이 한미 군사 훈련, 뭐 지난번 을지 훈련은 축소가 됐지만
1: 네.
0: 또이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대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정상 외교를 정말 재개하고 싶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 너희부터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지, 우리에게 혹시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날린 뭐 그런 식으로도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지율 반등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쓸것 같습니다. 어떤 안건이 좀 논의가 될까요?
0: 저는 이 북미 정상 외교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1: 아,
0: 해요.
1: 네.
0: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신 정말 이란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안 벌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몰아준 것인데
1: 예.
0: 이렇게 버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다른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힘들단 말이야, 왜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뭐 이런 거, 물론 깜짝 이벤트고 그래서 지금 불만스러운 상황을 조금 관심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뭐 호도한다 그럴까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표심의 전환으로 이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상황을 전개할 어떤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에 정말 진심이다,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서 뭔가 외교 정책 치적을 남길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 중국이 이란을 좀 자제시켜서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0: 뭐 그러려면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당근을 커다란 당근을
1: 아,
0: 좀 제시해야 될
1: 중국에게요.
0: 것 같은데
1: 예.
0: 지금 조금 그럴 기미가 보이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미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집행에 옮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이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이 결정을 미루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루고 또 미루고,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중국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1: 예.
0: 대로 이란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시진핑의 양보를 도출해 내려면은 가장 유용한 카드는 대만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그냥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취소한다 이러면은 아마 시진핑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선물을 트럼프에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자 사업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 대미 투자 규모는 아주 예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 행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규모를 더 늘리라거나 혹은 어떤 조건을 더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도 제대로 발표가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지지층에게 좀 과시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0: 네, 그런
1: 보십니까?
0: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선거를 한달반 정도 앞두고 그나마 트럼프가 좀 유권자들에게 치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반이민 정책, 국경관리 정책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관세 정책도 뭐그 다음으로 한참 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핵심 지지층에게는 좀뭐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ATM 기계에다가 카드 넣고 뭐 이제 이러는 신용을도 보였는데, 한국은 뭐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 뭐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러면서 좀 지연한다라는 인식이 발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까지 내릴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25%로 올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게 미국 국무부의 관보에 해제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호관세는 불법인 것으로 뭐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지연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발생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좀 이게 이제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일단은 빨리 좀 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한국이 이렇게 쏴주지 않았느냐 이건 내 지적이다. 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저는 그래도 조금 이 상황에서 이 단계에선 조금 현명한 어떤 그런 정책에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럼 짧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의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도 그렇고 어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 이런 걸다 묶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파병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0: 이게 사실 안보와 경제가 잘 엮였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초부터 다 엉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꼬박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인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호르무즈 파병 이런 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제에서 정말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 고려를 해봤는데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게도 우리가 적어도 성의를 보였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어떤 그런 파병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병 그리고 이란에게도 야, 너 우리 사정 잘 알잖냐? 우리 지금 뭐 미국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줘. 이렇게 조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군사적인 협력 내지는 비군사적인 협력은 지금 계제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없었던 일로 하면은 한미 관계가 안 그래도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이게 정말로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미국 측에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성의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은 좀 빠르게 조치를 해줘야 앞으로의
0: 네,
1: 대화가
0: 안
1: 잘 풀릴 것
0: 그러면은 지금 안
1: 같다.
0: 그래도 꼬인 이 한미 관계, 경제 협력도 그렇고 안보 협력도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더안 좋아질 상황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이번 대회 슈퍼에이스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려놓은 이현중. 이제 다음 목표는 꿈의 무대 NBA입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만큼 NBA 도전에도 날개를 달았는데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이현중은 이미 NBA 무대를 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프로농구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이그지비 10, 쉽게 말해 유망주 테스트 계약을 맺었는데요. 포틀랜드 트레이닝 캠프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곧바로 정식 선수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1군 로스터에 들지 못하더라도 포틀랜드 산하의 G리그, 즉 마이너 무대로 이동해 계속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G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포틀랜드 구단으로부터 1군과 2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투웨이 계약을 제안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꿈에 그리던 NBA 정규 코트에서 뛸 수 있게 됩니다. 이현중은 2022년 NBA 드래프트에 도전한 뒤 G리그와 호주, 일본을 거치면서도 계속 NBA의 문을 두드려 왔는데요. 지난 시즌 일본 B리그 나가사키 벨카에서 뛰며 리그 베스트 5, 아시아 선수상, 플레이오프 MVP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데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원맨쇼 수준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현중은 이번 금메달로 모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도 썼습니다. 이현중의 어머니는 레전드 센터 성정아 대한민국 농구협회 이사인데요. 성 이사는 1984년 LA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농구의 위상을 우뚝 세웠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한국 농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현중.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농구 팬들은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중국에서 바람배추와 염색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유황죽순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죽순을 더 하얗게 만들기 위해 유황으로 훈증을 했다는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깊은 산 속의 한 구역이 하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광둥성 칭위안시의 죽순 가공업체인데요. 중국의 한 누리꾼이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작업장 한켠에는 유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포대자루가 쌓여 있었고 또 그 옆에서는 유황을 태워 죽순을 훈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순 색깔을 더 하얗게 만들어 비싸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황이 죽순에 과도하게 잔류할 경우 위장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산화황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되진 않지만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유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의 내용은 당국의 초동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된 제품을 압수 봉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해당 죽순의 유통 경로 추적에도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다며 통조림과
2: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그제 오전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희생자 2명은 3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 천변을 당했습니다. 또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차했던 트럭이 행사장에 쳐둔 천막 사이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늘부터 안성시 내해홀 광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2: 네,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씨를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서 별도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거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MBC 방송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MBC는 이 같은 반대 비율이 지난 3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어느 조사 때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 세우려는 개선문을 군사시설 겸용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개선문 위와 광장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다수의 드론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량의 저격수용 탄약도 복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미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 특히 CNN은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한 이유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되는 건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모든 부문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변동성이 매우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0: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건 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90%는 러시아군이라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발표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 대다수는 구금 장소에 수용된 남성이었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여성과 아동도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예비 투표가 3차까지 진행됐지만 후보들에 대한 반대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 2차 투표에서 선두권을 지켰던 코스타리카 출신 레베카 그린스판과 가이아나 출신 캐럴린 로드리게스 버킷이 3차 투표에서 찬성 9표와 8표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지만 반대표가 5표, 6표로 급증했습니다.
0: 독일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이 옛 북독 지역의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또 제1당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대한당은 북동부 메클렌부르크주에서 37%를 득표했고 메르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은 원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수 상한을 정하고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이 속한 극우당 이탈리아 형제들 청년 조직 연례 행사에서 학급당 외국인 학생 수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안이 곧 국무회의에 제출될 것이며 이 안에는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국 조선업계가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규 선박 수주량은 1억 2,106만 톤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2.7배 늘었고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도 82%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 일본을 겨냥한 핵심 광물 수출 규제 강화 속에 감소하던 중국의 대일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지난달 크게 회복해 2월 이후 처음으로 200톤대를 회복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8월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행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212톤을 기록했는데 감소폭이 7월 52.2%에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0: 영국의 팝스타 에드 시런이 현지 시간 19일 월드투어 공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시런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연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재앙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라며 파괴의 규모와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 호주 서부 해안에서 상어가 수영객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현지 당국이 이례적으로 해당 상어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주도인 퍼스에서 수영을 즐기던 60대 남성이 백상아리에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영객을 공격한 백상아리의 길이는 2.5m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고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지난주에만 두 차례나 상어의 공격이 보고됐습니다.
0: 네. 자, 지금 현장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 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당정 협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방식 등의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는 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용 절차가 누락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하여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치유가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제정 이후에 그동안 노정된 농지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 치유해야 될 보완사항 이런 내용들은 차제에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농민들에게 영농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여 적극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 네. 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고요. 그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행과 경미한 위반은 정상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면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섰고요. 관행적 위반에는 양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면서 이에 대해 서 당정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선 개헌 추진단을 띄우고 본격 개헌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추석 연휴 민심, 과연 어떤 이슈가 주도하게 될까요? 관련 내용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자 주말에도 참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일부 보도들 보면은 사퇴 결정의 배경으로 탄원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3: 뭐 아무래도 저는 뭐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예. 대통령의 뜻을 저는 뭐 봤던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성호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김성호 후보자의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의 타이틀이 국민의 뜻을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즉슨 국민의 뜻을 그러니까 받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성호 후보자도 이런 이 대통령의 뜻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본인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사퇴 그러니까 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두 개잖아요. 국민의 그러니까 눈높이하고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탄원서와 관련된 부분은 예.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고 탄원서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직 보좌관들이 청와대에 이제 제출한 탄원서에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등 여러 의혹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일단 이 저는 촉매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결정적 한 방이다, 트리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좌관들이요, 원래 보좌관들이든 누구든 이런 제보는 어디로 가냐면 민정수석실로 가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검증의 하나의 컨트롤타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0: 얘기하는 치라시 정보까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걸르는데 걸르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냐, 누가 이거를 제보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딱 전직 보좌관들이라는 특정인들이 드러나겠고 특히 홍익표 수석한테 직접 했다면 홍익표 수석과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보고가 된 상태고 첩보 상태에서 정보 상태로 지금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황, 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도 알렸고 또 본인에게도 보좌관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본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민주당에도 기회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자 청와대에 이제 탄원을 했다라는 어떤 이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탄원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뭐 YTN이 또 단독 보도하셨잖아요. 전달됐다는 단독 보도도 했고 또 연합뉴스도 그 전날까지는 17일 밤까지는 청와대가 강행하려는 기류가 있다라고 또 단독도 했고 근데 바뀐 건 저는 탄원서가 아주 결정적 지금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이 탄원서와 관련해서 여러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김승헌 의원은 앞서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를 작성한 보좌진과 김승헌 의원이 김승헌 의원 사퇴 전에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 앞서서 민주당의 탄원을 넣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탄원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진실이라고 보세요?
2: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탄원과 관련해서 무마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탄원서를 작성했던 관련 보좌진들을 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만났어야 되는데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김성은 의원만 지금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상당하니까 이 지금 임명 여부와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그러니까 됐던 대상이 바로 김성은 의원이었는데 예. 이 그러니까 김성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의혹들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에도 그 탄원서가 왔다고 한다면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탄원서를 작성했던 보좌진하고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보좌진의 입장에서는 아 이걸 지금 우리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 탄원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일단 뭐 보좌진들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지만 아마 이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는 청와대에 기띔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기자회견 전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눈높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회견에서의 언급에도 상당히 탄원서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자, 김승헌 전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한동훈 의원의 그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집기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 의원은 눈도 깜짝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이 진실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0: 네, 한동훈 의원의 자신감은 이번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공식적으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이라든지 혹은 국회 안에 로텐드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은 면책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해서 SNS에 하루에 50건도 넘게 올렸습니다. 이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예.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제기를 끝까지 지금 잘못됐다.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 행위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표현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사퇴했다면 성찰의 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본인이 나는 의혹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기밀을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잘못이다라고 탓을 돌리는 건 이 문제를 사실 이슈를 돌려야 되거든요. 지지율을 계속 뭐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반등하려면 다른 이슈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문제적

0: 하고 민주당이 공격을 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화될 거다. 더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더 점화될 거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승원 대 한동훈 2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양상인데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2: 일단 뭐 한동훈 의원의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폭로와 관련해서 그저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당시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취득했던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 내용 등을 갖고 나가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해당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고발이 지금 그어 영등포 경찰서에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가 아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뭐 지금 중수청이나 뭐또 공수처에도 할수 있는 만큼 그런 또이그 상급,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할지도 의문입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수사기관이 이거 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라는 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어찌됐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역 불패가 연달아 깨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실패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문제다, 국감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0: 네, 뭐 김현지 실장이 이번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그 패널이 그 방송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건 당연히 공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거든요. 공적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장은 누구죠?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비서 시장이 아난 문제 어떻게 인사 검증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한마디라도 나와야 돼요. 인사위원장이.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사실 지금 과정 보셨지만 김성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한 번에 검증만 있어도 다 알려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오빠 운운하면서 어떤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영화와 영화 음악을 그리고 드라마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도 아침 저녁으로 불고요. 그리고 습도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러 행사장에 가보면 미국에 이미 나서 처음으로 정말 죽도록 더웠다. 뭐 이런 여름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으니 계절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알베르토 베블라쿠와 감독 연출이고 로미 슈나이더와 우고 토냐츠 주연의 1970년작 영화 칼리파 부인 라 칼리파의 오리지널 테마였습니다. 영화 음악의 불멸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동명의 명곡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작가이자 감독인 알베르토 베블레쿠아가 자신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하게 되는데요. 파르마 지방의 공장 파업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 칼리파, 즉 로미 슈나이더와 공장주 두도, 즉 우고 토냐치 분 사이에 복잡하고 애절한 갈등과 사랑을 그린 명작이고요. 1971년 깐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이기도 한데 오보에 아련하고 신비로운 첫 선율로 시작해서 첼로와 오케스트라 현악으로 고조됩니다. 이걸 다시 사라 브라이트만이 리메이크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했고요. 첼리스트 요요마도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루이지 코엔치니 감독이 연출하고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와 조지 차키리스 주연의 1963년작 이탈리아 네오 레알리즘 명작 영화 부부의 연인의 오리지널 테마곡 라 라가자 디 부베 부부의 연인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2차 세계대전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레지스탕스 전사 부베, 즉 조지 치카리스 군과 그의 연인 마라,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분의 헌신적이고 애절한 사랑과 기다림을 그린 작품이기도 하죠. 애수어린 멜로디가 후렴구에서 쓸쓸하면서도 다정한 울림으로 피어나는 그런 곡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곡을 엄청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나나 무스크리가 불렀던 서정적인 프렌치 장송 명곡 르탕길 누 헤스티 우리에게 남은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땡큐, 노헤스티. 우리에게 남은 시간. 가을의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중에 하나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과 사랑의 소중한 시간들을 담담하면서도 품격 있게 노래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60년대 네빌 팍과 이지 리스닝 사운드의 거장 아니타 커 싱어즈가 불렀던 환상적인 팝 템플릿 명곡, 그리고 따스한 고백의 노래 Welcome to my world 들으시겠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여성 지휘자이자 편곡자 아나타커가 이끌었던 4인조 백업 보컬 그룹 아나타커 싱어즈가 불렀던 노래죠.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생각나시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대한항공의 CF 음악에 쓰이기도 했죠. 아나타커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짐 리브스 같은 명가수들의 백 코러스를 전담해서 내슈빌 사운드를 정립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영화 라스트 콘서트 등 수많은 명작 스크린에 이식돼서 강렬한 생명력을 발산했던 누에보 탱고의 영원한 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 작곡의 리베르 탱고 들으시겠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일을 연상시키시겠지만, 이 곡은 결국 요요마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자유를 뜻하는 스페인어 리베르타드와 탱고의 합성어, 그래서 리베르탱고입니다. 전통 탱고의 틀을 깨고 음악적 자유를 선언했던 피아졸라의 1974년 발표 상징작이었고요. 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프란틱 같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매우 애창하는 곡이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가 더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요 명화가 생각나는 곡이죠. 호아킨 로드리고의 클래식 명곡을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자 베르너 밀러 오케스트라가 풍성한 연주로 시작하는 아란 후에즈 너의 목소리, 아란 후에즈 라투아 보체, 이 곡을 연주곡과 그리고 세계적인 디바 달리다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랑후에즈 협주곡이라고 알려져 있죠. 독일 클래식 이즈 리스닝 오케스트라의 거장 베르너 밀러가 편곡한 트랙으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달리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랑후에즈 특유의 웅장함과 아련함을 연주로 먼저 선사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 섬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솔렌자라를 배경으로 지중해의 낭만을 안겨주는 불멸의 명곡 앙리꼬 마사스의 명 샹송 솔렌자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만 해도 음악다방에 가면 추억의 소렌자라 뭐 이렇게 했었던 곡인데, 프랑스와 일본, 한국, 뭐전 세계 라디오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삽입이 되기도 했던 지중해 수평선 너머의 평화로움을 기타 선율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시카 섬 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음은 이탈리아 국민 가수 미나 마치니와 원곡 작곡자이자 전설적인 칸타우토레 지노 파울리의 목소리로 스크린을 감싸는 이탈리아 최고의 올디스 간춘의 명곡 밤 안의 하늘 Il cielo in una stanza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레리오 줄리니 감독의 영화 가방을 든 여인에서 클라우디아 카르디넬라가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던 적막하고 고독한 명장면의 수록곡이기도 했었죠. 다음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원곡이고 클로드 프랑스와 작곡의 샹송 금자탑이죠. 꿈 다비디드. 이 노래를 프랑스 국민 가수 미셸 셰르두가 부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 중에 마이웨이가 있었죠. 뭐 마라톤을 완주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이웨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샹송입니다. 샹송 제목 꿈 다비 디드는 언제나처럼 뭐 여느 때처럼 늘 그리워왔듯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영어로 번역했다면 as usual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포렌카가 영어 가사를 붙이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세계적인 명곡 마이웨이로 재탄생하는 바람에 원곡이었던 꿈 다비 디드는 묻히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 가수로 추앙받는 미셸 샤르두가 1977년 다시 이 곡을 발표했는데요. 처음에 아카펠라로 일상적인 사랑과 이별의 씁쓸함을 담담하게 읊조리듯 시작해서 후렴부의 가사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선사하면서 늘 그려왔듯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듯한 그런 감정에 호소를 하는 명곡 중에 명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71년 산레모 가요제 우승곡이었고 수많은 영화 및 드라마에 낭만적인 노스텔지오로 삽입되었던 이탈리아의 거장 니콜라 디바리의 Il cuore è uno zingaro 내 마음은 집시 그리고 이 노래를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사로잡았던 시각장애인이자 가수였던 이용복의 대표 번안곡 마음은 집시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영국의 탐 존스가 있었고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면 이탈리아 하면 바로 니콜라 디바리, 상남자들의 목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집시, 내 마음은 집시. 집시라는 건 자유로운 영혼을 뜻하겠죠. 클라우디오 마토네 작곡, 프랑크 미글리아치 작사의 명곡이었습니다. 1971년 제21회 산레모 가요제에서 니콜라 디바리와 나하다가 공동으로 불러 최고상을 거머쥐었던 깐촌의 금자탑이었죠. 저는 2부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드디어 서울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2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부 첫 곡으로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그리고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곡을 2부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소리소문도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 임국희 선생님인데 저에게는 임국희의 여성 살롱이에요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나나 무스꿀이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같은 분들의 곡이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곡을 가끔씩 듣다 보면은 나중에 방송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뭐 그런 프로였는데요. 임국희 선생님이 6월 달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라틴 팝과 라틴 발라드의 황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영원한 불후의 명곡 헤이죠. 이를 세계 최고의 클래식 오케스트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유려한 연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정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전설적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호소력 깊은 고백과 감미로운 멜로디 라인으로 전 세계 팝 차트와 라틴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었고 미하엘 히네케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다수의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알베르토 라투아다 감독이 연출했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에니와 나스타샤 킨스키 주인의 1978년작 이탈리아 스페인 합작 영화 그대 머무는 곳에 고시 고메세이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죠.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랑을 위한 사랑,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왠지 끌리는 여대생을 중년의 건축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이 깊어갈수록 건축가는 헤어진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여대생은 자신의 생부임을 직감하며 떠나나는 아주 슬픈 비련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왕가위 감독이 연출하고 장만옥과 양조위 주연의 2000년작 화양 영화의 메인 테마곡 유메지의 테마를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영화 음악 거장 우메바야시 시게루가 작곡했던 곡이고요. 원래 스기 세이준 감독의 유메지를 위해 작곡했던 곡이었지만 왕가위 감독이 화양연화에서 이 곡을 결국 쓰게 되었는데요. 서로가 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배우자들이 불륜한다는 것을 알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아련한 사랑을 시작한다.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왈츠 리듬을 타고 흐르는 집요하면서도 쓸쓸한 바이올린 선율과 피치카토 첼로 반주가 정말 멋있었고, 장만옥이 치파오를 입고 국수통을 든채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양조위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밤거리 스머지샷에서 어우러졌던 절제된 욕망과 고독을 표현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바트 카연페르트가 작곡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바로 그 곡, The World We Know, Over and Over를 앵 몽드 아베크트와 리키 블롱도의 샹송 버전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HBO의 명품 드라마 앙뚜라지 시즌 5 피날레에 쓰였던 곡이죠. 독일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바트 가이엔페르트가 작곡했던 오버랜 오버, 이거를 가사를 붙였죠. The World We Know, 뭐 이렇게 붙였는데요. 1967년 프랭크 시나트라가 특유의 중저음 보컬과 선이 굵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불러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그런 곡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프렌치 팝 싱어 리키 블롱도우가 번안 곡으로 다시 발표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뜻처럼 낭만적인 파리의 가을 풍경을 완성하는 곡이기도 하죠. 다음은 클로드 소텔 감독이 연출하고 미셸 피콜리와 로미 슈나이더 주연의 1970년 프랑스 명작 영화 즐거운 인생 레시오 드 드라 비의 동명 메인 테마곡 인생의 애로 들으시겠습니다.

알랭 드롱의 연인이자 세기의 연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 로미 슈나이더와 미셸 피클리가 직접 읊조리던 불렀던 가창 버전까지 들어가 있죠. 찰나의 인생을 향한 서정적이고 단아한 곡이었고요. 이 곡은 정말 필립 셰르드가 스코어를 맡아서 이력 전 유럽 영화 음악계에 떠오른 스타가 되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니 미첼이 작곡하고 포크의 대모였던 조디 콜린스가 불러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했던 포크모던 클래식, 그리고 수많은 영화에서 인생의 양면성을 일깨우는 명곡으로 나왔던 Both Side Now, 양면의 길 들으시겠습니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이 작곡했고, 1967년 주디 콜린스가 특유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불렀던 곡이기도 하죠.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구름, 사랑, 그리고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경험한 뒤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깊이와 통찰을 담은 시적인 가사가 일품입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엠마 톰슨이 남편의 배신을 알고 침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킬 때 흐르던 고독하고 절제된 신에서 이 곡은 최고의 최적화를 보여주었죠. 다음은 패트릭 스웨이지와 제니퍼 그레이 주연의 1987년작 청춘 로맨스 영화의 대명사 더디 댄싱에 삽입됐던 소울 음악의 거장 솔로몬 버크의 절절한 명곡 Cry to Me 들으시겠습니다.

1963년의 여름 리조트를 배경으로 해서 춤을 통해 신분과 벽을 허물고 사랑에 빠지는 최고의 로맨틱 댄스 영화였죠. 킹 오브 락앤 소울이라 불리는 솔로먼 버크의 1962년 대표곡이었고요. 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느리고 비밀스럽게 춤을 추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던 장면에서 관능적이게 이 곡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영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죠. 맘마미아. 스웨덴이 낳은 전설적인 팝그룹 아바의 명곡 맘마미아에서 메릴 스트립이 선보였던 눈물겨운 열창의 노래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시겠습니다.

아바의 The Wiener Thanksgiving에 이어서 닐 다이아몬드의 완벽한 콤보 트랙이었던 영화 송송 블루의 삽입곡 닐 다이아몬드의 술레이몽 들으시겠습니다.

롤 보시벨 감독의 1999년 영화 글로미 선데이의 숭브르 디망슈 다미아의 노래와 이를 번안한 조영남의 우울한 일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4: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다는 걸까요?
5: 제가 결혼 7년차 유부남인데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저만 바라보던 친구라 마음이 씁니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지나친가요?
4: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 없다, 아내가 너무 안 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 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6: 10개월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버이날엔 직접 꽃도 사왔고 어머니는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저도 속은 건데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4: 앞 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사건에
7: 차가웠습니다.
4: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심지어 근데 뭐 1000만 원짜리까지도 고민 중이다 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보냈다가

0: 매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민법은 뭐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뭐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뭐그 자체로 뭐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갖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진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 재산과 좀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기는 간단하지 않고요. 대신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서 위자료를 끌어올린다거나 뭐 이혼할 때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도 그게 뭐몇년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1: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꼭그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뭐 2년간 깊게 만났다, 뭐 직접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뭐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되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뭐 물게 됩니다.
0: 네,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간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 내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억에 축의금 500만 원 보내려다가 상간에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나요?
1: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 뭐 관계가 드러나고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될수 있고요. 뭐 500만 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0: 유재석 정도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더 내나요? 유재석은?
1: 그럴 수 있겠죠. 뭐그 정도의 뭐 재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500만 원 일반인한테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0: 그럼요. 네.
1: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0: 네.
1: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계를 정리할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뭐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0: 네. 한발더 나아가 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1: 네,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경우에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원은 이 취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소해준 사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0: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예뻐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뤄왔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 남성이 유부남의 아이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 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뭐 자기 남편과 사귀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상관소송 하겠다.
1: 네.
0: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1: 네, 이게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관 뭐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 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뭐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좀 내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예 뭐 내놓지 않으면 좀 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는 참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가족 모임에 이 유부남이 뭐 참석도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동행도 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속였다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두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이거는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거든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0: 네. 이 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진부한 레퍼토리예요. 아주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네. 많이 안타까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0: 자,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0: 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M2M의 세 글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엑스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다. 오, 뭐야, 왜 안 돼? 결제만 하면 되는데?
3: 어, 아직 못했어?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2: 일어났나 봐. 안 넘어가는데?
3: 아이, 새롭게 좀 계속해봐.
2: 해봤지. 계속 안 된다니까. 나 이러다 원서 못 내는 거 아니야?
0: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 마감 1시간 연장됐대. 빨리 해봐.
2: 오케이. 어디 보자. 잠깐만. 어? 여기 최종 경쟁률 떴는데?
3: 어디? 잠깐만. 헐, 진짜네? 아,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넣었는데.
2: 헐, 나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0: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2: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시험 볼 때도 이런 일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돼?
3: 그니까 전산장애 때문에 결제 기록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구제도 못 받는 거잖아.
0: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으로 끝날이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0: 자,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4: 네, 보도에 따르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유웨이 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0: 네,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아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하긴 할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4: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명 정도로 추산했으나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제 대상 기준에 대해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 당시 로그 기록이 있는 이용자 중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등을 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록이 없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요. 네. 또한 교육부는 원서 접수 기록이 복수로 존재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작성 또는 수정한 건에 한정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구제 기준은 공정성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서버 장애가 극심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조차 시스템에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마지막으로 접수하려고 애쓰다가 피해를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장의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돼서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려다가 시스템의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라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심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혹시 있을까요?
4: 네,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 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 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에 짙어 보이고, 그렇게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에서 해당 구제 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 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앞선 것과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입학 허가 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긴 한데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대학이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 성적표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의 측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을 넘겼었던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서버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 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나는 규칙을 지켰는데 왜 경쟁 조건이 달라지냐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 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까?
4: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에 사흘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연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 절차로 인해서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의 학생들 역시 구제 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 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을 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뭐 불합격했지만 구제 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이 그 본인에 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라는 게 있을까요?
4: 온라인 서명 그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가 있다거나 뭐 증거로 기능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법원에 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공공의 이익 정도, 수험생의 대학 입시 절차에 대한 뭐 집단적 신뢰 정도 등의 그런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더 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를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4: 네,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1시간 시간을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뭐 대학 측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0: 그런데 학생이 최종 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뭐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4: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그걸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건지, 뭐 소위 눈치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뭐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해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 접수가 취소된 학생이 발생을 한다면 가처분이나 접수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든지 간에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0: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4: 이런 입시 사건에서 말씀하신 긴급한 조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민사나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 되겠는데요.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그럴 경우라면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진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면접이나 실기, 뭐 성적 평가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업체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교육당국인지 나라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4: 네,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산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뭐 UA 어플라이 책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고, 이후 진행되는 입학 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 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담한 주의 의무의 정도, 접수 마감 기한의 특성상 사실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 2시를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아주 다급한 신고가 한 건 들어왔죠.
5: 예, 112입니다.
6: 여기 수성구인데요. 외제차 한 대가 운전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같기도 하고.
0: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 112입니다.
6: 지금 폭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5: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0: 예상하셨겠지만 두 신고의 중심엔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길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주 무려 20km가량 이어졌죠.
5: 당장 멈추고 나오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7: 에이씨,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0: 그렇게 한참 대치가 이어졌고 이를 막던 경찰관 한 명은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죠.
5: 이제 그만하고 나오세요.
7: 오지 마, 오지 말라고.
5: 안 되겠다. 테이저건 준비해.
0: 그렇게 실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되고서야 한밤중에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혼자도 아니었죠. 조수석엔 30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이 제법 많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0: 야, 진짜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건 경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장소는 대구입니다. 새벽 1시 41분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외제차가 있다 이러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채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택시기사가 승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또 신고를 하는데 그 두 신고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났고요. 새벽 2시 3분쯤에는 북구 99터널 부근에서 5톤가량 되는 탑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북구 주거지 앞에서 차를 에워쌌지만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30분 넘게 대치하다 다시 도주를 시도하면서 주차 차량들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게 됩니다.
0: 자, 이 과정에서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찰관 분이 또 많이 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네. A씨가 다시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막아서던 경찰관 한 명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대퇴부,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지금도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쏘고 그래도 멈추지 않자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제야 차가 멈췄고 A씨가 내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새벽 2시 45분에 동승자 30대 여성 B씨와 함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술 냄새는 진동했는데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0: 워낙 뭐 여러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현재 알려진 사실 관계만 놓고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경찰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거거든요. 특수가 붙는 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 거부고요. 세 번째는 차량 손괴인데 파손 차량이 일반 차량 9대 그리고 경찰차 2대 모두 11대입니다. 순찰차는 공용 물건이라 더 무겁게 다뤄질 거고요. 네 번째는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폭행 신고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이 경찰관분이 대퇴부 골절이 됐다고 하는데 대퇴부가 사실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골절이 될 정도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했다는 거고 사실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밀어버렸다는 거는 아 이거는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게 수사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거는 차차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운전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음주 측정 거부 이런다고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측정 거부가 당연히 처벌 면에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죠?
1: 네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를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0: 아마 이런 법적인 부분을 뭐 몰랐을 수 있나 싶은데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을 수는 있겠네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수치가 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거부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1: 아주 제한적으로는 있습니다. 뭐 측정을 거부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남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크게 나와서 가중처벌 받느니 차라리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부죄 형량 자체가 무겁고 영장을 받아 강제로 체열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혐의가 많으면 사실상 뭐 거부를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대목은 도주를 막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부분. 이건 단순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네, 말씀대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관이 눈앞에서 막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차를 몰아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부주의가 아니라 공무를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 고의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애초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에 가깝게 다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의 여부를 좀 다투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고의 여부 때문에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경찰관 분이 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고의란 결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앞을 막고 있는데 차를 움직이면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건 예견이 가능한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려던 것뿐이다 이런 해명은 큰 힘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처음부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수상해나 뭐 살인미수 말씀하셨던 그런 네. 것까지 더 무거운 죄까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나저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일반 차량과 경찰차를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 이 정도의 막대한 물적 피해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건인데 형사재판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1: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피해 규모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양형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11대가 부서졌다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죄는 뭐 그 3년 이상 징역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 뭐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는데요. 그 참작 사유의 핵심이 어찌됐든 간에 피해 회복일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차주분들 그다음에 다친 경찰관 뭐 이런 분들과 합의가 됐는지가 뭐 결정적으로 보이긴 할 텐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뭐 현실적으로 다 합의를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0: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제압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이 됐고 테이저건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번에 뭐 다행히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실탄에 의해서 뭐 이럴 경우에 경찰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얼마나 또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돼야 범죄자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이론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라면 인정되기 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데요. 경찰이 무기나 테이저건을 쓸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뭐 꼭 써야 했느냐 이런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썼어야 했느냐 상당성, 그러니까 필요성 상당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지나치게 이게 과했다 이러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고 경찰관 개인은 형사 책임, 국가는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 그 피의자가 이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람이고 경찰관이 골절상을 입은 뒤였고요. 계속 달아나면 시민들이 더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사람이 아니라 타이어를 향해 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포탄부터 쏘면서 단계를 좀 밟았다 이런 점들 뭐 고려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은 상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러쉬와 태연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을 보내러 나온 승객들로 붐비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역 안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8: 아, 사람들아, 어떡해!
5: 뭐야 이거! 도망가! 다 도망가!
0: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철 안에서 침을 뱉은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9: 저기요!
5: 뭐요?
9: 여기 제 발에 침 튀었거든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게 뭐예요?
5: 아이, 나 진짜...
9: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5: 뭐? 신고?
0: 신고한다는 말이 트리거가 됐던 걸까요?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주변 승객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던 점이었죠.
8: 거야! 피해요! 피해!
5: 저 사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8: 저쪽으로 도망가는데요!
5: 경찰이죠? 여기 의정부역인데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0: 결국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 뒤쫓아 시간을 벌었고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나흘 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여러 명이 다쳤죠. 불과 나흘 간격으로 벌어졌던 두 번의 흉기 난동,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두 사건 나란히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0: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0: 자, 지하철역에서 시민 8명이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살인 미수였는데요. 우선 최초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10: 네, 2012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30대 남성 유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뱉은 침이 남학생의 발에 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 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학생들이 따라 내려와 경찰 신고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비가 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아무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공업용 커터칼로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크게 다쳤고 수사기관은 단순 상해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 근데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와 살인미수 뭘로 갈리고 이 사건은 왜 살인미수를 본 거죠?
10: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인은 눈에 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공격 부위와 수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고 도망치는 무고한 승객 8명을 열차 안팎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 상해 의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에 그쳤겠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음에도 징역 7년이라는 수치만 보면 보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격리와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감호가 병과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0: 근데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시민 8명이 다친 사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7년. 재판부는 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 이건데 이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10: 네. 사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참작한 핵심 이유는 바로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단순한 흥분이나 음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결과, 진단, 과거 치료 이력, 범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치료감호는 정신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처벌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2012년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필요적 감경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미수에 따른 감경,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0: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법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지만 바뀌면서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결론이 혹시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10: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 감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 여부를 판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임의 감경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감형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차별 흉기 난동의 중대성을 보아 형을 깎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자동 감형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가해자가 사건 당시 흉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평소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량 판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까지 신설이 된 상황이니까요.
1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적으로 흉기 소지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을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변호인이 평소 일하며 갖고 다니던 칼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꺼내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흉기를 꺼내든 단계부터 독립적인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 불과 바로 나흘 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도 흉기 단독이 벌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0: 네, 참 충격적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역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나흘 뒤인 2012년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를 100여 미터부터 미행해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를 막으려던 행인의 복부를 찌르고 다른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시도하며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술 전공 교수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용기 있는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해 결국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자 혼자 죽기 억울해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며 범행 한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0: 그런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역 사건은 8명 부상에 징역 7년. 근데 여의도 사건은요 4명 부상인데 징역 14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까?
10: 네, 피해자 수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판단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축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흉기를 직접 갈고 2시간 전부터 잠복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반면 의정부 사건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의도의 집요함입니다. 여의도 가해자는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주 중에도 인지를 4차례나 찌를 만큼 살해 의사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셋째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 감호가 병과된 반면 여의도 사건은 그 어떠한 감형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 여의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10: 네, 여의도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실직과 빚, 우울증 같은 심리적 한계 상황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범행 당시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숫돌에 갈아두고 표적을 정해 2시간을 잠복했으며 범행 후 도주까지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리분별과 행동통제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즉, 생활고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라는 개인적 사정과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법적 심신미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나 분노가 범죄 감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법원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나저나 앞서 의정부역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공익근무 요원과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포상은 혹시 받았습니까?
10: 네. 더 큰 참사를 막아선 용감한 영웅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공익근무 요원들과 승객들이 돌과 우산을 들고 흉기범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는데요. 법적으로 범죄 직후 흉기를 든 가해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제압 행위는 명백히 적법합니다. 이처럼 검거에 기여하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국가가 마련한 법적 보상과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반대로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했다. 이럴 때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로 문제가 되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범인 잡다가 범인이 나를 고소하면 사실 최근에 유명연이 나나 씨 그분도 이 강도를 주거침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오히려 자기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의료원 시민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처리를 해봐야겠습니까?
1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범위 내의 제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꼭 유념해야 되실 선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두 번째로 제압이 완료되면 즉시 추가 행위를 멈추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대원칙은 본인의 안전입니다. 흉기를 든 범인과 맨몸으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0: 자, 시작은 마약 관련 첩보였죠.
1: 경찰이죠? 아는 사람이 마약을 한 것 같은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아서.
2: 예, 일단 동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피?
0: 첩보를 받고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은 바지에 피를 묻힌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2: 이 사람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 대마까지 모두 양성입니다.
1: 숨진 여성하고는 무슨 사이래?
2: 가족도 동거관계도 아니고 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왜 살인까지 간 거야?
2: 그게 아무래도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0: 경찰은 처음엔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자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죠. 특히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과 결박 도구를 검색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1: 그런데 이 사람 과거 기록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2: 어? 왜? 전과가 많아?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자발찌, 아동 음란물 소지, 음주운전. 말도 마세요.
0: 이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 그런데 결국 또다시 강력범죄, 이번엔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지적된 사람이라면 우리 관리 시스템은 왜 이번 범죄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0: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했는데 따라가다 보니 살인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CCTV를 확인하던 중 새벽 시간대에 바지에 피를 묻히고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이동하는 피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선을 추적해 강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고 그가 다녀온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 50대 여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겁니다.
0: 그래서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바뀌었죠. 왜? 어떻게 바뀐 겁니까?
3: 네,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평소 현금을 다량 보유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수갑이나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사냥용 칼 등 흉기 여러 자루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결국 피의자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강도살인으로 변경됐고 결국 구속기소되었습니다.
0: 살인과 강도살인, 이름은 한 단어 차이지만 처벌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게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살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빼앗을 목적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3: 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외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구별의 핵심은 돈을 빼앗을 목적이나 의도, 즉 강도의 고의가 살인 전에 미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살인 후에 갑자기 돈을 발견해 가져갔다면 살인죄와 절도죄로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금품을 노리고 사전 조사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살해하기 전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0: 자, 이제 마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초에 마약 관련 첩보로 시작이 된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과는 별개로 다른 이 마약 혐의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네, 물론입니다. 강도살인과 별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 소지품과 차량 등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은 하나의 재판에서 강도살인죄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만약에 재판에서 피고인

0: 아니, 아, 마약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또 펼친다면은 혹시라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뭐 이에 따라서 감형까지도 될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에 일부러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를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곁을 지키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했던 이런 메디케어 이야기에서부터 현명한 노후 준비 팁까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명심보험의 대표이십니다. 애니심 에이전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명심보험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네. 자, 명심보험을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명심보험은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 네, 메디케어 플랜과 함께 시니어분들의 자동차, 집, 그리고 연금 플랜, 네, 공증, 번역, 통역, 뭐 여권 갱신, 뭐 영주권 갱신 등 시니어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셜 서비스, 물론 이제 또 65세 이전에 네, 오바마케어, 뭐 사업체 보험까지 토탈 보험 에이전시입니다.
0: 와, 정말 그야말로 토탈 보험 에이전시네요. 이 많은 네, 일을 우리 대표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1: 네, 그렇죠. 처음에 예, 제가 이제 뭐 20년 전에 처음 보험을 시작할 때는 혼자서 이제 건강보험을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분들의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뭐 제 힘으로 네,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동안 해도 이제 벅차지니까 자꾸 직원들이 늘고 또 네, 에이전트 분들이 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든그로브 본사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LA 오피스, 부에나포 오피스 이렇게 오랜 경험의 전문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같이 네,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곳곳에 뭐 지역별로 다 있네요.
1: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네,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5시까지 항상 오피스에 서비스해 줄 직원이 있다는 거.
0: 아,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이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오, 좋습니다. 자, 2027년 메디케어 플랜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주제 뭘까요?
1: 네, 제가 오늘 주제는 네네, 이제 간단하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 손님들한테 유익하게 네,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인데 네, 그 전에 가입하기 전에 내 플랜이 정말 어떻게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디케어 애니얼 에놀먼트 페어리드라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물론 이제 CMS라고 메디케어 이제 기관에서 네네네, 이거를 정했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플랜을 바꾼다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1년에 한 번 연례 가입 기간을 정하자 해서 네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우리가 내년 플랜을 정하게 돼 있고 네네, 그 모든 플랜의 그 내용이 10월 1일부터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네, 그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네.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사인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고, 사실 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꼭 플랜을 못 바꾸더라도 그 특별히 가입 기간이 또 있어요. 가입 기간이 네, 있기 때문에 뭐 1월 1일부터 또 3월 31일까지는 그동안 플랜을 못 바꾼 사람들 네, 또 바꿨지만 막상 플랜을 써보니까 뭐 약이 안 맞는다든가 내가 뭐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또 플랜을 바꾸는 시간이 있고 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가든그로브에서 그 케미컬 그 인시던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네네네네, 식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FEMA라고 스페셜 가입 기간이 또 내년 5월까지도 연장돼 있어요.
0: FEMA가요?
1: 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네, 뭐 항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네,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니까 내년 플랜을 그때 체크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죠, 지금.
0: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쵸? 한 3주 남았네요.
0: 준비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례 가입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이제 네,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새로운 플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건 꼭 변경을 해야 되는지.
1: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뭐, 사실 올해 플랜이 좋은 게 많았죠. 그래서 네. 뭐 올해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다음 해에도 이 플랜이 나한테 적합한지, 또 뭐가 변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0: 아, 다시 한번 체크업이 중요하군요.
1: 네. 그래서 그 애녹이라고 네. 이제 9월 중에 항상 현재 보험회사에서 보내오는 그 플랜 변경 그 노티스가 있어요.
0: 네, 네,
1: 그게
0: 네.
1: 9월 중에 오니까 그거를 항상 먼저 보고 네. 거기서 바뀌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보고
0: 아.
1: 그 다음 이제 내년 플랜을 체크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1: 네, 네.
0: 아, 우리 에이전트님과 상담을 네, 좀 받아보시면 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뭐 플랜 변경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뭐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1: 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몇 네.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크게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플랜 변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주치의죠.
0: 네.
1: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 플랜에 그대로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메디컬 그룹이 뭐 변경된 게 있는지, 그걸 네.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벌써 2026년 중간에도 메디컬 그룹이 빠진 보험회사들도 있고
0: 아,
1: 의사 선생님들이 아. 뭐 메디컬 그룹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올해 플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건지 변경될 건지 그런 걸 좀 체크하시고
0: 네네네.
1: 두 번째는 처방약이겠죠.
0: 처방약.
1: 네, 처방약이 네.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되는지
0: 네.
1: 또 올해 이제 플랜에서 처방이 갑자기 비쌌지만 다른 저런 이유로 이제 못 바꿔 하신 분들은 내년 플랜에서 한번 그 처방약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지도 한번 체크업을 해 보셔야 되고
0: 네.
1: 왜냐면 처방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플랜에 따라서 그 같은 플랜이라도 같은 보험회사라도 어떤 플랜은 그 약에 디덕터블이 있고
0: 아하.
1: 또 어떤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1: 똑같은 브랜드가 어떤 플랜은 티어3에 들어가서 코페이가 25불, 35불인데
0: 네.
1: 어떤 플랜에서는 또 티어4나 5 스페셜티로 들어가서 굉장히 보험 그 코페이가 높을 수가 있어요.
0: 네.
1: 33%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도 가장 중요하고
0: 네네.
1: 항상 이 파트 D에 대한 그 약 리스트는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커버가 됐는데 내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의료 비용이겠죠.
0: 네, 네, 네.
1: 이제 파트 B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올랐잖아요. 209불로. 올해 202불에서 209불에 예. 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파트 B 플랜은 물론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또 뭐 엑스트라 베네핏이 또 바뀐다든가 그런
0: 네네.
1: 이제 의료 비용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이라고
0: 네.
1: 1년 동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어느 플랜에서 제일 적을지 내가 만약에 뭐 검사를 많이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은
0: 네.
1: 일단은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 제일 작은 플랜이 좋겠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당연히
1: 그런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0: 아하.
1: 엑스트라 베네핏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0: 네.
1: 것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0: 그다음에가
1: 이제 추가 혜택이죠. 치과나 안과, 보청기, 뭐 택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런 추가 혜택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
0: 다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거.
1: 그리고 이제 예. 다섯 번째 제가 추가로 된 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예요. 사실은 이거는
0: 아하.
1: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저희 고객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셨다가도 운동 중에 다쳐가지고 갑자기 뭐
0: 어이구.
1: 입원을 하시게 되고 척추가 이제 뭐 신경이 마비되니까
0: 네.
1: 병원에서도 사실 30일 이상 있을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0: 어이구.
1: 상태에서는.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그러면 이제 스킬드 너싱이나 뭐 리앱이 필요한 그런 병원으로
0: 네.
1: 그 어큐트 리앱리테이션 그런 병원으로 옮길 때 내 플랜에서 그게 물론 어느 플랜이나 기본적인 거는 다 해주지만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0: 아, 정말
1: 네.
0: 이 다양한 플랜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1: 네.
0: 다섯 가지 이제 소개를
1: 네, 다섯 가지는 제가 계속 미리 한번 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물론 이제 본인의 그 메디케이드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가 있는 분과 없는 분과는 사실 플랜을 자기가 선택할 때 차이가 많으세요. 아. 다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거의 코페이와 뭐 코인슈런스를 20% 다 거의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네네. 큰 문제는 사실 없으세요. 큰 문제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병원이나 내가 원하는 뭐 스킬 넘싱 같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체크하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B의 그 보조를 받는 분이나 PPO를 선택하실 때 사실 중요한 점이 있으세요.
0: 예, 어떤 점이요?
1: 왜냐면은 뭐 네. 파트 B 프리미엄을 좀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플랜 자체가 또 입원할 때 입원할 때 내는 코페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보험료를 도와준다고 그 캐시 밸류를 따지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코페이, 아로포켓 맥시멈, 그다음에 네. 또 이제 PPO 플랜을 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그 PPO 플랜을 사실 안 받는 주치분들이 많으세요.
0: 왜냐면, 왜 그렇죠?
1: 왜냐하면 빌링 문제도 있고 또 아로보 네트워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선호하시는 그 한국 주치분들이 네. 그 아로보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PPO 플랜을 좀 받기가 힘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PPO 플랜이라고 모든 병원에서 다 받는 건 또 아니고
0: 네, 네,
1: 그래서
0: 네, 네.
1: PPO 플랜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PPO 플랜을 받나도 알아봐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아로포켓 이왕 또 큰 수술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로포켓 맥시멈이 작은 거 그래서 그런 플랜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0: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에이전트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1: 맞습니다.
0: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실수가 없잖아요.
1: 네. 네. 그리고
0: 반드시
1: 또
0: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네. 멤버분을 올해 뭐 네.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거의 많이 그렇죠. 또 알기도 하게 되고
0: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 에이전트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가
1: 네,
0: 없더라고요.
1: 저희 전화번호가 714 예. 지역은 대표 전화가 네. 714-595-4000번.
0: 4000번이요?
1: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 아. LA 카운티 213-800-2707.
0: 예.
1: 714-333-5161. 대표 전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뭐 네. 한 전화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예, 5954,000번.
0: 네. 213-800-2700. 2700. 예, 네. 2700. 2700입니다. 자, 당연히
1: 2707.
0: 2707.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명심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이나 LA 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치과나 안과 또 OTC 카드 같은 이런 추가 혜택 때문에 뭐 HMO 플랜이라든가 뭐 이런 플랜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네. 지금 사실 그 메이저 컴퍼니에서는 메이저 헬스 플랜에서는 이렇게 네. OTC 같은 베네핏이 사실 많지는 않죠.
0: 아.
1: 메디케어 이제 전문 플랜에서 네. 전문 플랜에서 이렇게 OTC 베네핏이라고 플렉스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뭐
0: 그렇습니다.
1: 저기 내년 변경 그 노티스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를 찾을 때 플렉스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사실은 많이 돼요. 식품도 되고
0: 네.
1: 또 뭐 안경이나 치과에서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팁 하나는 우리가 안경이나 치과를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보험에서 베네핏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제 치과나 안경점에서 그 플렉스 카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멤버분들이 항상 먼저 보험의 크레임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요청을 하시고
0: 네, 네.
1: 그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플렉스 카드를 주시는 걸로 쓰면 좋고요.
0: 네, 네,
1: 또
0: 네.
1: 본인이 자 본인은 물론 뭐 질병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멤버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겠지만 너무 또 엑스트라 베네핏을 우선시하지는 말고
0: 아.
1: 우선시하지는 말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네네. 내 상태에서 어느 보험이 또 어느 병원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근본적인 굵은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네. 이제 엑스트라 베네핏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HMO 플랜하고 PPO 플랜하고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1: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리퍼럴이 물론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리퍼럴이 네. PPO 플랜이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PO 플랜에서도 일단 주치의는 선정을 하게끔 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들어갈 때 네. 당연히. 그리고 PPO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멤버들 생각에는 아, 나 그냥 뭐 MRI고 CT고 내 마음대로 사실 찍고 싶으니까 나 PPO 플랜 갖고 싶고 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고 싶으니까 PPO로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PPO 플랜이라도 MRI 하나를 찍더라도 사실은 리퍼럴이 필요해요, 주치의에. 아,
0: 그렇군요.
1: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 메디칼, 그러니까 HMO 플랜에서 메디칼 그룹 안에서밖에 못 간다 뿐이지 P4에서는 메디칼 그룹 외에 다른 데를 갈 수는 있지만 리퍼럴은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PPO 플랜에서도 모든 병원이 다 되지는 않는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로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받는 PPO도 있고 또 인내통만 되는 PPO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런 점들은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네. 모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전문가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명심보험입니다. 714-595-4000번 714-595-4000번 LA지역은 213-800-2707 213-800-2707번으로 상담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널먼트 이 연례 가입 기간을 놓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1: 놓치게 되더라도 사실 네. 또 1월 1일부터 예. 3월 31일까지가 오프레일루먼 피리어드예요. 그
0: 괜찮아요.
1: 기간 동안은 놓친 분들이 가입하셔도 되고 또 한번 가입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제 치과 베네핏이 좋아서 어떤 특정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뭐 임플란트가 커버가 안 된다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플랜을 바꾸고 싶으시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럴 때 또 바꿀 수가 있고
0: 아.
1: 또 뭐 그때를 놓치면은 사실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또 놓쳤어요. 그러면 그때 변경 안 한 분들은
0: 네.
1: 휘마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근데 이미 휘마가 뭐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결정을 못 하셔도
1: 네.
0: 뭐 기회는 있는 거네요. 하지만
1: 그렇죠.
0: 이 기한 내에 연례 가입 기간
1: 좋죠.
0: 내에 바뀌는 게 좋고
1: 바꾸는 게 좋은 이유는 그래도 예. 1월 1일 빨리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바꿀 수가 있으니까.
0: 한번 더 체인지할 수가 있군요.
1: 네.
0: 그런 찬스가 되는 거네요.
1: 네, 원래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그 기간을 예. 줬어요, 항상.
0: 아.
1: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CMS에서 뭐 일부러 악용하라고 그런 걸 준 건 아니고 이용하라고 준 기간이기 때문에 플랜이 나빴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치과를 써보니까 돈이 모자라면 3월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0: 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0: 네. 자,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이세요. 네,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꼭 좀 요 요거는 좀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0: 네.
1: 그래도 이제 가장 저희가 가입 후에 이제 손님들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사실 엑스트라 베네핏이에요. 큰일은 다행히도 저희 미국에 계신 저희 교포분들이 건강하신
0: 네.
1: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플랜을 바꾼 다음에 그 불만이 접수되는 케이스가 사실 제일 많은 게 치과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치과 혜택은 특히나 이제 가입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치과의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컨트랙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0: 네네.
1: 플랜마다 다 컨트랙이 틀리거든요. 벤더들이.
0: 아.
1: 그래서 뭐 진짜 덴탈 퀘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리버티 덴탈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 또 새로 나온 그 베네피스 덴탈이 남았어요. 거기에 컨트랙을 하셨는지 그런 걸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플랜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명심보험에서 뭐 연례 가입 기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저희가
0: 예, 예.
1: 저희 오피스가 또 이제 그 본사가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에는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10월 6일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들, 10월 네네. 13일은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의 플랜 세미나를 하는데 메이저 컴퍼니 한 다섯 군데에서 오셔서 플랜 설명회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셔서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듣고
0: 네.
1: 또 뭐 저희가 맛있는 또 간식? 스낵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좀 즐거운 네. 시간을 같이 네. 한번 즐기기를 바랍니다.
0: 몇 시에 있습니까?
1: 그러니까 10월 6일은 메디케어 분들은 아침 네. 10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 분들은 13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네. 세미나가 있다는 거죠?
1: 네. 네
0: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네, 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 대상자 여러분들 한번 네. 좀 또 이렇게
1: 두 번 다 참석하셔도 괜찮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메디케어 해당되시는 분들 10월 6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오후 1시까지 네. 있고요. 10월 13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메디메디에 해당되시는
1: 네,
0: 분들.
1: 네.
0: 뭐 다 들어두면 너무나도 유익한
1: 그럼요.
0: 시간이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명심보험의 애니심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저희 본사 전화번호 714-595-4000번 LA 지역분들은 213-800-2707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니 씨를 우리 저 비니 씨를 오늘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들어오자마자 하고 저갖고
0: 아, 괜찮아요. 이게 생방송의 매력은
1: 마이크 켜진 줄 알았어요.
0: 아니 아니야. 이런 데 있어요. 네, 생방송은 네. 제가 네네. 수년 전에 네. 다른 방송국에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옥상이 있어서
1: 네네네. 제가 여기 LA에서요?
0: 네. 타 방송국에서
1: 아, 네네.
0: 막간을 이용해서 네.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네.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다가
1: 네.
0: 아뿔싸 문이 잠겨서
1: 못 들어오셨네.
0: 바깥에서 못 들어갑니다.
1: 어머머머머. 네.
0: 발을 동동 그리다가 네. 주말 방송인데 아무도 없고
1: 어머머머 좀
0: 네. 그랬던 적도
1: 그때
0: 있습니다.
1: 그때 셀폰 없었어요?
0: 셀폰이나 마나 다 놔두고 몸만 나갔다가
1: 얼른 피고 와야지.
0: 예, 근데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도 없고
1: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밑에 그 시큐리티 아저씨
1: 아니,
0: 불러서
1: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0: 들어가서 네. 먹통으로 한 6분을 갔습니다. 방송이
1: 방송
0: 아무도
1: 사고지
0: 없기 때문에.
1: 완전 방송 사고
0: 그래서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어요. 방법이 없지.
1: 뭐라고 담배 피다가 문장께서 못 담배 왔다고요?
0: 담배 피다 왔다고 다음에는 절대 담배 안 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 뭐 있죠.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 무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이 많아요.
1: 그렇죠. 대체 능력이 뛰어나시겠어요, 그럼.
0: 사실 지금 여기서도 가끔 우리 쓰는 그 음원이 네. 얘가 투정을 부려요. 가끔 끊길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뭐 어떤 때는 로그인이 안 돼서 네.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저 일하는 동아 씨도 알지만 네. 저는 뭐 그러려니 해요. 내가 그래서 걱정 마. 없으면 유튜브 틀게.
1: 어쩌겠어.
0: 아무 걱정하지 마.
1: 네.
0: 그리고 이제 중간에 뜨끊기면 여러분들한테 아유 더운데 이 친구도 저한테 투정 좀 부리나 봐요. 우리 받아줍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1: 네. 네.
0: 속은 어쨌든 타든 말든
1: 너무 속 타죠.
0: 이게 네. 아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폼생 폼사 나는 네. 멀쩡한 척을 해야 될 거
1: 속으로 막 그럴지라도 네. 맞아요. 네. 아.
0: 자 이야기가 제대로 또 흘렀는데 자 주말은 네.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잠깐 화요일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네. 바쁘네요. 요새 왜 이렇게 바쁠까요? 뭐 딱히 뭐 했어 이러면은 네. 뭐 이거 했어요는 아닌데 아유 감사해야죠. 바쁘게 지내는 거 감사해야죠.
0: 그만큼 지루하지 않다는 거고
1: 네.
0: 나한테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좋아요. 좋아요 진짜.
0: 네. 자 오늘은 네. 또 어떤 보따리를
1: 오늘은요,
0: 풀어볼까요?
1: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얘기하다 보면 레퍼토리가 동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신기해요.
0: 아, 우리 10년에도 동 안 나요. 걱정하지
1: 마. 매주 얘기할 게 생기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아, 요 얘기 이렇게 좀 추려갖고 네. 우리 라디오 내 친구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요거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 아, 요거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그럼.
1: 자꾸 여러분 저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길 바랍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도 여기 게시판을 보면
1: 네.
0: 지금도 우리 순철님이 바쁘면 살면서 땡크라고.
1: 맞아요. 네.
0: 이제 노래 신청할 때 이게
1: 네.
0: 제가 지나고 보니까 꼭 노래 신청보다는
1: 네.
0: 제가 어떤 노래를 틀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분이 아, 이 노래 나올 때 나 이런 노래도 많이
1: 그냥
0: 들었는데.
1: 소통인 거지. 네.
0: 그러면 이 노래 생각나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 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1: 그러니까
0: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어느새 우리가 그 시절로 가 있는 거야.
1: 요새 뭐 솔직히 음악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서로 소통하고
0: 그렇지.
1: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뭐 노래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노래 신청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0: 그래.
1: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저 제시카님이라고 저 세크라멘토에 계시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신청하시면서 이거 우리 첫사랑 오빠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1: 첫사랑 오빠
0: 생각난다고
1: 아련하셨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추억은 많은데 그걸 꺼내볼 시간이 없는
1: 여유가
0: 거예요.
1: 없지.
0: 네. 네, 그래서
1: 맞아요.
0: 이 오후 시간이나마
1: 네.
0: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지난 우리가 얘기들도 하고
1: 네네네.
0: 깔깔거리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같이 사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1: 네.
0: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요새 신조어가 너무 많고
0: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1: 거의 외계어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0: 알아들을 수가 알아, 없어.
1: 예, 이거 보세요.
0: 딱 하나 있어.
1: 뭐야?
0: 내로남불.
1: 내로남불.
0: 네. 어, 그거는 말 되는 것 같아서.
1: 네네. 근데 요새 그렇게 또 신조어도 많기도 하지만 갑자기 그 각종 SNS에서나 뭐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거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새 쇼츠가 있어요.
0: 어, 그래요?
1: 그게 뭐
0: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좀 알려줘봐요.
1: 늘크크라는 거예요.
0: 늘크크?
1: 늘크크. 이게 영크크가 원래 있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 늘크, 영크크가 있었고, 그거의 반대가 이제 늘크크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뭐,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딱 주고서, 이 중에서, 당신이 몇 개나 해당되시오. 어. 저는 뭐 퍼펙트 다 해당돼.
0: 어떤 걸 늘크크라고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립스틱을 좀 빨갛게 발랐어요. 쥐져봐 먹었어? 뭐 이런 말. 그리고 뭐 미스코리아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별로 안 웃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좀 웃기나 봐요. 그리고 우선 우리가 뭐 얘기하다가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은 완전히 세대 차이를 느끼나 봐요. 갭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기분 좋으면 막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서로 못 알아듣는
1: 거죠. 이게 도대체 뭐라던 거야.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0: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뭐 네. 아싸가오리 뭐 이런
1: 아싸가오리
0: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좋으면 쿵따라락딱 삐약삐약
1: 쿵따르샤바라까지 했었어요. 우리
0: 그런 노래 했었고
1: 쿵따르샤바라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또 뭐였어? 왜 이렇게 또 우리 아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나나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아싸 뭐 이런 얘기.
1: 네.
0: 그런
1: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따봉.
0: 에, 따봉. 에.
1: 따봉 쌍따봉까지 있었어요. 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주 뭐 너무 웃기는 아 뭐. 좀 뭐 누가 말을 안 되는 말을 해. 그냥 막 you had bing bing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그때 너무 웃겨갖고 막 자지러지고 웃고 막 난리쳤는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0: 우리 지금 그런 차도 쿠키 모찌님이 어려서 그런 말 많이 했었고 기똥차 이런
1: 그러니까요.
0: 말. 그러니까요. 기똥차다는 말이
1: 있었죠. 캡틴 큐도 많이 했어요 우리.
0: 캡틴 큐.
1: 네. 그리고 뭐 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까 했죠. 그럼 뭐, 아, 감동의 도가니탕이야. 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웃기는 짬뽕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진짜 그리고 막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거 지방 방송 끄라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0: 네, 예.
1: 근데 요새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다.
0: 전혀 맞아. 달라요.
1: 그러니까요.
0: 네.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1: 그러면 요새 신조어 중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0: 예.
1: 요새 신조어 중에서 저는 이게 욕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욕하고 약간 좀 비슷해서. 근데 혹시 욕인데 제가 늘크크라서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는데 샤갈. 샤갈 그
0: 샤갈. 샤갈은 뭐예요?
1: 약간 어이없거나 짜증낼 때 내가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어느 이제 무슨 웨이링 식당 같은 데 이제 서 있었어요. 기껏해서 줄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딱 이제 오늘 오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 뚜껑 열리고 이런 뚜껑 열려 이런 것도 늘 큰 거지.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뚜껑 열리고 이럴 때 샤갈 뭐 이런데요.
0: 표현이 다른 거야?
1: 네네네. 표현 맞아요. 딱 그거예요.
0: 우리 저희 쿠키모찌님처럼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렇죠?
1: 영어도 어려워. 그 다음에 밤티. 밤티를 들으니까 저는 왜 갑자기 그 옛날 전용록 씨 그 노래가 있었죠.
0: 네.
1: 나의 뜨거운 마음에 그거 그죠? 그거 뭐였을까요?
0: 불티. 불티.
1: 그러니까 이 제 세대는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밤티 이거는요 아주 촌스럽다. 못생겼다, 구리다. 아니면은 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친구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 위아래 막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왔다. 이상하다. 그럴 때 야 너 밤티냐? 좀 뭐 그런데요.
0: 저희 때는 그 남자들끼리는 이런 사람 보고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1: 아, 네. 폭탄은 귀엽죠.
0: 아니, 귀여운 게 아니고.
1: 네.
0: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남자 쪽에서 야, 살살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꼬신다고 그러지.
1: 미팅할 때?
0: 네. 네. 미팅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
1: 네.
0: 네.
1: 디스코텍 가자. 이런 것도 늘 크크.
0: 디스코텍 가자.
1: 네.
0: 어디 뭐 남이섬 놀러 가자.
1: 남이섬.
0: 개수작 떨라고.
1: 네.
0: 그러면 꼭 폭탄이
1: 네.
0: 제일 안 이쁘고
1: 네, 네, 네.
0: 어, 훌륭하지 않은 친구가 꼭 브레이크를 걸어요. 야, 안 돼.
1: 네.
0: 거기 가면 문제 생겨. 나 우리는 온가.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폭탄 처리반이라고 그랬죠.
1: 어, 있었죠. 네.
0: 어, 저 잘난 척 조금 하면
1: 아, 네.
0: 저같이 조금 잘난 놈이
1: 네.
0: 그쪽 가서 파트너인 척 하는 거야.
1: 네.
0: 아이고.
1: 누구한테 폭탄은? 한테?
0: 폭탄 제거반이죠.
1: 폭탄 제거반.
0: 그러니까 폭탄한테 마음에 들게 해서
1: 네.
0: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을 폭탄 제거라고 그러는데
1: 네, 네, 네.
0: 그것도 남자가 조금 빠지는 사람은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
1: 아,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1: 네, 네.
0: 그럼 가서 이제 느끼하게.
1: 느끼하게.
0: 와, 근데 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0: 어. 뭐 그
1: 어쩌라고
0: 처음에는 왜요 그러면
1: 네
0: 아니 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 아,
0: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어디를 칭찬해야 되나 막 관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관심 끌어서 얘기한
1: 네.
0: 다음에
1: 네
0: 그건 거고 나온 김에 같이 놀러 갑시다 뭐 큰일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 뭐 큰일 나겠어요?
0: 오케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얘기에 좀 반대로 갔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것 같아요
1: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막 신날 때만 우리 쓰던 뭐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렇게 쓰던 네, 것처럼 네. 야르라는 말이 있대요. 야르. 기분 아. 좋고 신날 때 어. 야르. 이거 좀 혓바닥에 혀를 좀 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0: 야르. 어, 또 굴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1: 아니 왠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야 이 맛깔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0: 어.
1: 또
0: 그렇구나.
1: 이런 게 있고
0: 네.
1: 야자스.
0: 아 야자스는 뭐예요?
1: 야자스. 고맙다. 땡큐.
0: 저희 때 야자는 말 트자는 게 야자였었는데.
1: 그 야자 타임 할 때 야자고.
0: 예.
1: 네. 그렇대요.
0: 어.
1: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거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저를 올바른 글로 알려 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0: 우리 서운해 님이
1: 네. 어,
0: 두 분이서 최고라고 이렇게 또 그림도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야르.
0: 야르 그러네.
1: 네, 어. 이럴 때 바로 야르.
0: 어, 그러네요. 바로
1: 네.
0: 바로 써야 되는
1: 말이네. 네,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또 재밌어요.
0: 어.
1: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 고니 씨는 모를걸요.
0: 뭐요?
1: 동엽이. 우리가 아는 그 국민의 씨 신동엽 아니에요.
0: 어, 그건 뭐예요?
1: 우리 동엽이라고 딱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국민 MC 신동엽 씨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음악만 하셔. 음악만 좋아해. 야, 너 진짜 동엽이다. 뭐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뭐 가격이 좋다거나 뭐 가격에 비해서 음식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혜자스럽다. 뭐 이랬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입에 달라붙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게 동엽이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싹 입에 막 와닿지는 않는데
0: 동엽이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서
1: 네.
0: 작곡가신데
1: 네네네.
0: 요새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윤명선 씨라고 어머나 작곡한 사람이에요.
1: 어머나? 그거요? 네. 오.
0: 그것도 작곡하고
1: 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이런 노래도
1: 아,
0: 만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1: 유명하신 분이네요.
0: 한국에서 만났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오직 산에만 올라가요.
1: 왜요?
0: 산에서 모든 악상을 떠올리고 작곡도
1: 아~
0: 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5일은 산에 올라가 있어요.
1: 본인의 그 루틴이구나.
0: 그렇다고 뭐 굳이 막 멀리 가진 않고
1: 네, 근처.
0: 그 서울에 있는 청계산 아침은 거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내려와요.
1: 거기서 이제 명상도
0: 모든
1: 하고
0: 악상도
1: 영감도
0: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동엽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1: 근데 멋있는데요.
0: 산 이외에는 가질 않아요.
1: 약간 기인 같기도
0: 음악만 하고,
1: 네.
0: 근데 어쨌든 명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맑아지나 보네요.
0: 네, 그렇죠.
1: 본인만의 그런 방식으로.
0: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웬만한 차리도 항상 등산화 신고
1: 밤티에 밤티?
0: 밤티지.
1: 네.
0: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1: 네.
0: 어.
1: 아, 재밌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막나기라는 게 있대요. 막나기.
0: 막나기? 그건
1: 막나기.
0: 뭐예요? 막나기, 그건
1: 저는
0: 뭐야?
1: 이게 막기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뭐 이렇게 좋은 거 못 알아듣고 막기인가? 그게 아니라,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이제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 다 해서 갑자기 너무 나가기 싫어. 그게 뭐 막나기래요.
0: 막나기.
1: 그렇대요. 그 다음에 잼미니.
0: 잼미니? 잼미니 잼, 뭐예요?
1: 잼. 잼잼 할 때 잼미니.
0: 어.
1: 이게 또 저도 그 BTS 지민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
0: 생각보다 많아요.
1: 많아요, 많죠.
0: 어떤 분은요?
1: 네.
0: 어, AI 보고 박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1: 이름도 지어주고.
0: 네, 이름도 지어주고.
1: 저도...
0: 아, 자기 항상 변호사님이래. 그래서 뭘 하면 네. 변호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
1: 어, 그건 너무 맹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0: 어, 근데 굉장히 절대 신처럼 모셔.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엠비스찬.
0: 어, 그건 뭐예요?
1: 크리스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고 엠비스, 아, 이건 또 다른 거네.
0: 어,
1: 네네네.
0: 어...
1: 어, MBS, 이거는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
0: 어...
1: 이것도 사실 요새 유행이긴 하죠.
0: 그렇죠.
1: 우리 옛날에 만나면 뭐, 무슨 형이에요? 뭐, 어... 그랬잖아요. 근데 어... 요새는 뭐, MBTI가 뭐예요? 뭐, I예요? F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A형, B형, O형. O형 무조건 뭐, 사람 좋고, 성품 좋고.
0: 저도 한 가지는 알아요. 오노추라고 있어요. 오노추.
1: 뭘까?
0: 오늘의 노래 추천.
1: 아, 네. 오노추.
0: 오노추. 오노추.
1: 그 줄임말이잖아요.
0: 예. 네. 오노추.
1: 그거는 신조어가 아니고 줄임말이잖아요.
0: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들 쓰나 봐요. 우리 야. 때는 상상을 못 하는 말들.
1: 그러니까 그 줄임말 하는 것도 네. 자꾸 버릇이 되니까요. 조금만 단어가 몇 개가 길어져도 그걸 확 줄이게 되더라고요, 자꾸.
0: 어.
1: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세종대왕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0: 어.
1: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0: 어.
1: 근데 또 신기하게 또 다들
0: 어.
1: 알아들어요.
0: 어.
1: 말을 줄여도.
0: 어. 그래서 네. 뭐 그러면 뭐 말은 만들면 되니까.
1: 네.
0: 그러면 뭐 어,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비맘.
1: 비맘?
0: 예.
1: 뭘까요?
0: 비니 씨 마음에 들어요. 뭘 멀리서.
1: 그럼 비맘 유료해야죠.
0: 어,
1: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말이 되게는 해야지.
0: 어.
1: 비맘유, 그러니까 어. 비니 씨 마음에 들어유
0: 어,
1: 이렇게.
0: 그렇지. 비맘유.
1: 네, 비맘유.
0: 어, 그렇지.
1: 그런 식으로.
0: 어, 그러니까.
1: 네. 하다 보면 또 재밌다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것도.
0: 아, 이렇게 네. 사실은 일상 용어에서.
1: 네.
0: 이것도 만들면 돼요. 뭐 그냥 뭐 우리가 쓰면 만들면 우리 용어가 되는 거지 뭐.
1: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조금 과하게 하면은
0: 아, 그렇지.
1: 조금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재밌어요.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뉴강라.
0: 근데 제가 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1: 네.
0: 이렇게 줄임말이나 이게 나오는 이유가 카톡 때문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카톡으로 예리하시다. 전하다 보니까
1: 네.
0: 자꾸 줄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1: 네, 네. 이게
0: 예를
1: 자꾸
0: 들어서
1: 타입하기가
0: 뭐 반가 반가도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1: 반가 반가도 늘크크래요.
0: 반가반가도?
1: 반가반가도 늘 크크.
0: 어.
1: 요새 애들은 뭐라고 하지?
0: 어.
1: 반가반가 아니에요. 근데 어. 다른 말이 있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다음에 보삼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자꾸 줄이잖아.
1: 맞아요.
0: 그게 카톡으로 내용을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자꾸 줄여서 해서 그냥 네. 그렇게 알아듣지 않나.
1: 그러니까 보는 사람, 싶어요. 읽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은.
0: 어, 어.
1: 그리고 늘크크에서 주로 이제 카톡 얘기 나왔으니까 카톡에서 네, 이렇게 네. 눈웃음 치는 이렇게 세모 네, 모양.
0: 그럼요. 세모 모양 항상 있고.
1: 이것도 늘크크.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히읗자 많이 써요.
1: 흐흐.
0: 네. 근데 그거를
1: 네.
0: 어떤 사람은 하하로 아는 사람도 있고
1: 네.
0: 나는 이제 주로 흐흐.
1: 그쵸, 그쵸. 웃음 표현.
0: 웃는데 그 이렇게 좀 그.
1: 환하게?
0: 어, 아니, 뭐 좀 알아. 느끼하게 우리가 웃을 때 하하하가 아니고
1: 네. 드라큘라야?
0: 뭐 드라큘라 같지?
1: 네.
0: 뭐 이렇게 그 서영춘이란 분이 옛날에
1: 네.
0: 시골 영감 처음 타는
1: 기차놀이에 네.
0: 뭐 그런 식으로
1: 바로 웃으시네. 네. 네.
0: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느끼하게 드라큘라 웃음이라고 해서 웃을 때 그런 식으로
1: 오페라 유령인 줄.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 네.
0: 그래서 그런 뭐 어, 재미난 그런 표현도 있었고.
1: 네.
0: 어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하여튼 근데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 못 알아듣고 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는 쟤네는 도대체 저런 말을 어디서 알았던 걸까?
0: 어,
1: 저런 말을 왜 쓰는 걸까?
0: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20대 시절로 돌아가서
1: 네.
0: 20대 초반에 저 그때는 그 다방이라는 문화가
1: 네.
0: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 네, 네.
0: 어느 다방을 가나 DJ 박스가 있었고
1: 네네네.
0: 그 안에는 이제 그 LP판이 촥
1: 네.
0: 있었고
1: 네.
0: 어, 헤드폰 멋있게 낀 센터의 중간에 DJ
1: 네.
0: 오빠들이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이제 그 어, 서울에 가면 남과자동이라고 그 명지대학교라는 대학 앞에 있는 동네 네. 그 다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제가 정다방이라는 데서 네. 그 당시에 이제 DJ로 알바를 네. 처음으로 했어요.
1: 네.
0: 그 이제 지하실인데 계단에 내려가면 네. 그때는 그 훈자 나오는 이름이 되게 유행할 때.
1: 네네. 네.
0: 그래서 이름도 제가 동훈이로 바꿨어요.
1: 네네. 네.
0: 응?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몇 시부터 몇 시는 동훈이와 함께 네. 이렇게 네. 해놓고
1: 네.
0: 그 시간에 이제 그 이 헤드폰
1: 네.
0: 꽂고
1: 네.
0: 명동 가면 그 당시에 그 인류 가수 같이 특급 DJ들이
1: 네.
0: 거기서 이제 DJ를 봅니다.
1: 네.
0: 그럼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네. 배우려고
1: 네.
0: 멘트를 어떻게 하나.
1: 멘트 배우려고. 네.
0: 사실은 서세원 씨가
1: 네.
0: 방송에 나와서 뭐 오늘은 왠지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그 멘트들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네.
0: 집에서 혼자 목욕탕 보고 네. 목욕탕에서 거울 보고
1: 네.
0: 느끼한만 연습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끝자를 좀 굉장히 느끼하게 됐어요.
1: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했나요?
0: 뭐 어쨌든 또 빠졌어요.
1: 내가 못 살아.
0: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니 씨가 아니고
1: 네.
0: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니 씨.
1: 신조어 얘기하다가.
0: 신조어 얘기하다가 또 빠졌어.
1: 아 웃겨. 네.
0: 뭐 그랬던 그 말 얘기하다
1: 네네.
0: 보니까
1: 네.
0: 그랬던 추억도 나오고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도 아직 그런 버릇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1: 네. 어떤 버릇이요?
0: 아니 멘트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자를 좀 분명히 하는 거예요.
1: 아, 또박또박.
0: 제가 보통 말할 때보다
1: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랬었어요.
1: 네.
0: 이문세 시절도 그랬고
1: 이종환 선생님
0: 옛날 그 네. 시절에는 그게 이제 가수 제가 지난주에 노래 네. 막 좀
1: 네.
0: 트렌드가 다르듯이
1: 네.
0: DJ도 트렌드가 다른
1: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사실 노래도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1: 네.
0: 그 뒤에 그 바이브레이션이 아
1: 네, 네, 네.
0: 이걸 넣어야 잘하는
1: 그렇죠.
0: 가수였는데
1: 네. 네.
0: 그게 이제 없어지고 바뀌다가
1: 네.
0: 요새는 어떠냐면요. 요새 장윤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트로트 트렌드는 이게 50년대, 60년대고 그냥 하면 발라드고 요새 트렌드는
1: 네.
0: 뒤에만 약간 나오는 거예요.
1: 그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차릴 네,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서 안동역을 부르면
1: 이번에 또 노래야.
0: 네. 잠깐 네. 딴 데로 가는 거지 뭐.
1: 아, 너무 가잖아요. 네.
0: 네. 바람에
1: 네.
0: 뒤에만 살짝 가는 거야.
1: 아,
0: 유행이.
1: 네.
0: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거고
1: 네,
0: 그렇다는
1: 네.
0: 거죠.
1: 네.
0: 얘기가 어쩌다 보니까 또 노래까지 왔어. 다시 원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신조.
1: 네, 무슨 얘기할까? 아이 지방 방송 꺼세요, 권희 씨. 왜 자꾸 새냐고요, 진짜 아주 난리 부르스야.
0: 그러니까. 자,
1: 난리 부르스도 옛날 말 늘크크. 그렇죠. 요새는 난리 부르스가 아니라 난리자베스.
0: 난리잡았어? 그건 네. 또 뭐예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난리 브루스야 진짜 왜 이래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난리 브루스가 아니고 난리잡았어.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상황. 그래서 난리잡았어.
0: 자,
1: 이거 자꾸 해야 돼요.
0: 제가 아는 거 하나 또 망나귀도 있대요.
1: 망나귀 아까 우리 했잖아요.
0: 했나요?
1: 네, 막상 나가기 귀찮은 상태.
0: 그랬구나.
1: 다른 뜻인가요? 혹시?
0: 아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
1: 자꾸 딴 데로 새니까 했던 거 못 알아듣는
0: 무슨 말이야. 이거 뭐 DJ로 갔다가 뭐
1: 노래했다가 진짜
0: 우리 쿠키 모찌님이 네. 생방의 매력이지요. 너무 재밌어요.
1: 정말요?
0: 감사합니다. 아 우리 쿠키 모찌님은 처음 들어줬거든 오늘.
1: 그러신
0: 그러니까
1: 것
0: 너무
1: 같아요.
0: 감사하지.
1: 네. 근데 자주 자주 오세요.
0: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1: 쿠키 모찌.
0: 네. 과자와
1: 뭐 해주신 말일까.
0: 아 모찌는 제가 알기로
1: 말랑말랑 그 모찌.
0: 모찌 떡 아닌가.
1: 네.
0: 쿠키는 과자.
1: 쿠키 모찌 맛있겠는데요? 바삭하면서 말랑하고.
0: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보다 모찌를 더 좋아해요. 그 하얀 그 팥 들어간
1: 네, 맞아요.
0: 하얀 모찌.
1: 약간 애기 궁뎅이 같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0: 옛날에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꼭 모찌떡 하나씩
1: 맞아요.
0: 주잖아요.
1: 네,
0: 그거 무지하게 좋아하죠. 팥 좋아하는 거.
1: 아, 진짜 재밌네요. 재밌어.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또 이거는 야, 진짜 늘크크라고 하기는 너무 이거는 아까운 말이에요. 아, 궁금하면 우리, 500원.
0: 우리 두냥이 이름이랍니다. 쿠키모찌님이. 그 이름이 이유가 있대요.
1: 아, 고양이. 네. 어, 너무 예쁘네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애완동물 가지고 계세요?
1: 저 있었어요. 저 18년 키웠는데 보냈어요.
0: 아이고.
1: 네, 저희는 아롱이었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둘째 딸이
1: 네.
0: 그 마르티스 강아지를 수년 동안 데리고
1: 저희도
0: 있다가
1: 저희도 마르티스였어요.
0: 얼마 전에 보냈어요.
1: 네, 제가 너무 슬퍼요. 오죽하면
0: 야, 아빠가 저기 훈련 잘 된 거 이쁜 거 사줄까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1: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0: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1: 네. 진짜 저는 그래서.
0: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저는 한 상당했다고 그러고 표현하고 다녔어요. 나 상당했다.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8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내 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막 그랬던 애긴데 어느 날 너무 처음에는 잘 실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막 갑자기 너무 슬프고 어디선가 얘가 나올 것 같고 그 꼬랑꼬랑 발냄새가 너무 맡고 싶고 그랬죠.
0: 우리 네. 세인트님,
1: 네.
0: 우리 세인트님은
1: 네.
0: 대한민국 서울에 계시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 아, 네.
0: 매일 들어와 줘요.
1: 안녕하세요.
0: 네, 즐거운.

0: 재밌는 방송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신조어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1: 네.
0: 사실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그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1: 우리
0: 해요.
1: 쇼 이름은 그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좌충우돌.
0: 아, 좌충우돌 좋다.
1: 좋다.
0: 오!
1: 나이스.
0: 당첨. 이제 금요일부터는 권희와 비니의
1: 좌충우돌.
0: 좌충우돌.
1: 예.
0: 우리는 진짜 좌충우돌이야.
1: 네.
0: 아, 지금 멋대로 하니까.
1: 너무
0: 근데
1: 좋아요. 네.
0: 저는 그 평소에도 추구하는 방송이
1: 네.
0: 이렇게 그좀 틀에 짜여진 것보다
1: 자연스럽게.
0: 단점은 조금 투박해요, 그 대신.
1: 네.
0: 하지만 좀 살아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고.
1: 네네네.
0: 저는 말일 되면 여러분들한테 렌트비 내셨습니까? 못
1: 어.
0: 내셨으면 미리 전화하시고 연계하세요.
1: 아, 내주겠다는 게
0: 아니,
1: 아니라.
0: 왜냐하면 예를
1: 네.
0: 들어서 내가 어차피 못낼것 같은데
1: 네.
0: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전화해서
1: 익스큐즈를 해라.
0: 익스큐즈를 여유 있게 하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갚을 것 같으면 열흘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에 갚으면 아파트 매니저가 기분 좋아해.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고 아니 일주일에 준다고 그러고 8일째 주면
1: 네.
0: 별로 안 이뻐해요.
1: 신용도도 떨어지고.
0: 그렇지. 그러니까 넉넉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아니
1: 네.
0: 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1: 네.
0: 누가 흔드는 것보다 뭐 왜냐하면 정해진 그 살림이 있으니까
1: 그치, 그치. 네.
0: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가 구멍이 나게 돼
1: 그럼요.
0: 있어.
1: 네.
0: 그러면 얘가 미뤄지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살이야.
1: 좌충우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0: 너무 좋아. 그걸 또 막아가는 게 인생이고.
1: 알겠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0: 네.
1: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1: 네.
0: 이제 저희 고니와 비니의
1: 좌충우돌.
0: 좌충우돌입니다. 오, 말
1: 아,
0: 된다.
1: 너무 좋아요.
0: 아.
1: 저, 너무 예쁜 이름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좌충우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인사 좀 하고 끝내죠.
1: 여러분, 저희 이게 또 저희 매력이죠.
0: 그러니까요.
1: 네. 하여튼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요새 밤에는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0: 감기 조심하세요.
1: 네, 환절기
0: 얘기야.
1: 되는 것 같아요. 감기
0: 네.
1: 특별히 조심하시고
0: 네.
1: 매일 조금 생활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0: 네.
1: 저희 생각하시면서
0: 네.
1: 조금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늘 행복하세요.
0: 금요일날...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오늘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문득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혹은 이 긴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언제 이거 하냐? 체중이 무려 465파운드에 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미국의 한 20대 청년도 그랬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에 지쳐 진짜 내일은 달라져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눈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시간에 압도돼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23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선택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몇 달, 응? 몇 년 지나갈 텐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쓸 것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이 찾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게 만들었고요. 결국 270파운드를 덜어내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아. 한번 스텝을 밟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270파운드를 뺐을까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아유 어차피 가는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응? 인생 한번 살지 두 번 사노? 이런 마음으로 20대에 정말 뚱뚱했네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파운드를 뺐을까요? 210kg에서 87kg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칼로리를 적으면서 칼로리 적자, 먹는 것보다 쓰는 칼로리를 더 써가지고 적자가 난 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을 뺐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빼죠? 우리는 3파운드, 5파운드 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예 어차피 맨 처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서도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왜 안 그러겠어요? 400파운드가 넘으니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시선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남의 식을 나중엔 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대로라면 진짜 어차피 가는 시간이지만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런 경종을 울리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리고 또 그 하루하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량을 해서 지금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 코치가 되어줬다고.

0: 아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어차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 훈훈이 한훈입니다. 아, 벌써 9월 19일 토요일을 맞이했네요. 오늘은 9월 19일, 앞으로 해도 919, 거꾸로 해도 919, 네, 별뜻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확 풀려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뭐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들 하시겠지만 사실 그전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고 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가을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몸도 찌뿌둥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9월 19일 토요일 여러분 훈훈한 카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9월 19일입니다. 19년을 한결같이 타운에서 19년간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헬스를 책임져온 헬스코리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깜짝 놀라셨죠? 네. 19를 그렇게 써갖고.
1: 제가 옆에서 항상 네.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멘트하실 때 네. 정말 훈훈하구나. 그리고 고품격이구나.
0: 고품격 이렇게 느껴지시죠?
1: 항상 헬스코리아를 배려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0: 네. 아니요, 19라는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게 바로 헬스코리아의 지난 연혁이었구나. 역사구나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1: 맞아요.
0: 사실 19년을
1: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 한결같이 옆에 네.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간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헤아리질 않다 보니까 뭐 10년은 넘었는데 그래 좀 오래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0: 근데 원래 옆에선 그런 게요. 군대 갔다 네. 야 벌써 제대했냐? 다 이래요.
1: 네.
0: 고생한 사람은 모르고 옆에서 뭐 야 쉽네 요새 군대 짬네 막 이러는데
1: 정말 19년이야?
0: 19년을 함께 했다고? 라는 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헬스코리아 정말 초창기부터 해서 19년 동안 정말 타운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용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 19년 그 역사 중에서 사실 그 지금이야 우리 헬스코리아 하면 뭐 마사지의 명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사지 지금 특히나 새로운 게 나와 트로이가 나오는 바람에 8개의 또 다른 기종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첫 번째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뭐 효자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라비티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1: 장자라고 하죠.
0: 장자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표현을 들고 제가 자꾸
1: 큰아들 네. 근데 네. 그라비티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H솔루션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죠.
0: 네네네.
1: 8가지 모델이 이렇게 구축이 될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첫째가 뭐
1: 기반이 된 첫째가 워낙 잘 되며
0: 아 죄송합니다. 저는 참고로 둘째라서 저는 첫째를
1: 전
0: 굉장히
1: 전 막내예요. 아, 셋째
0: 원래 아시죠? 네. 셋째 딸은 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1: 아, 그 거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깨는 게 모든 예외는 있구나
0: 아, 그렇죠.
1: 그 법칙에 맞는구나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0: 네. 저도 네. 그 법칙을 깼어요. 네. 첫째부터 잘난 둘째가 없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 법칙을 깨고 있습니다.
1: 아, 또 옆으로 또 이렇게
0: 네, 우리 네. 첫째 장자 그라비티
1: 그라비티는 네. 그걸 그냥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가 아닌 네. 잘난 큰 아들인 우리 그라비티 때문에 네. 이제 헬스코리아 하면은 예전에는 건강지킴이라고 많이들 그 네. 불러주셨는데 지금은 마사이처의 명가다.
0: 그렇죠.
1: 맛집이다. 마사이처 하면 헬스코리아.
0: 네.
1: 이렇게 딱 떠올리시죠.
0: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헬스코리아가 굉장히 다양한 지금 8가지의 모델들을 정말 한자리에서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8가지나 다른 모델을
1: 미주 지역에서는
0: 그렇죠. 없다라고
1: 쉽지
0: 생각이
1: 않죠.
0: 드는데
1: 네.
0: 그 8가지 중에 정말 하나하나 다 특색이 있고 다 정말 다르고 저는 아실 만하면 다 개인적으로 디바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 있고 디바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후니님 딱 떠올리면 네. 디바가 오버랩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0: 저는 워낙 디바를 떠벌리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데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자 그라비티가 정말 이것만은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라비티는 첫 번째는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갑이에요.
0: 가성비
1: 들인
0: 갑이지.
1: 돈에 비해서 우리가
0: 그렇죠. 그거는 뭐
1: 그 효과나 네. 그 들인 돈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0: 그렇죠.
1: 얻는 게
0: 인풋 대비 아웃풋이
1: 뭐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마사지 체어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 입문용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지만 네. 이상은 없다.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거든요.
0: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가격.
1: 그러니까 예산. 네. 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몸에 맞는 마사지를 제공해야 되고 마사지 성능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디자인도 봐야 돼요.
0: 그럼요.
1: 집안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네.
1: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AS 봐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네. 많이들 망설이시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네. 드린 돈에 비해서는 모든 걸 다 만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0: 쉽지 않았죠.
1: 그 유목민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마사지
0: 여기저기
1: 체어를
0: 여기.
1: 찾아 헤매시던 몇 년 네. 동안 나중에 하면서 미루셨던 분들이 딱 와서 만나시면 드디어 내가 이제까지 참았던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그라비티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훌륭하고요.
0: 네.
1: 내 몸에 맞는 마사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보통 그라비티 가격 정도의 마사지 체어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0: 네, 네, 네.
1: 사진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0: 그렇겠죠.
1: 얼핏 볼 때는
0: 네, 네.
1: 앉아보시고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0: 그렇죠.
1: 네, 보통 발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0: 발 부분은 대부분은 약간 버리고 가는 카드를
1: 네.
0: 맞죠. 네, 잘 못해요.
1: 위쪽만 해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네. 발 종아리 이런 부분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0: 네.
1: 받아들이세요. 그냥 가격 대비 그래 뭐 이러는데 그라비티를 깜짝 놀라시는 이유는 이 가격의 마사지 체어가
0: 그렇죠.
1: 종아리, 발, 바닥, 혈자리까지 꼭꼭꼭꼭 눌러주면서 발끝까지 관리가 된다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마사지 체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0: 네.
1: 저희가 이제 발 마사지기들이 워낙 그 마사지 체어 전에 유명했거든요.
0: 네, 맞아, 유명했죠.
1: 그래서 발잡사 1,
0: 네.
1: 발잡사 2, 챔피언.
0: 네.
1: 이제는 이지 FM까지 네 가지 모델들을 와서 구매하시려고 하다가
0: 네.
1: 그라비티 앉아보시고는 마사지 체어를 그냥 바꾸시는 분들도
0: 그러실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시면.
1: 네.
0: 근데 진짜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보통 저도 예전에 그 마사지기를 사서 썼지만은 이 발 부분 특히 종아리랑 발바닥 부분은 잘 되는 게 사실 그동안 거의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꽉꽉 눌러주는 그 마사지 그리고 여기 또 따뜻한 그 온열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1: 네.
0: 정말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나는 마사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 또는 나는 마사지 체어라는 거에 대해 불신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헬스콜에 가셔서 그라비티부터 체험을 해보시기를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뭐 퀄리티 가격을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 이래? 에이 그럼 뭐 퀄리티가 이 정도겠네라는
1: 맞아,
0: 그거를
1: 맞아.
0: 깨부셔버리잖아요. 그죠? 뭐 퀄리티 그러면 일단 그라비티 뜻이 사실 저 아닙니까? 그 중력. 그러니까 이게 무중력 상태로
1: 네,
0: 이렇게 제로 그라비티로
1: 그라비티로 이제
0: 네.
1: 완전히 젖혀져서 그 상태에서 받는 게 이제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무게점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 시작 가서 받을 때도 거의
0: 누워서
1: 받잖아요.
0: 네네네네.
1: 근데 그 누워서 받기 때문에
0: 앉아서
1: 제대로
0: 것보다는.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래서 마사지가 전달이 확실하게 되고
0: 네.
1: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지금은 뭐 다른 모델들이 많이 따라했는데
0: 네.
1: 그라비티가 나올 당시만 해도 그렇게
0: 그럼요.
1: 완전히 젖혀지는 건 좀
0: 혁신적인
1: 일이었죠.
0: 공간도 처지 많이
1: 네.
0: 안 하면서
1: 이게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0: 네.
1: 뒤쪽에 벽에 거의 붙여서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0: 네.
1: 그냥 앞으로 미끄러져요. 이게 만약에
0: 그렇죠.
1: 안 미끄러짐이 아니면 뒤쪽
0: 뒤에가
1: 공간도
0: 완전
1: 필요한 넓어야,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좋은
1: 네.
0: 거예요.
1: 공간 활용도도
0: 맞아요.
1: 높고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문을
0: 네.
1: 통과해요. 그냥 보기에는
0: 그
1: 이게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0: 네네네.
1: 이렇게 중후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요. 특히 와인 칼라
0: 같은
1: 경우에.
0: 네.
1: 근데 집에 문이 통과하는 걸 보고 놀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체력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0: 근데 뭐 지금 문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그거를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주문하시는 우리 헬스코리아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일단 뭐 무료 배송은 당연하고요. 그 회사의 셔츠 유니폼을 입으신 직원분들께서 직접 나와서 배송을 해주시고 이거를 탁 거기 설치를 해주세요. 뭐 사실 설치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는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날짜에 거의 준해서 배달이 착 조백에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칼라를 잠깐 얼핏 말씀하셨는데
1: 네.
0: 세 가지 칼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와인, 레드 와인
1: 칼라.
0: 그다음에 다크 브라운, 그다음에 오션 블루. 저야 뭐 개인적으로 오션 블루를 워낙 디바에서도 선호하긴 하는데 컬러도 굉장히 이쁘더라고. 레드 와인 컬러.
1: 오션 블루가 예. 다른 마사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네네.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0: 아, 최고죠. 모던.
1: 블루도 그 다 다르잖아요.
0: 블루가 그냥 파란 이게 아니에요. 슈퍼맨 파란색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굉장히 그
1: 톤이
0: 굉장히 그 우아하고 되게 네. 럭셔리한 블루. 뭔지 모르겠어.
1: 거기다 소재가 네. 그 가격 대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더 좋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네네네. 가죽의 느낌이 더 잘 전달이 돼서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이런 게 아니라 가죽의 느낌 그대로
0: 그렇죠.
1: 전달해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사히 체험을. 그래서 디자인을 꼼꼼하게 또 따지세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시각적인 것도 따져서
0: 그럼요.
1: 아, 안 입으면 왠지 안고 싶지가 않아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0: 또 여성분들은 또 많이 중요해 생각하시죠.
1: 그럼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그럼요.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망설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라비티는 정말 좋아하세요.
0: 이건 하여튼 여러분 한 번도 실물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면 헬스코리아로 바로 가셔도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저 구글에서 헬스코리아를 찍으시거나 유튜브에서 헬스코리아를 찍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실물을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가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저희 7,8,000불 이상은 주셔야 되는 원래 그런 그렇죠. 퀄러티입니다.
0: 그럼요.
1: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아리까지 꽉꽉 눌러주는 네. 그라비티가 네. 4,499불.
0: 여러분 4,499불에 여러분들이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만의 마사지사를 모든 가족을 위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무이자 48개월까지 가능하네요.
1: 한 번에 또 부담하는 것 때문에 네. 망설이시는 분들 헬스코리아가 해결책을 드립니다. 48개월 무이자예요. 무이자.
0: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린 가족끼리도 안 해주는 무이자인데 네. 이걸 48개월까지 가능하시거든요.
1: 그러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
0: 이거 진짜 한 끼 식사값도 안 돼요. 요새는
1: 햄버거집에서
0: 커피값이에요. 커피값.
1: 4인 가족도 그거보다 더 나와요.
0: 그럼요.
1: 뭐 이거저거 사이드까지 시키면
0: 요새 진짜 발레 타고 커피 마시고 오면
1: 맞아,
0: 이 값이에요.
1: 맞아,
0: 진짜
1: 맞아.
0: 그 값을 한 달에 드시면 여러분 가족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거를 렌트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0: 맞아요. 그냥
1: 왜냐하면 워낙
0: 다.
1: 페이먼트 생활이잖아요. 맞아요. 이민 생활이.
0: 그쵸.
1: 그러다
0: 라이프가
1: 보니까
0: 페이먼트죠.
1: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가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끊겼더래요. 근데 네. 마사지는 그대로 될 것이 되고.
0: 그렇죠. 아니 지금 어디서 마사지가 가까운다면 예약해보세요. 이 값으로 요새 너무 힘들다. 시간 맞추기도 힘들지만 뭐 팀 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나기도 쉽지 않던데 월
1: 한 달에 한 번 내시는 요 금액으로 한 번 받으실 거예요 아마.
0: 아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항상 여러분들의 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준다는 거. 여러분 3년 워런티, 풀 워런티까지 나오고요. 집 앞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배송 설치까지 해주시는데 요거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전에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선물을 저희가 이지바이크를 주셨어요.
1: 네.
0: 요거 아직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1: 추석이에요.
0: 되나요? 좀 주시는 거죠? 너 주시겠지 뭐. 자 그러면 그라비티 여러분 4,499불 놀라운 가격 네. 무이자 48개월까지 가능하신데 이지바이크 오늘 이게 한 200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249불
0: 250불
1: 250불입니다
0: 짜리 가격에 이지바이크를 상품으로 여러분
1: 가격도 가격이지만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이걸 집에다가 딱 놓고 계시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0: 이거 있는데 하체 운동 안 하셨다는 건 진짜
1: 하체
0: 더 이상
1: 근력 강화
0: 이건 진짜 네. 더 이상 핑계는 없는 겁니다. 이지바이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건 뭐 자동 아닙니까? 말 그대로
1: 발만
0: 이지
1: 얹으면.
0: 다리만 올리시면 자동으로 자기가 촉촉촉 리듬에 맞춰서 막 촉촉촉 뒤로 돌아 촉촉촉 그죠?
1: 그렇게 촉촉촉은 아니에요.
0: 아니,
1: 부드럽게
0: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니까 약간 차차차 춤추듯이 약간 촉촉촉 느낌을 아니 들으시는 분들을 깨달은 약간 감각을 아니, 깨워드리는 겁니다.
1: 제가 매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아 저도 압니다. 아주 소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1: 그러니까 저는, 부드럽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0: 얼마나 재미없어요.
1: 어깨춤이 날 정도로
0: 착착착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닿잖아요 뭔가.
1: 그래서 이게 네. 빨리도 갔다 느리게도 갔다 네. 앞으로도 갔다
0: 있게.
1: 뒤로도 갔다
0: 너무 그러니까 재밌게
1: 30분 자동 프로그램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막 어르신들 너무 재밌다 그러고 30분이 이 아, 나가서 30분 걸으라고 하면 못하시겠어요.
0: 못하죠.
1: 근데 이 심심하고 막, 막 나가서 또 막 차들도 막 다니고 이럴 때 또 한인타운에 사시는 어르신 경우는 위험해서 나는
0: 그렇죠.
1: 너무 싫어 막 이러셨는데 예. 이거는 30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분은 세상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번을 돌리신대요.
0: 네 번은 많이 하신다.
1: 2시간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혈당 관리를 좀 하셔야 돼서 운동을 꼭 그리고 막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들었는데 그러니까 걷기가 더 싫더래요. 꼼짝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이지바이크 덕 봤다고 너무도 좋아하시고 그분은 거의 전도사예요. 주변 분들 그 주변 분들은 거의 다 사셨고 막
0: 원래
1: 선물도
0: 그러세요.
1: 하시고
0: 네, 본인 써서 좋으면
1: 저는 누리아이가 그렇잖아요. 네,
0: 그렇죠. 근데. 내가 사서 좋으면 주변에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아니 근데 제가
1: 이 속을 왜 안 해 이렇게 되니까.
0: 김은정 후스님께서도 이거를 하신다면서요.
1: 제가 사실은 이거 초반에 접했을 때는 예. 그렇게까지
0: 사실 그 믿음이 안 갔었죠.
1: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아, 그래도 걷는 게 내가 스스로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네. 게을러지잖아요.
0: 그렇죠.
1: 핑계가 많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짐을 간다는 게 진짜 짐에 거의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짐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바이크를 보이는 곳에 딱 놨어요. 네. 제가 제일 잘 앉는 곳에 딱 놨더니 얘가 그냥 이 허벅지 뒤쪽이 안 쓰던 근육 쓰면 아시죠? 파카한해지면서
0: 그렇죠. 땡기는 느낌 나고
1: 네, 그래서
0: 기분
1: 저는
0: 좋은 고통.
1: 이거를 네 번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연속해서는 아니고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를 나눠서 기본 두 번은 해요.
0: 와.
1: 그랬더니 제가 사실 하체가 네. 근력이 그렇게 이렇게 좀 약했거든요. 근육이 네네. 좀 그리고 계속 한 40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빠지잖아요.
0: 원래도
1: 운동을 똑같이 해도
0: 호리호리 하신 몸매시니까 특히나 또 네.
1: 아니
0: 크시고.
1: 그리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는 제 친구로 네네. 보면 저보다도 말랐는데도 네. 걔 진짜 눌러보면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네. 마음만 있지 잘 그게 안 돼요.
0: 안 돼요.
1: 잠깐 그때 반짝 하루 이틀 짐 가고 말고
0: 그리고 몸만 부으면 끝나요.
1: 맞아.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거 하고 심지어 애아빠랑 이렇게 의견 충돌로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질 때도
0: 설마,
1: 있잖아요.
0: 설마
1: 그러면서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0: 야, 그건 너무 하신다. 그건 너무 하신다.
1: 애 문제로 의견이 충돌이 있었어요.
0: 근데 다리는 돌고 있어요.
1: 아들 문제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애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0: 너무 웃긴다.
1: 왜 교육 문제 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네.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도 화가 나서 네. 그거는 뭐 당신이 할 게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발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림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1: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방해받지 않고 웬만한 생활하면서 시간이니까 따로 일부러 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거 하면서 그리고 그거 하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다 보니까 자동 프로그램은 네. 어깨가 약간 이렇게 움직움직하게 돼요. 뒤섞으면서 그러니까 팔을 앞뒤로 흔드시기도 하고
0: 왜 작은 아령 같은 거
1: 등산
0: 드시고.
1: 같은데 그것도 괜찮죠. 근데 등산 드시고. 같은데 갈 때 우리가 앞뒤로 이렇게 손 이렇게
0: 손 뻗치는 거
1: 치잖아요. 그 좋다 그러잖아요.
0: 그거 엄청 좋죠.
1: 그런 거 하신다 그럴 때는 그냥 경험담 얘기하실 땐 네. 그냥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네.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0: 아, 싸움까지 하시는데요. 뭐. 사람과 전쟁을 찍으시는 분인데
1: 입은 뭐 애아빠랑 논쟁을 하면서도 손은 계속 발은 계속 움직이고 손도 뭐 앞뒤로 흔들면 그러니까 애아빠가 중간에
0: 너무 말고 아니야.
1: 근데 그거 그 효과도 네. 있었어요. 애아빠가 중간에 웃으면서 그냥 네. 끊더라고요.
0: 혹시 그러니까 그
1: 부부싸움도 빨리 끝납니다.
0: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그 형님께서는 혹시 그 싸울 때 누리아를 쓰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원조 교수님은 이지바이크 타고 싸우고
1: 아니 이제 빨리 끝내고 피하고 그라비티로 가죠.
0: 누리아를 쓰면서 싸우고 서로 네. 그럼 싸울 일이 없겠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네. 집에 장비를 이렇게 좀 놔두잖아요. 건강을 위한
0: 그렇죠.
1: 그런 네.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돼요. 생활이 관리예요.
0: 그게 중요해요.
1: 습관인 거예요.
0: 네, 습관이 돼야죠.
1: 일부러 뭘 계속. 해야지 하면
0: 네, 맞아요.
1: 잠깐 하다 말고 하루 이틀 하다가 금방 시간은 일주일 한 달 또 안 하고 넘어가요.
0: 그냥 핑계는 핑계가 만들어내거든요. 계속
1: 습관화 해야 돼요. 그냥.
0: 정말 눈앞에 그 이지바이크 딱 놓으시고 그냥 뭐 유튜브 보시거나 TV 보시거나 하실 때 그냥
1: 그렇죠.
0: 잠깐 다리 한번 올릴까?
1: 그러면 벌써 끝났어 이래요.
0: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시고 아, 근데 이 싸울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가족끼리 자 너 짜증 낼 거면 여기 앉아서 다리 올려 딱. 야, 그럼 싸우는 동안 자동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1: 거기다
0: 같은데?
1: 막 어깨까지 막 이렇게 흔들고 팔까지 흔드니까 웃으면서 네. 싸움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팁이긴 팁인데 네. 정말 운동과 마사지는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1: 젊어서는 뭐 타고난 체력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저는 20, 30대부터 요즘은 너무도 현명하고 똑똑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챙기는데 30대 지나면서부터는 우리 노화는 시작됩니다.
0: 그렇죠.
1: 그걸 늦춰야죠. 어떤 분은 60세 건강 나이 신체 나이 측정하면 30으로까지 나온대요.
0: 와.
1: 40, 50으로도 나오고 건강하신 분들은 네. 근데 관리 안 하고 그냥 좀 마초 스타일이나 그런 마초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0: 나 괜찮아 뭐
1: 괜찮아 뭐, 타고난 거
0: 그렇죠.
1: 난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 60대 건강 나이 그 신체 나이 측정하시고 80 나오시면 됐어요.
0: 와.
1: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죠. 뭐라도 생각하시고.
0: 그때라도 하셨으면
1: 시간이 더 걸리죠. 더 걸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0: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지바이크의 여러분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내에서 그치.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진동 소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층간 혹시라도 아파트 계시는 분들 층간 소음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아기가 자고 옆에서 어르신이 주무셔도 충분히 운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소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홈 트레이닝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또 선물용도 굉장히 좋아요. 사무실에서 그치. 맨날 앉아 계시는 분들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하루에 나가서 진짜 전화기 보면 요새는 시계나 전화기에 걸음보가 몇 걸음 우리 옛날 만보기 차듯이 나오잖아요. 사무 주중에는요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차도 가까운 데 세우려고 막 기다리잖아요.
1: 너무 안 걸어요.
0: 진짜
1: 맞아.
0: 안 걸어요.
1: 미국 생활은
0: 미국 사람 정말 안 걷거든요. 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하면 저도 지난번에 최고도 몇이었더라 100번가 200번가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뭐, 또 앉아서 작업만 하는
0: 네,
1: 시간이
0: 앉아서 많고. 12시간 일하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하나 딱 장만하셔갖고 간장 있을 때 다시 틈틈이 하셔도 정말 무릎에도 효과 좋고요. 허벅지 종아리 하체 힘은 여러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요게 정말 최고인 이지바이크 오늘 249불에 여러분 헬스코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이 이지바이크를 선물로
1: 무료 배송
0: 아직까지 선물로 무료 배송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홈 죄송합니다 홈 트레이닝의 정말 최고봉 이지바이크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체험 가능하시죠?
1: 그럼요.
0: 체험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 마사지 체험 물론이고요. 네. 이지바이크 그리고 마사지 체험에서 누리아이 같이 눈 건강을 위해서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0: 한번 해보시거나
1: 이런 것도 없고
0: 없어요.
1: 그냥 가시면 체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요즘 또 이제 원적외선 건식반 신욕기.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 체험하러도 많이 오시고.
0: 제가 진짜 저는 웬만큼 있으니까 그런데 없으신 분도 한번 체험 가시면은 거의 뭐 마실 가듯이.
1: 네네.
0: 30분 한 시간은 그냥 시간을 지나가시겠는데요.
1: 그 갤러리아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름에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0: 근데 그게 좋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약간 그런 네. 건강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네. 가서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자 여러분 대표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잠깐 더 여러분께 건강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헬스콜에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건강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그라비티 그리고 이지바이크에 대해서 여러분 사은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면 말도 살이 찌고 천하의 고약한 마녀도 살이 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와이프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물로 우리 훈이 뭐 사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로 녹용홍삼이라고 제가 진짜로 먹어보고 싶은 남이 사준 걸로 사준 걸 먹어보시죠. 우리 와이프가
1: 많이 드셔보셨죠?
0: 아니 저는 뭐 제 돈 주고 샀어요.
1: 근데 내 돈 내 산이 제일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돈 내고 먹으면
1: 누가 사주길 기다리지 말고
0: 아 그렇긴 해요.
1: 내 돈 내 산으로 사야 이제는, 효과도 더 본다.
0: 맞아 이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사시는 게 사실 더 현명한 소비입니다.
1: 네. 누가 사주길 기다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는
0: 맞아
1: 그 시간 맞아. 막 망설이고 막 아들이 사줄까 딸이 사줄까 뭐 지인이 사줄까 그러지 말고
0: 이제는 기다림이 미학이
1: 와이프
0: 아닙니다.
1: 뭐 네. 바라지 마시고요.
0: 맞아요. 네. 차라리 제가
1: 그냥
0: 사서
1: 와이프 것까지 사서 같이 먹는
0: 그래, 그게 낫겠네요. 네네. 그 눈치를 준 거지. 네. 딱 봤지? 나 이런 남자야.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우리 와이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녹용홍삼 여러분 좋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녹용홍삼도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마트에서 비싼 거 팔던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맛과 향만 흉내낸 그런 제품과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드셔보시면 확실히 다른 걸 아시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마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증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이제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0: 원료가 제일 중요하죠.
1: 원료가 제일 중요하고 네. 최고의 원료를 사용해 아무래도 효과도
0: 아 그럼요.
1: 특히 가장 소중한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0: 그럼요.
1: 우리가 식당 가서도 막 요즘은 식당도 식당이지만 뭐 하나 마켓 같은 데 가서 살 때도 인그리디언트
0: 다 보고,
1: 네, 다 보고 보죠. 원산지 뭐 네. 퍼센트 다 보시잖아요.
0: 그럼요.
1: 얼마나 들어갔는지. 네. 네, 이런 최고의 보약을 드실 때 더 깐깐하게 네. 따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들 아세요.
0: 아,
1: 거기에 최고급 녹용 뉴질랜드산 녹용인 건 알고 계십니다.
0: 네.
1: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다들 이제 말 믿고 살아야 되지만 말로는 뉴질랜드산이라고
0: 맞아요.
1: 얘기할 수 있으니까
0: 뉴질랜드 많이들 하시니까
1: 우리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0: 맞아요.
1: 그러면 요거는 COO 마크. COO 마크는
0: 네.
1: 뉴질랜드는 이제 워낙 청정 지역이기도 하지만
0: 네.
1: 방목 상태까지 다 국책 사업이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0: 예, 예.
1: 그만큼 깐깐하게 환경까지 다 자라나는 그 사슴이 있는 그런 환경까지 다
0: 네네네.
1: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녹용의 최고의 품질입니다. 네, COO 마크는 이제 그런
0: 거를 인증해 주는 거죠.
1: 그렇죠. 그 뉴질랜드산에만 저희가 마크를
0: 네네.
1: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함유량 말씀드렸지만 한 달치 이제 녹용 왜냐면 한의원 같은 데서도 많이 지어 보셨기 때문에
0: 네네네.
1: 녹용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0: 그럼요.
1: 네, 22돈 한 달치에 22돈 들어갔다면
0: 와.
1: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세요. 뭐 한 1000불은 되겠구나 막 이러시면서
0: 그렇죠.
1: 저희 22돈 들어갔습니다.
0: 22돈이라 녹용이.
1: 네, 근데 가격을 지금 15년 넘게 지키고 있어요.
0: 제가 이거를 진짜 아는 척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얼마 전에 아는 분들에게 녹용 얘기 어떻게 우연히 나와가지고 뭐 여성분이 녹용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녹용 들어 보약을 지어야겠대. 그래서 아니 요새 보약을 지어도 좋지만 제 상품 좋은 거 많다 해서 제가 이걸 소개를 그냥 아무것도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좋은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아는 척하면서 녹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네. 이제 곧 제가 여쭤볼 건데 뭐 상대, 중대, 하대 요 정도는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돈 들어갑니까? 저기 물어봤어요. 한약이 몇 돈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1: 네네.
0: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소개하는 거는 22돈이 들어간다. 근데 저희가 아는 생각 보통 돈은 우리가 금반지 할 때 뭐 한 돈짜리 두 돈짜리 생각을 하니까 22돈이면 얼마큼이야? 그래서 너 가서 한의원에서 물어봐 몇 돈 들어가는지. 22돈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랬더니
1: 자신 있게.
0: 그러면 저 상대 중대 하대 다 들어간다.
1: 전지가 들어간다.
0: 전지
1: 그게
0: 그리고
1: 중요하죠.
0: 맨 위에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1: 거기 끝 부분은 분골 팁이라고 하죠.
0: 분골 팁. 아 제가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1: 왜냐하면 이제 네. 양기가 모인 그 머리를 뚫고 자란 녹용이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녹용의 무한한 재생력이 생명력 때문에 십장생 중에 하나로도 우리가
0: 그렇죠.
1: 꼽고 있고 또 사슴의 뿔은 1년 주기로 완전하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뚫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세포 활동이 왕성하고 네. 아무래도 영양 성분 같은 게 밀도가 높은 거죠.
0: 그렇겠죠.
1: 그래서 그 부분이 고가예요, 아무래도.
0: 거의 없으니까는.
1: 그렇죠. 네. 분골팁 귀하고. 네네. 그래서 드셨을 때 또 몸에서 반응하는 게 또 다르고.
0: 다르고요.
1: 근데 이 부분을 안 쓰는 녹용도 많아요. 그냥 중대
0: 못
1: 중간
0: 쓰는
1: 부분.
0: 거겠죠. 네네. 안 쓰긴 뭐 그렇고 못
1: 가격이 올라가니까.
0: 그럼요.
1: 그러니까 네. 저렴한 제품들도 녹용쌈들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
0: 네네.
1: 거예요. 그래서 중대 부분, 하대 부분은 이제 각질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도 영양 성분들이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네.
1: 뼈를 튼튼하게 하는 뭐 이런 칼슘 성분들도 네. 있고 그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 요거 모유에 많아서 우리가 왜 모유의 중요 성분들 만나서 막 그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용에. 그래서 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드셨을 때 몸이 회복되고 원기가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0: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첫물 그것만 첫물만 쓴다. 그죠? 제가 이거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1: 첫물. 첫 번째
0: 처음에 우려낸.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료를 다 폐기를 해요, 저희는.
0: 그러니까 첫물 우려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그냥 폐기를 하신다는 거죠. 재활용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제일 좋은 재료로 가장 좋은 첫물만 우려낸 정말 22돈의 녹용을 넣고 그다음에 홍삼도 그냥 홍삼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홍삼을 써서 6년근이죠.
1: 강원도
0: 6년근. 6년근. 홍삼을 농축액을 함께 넣어서 정말 시너지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린 녹용 홍삼. 이게 지금 15년간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하셨나요?
1: 15년 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0: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1: 얘기거든요.
0: 환율이
1: 떨어졌냐 뭐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처음 녹용 홍삼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이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미주 지역에 계시는 한인들 건강 좀 생각하시는 분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분들까지 남녀노소가 네. 다 찾다 보니까 그리고 요 캘리포니아 지역만이 아니라 저희는 50개 주 전주에서
0: 네, 전주를.
1: 그 타주 같은 경우에는 10박스씩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0: 그냥.
1: 들여올 때마다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점점 커지면서
0: 그래서
1: 양이 좀, 늘어나니까 그걸 맞출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 특히 그 수출용인 거죠. 저희 미주로
0: 네네네네.
1: 오는 거는 그 첫물만을 더 확실하게 사용해서
0: 좀 더
1: 따로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0: 아 미주
1: 합니다.
0: 수출용으로만
1: 네.
0: 따로
1: 그래서 여기 온 걸 네. 다시 역으로 사가시는
0: 한국으로
1: 한국에
0: 아.
1: 있는 것보다 더
0: 프리미엄이다. 그러네요. 맥센사네요.
1: 네. 저희가 추석에 고급 배송 원하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료 배송으로 여기 들어온 거 바로 고급 배송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네네네.
1: 헬스코리아에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용홍삼 안 드셔보신 분들 없고 그리고 드시면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일단 뭐 원기 회복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0: 네.
1: 그 물론 이제
0: 청소년기들.
1: 강 근골해서 뼈도 튼튼해지고 뭐 체력 강화된다고 하는데 또 총명해지는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0: 네.
1: 수험생들도 많이 먹고요. 집중력도 강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포 활성화나 뭐 성장 촉진 뭐 조혈 보혈 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도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이제 출산 후에 출산 후에 드시면
0: 산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비혈 뭐 이런 거
0: 그때 잘못하면 평생 욕 먹습니다. 진짜
1: 그럼요.
0: 제가 그때 자리하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1: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네. 굉장히 네.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0: 진짜 최고죠, 산후조리에는.
1: 네. 남편분이 꼭 챙겨주시거나 또 이제 시부모님이나 또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사가시는 분들 많아요. 꼭 본인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건강 선물하면은 건강 그 드실 때마다도 생각나고
0: 그렇죠.
1: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걸 아시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뭐 좋은 명품 뭐 이런 것들 선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건강을 위한 헬스콜에 선물하는 게 이런 특별한 뭐 추석이나
0: 네.
1: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선물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녹용홍삼이 가격이 여러분 진짜 15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지켜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 또 거기다 특별히 프로모션을 또 진행해 주십니다. 보통 구매하시면 두 박스 이상 구매하시잖아요.
1: 왜냐하면 보약은 두세 달 드셔야 효과가 있으니까.
0: 그렇게 안 하고 한 달만 먹어볼래 하시는 분도
1: 네.
0: 나랑 와이프랑 같이 또는 나랑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두 박스 구매하시는데 오늘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상품을 주십니다.
1: 현진단. 이것도 뉴질랜드산 최고 금도경. 네. 전지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환으로 돼 있어요.
0: 환으로 된 알약 같죠. 씹어 드시는.
1: 키스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천진단 정품 30판 한 달치가 250불인데 이거 그냥 두 박스 구매하시면
0: 선물로.
1: 선물로. 그러니까 세 달치 드셔도 되는 세 달 뭐 드셔도 되는 거고 요거는 선물하셔도 되고.
0: 아, 그렇죠. 세 달을 그냥 드셔도 되네요. 두 박스 드시고 그럼요. 천진단을 그냥 환으로 드셔도 되네요.
1: 그리고 요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등산이나 막 여행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요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과 안 다니시는 분이 왜냐면 노는 것도요. 여행 다니는 것도요.
0: 맞아요.
1: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0: 놀 때 체력 없어 못 노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1: 그 진짜 이게 그래. 하루 이틀 지날 땐 괜찮다가 뭐 한 일주일씩 놀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몇 밤 며칠 가시면
1: 아니 그래서 너무 친구분이 이건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와서 경험담을 얘기하시는데 아우 내 친구가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 얘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그러다가 하나 이렇게 줬더니 그 다음날 너 어제 나한테 뭐 줬냐고. 세상에 뭘 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뿐하고 기운이 나냐고. 너 혼자 뭐 사서 먹냐고. 그분도 저희 고객 되셨어요. 그래서. 야,
0: 근데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 게 제가 한동안 잠깐 젊음을 방치했을 때 불금이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식하고 뭐하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정말 저기 잘 놀거든요. 근데 제 옛날 별명이 4AM이었어요. 4시까지 집에 못 간다고 저랑 만나면. 근데 와 11시 됐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택시 타고 가면서
1: 기력이 떨어져서
0: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 논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겪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근데 아까 여행 말씀하셨잖아요.
1: 체력이 안 딸려. 안
0: 여행
1: 따라줘서.
0: 제가 진짜로 장모님 모시고 왔을 때도 그럼요. 피곤해하시면은 그냥 만삭 귀찮아. 아 됐어 됐어. 기꺼 오셨는데
1: 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들어와요. 안 귀찮아요. 들어오고 좋은 걸 뭐 가서 또 먹잖아요. 여행 가면 그쵸. 그것도 맛도 모르고 맞아요. 입맛 기력 떨어지면 입맛부터 떨어지니까
0: 즐기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천진단 이런 것들은 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되게 좋겠다. 골프는 쫙 돌려도 딱 나인홀 딱 치고
1: 제가 좀 그랬죠. 그 사랑 받았죠.
0: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1: 저보다 잘 치는 분들하고 할 때.
0: 그럼 왜 줘요? 그러면 그분 주면 안 되죠.
1: 아유, 그래도 껴주셨으니까.
0: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몽상 여러분 350불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250불 상당의 천진단 1개월분 천진단 한 박스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입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가까운 매장 가시면 여기 진짜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이 패키지가 너무 좋아서 드실 때도 아 내가 정말 좋은 걸 드시는구나라는 걸 느낌도 받으시겠지만 선물로 하셔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서 줬구나라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사실 제가 처음에 아 요거 없어서 조금 서운했었는데 뒤에 있네요. 에브리버뜨리가 에브리버뜨리 스핀 요게 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아주 똑똑한 우리 여러분
1: 서운하실까봐 챙겼죠.
0: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건강을 챙기셨으면 그 건강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름답게 즐기셔야죠.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챙기신 분들은요 아름답게 쉬시고 청소는 이제 에브리버뜨리 스핀 슬림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 요새 여러분 출시가로 굉장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청소는 남자분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이 있고요. 반은 아니다. 청소는 거의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뭐 하면 요새 뭐 맞벌이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면 여자분들 집에서 하시는데 물걸레 지력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허리 뭐
1: 힘쓰는 건 남자분들이 하셔야죠.
0: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녀 불문하고 로봇에게 맡기는 시대가 왔어요.
1: 남자분들이 와서 사세요. 본인들이
0: 안 그럼 내가 해야 되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1: 주말에 대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해야 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세요.
1: 수시로 돌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오십니다.
0: 이 물걸레질이 여러분 진짜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그럼요. 엎드려서 무릎 대고
1: 중노동이에요. 손목,
0: 정말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내일 되고 모레 되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쳇바퀴 돌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의 자존심, 에브리봇3 스핀 슬림을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헬스코리아 매장 가시면 얘가 막 돌고 있대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발밑에만 돌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아 얘가 에브리봇3구나 보시면 되는데
1: 열일하고 있죠.
0: 네, 이 친구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들 막 그걸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최신형입니다. 에브리봇 앱3 스핀 슬림이에요. 그냥 에브리보 3 찾으면 안 되시고요. 이게 뭐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등이라면서요.
1: 에브리봇은 좀 많이들 아세요. 네. 물걸레 청소기의 최강자다.
0: 워낙 유명하니까요.
1: 네, 그 회전력으로 바퀴가 네. 없이 딱 밀착이 돼서
0: 이게 기가 막혀요.
1: 너무 시원하게 정말
0: 바퀴 없이 간다는 게
1: 내가 한 거보다 내 남편이 그냥 한 거보다도 네. 꾹꾹 누르면서 찌든 때까지 특히 부엌에 막
0: 기름 튀고 찌르는
1: 그런 찌든 때까지 광이 날 정도로 얘가 닦고 다니는데 네.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뚜리스핀이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슬림이라고 이제 최신 버전. 그러니까 그거랑 가격 차이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됩니다. 슬림은 일단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0: 슬림하다는 거죠.
1: 가장 낮은. 가장
0: 낮은
1: 날씬해요.
0: 자세로.
1: 네. 낮은 자세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0: 아,
1: 밑에
0: 틈새
1: 부분들.
0: 틈새. 그렇죠.
1: 그러니까 침대도 그렇고 뭐 침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0: 옷장?
1: 소파. 뭐,
0: 소파.
1: 아래쪽 낮은 서랍장.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데는 그게 포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한 번씩 가구를 막 무리해서 옮겨 가지고 하면 어머 이 안에 이 먼지가 막
0: 맞아.
1: 그 호기로 다 들어가요. 특히 그 까나라기들 있거나 아이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0: 그렇죠.
1: 분들 막 그런 안쪽에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미세 먼지까지 싹 다 잡아서 그냥 말끔하게 그러니까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0: 흡착.
1: 시원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0: 저는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아까도 바퀴 없이 몸 체중으로 쫙 끌고 가도 멋있지만 진짜 좋은 게 이 패드가 네. 몸체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서
1: 그렇죠.
0: 이 벽 끝에 모서리 부분 이런 것들을
1: 엣지
0: 부분을 죄송합니다. 엣지 부분을 네. 엣지 있게 부딪히지 않고 또는 이게 센서가 있으니까 사실은 부딪히면 통 그냥 피하고 때려들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청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패드가 오히려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센서가 감지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패드가 청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가장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1: 거기다 엣지 모드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네. 엣지 모드는 저는 마지막에 한번 그거 돌리라고. 왜냐면 얘가 한번 네. 충전을 하면 200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0: 200번 사람도 못해요.
1: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은 저는 엣지 모드를 쫙 하면 네. 얘가 전체 그 가장자리 선 그러니까 집의 그
0: 끝자리들
1: 선, 끝자리들을 네. 그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0: 아, 그러면 쫙 하는 거예요 얘가?
1: 쫙 돌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이런 면적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엣지
0: 아,
1: 모드를 엣지 꼭 마지막에 마무리로 해주시면 모든 청소는 끝입니다.
0: 야, 기가 막히게 똑똑하네.
1: 기가 막혀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또 2층에서 뭐 돌리더라도 200분이기 때문에 1, 2층 다. 왜냐면 저희가 무선 사용할 경우에는 네. 1층 청소했는데 2층
0: 그렇죠. 또 충전했어요.
1: 또, 예, 맞아요. 충전 또 한참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는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그 물걸레는 하다 보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걸 걱정하시는데
0: 맞아요. 네.
1: 스마트합니다.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에요.
0: 아, 자기가 알아서.
1: 알아서. 근데 그 물 양을 조절을 3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흥건하게 해야 되겠다. 찌든 때가 있는
0: 네네네네.
1: 이런 곳들. 부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건 두 개나 세 단계로 하는데 두세 단계로 하지만 뭐 좀 물걸레가 그렇게 약하게 좀 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마른 걸레로
0: 네네.
1: 뭐 강아지 털 같은 것만 좀 날리는 것들 잡고 싶다 하실 때 왜냐면 우리가 물걸레를 쫙 하고 나서도 마른 걸로 한번 하잖아요 또
0: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0: 심지어 여러분 그 소음은요 도서관 정도 되면 이제 43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에도 주무시는 동안에도 돌리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호스님께서 슬림하다 낮은 자세로 모신다고 했는데 높이가 8.3cm랍니다. 야, 그거 진짜 다 밑에 쏙쏙 들어가겠네.
1: 그렇죠. 그냥 뭐 시원하게 정말
0: 기가 막힙니다.
1: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또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0: 맞아.
1: 그렇게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사람 남편 시켜도 짜증내면서 못합니다.
1: 그냥 그라비티나 디바의 네. 몸을 맡기시고
0: 그렇죠.
1: 아니면 우아하게 커피 드시면서 걔가 청소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아, 볼 시간 어디서 누려야 해야죠.
1: 네.
0: 아니 근데 또 하나 똑똑한 게 이게 진짜 밝음 센서 기능이랑 이게 뭡니까?
1: 네,
0: 이거 되게 멋있던데요?
1: 저희가 외출을 저도 해요. 근데 많이들
0: 켜놓고 이제 돌려놓고,
1: 켜놓고
0: 예,
1: 이제 시간 조절하려고 마켓을 갈 수도
0: 그쵸,
1: 있고 뭐 볼일 보러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막 알아서 얘가 이제 멈출 때 또 아무 데서나 멈추는 게 아니라
0: 네.
1: 가장 밝은 곳에서 눈에 띄게끔 나 여기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1: 아니면 얘가 슬림이어서 아무 데나 다 밑으로 들어간다
0: 그랬죠. 예를 들어서
1: 어떤
0: 뭐
1: 때 침대 밑에서
0: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찾느라고 그전 다른 모델 사용하신 분들은
0: 네.
1: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대요.
0: 맞아요.
1: 얘가 보면 일어난 것 같은데 사라져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0: 어디 미아가
1: 네, 뭐 핸드폰이면 전화해서 울리기라도 안 되는데 근데 얘는 제일 그 밝은 곳에서 딱 보이게.
0: 자기가 착 찾아서 나오는 거구나. 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물걸레 청소에 대한 이 로봇 시대는요 선택에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여러분 저 이렇게 보여. 아 근데 진짜 사은품 주시죠 이거.
1: 저희 지금 가격도 너무나 훌륭한 네. 가격 최저가입니다. 저희 329불인데 세 장이 걸레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0: 기본 패드. 물걸레, 네, 네, 패드가
1: 두 세트를 기본으로 원래 드려요. 네네. 다른 데서 만약 구매하셔도 더 비싸게 주고 세 장씩
0: 두 팩,
1: 네, 여섯 장 가는데 저희 열두 네. 장.
0: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열두 장을 더 주신다는 거죠?
1: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열두 장이 아니라
0: 총 열여덟 장.
1: 열여덟 장. 그러면 뭐 1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한동안은
0: 그냥 비밀비밀 막 돌리시면 되네.
1: 이거 따로 12장 구매하시려고 생각해보세요.
0: 이것도 몇
1: 개 나가요? 그럼요.
0: 그러던데. 와 여러분 지금 에브리버트리 스피드 슬림을 출시가 가격으로 120불 할인해 주십니다. 329불에 만나실 수 있으면서 기본 물걸레 패드를 원래 6장인데 12장을 무려 더 증정해 주셔서 총 18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여러분 꼭 가셔서 지금 그라비티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 돌고 있는 우리 친구 에브리버트리 스피슬림도 꼭 만나보시면 좋겠는데 매장 위치 한 번만 듣고
1: 네 저희 헬스코리아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 북창동 순두부 있는 그 라인에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네.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도 네.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0: 그렇죠. 똑똑하게 다니는지 보시고,
1: 또 마사이 처에 누워서
0: 해보시고,
1: 누리아이도
0: 이지바이크도
1: 하시고
0: 한번 보시고
1: 이지바이크도 하시고 또 원적외선 건식판 신욕기도 보시고
0: 할 거
1: 많으세요 디바도 진짜. 하시고
0: 나오시면은 녹용홍산 다 들고 나오시면 네네. 되시는 겁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너무나 건강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으시면서 저희 훈이와 함께하는 훈한 카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훈이 함께하는 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첫 장을 열어볼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은 아주 유명한 성당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높은 탑, 거대한 종,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그 높은 종탑 위에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던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콰지모도. 그런데 이 문학을 쭉 보다 보면요, 과연 누가 괴물일까? 누가 과연 나쁜 괴물일까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 아 뭔가 좀 긴장하게 하려고 했더니 좀 오버한 것 같죠? 오늘 만나볼 작품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 자,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180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표작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잘 아시죠 여러분?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이 원어로 노트르담 드 파리 뭐 이렇게 하는, 우리한테는 이제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읽혀지죠. 근데 이 위고는요, 단순히 소설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그는 시인이자 정치인이었고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요, 중세 건축물들이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되거나 함부로 개조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 위고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를 이 소설의 중요한 주인공처럼 등장시켜버립니다. 즉,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중세 파리와 노트르담을 살려내기 위한 작품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15세기 말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파리, 우리 날라다니는 파리 아니고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드 파리, 파리, 파리입니다. 파리. 그날 파리는요, 축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하호호호. 네, 축제 중에 아주 이상한 대회가 열리는데요. 누가 가장 이상한 얼굴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글리 페이스 만드는, 웃긴 얼굴, 기괴한 얼굴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막 구겨가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우승이네! 예, 저 사람이 우승이야! 근데 문제가요, 그 사람은 얼굴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콰지모도. 이 콰지모도는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입니다. 어릴 때 버려졌는데 노트르담의 성직자였던 클로드 프롤로가 그를 거둬서 키우게 됐죠. 콰지모도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죠, 몸이 크게 뒤틀려서 곱추가 돼 있고 성당의 거대한 종을 하도 울려대는 탓에 귀도 거의 안 들립니다. 이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요, 평생을 성당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돌도 던지고요, 비웃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콰지모도에게 노트르담은, 노트르담 성당은 집이자 이 세상 모두 전부입니다. 그딸 광장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끄는 젊은 미모의 여성, 바로 에스메랄다. 죄송합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이게 에스메랄다 이름입니다. 춤을 추고 탬버린 치면서 막 공연을 해요.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환호를 합니다. 이야, 최고다, 브라보, 이뻐요, 언니 이뻐요. 콰지모도는 반대죠. 콰지모도는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는데, 에스메랄다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를 합니다.
한 명은 외모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한 명은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 이 두 사람 곧 깊은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직자였던 크롤드 프롤로, 노트르담의 고위 성직자입니다. 지식도 많고요, 엄격하고요. 이분이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거둬들였죠. 버려져 있던 콰지모도를 어릴 때 걸어서 같이 키웠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직자 인물이죠. 그런데 이 프롤로가요, 에스메랄다, 공연을 하는 에스메랄다를 보는 순간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녀에게 끌리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로서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뒤틀립니다. 잠깐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는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 됩니다. 어떡할까요? 프롤로는, 성직자 프롤로는 콰지모도에게 그 여성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라고 시킵니다. 밤에 에스메랄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콰지모도가 나타나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에스메랄다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여자의 비밀을 두고 나타나죠. 그 중심에 젊은 장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비스. 그가 에스메랄다를 구하죠. 콰지모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에스메랄다는요, 자기를 구해준 그 잘생긴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한눈에 뿅 마음을 뺏깁니다. 크, 드라마 같네 진짜. 이 얼키고 설킵니다. 이 페비스. 자, 여기서 페비스는요, 젊은 장교예요. 잘생겼고 멋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구해준 영웅이죠. 근데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에스메랄다에게 진지한 사랑을 느끼긴,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가볍게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그거를 모르죠. 그냥 첫눈에, 그냥 눈에 뿅 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자, 외모가 훌륭한 사람 이꼴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보통은 외모가 좀 깔끔하고 잘생기고 뭐 그러면 조금 좋은 사람으로 나와게 마련이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납치 혐의로 현장범으로 잡힌 우리 콰지모도 공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앞에, 만인들 앞에 묶여서 채찍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구경거리하고. 너무 채찍을 맞고 힘들다 콰지모도가 제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물 한 모금 주세요. 뽀빠나이지. 하여튼 근데 귀도 잘 안 들리죠. 얼굴도 그렇죠. 그리고 막 지금 하도 많이 맞고 해서 말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탁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스메랄다. 사실은 에스메랄다 입장에서는 이 남자 콰지모도가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남자거든요. 그런데도 그녀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콰지모도는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콰지모도는요, 평생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당하고 괴물 취급받고 그래서 성당에 숨어 살고 있는데 에스메랄다는 그에게 물을 한 모금 준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지만 콰지모도에게는 처음 받아본 인간적인 그런 친절이었죠. 그때부터 우리 콰지모도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도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아, 얽히고 설킵니다 정말. 근데 그의 사랑은 그 성직자인 프롤로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프롤로는 내가 너를 가져야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납치하라고 했죠. 하지만 콰지모도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사랑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요, 그게 작품을 관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한편 에스메랄다는 누구를 사랑하죠? 젊은 장교 페비스를 사랑하죠. 드디어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페비스는 가볍게 그녀를 생각합니다.
근데 둘이 몰래 만나는 장면을 누군가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직자인 프롤로입니다. 그가 질투와 집착에 폭발합니다. 우와, 이게 나를, 응?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디 딴 남자를 만나? 이성을 잃어버리죠. 프롤로가 페비스를 공격합니다. 뭐 습격을 한 거죠.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은 에스메랄다밖에 없죠. 페비스는 칼에 맞아 쓰러져 있고 프롤로는 도망가서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페비스를 공격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또 참 사회적인 게 문제가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공연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녀를 집시 여인으로 떠돌이 집시 여인으로 보고 편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녀 사냥같이 저 여자는 마법을 쓰는 마녀다라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진짜 그 자기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녀가 페비스를 몰래 공격했다고 사람들이 또 우우 모여가지고 집시 여인 저걸 어떻게 믿냐 저 마법 쓴다더라 그러면서 공개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물들이 막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죠? 콰지모도 모두에게 괴물로 취급받던 그 아이가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를 성직자인 프롤로가 결국 안아들여서 성당에서 키웠죠. 근데 그 광장에서 놀림받고 쫓김받던 콰지모도에게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 에스메랄다. 누구나 보면 반할 만큼 미모의 그런 여성이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를 매력에 빠진 이 프롤로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착을 보이면서 그녀를 납치하려고 하죠. 납치하려고 콰지모도를 썼지만 실패하고 젊은 장교 페비스에게 뺏기면서 페비스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우리 콰지모도. 그러면서 이제 채찍으로 맞으면서 물 한 모금 준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녀는 또 페비스를 사랑하고 막 얽히설켰습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가 질투해서 그냥 장교를 찌르고 도망가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다가 여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제가 1부 마무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콰지모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직자인 그 프롤로의 명령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건 맞죠. 어쨌든 납치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메랄다의 친절 물 한 장을 준 것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덕망 이게 정말 머독에 덕망받던 이런 성직자인 프롤로의 실제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네, 뭐 사람의 에스메랄다의 마음도 모르고요. 그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무슨 노래를 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배경이 프랑스 파리 아니겠습니까? 샹송 한 곡 듣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말 유명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브 몽땅 고엽이죠? 이 노래 듣고 Des jours heureux nous étions amis. 다시 돌아올게요.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프랑스의 정취를 느껴보십시오.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0: 네, 이브못당의 몽땅의 고엽 들으셨고요. 아, 참 노래가 멋지죠. 이런 노래 들으시면 정말 그런 노틀담 드 파리, 파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작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님은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이었다고요. 근데 그만큼 또 바람둥이였다고 이름이 자자하시고요. 그 시대에서 또 워낙 장수를 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 나이를 뭐 80일 먹었어도 그런 메이들이나 여러 여성과 잠자리에 들었다고 유명하고요. 동갑내기 친구인 알렉산드로 듀미나 아니면 명탐정 비독도 비슷하게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빅토르 위고 작가분이 사망했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서 파리의 모든 사창가가 하루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야, 이 정도까지 대단한 분이셨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당시로서 굉장히 장수란 거잖아요. 80, 83살까지 살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막내를 빼고는 모든 자식과 아내, 뭐 연인 다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인이었던 드루에가 죽기 전에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저는 뭐 곁에 두고 보고 싶어도 이제 몸이 안 되니 먼저 가서 우리 먼저 간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장수하고 있는 위고에게 썼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좀 그래요. 자녀들이 워낙 좀 사망한 게 비극이 많습니다. 막 얘기해 보면은 첫째 큰아들이 태어난 지만 석달 만에 죽고요. 뭐 둘째 이제 뭐 큰딸인 레오폴딘도 19살에 남편과 함께 보트에 탔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를 했고요. 그게 또 이제 임신했을 때참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나머지 다녀인 애들도 뭐 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좀 가정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책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작가가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데 큰 종이에 물음표 하나만 딱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대단해. 출판사에서도 가장 짧은 답장을 보냅니다. 느낌표 하나만 딸랑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 작가가 물음표 하나 띵 보낸 거야. 잘 팔려요? 이거죠. 그러니까 출판사가 느낌표 하나 띵 써서 네, 잘 팔립니다. 엄청 잘 팔려요. 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이게 뭐 기네스 기록이라 하는데 진짠지 아닌지도 찾아봐야 돼. 근데 그 질문에 나온 작품이 무엇이냐? 부르의 명작인 레 미제라블. 와, 레 미제라블. 이게 가장 서로 짧은 편지.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를 쓴 사람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가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 이게 뭐냐? 이 편지는요, 1,500페이지. 와. 교도소 안에서 1,500장짜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긴 거고요. 물음표 하나 잘 팔려요? 느낌표 하나 잘 팔립니다. 요게 가장 짧은 편지를 우리 빅토르 위고가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많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마저 우리 소설 노틀담의 꼽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노틀담의 곱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굉장히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저희가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에스메랄다가 이제 사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 사형을 이제 구형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촥, 예전에는 광장에서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촥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여자 저럴 때 알아봤어. 노래하고 사람들 꼬실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곧 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노틀담 쪽에서 한 남자가 막 달려옵니다. 콰지모도죠. 콰지모도, 우리 그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도가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에스메랄다를 들어올립니다.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요 장면 여러분, 뭐 그 만화, 뭐 디즈니나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이 장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성역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나요? 그런 성당, 이런 성역 안에 들어가면 체포하거나 어떤 법정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콰지모도는 높은 곳에 사람들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기는 성역이다. 우리 성당은 성역이야.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콰지모도, 정말 모두가 놀리고 괴물이라고 사람들이 피하고 놀렸던, 평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도시를 상대로 홀로이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스메랄다는 성당 안에 들어왔죠. 성당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콰지모도가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쨌든 티 안 나게 조용히 도와주는데요.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자신이 너무 또 가까이 가면 또 에스메랄다가 약간 무서워하는 걸도 자기가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도와만 줍니다. 콰지모도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켜주죠. 왜? 그게 바로 콰지모도의 사랑이니까요. 그의 사랑은 이런 그냥 멀리서 혼자 헌신하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여자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 이런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메랄다, 정말 자기가 뛰어들어서 구해줬던 그 콰지모도를 놔두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스메랄다가 기다리는 사람은 콰지모도가 아니죠. 바로 젊은 장교 페비스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페비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해드린 게, 페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페비스는요,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과 명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약혼녀도 있고, 이 그녀를 위해서 뭐 자기가 에스메랄다를 뭐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콰지모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페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메랄다가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란 걸 그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바보 같은 순정적인, 헌신적인, 그냥 지켜주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남자들의 이런 순수한 사랑,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남자들, 아무리 잘난 남자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바보 같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죠. 네, 글쎄요, 그게 꼭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 성직자 나쁜 놈 프롤로. 프롤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다가 안 되니까 뭐 어쩌다 결국 칼로 찌른 나쁜 놈. 그 프롤로가 아직도 에스메랄다를 잊지 못해요.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욕망을, 기본 욕망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성당에 와있잖아요, 에스메랄다가. 그래서 에스메랄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 에스메랄다, 너 잘 들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살 수 있어.
받아들인다는 게 아무래도 자기를 남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너 나를 받아들이면 너 살 수 있어. 하지만 너 거부하잖아? 그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넌 갈 수 있을 거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뭐 이런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야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춘향전? 춘향전에서도 그 저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저걸 들라고 하잖아요. 응? 뭐랍니까? 그 수청을 들라고 하죠. 수청을 들면 살고 거부하면 그냥 감옥 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이죠. 소유욕. 우리의 에스메랄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페비스죠. 네, 참 엮이고 섞이고 진짜 이 남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파리의 거리의 사람들 특히 우리 에스메랄다의 친구들 에스메랄다와 가까운 집단들이 또 있죠. 그 사람들은 그녀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노틀담 성당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콰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해치러 오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콰지모도는 성당을 지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싸웁니다. 돌도 떨어뜨리고요. 성당의 구조물을 이것저것 이용해서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이게요. 즉 에스메랄다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랑 에스메랄다를 지키려는 콰지모도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오해입니까? 그죠? 사실은 둘 다 에스메랄다를 지켜주고 구하려는 것일 뿐인데 서로의 오해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나고 있는 틈을 타서 이 나쁜 놈 프롤로, 이 나쁜 놈이 대충 얼굴이 생각 그림 그려집니다. 이 프롤로가요 에스메랄다를 살짝 빼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리고는 또 그 와중에 또 얘기하죠. 잘 생각해. 너 지금 나를 선택해야 돼. 너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 이제는 그만 나를 선택해. 너한테는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이 또한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나쁜 프롤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결국 그녀를 당국에 넘겨버립니다. 당국에 넘겨요. 그 원래 사형하기로 했던 그 당국에다가. 아주 나쁜 놈이죠. 어?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은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보내는 거죠. 야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어? 사랑을 쟁취하려고 가지려고 억지로 자기를 받아들이려고 막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그냥 에 그래 너 죽어라. 그리고 당국에 갔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나쁜 놈이 쪼자는 놈. 에이 진짜 이 프롤로 나쁜 놈아. 결국 에스메랄다는 다시 체포가 됐죠. 그리고는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콰지모도가 그를 살릴 수가 없었죠. 콰지모도는 노틀담 높은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쁜 놈 프롤로가 있습니다. 프롤로도 에스메랄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콰지모도는 이때 모든 걸 깨닫습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 평생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 그 프롤로가 에스메랄다를 파멸시킨 진짜 원인이었다는 걸.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프롤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애초에 뭐 납치할 일도 없잖아. 납치할 일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에스메랄다가 그 군인들을 만날 일도 없고 또 프롤로가 질투해서 칼로 찌를 일도 없고 뭐 모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형되고 이 모든 게 이 프롤로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콰지모도가 모든 걸 알게 된 콰지모도가 프롤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걷어들이고 평생 자기를 키워준 분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얘라이 푹 나쁘다. 프롤로는 으아 추락해서 죽습니다. 콰지모도는 아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쪽에는 자기를 키워줬던 프롤로의 시체, 다른 쪽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에스메랄다의 시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여기 있구나. 그쵸? 그에게는 그게 전부죠. 다른 거는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으니까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스메랄다의 시신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묻혀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에서 이상한 두 개의 해골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젊은 여성의 해골이고요. 그리고 그 해골을 꽉 끌어안고 있는 또 하나의 뒤틀려 있는 해골. 사람들이 그 해골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그 해골은 바샤샥 부서져 버립니다. 두 번째 해골은 바로 콰지모도였죠. 에스메랄다가 죽은 뒤에 그는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꽉 붙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제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보고 모두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몸이 뒤틀려 곱추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안 들리니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그녀에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줍니다. 반면에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프롤로는 어떻습니까? 지식도 많고 외모도 괜찮죠. 그런 그가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대해 욕망을 거절당하자 상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과연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그 인물들은 좀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봐봐요. 이 에스메랄다라는 그 여러분 여성 인물도 사실 그렇게 뭐 현명하거나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현명하지도 않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녀가 가장 재밌는 부분이 페비스의 그냥 외모, 잘생긴 젊은 군인 외모와 영웅적인 이미지에 그냥 끌려버리는 겁니다. 뭐 콰지모도가 보여주는 진심은 사실 못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가볍게 보는 페비스만을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즉 에스메랄다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나쁜 놈 프롤로는 왜 그의 사랑은 또 다를까? 분명히 에스메랄다를 보고 강렬한 감정을 느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프롤로는 그게 없습니다. 너도 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소유욕 그리고 집착이죠. 반대로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킵니다. 가장 외모와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콰지모도였죠. 자,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원래 작품이요. 노트르담 드 파리스. 노트르담 드 파리스. 파리의 노트르담인데요. 사실 콰지모도 개인만을 위한 제목이 아니죠. 그냥 노트르담 성당 자체가 작품의 큰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고 거기로 숨어들고 거기서 싸우고 구원도 찾고 거기서 파멸하고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오래된 건축물을 함부로 없애지 말아라 제발 좀 라는 메시지도 던진 겁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인기로 인해서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바라보고 인기를 몰이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디즈니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고요. 근데 원작이 당연히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원작에서는 에스메랄다가 죽죠. 프롤로도 죽고요. 콰지모도도 죽고요. 단 페비스만 살아남고 그냥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가볍게 사랑을 받던 사람은 살아남고 가장 깊게 했던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요즘 원작이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노트르담의 곱추 원작은
드 노틀담 드 파리. 네.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팝송을 듣고 가겠습니다. 아다모의 퍼스트 데트. 지난 여름에 왈츠. 아, 제가 사실 프랑스 말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자꾸 까먹네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난 왈여름에 왈츠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을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바토르 아다모. 네. 뭐 어마어마한 또 향송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그 어릴 때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그 이런 추억의 팝 향송이라고 그러죠. 좀 흘러간 향송들을 좀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고다가 그렇게 살다가 뭐못 모르고 그냥 막 샹송 샹송 이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제 프랑스 이름은 기예요. 기 주마벨 기 주마벨 기알뭐 사파비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봉주. 근데 제가 그 프랑스를 가서 실제로 현지 분들과 프랑스 말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뭐책 보면서 책 찾아갖고 막 했는데 와 확실히 언어는 안 쓰니까 다 까먹네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 혼잣말이었고요. 아무튼 그 노트르담의 성당 이참 지금 뭐 한국 표현으로는 노트르담의 꼽슈라는 제목이지만 한편에 정말 참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소설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참 재밌는 그런 서사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접하셨던 분들은 뭐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소설로 접하시거나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고 지지난 시간에도 하루에 듣는 문학을 조금 무섭다고 표현한 게 맞나요? 조금 공포? 약간 스릴러, 약간 뭐 우리 프랑켄슈타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호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서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밝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후회가 되긴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좀더 밝은 문학을 가져와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듣는 문학, 훈이와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같이 그냥 훈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흘러가서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억지로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내 여자라 말을 못해? 왜이 남자가 내 남자라 말을 못해? 왜내 남자 말을 못해? 넌내 여자라고 말하시면 되잖아. 조성모가 부르는 파리의 연인의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이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네. 이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카페 한훈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더위는 한풀 꺾인 거 맞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연인을 거꾸로 하면 인연이 되는데요. 그 인연이라는 게

언제 느닷없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휘리릭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억과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던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과의 관계에도 조금은 무덤덤해지고 솔직히 조금은 무신경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크게 기대가 되지 않고요. 굳이 애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느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반성도 해봅니다.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나 역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음에 행복해하고 마주 앉아서 웃을 수 있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연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방송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 이것도 굉장한 인연으로 엮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그런 마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소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메디케어부터 오바마 케어까지 20년 경력의 꼼꼼한 1:1 맞춤 상담을 하는 명심보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 명심보험 새로 저희 도움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파워볼 잭팟 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상금이 와, 어마무시해요. 2억 9,800만 달러. 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상상이 안 됩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LA 자주 나오시고 윌셔 쪽에 많이 가보시면 느끼셨겠지만요. 언젠가부터 이 윌셔 쪽의 오피스들이 파킹을 하고 파킹 티켓이 필요 없고 내 차 번호판 자동 인식으로 발리데이션을 받는 시스템으로 거의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몇 시에 들어오고 내 차가 어디 주차돼 있고, 아, 내 차 번호판은 제가 기억해서 가긴 해야 되죠. 어쨌든 들어올 때 얘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제 차 번호판을 누르면 발리데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좀 심하게는 나도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요,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 자동 번호판 인식기, 영어로는 ALPR이라고 부르는 장치가 설치되고 있다고 해요. ALPR은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의 약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카메라가 번호판을 읽고 그 차량이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마켓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병원에 갔어요.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번호판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은요, 내 차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를 지나갔는지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직접 찍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차량 번호판과 이동시간, 위치 정보가 함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죠. 실제로 LA에서 이 번호판 인식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차 없이는 이동을 하는 게 불편하죠. 마켓에 가고 병원에 가고 친구 만나고 골프 치러 가고 교회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언제 갔는지, 어떤 차량을 타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만약에 계속 쌓인다면 그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도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계속되는 질문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거 진짜 누가 보관하는 거예요? 왜 보관하는 걸까요? 어떤 사고 방지?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편리함을 얻는 대신 개인 정보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우스운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녁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전화기를 찾는데 전화기를 집에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자기네들 전화기에 제 전화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위치 추적이라기보다 find my phone. 그러니까 엄마가 요새 좀 자주 깜빡깜빡 하니까 혹시 전화기 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 사용하라고 find my phone 그걸 해놨는데 그래놓고 제가 어느 날 심한 트래픽에 갇혀갖고 아이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여기 어디 엄마 지금 어디 어디 있는데 여기 사고 났나 봐. 그래서 굉장히 막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카톡이 딱 올라온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그 위치 find my phone 한 거죠. 위치 딱 해가지고 아 이제 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개인의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있는 요즘이에요. 뭘 조심해야 하는 건지조차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0: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0: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0: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정킴 프로의 라디오 골프 레슨. 골프 기본에서 답을 찾다.
1: 안녕하세요. 정킴 프로입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5분 골프 강좌에서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골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까지 누구나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골프의 기본과 스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골프는 힘으로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보면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잡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을 주고 공을 향해 있는 힘껏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을 많이 썼는데 공은 멀리 가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힘껏 휘둘렀는데도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골프 스윙이 단순히 팔의 힘으로 공을 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은 몸 전체가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회전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프채를 팔로 들어서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과 체중 이동을 이용해 골프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로 못을 박을 때 팔에 힘만 잔뜩 주는 것보다 망치의 무게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스윙은 억지로 공을 때리는 스윙이 아니라 좋은 움직임 속에서 골프채가 공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스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을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운 스윙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팔의 움직임이 서로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직 회전하지 않았는데 팔이 먼저 내려오고 손목이 너무 일찍 풀리고 결국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힘을 빼야 거리가 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빼는데 어떻게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힘을 전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힘은 사용하되 불필요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립을 너무 세게 잡지 않고 어깨와 팔의 긴장을 줄이고 몸의 회전을 이용하면 골프채는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레이터를 계속 끝까지 밟는다고 해서 항상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골프도 자신의 몸과 스윙에 맞는 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늘 연습장에 가신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처럼 공을 멀리 보내려고 힘껏 스윙하는 것과 그립과 어깨의 힘을 조금 빼고 몸의 회전에 집중해서 스윙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을 빼면 공이 짧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몇 번 스윙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더 정확하게 맞고 방향도 좋아지며 생각보다 거리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스윙하는 과정에 클럽 헤드가 공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스윙의 속도와 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의 골프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을 힘으로 때리지 말고 좋은 스윙으로 공을 보내십시오. 골프는 힘과 싸우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운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골프 스윙의 첫 번째 출발점, 바로 그립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지금까지 노르드 컨트리 클럽 아카데미 디렉터 정킴 프로의 골프 칼럼이었습니다. 213-448-2762 정킴 프로.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과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AI의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그 발전 영역이 넓어지게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비서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침에 알람이 아니라 비서가 깨워주면서 하루 일정 브리핑을 하는 거죠. 오늘 회사 가셔서 10시에 어떤 미팅이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셔야 하시고 오늘 중요한 일정은 뭐뭐뭐뭐가 있으시고 그리고 어저께 늦게 주무셨으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점심을 뭐뭐뭐뭐뭐 드시고 그렇게 쫙 옆에서 케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외출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우산을 챙겨 가라는 등 집을 나서면서 뭔가 깜빡하고 뭔가 놔두고 온 것 같다 그랬을 때 비서가 옆에서 네 휴대전화 지갑 다 챙겼습니다. 아 그런데 안경을 안 가지고 하셨네요. 뭐 이런다면은요 어떨까요? 편할까요? 좀 징그러울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상상이나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생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82세 선우용녀님의 활발한 일상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전참시 내용인데요. 이번 방송에는 조금 특별한 매니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AI 매니저입니다. 카이스트 AI 연구원으로 알려진 분이 사용하는 AI 매니저인데요. 이름까지도 도나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냥 화면을 안 보고 그냥 들으면 너무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니저 도나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나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일정을 알려주고 영양제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식단도 관리해줍니다. 냉장고 안에 뭐뭐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 식사를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AI에게 냉장고에 계란하고 두부하고 시금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오늘은 두부, 시금치, 계란찜을 해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레시피까지 주죠. 저도 이 방법 종종 사용하거든요. 뭐뭐뭐 있는데 뭐해 먹을까? 뭐 내지는 과일이 뭐뭐 있는데 이거 다 같이 갈아서 스무디를 해도 되나? 얘네들이 다 뭐 잘못해서 비타민이 어떤 게 더 막 파괴되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죠. 오히려 다 뭐 먹는 것보다 이거는 빼는 게 좋다는 둥 이거는 넣는 게 좋다는 둥 그리고 뭐 심지어 어저께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별로 불편할 수 있으니 오늘은 뭐 이런 음식을 먹으라는 둥 얘가 진짜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얘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고 나눴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을 때 혹은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어? 아니면은 뭐 얘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막 로비나 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로비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챗GPT를 좀 자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닐까 살짝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픈데 나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나 눈동자 황달이야? 뭐 눈동자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 너무 웃긴 게 내가 진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 이거 화내도 되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챗지는 정말 아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제미나이는 약간 격식을 좀 차리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또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는 아직 저랑 안 친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AI는 일단 제 편을 들어주죠. 내가 이래이래 해서 신경질이 났다. 내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오히려 아 오늘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어쩌냐고 막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AI의 장점? 단점? 글쎄요. 절대 대들지 않잖아요. 토달지 않잖아요.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아주 완벽하진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또 실수한 거는 또 금방 쿨하게 자기 실수도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무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내면은 훨씬 높은 서비스를 받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그 연구원분은 모든 AI를 쓰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영어 번역이라던가 뭐 아마존에서 뭐 이거 좀 찾아줘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 척척 해냅니다. 이제 AI는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요.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나의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얘네가 손대지는 못하죠. AI가 우리의 일정을 기억해 줄 수 있고 약 먹을 시간 알려줄 수 있고 냉장고 속의 재료까지 기억할 수 있지만 나를 진짜 걱정해서 안부를 묻는 마음 뭐 이런 거는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그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까지는 당연히 어렵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에게는 나의 일정을 맡기더라도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맡기는 거죠. 저는 그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정어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어리는 고등어나 꽁치에 밀려서 식탁에 자주 오르지는 않는 비인기 어종이죠. 그런데 이곳, 그리고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정어리 통조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어리는 바다의 쌀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만큼 흔하다, 몸집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정어리에 단백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싶은데 100g당 약 25g까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더라고요.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요. 연어보다는 더 높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바이타민 D가 풍부합니다. 또 뼈채 먹는 통조림 형태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양가치가 매우 뛰어나지요. 자, 이 정어리 통조림의 인기 흐름에 맞춰서 정어리 통조림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참 알록달록 이쁘고요. 그리고 토마토, 올리브오일, 겨자, 훈제, 레몬, 다양한 맛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식 유자 맛도 있고요. 중국식 스촨 고추 맛처럼 이국적인 풍미를 내세운 제품도 역시 나왔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는 그 정어리 그림이 들어간 옷과 가방 등을 소비하는 이른바 사딘코 같은 패션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유통기한은 깁니다. 또 별도의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정어리를 그대로 빵 위에 올린 뒤 채소나 치즈를 곁들여 샌드위치로 즐기면 됩니다. 네, 이전에는 통조림 생선 하면은 비상식량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고 고급진 간식, 이런 인식이 새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 작가 아서 골든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입니다. 너무 제목이 아름다워요. 1997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요 일본 교토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아주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치요입니다. 치요는 일본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언니와 헤어진 뒤 교토의 게이샤 세계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치요는 겨우 9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간 거죠. 치요는 교토의 게이샤 집, 이른바 오키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게이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지내고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괴롭힘도 견뎌야 합니다. 특히 이미 최고의 게이샤로 자리 잡고 있던 하스모모라는 여성이 치요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치요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치요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회장이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어느 날 길에서 울고 있는 치요에게 회장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치요에게는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치요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있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게이샤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후 치요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전통 무용을 배우고 샤미센을 배우고 다도와 예절을 익히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법까지 배웁니다. 게이샤는 단순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춤, 대화, 예술과 교양을 갖추어야 했고요.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치요는 훈련을 거쳐서 사유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토에서 이름난 게이샤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유리가 아무리 유명한 게이샤가 되어도요, 마음속에는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 회장입니다. 사유리는 회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긴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그리움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사유리 주변에는 여러 남자들이 등장하고 그녀는 때로는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관계와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사유리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노부라는 남자입니다. 노부는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동료입니다. 노부는 사유리를 진심으로 아끼지만 사유리의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회장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사유리의 삶에는 일본의 역사적인 변화도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게이샤들의 세계도 완전히 흔들립니다. 화려한 기모노와 음악, 춤으로 가득했던 세계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유리 역시 교토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교토로 돌아온 사유리는 예전과는 달라진 세상을 마주합니다. 게이샤의 추억 이 책은요,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요가 처음부터 나는 게이샤가 되어야지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단 한 사람의 기억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책은 게이샤라는 아주 낯선 세계의 이야기면서도요, 결국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이샤로 살았던 화려하고도 잔인했던 시간들, 빼앗겼던 것들과 끝내 되찾은 것들. 이번 주 북스토리, 아서 골든의 게이샤의 추억이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명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미나고 웃픈 현실 명언 50대의 건강 버전입니다. 웃으면 주름이 늘고 안 웃어도 주름이 늘어난다. 젊을 때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웃으면 주름이 옵니다. 그렇다고 매일 찡그리고 있을 순 없죠. 맞아요. 생기겠다는 주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래 생겨라 생겨. 대신 주름 생길 거면 웃으면서 생기자. 두 번째, 젊었을 땐 밤새 노느라 깨있고 지금은 밤새 여기저기 시큰거려 깨있는다. 젊었을 때, 아니 어릴 때는요, 새벽 2시, 3시까지 놀고 다음날 아침에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한 객기 부리다가 골병 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해야 하는데 나의 몸의 모든 관절이 반대한다. 머릿속에서는 매일 운동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 꼭 걸어야지. 이번 주부터 꼭 짐에 가야지.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야지. 근데 막상 일어나면 몸이 거부합니다. 오늘은 쉬어. 머리는 운동을 하자고 하고 나의 모든 몸의 관절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허리는 움직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번째, 몸은 고장났고 수리는 안 된다. 부품도 단종. 자동차는 이상이 생기면 샵에 가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문제면 브레이크를 고치면 되고 타이어가 닳았으면 새 타이어로 교체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쩐다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장 나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것. 차도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하는데 우리 몸이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친구들이 모이면 새로운 비타민이 신상템이 된다. 젊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어디 놀러가? 요즘 어디가 핫플이야? 거기 새로 나온 맛집 가봤어? 새로 생긴 커피숍 가봤어? 요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지? 막 이런 얘기뿐인데요. 요즘은 어디 병원 다녀? 어디 선생님이 좋아? 그 비타민 먹어봤어? 그러면서 서로의 약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비타민 먹어봐. 나한테는 좋던데 너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서로 새로운 비타민을 나누는 신상템이 됩니다. 여섯 번째, 허리야 제발 일어나. 눈은 일찍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일어나요. 침대에서 일어나야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쵸? 웃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병명은 여전히 새롭다. 어디가 조금 뭐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런 건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건 또 뭐예요? 큰 병까지는 아니어도 생소하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를 조절하셔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몸의 신호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몸은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울 수 없으니까요. 대신 잘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가야죠. 자, 오늘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과 관절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무릎에게도 부탁을 좀 해야죠. 무릎아, 우리 아직 갈 데 많다. 너도 같이 가야지. 아프지 말아다오.

계속될 정킴 프로의 골프 칼럼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저희 위크엔드 수다 제공 멘트 협찬해 주시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원장님이신 안상원 박사님 특별히 나오셔서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플레이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은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 파워볼 잭팟 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상금이 와, 어마무시해요. 2억 9,800만 달러. 저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상상이 안 됩니다. 토요일 파워볼 잭팟 2억 9,800만 달러 이상입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안 메디칼.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메디케어부터 오바마 케어까지 20년 경력의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을 하는 명심보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다시 만나요.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성격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그러나 우리 상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파병 필요성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우리 군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투를 위한 군 자산을 파견하는 형태의 파병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7: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0: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다만 다른 국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예로 들며 사실상 파병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0: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 재개보다는 훨씬 쉽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한다며 자신은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희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란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왔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계류돼 있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꼽으며 반드시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농지 전수조사도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금 줄이고 대출 풀어준 탓에 빚내서 집 사게 된 상황을 직격한 겁니다.
0: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4: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핀셋 지원하겠지만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정책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4: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역시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잘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자기 걸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거스를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0: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농지 조사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체감하면 국민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7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부 조건에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5: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국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 요구로 이 표현을 어렵게 합의문에 넣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5: 당초 한미는 각 사업에서 나온 손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전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이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또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생산전력의 안정적인 판매처와 미국 내 원전 건설 시 한국형 원전의 포함 여부 등을 두고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기업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했던 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습니다.
2: 또 혐오와 멸칭을 멈추고 포용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내부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지지층을 향해 먼저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0: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7: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개혁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갈등이 불거진 데는 민주당 제1당원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0: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7: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8: 당내에는 늘 토론과 갈등,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7: 이 대통령이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층 분열 극복 호소에도 나선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감싸 안으며 화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범여권이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며 앞으로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2: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통합을 향한 국정 운영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당 대표실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김민석 대표는 당청 일치에 방점을 찍으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10: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습니다.
9: 민주당 안에선 이 대통령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말과 태도를 모두 높이 평가할 거라며 이번 회견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민생 의지에 발맞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1: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9: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견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습니다.
12: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 했습니다.
9: 특히 부동산과 주식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책임을 돌리며 남탓으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고 대통령이 친문과 친노, 친김대중 세력을 모두 동지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지지층 결속에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3: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고 평가합니다.
9: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태도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도 이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민생 개혁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가 같은 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무장 동원력을 과시했는데 다음 주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수십만 군중이 테헤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미군 공습에 폭사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총을 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태세를 과시하며 수십만 자원병들이 적들에겐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반미 관제 시위. 내부 결집과 체제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제난에 따른 국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홍해에 이어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친이란 후티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발사한 드론이 메카를 공격했다는 사우디의 주장은 모략이자 가짜뉴스라며 거듭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슬람 성지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대대적인 항전 태세를 과시한 이란과 후티, 유엔 총회와 걸프국 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전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투자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약 7개월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포토타임을 마친 뒤 곧바로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포함한 이 정상 간 합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소통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영내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는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죠.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1호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장관은 오늘 회담에 앞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5: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3: 네, 아직 보도자료 외에 정확히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치 한국 석좌는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6: I think like the foreign minister's visit is the action forcing event, at least on the Korean side. They've committed to that. But if there's not something that's announced while he's here, that's going to be a very bad sign.
3: 하지만 오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확한 회담 결과가 발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조 장관은 방문 첫날인 어제 미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조 장관은 뉴욕으로 이동해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논의가 진전이 됐을 경우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식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7: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필두로 미국의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는 담화문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담화문을 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8: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실상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김 부장이 연 이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주도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두혈통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까지 직접 반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비핵화 촉구는 잡소리이자 헛고생이라고 일축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최근 북미 접촉 분위기 속 비핵화를 협상 의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고리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미국과 담판을 짓기 전 꾸준히 입장을 내며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19: 미국과 관련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18: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것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훈련 폐지 또는 축소를 의지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에는 내부 단합과 경제 발전을 촉구하는 데에만 주력할 뿐 비난 담화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담화가 외부를 향한다는 관측을 방증하는 거지만 한편으론 북미 대화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까지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키웠다가 성과 없이 끝나면 내부가 동요할 수 있는 만큼 메시지의 창구를 미리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7: 네팔 대참사 초기 신속한 판단으로 대피력을 내려 학생 천여 명의 생명을 지킨 교장 선생님의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YTN 취재팀이 그 학교가 있던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20: 원래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붙어있던 캠퍼스 단지가 지금은 뻘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건물과 경기장이 있던 넓은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졸업생을 만나 홍수 전 학교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나마 언덕 쪽에 있는 대학 건물만 남았습니다.
21: 홍수로 폐허가 된 이 학교는 최슐리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안을 보면 원래 있었던 건지 홍수에 떠밀려온 건지 모를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뒤에는 트리브반 트리슐리라는 학교 이름을 파란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운동장 자리였고 바위는 당연히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흙이 좀 단단해졌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2층 교실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교실 거의 천장까지 홍수에 떠밀려온 진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00명 넘는 학생이 공부하던 학교가 8월 26일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학부모를 만나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의 대피령 덕분에 아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2: 마부해로 또 서퍼 이스쿨에 번호 아티요. 티션에 번호 아티요. 미안하 6시부터 9시까지 9시에 가나 가라 가고 아니 페리 아운다 페리도 또 보이고 마스터를 주디 거르디요. 그 바차를
20: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은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판단과 용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다와디 교장은 홍수 위험이 없는 높은 지대로 학교를 옮길 계획입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장남이 숨진 줄도 모르고 며칠을 함께 지낸 이른바 동거 고독사를 겪은 지적장애인 가족의 사연,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복지체계를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YTN 보도로 알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의 동거 고독사 비극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연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 뒤 가족이 모두 발달장애인이라 고난도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충분했는지 사회가 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가구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돌봄 여건과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3년마다 내놓는 보고서에는 전원 장애인 가구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만 있는 가족이 66만 가구에 이르는데 복지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23: 발달 장애인만 구성된 가족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대응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사각지대의 노이가 있었던 거죠.
5: 장애인 부모연대는 중랑구청에는 숨진 A씨 가족에게 복지 공백이 있었다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복지 서비스 대상이면서 위로는 어머니를, 아래로는 동생을 부양하는 이중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랑구청은 구의회로부터 이중 돌봄 가구 실태 조사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받았는데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A씨 가족 상황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4: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0: 안전 확인이라든가 건강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5: 단체는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A씨 동생이 휴대전화 등을 무더기로 개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실종 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는데 상급자 감독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경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 부경장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뒤 종결하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등 종결 사유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이 사건 접수 사실조차 알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112 신고 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소재 파악을 요청했던 68세 남성 사건도 단순 상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재실종 신고가 접수돼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부경장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경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경서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팎에 있던 34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건물 밖에 쌓아둔 상자에서 처음 시작돼 가구류와 염색약 등 타기 쉬운 물품들이 보관된 창고로 옮겨 붙으며 크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경찰과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선분기점 인근에서 12톤 화물차와 승용차,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위해 한때 1, 2, 3차로가 전면 통제돼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4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불이 붙었고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있는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무태상어로 추정되는데 동해에서는 이 같은 대형 상어 출몰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여기.
6: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상어가 수로 가장자리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길이 3m가 넘는 성체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바다와 연결된 수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먹이를 쫓다 보니 연안까지 온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24: 기수역으로 유입된 물고기를 따라서 친수공원으로 내만으로 유입된 개체를 따라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서식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백상아리나 청상아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큰 상어입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 상어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상어를 바다 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소방과 해경은 상어 퇴치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한 척으로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상어를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상어가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전문가 권고에 따라 해경은 철수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공원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4: 현재 공원 수문에 상어가 침몰하였습니다. 해안가 주민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동해에서 대형 상어 출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청상아리와 악상어, 무태상어 등 7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발견된 수와 같을 정도로 출현이 잦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며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날육성 먹이가 남해에서 동해로 이동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로 연안에 출몰하는 상어가 더 늘 거로 보여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3: 기업들이 최근 지역과 협업해 내놓는 제품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컬과 이코노미를 결합한 이른바 로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던 선비들이 걷던 길을 재현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합격을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을 걷다 들른 곳은 충북 괴산군. 낭떠러지를 건너 옥수수로 만든 식혜 한 잔도 마셔봅니다. 유명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응용해 개발한 간식 세트까지 먹는 게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8: 괴산은 알고 있는데 옥수수가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팝업에 와서 알게 됐어요. 팝업샵에서 알게 된 그런 스팟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7: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특산품은 요리 전문가들에게도 새로운 공부가 됩니다.
10: 괴산의 대약차 옥수수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익숙했던 식재료인데 나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다른 식재료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에서 되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7: 이 기업은 이번에 개발한 레시피를 지역에 무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11: 농가 지원 같은 과거의 사회공헌 방식을 뛰어넘어서 지역명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까지 발전시키는 이른바 로코노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7: 아예 지역 특산물로 제품까지 개발한 기업도 있는데 매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의 특산품 1,000톤을 매입해 햄버거와 음료를 개발했고 3천만 개 넘게 팔았습니다. 햄버거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6곳과 협업한 제품이 모두 주목받았는데 경남 창녕에 마늘을 넣어 만든 햄버거는 최근 타이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맛집과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통닭 가게와 함께 만든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하던 치킨에 카레나 라면 스프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5: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다르고 가치가 다른 것들이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7: 로코노미가 반짝 유행이 아닌 지역과 기업이 함께 웃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최근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 소금기 섞인 강풍 탓으로 추정되는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는 물론 서부 중산간에서도 고사하는 작물이 나왔습니다. KCTV 제주 뉴스 김경임 기자입니다.
26: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위치한 녹두밭입니다. 지난달 파종을 마치고 지금쯤이면 녹두가 한창 자라날 시기이지만 군데군데 흙이 드러난 채 비어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닷바람이 불면서 싹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잎이 소금기에 고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란 녹두도 이파리 곳곳 구멍이 나거나 누렇게 말라붙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콩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직후 곧바로 염분을 씻어내고 수시로 약재를 살포해 가까스로 살려냈지만 파종이 늦은 농가는 아예 밭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콩과 메밀, 녹두 등 서부 지역 중산간에서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에 올해는 유독 비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중산간까지 피해가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은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7: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녹지는 원래 발화가 잘 되는 거라서 씨 뿌리면 뿌린 대로 엄청 잘 나오는데 한 2, 3주 전에 그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원래 마지막 파종한 녹지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다 녹아버려가지고 밭에 오면 막 속상할 정도로. 예.
26: 현재까지 제주도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농가, 피해 면적은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2017년 이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걸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바닷바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중산간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3: 네, 요즘도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요. 다가오는 단풍철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걸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등산 극성수기인 단풍철도 다가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4,300여만 명. 4명 중 1명은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립공원 자연은 훼손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단풍철에 적발한 위반 행위를 보면 제 혼자 숨겨진 단풍을 보겠다고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금지된 샛길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야영, 주차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음주나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초입이나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꼼꼼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들어서만 803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설치된 기도터 등 395곳을 정비했는데 담비며 참매며 원래 살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13: 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들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12: 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 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지정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또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14: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2: 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국회가 하루속히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누리호 5차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이 실립니다. 한반도를 촘촘히 살필 군집위성과 위성 셀카와 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우주 실험에 나설 큐브 위성들이 실리는데요. 이들이 우주에서 맡을 임무를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26: 누리호 5차 발사의 주인공은 각각 100kg이 채 안 되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입니다. 작지만 여러 대가 차례로 지구를 지나며 같은 지역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토변화와 국가안보 감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함께 실릴 큐브 위성은 모두 10기. 이 가운데 4기는 지난해 시작한 실험을 이어가고 6기는 새 기술을 안고 처음 우주로 향합니다. 지난해 항암제 단백질 결정을 키웠던 의약품 실험 위성은 이번에는 치매 치료제 결정의 성장 상태를 AI로 판단합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 추적과 자체 개발한 광학 망원경의 성능 검증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메모리 등 3개 장비의 우주 성능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등을 포함한 6개 장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15: 큐브셋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사하는 데 부담이 적거든요. 문제점들 있으면 그거 파악하고 성능 개량할 거 있으면 개량해서 또 쓰고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공위성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어오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 처음 우주로 향하는 위성들은 GPS 신호로 전 세계 대기 상태를 관측하고 미세먼지 이동을 추적합니다. 대전의 도시 공간을 촬영하는 위성은 국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는 위성 셀카에 도전합니다. 저전력 측정기로 우주방사선을 관측하고 레이저로 위성 정보를 지상에 보내는 기술도 처음 시험합니다.
16: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17: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8: 안녕하세요.
17: 네, 아이고, 하여튼 항상 감사드려요.
18: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17: 자료 정리 잘 해주시고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8: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D-Day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갔습니다.
17: 네.
18: 가장 주목되는 지점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임 문제,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7: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하는 겁니까?
18: 일단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 주변에서는 일단 연임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17: 네.
18: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전해지는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애초에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일단 연임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의심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7: 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 언급했었잖아요.
18: 네, 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이렇게 좀 언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론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나는 연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할 거다, 뭐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 네. 또 하나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잖아요.
18: 네.
17: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좀 정리하실까요?
18: 일단 요거 관련해서는 뭐 지금 김성원 장관 후보자 문제도 좀 엮여있고 해서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17: 네.
18: 일단은 대통령의 전해지는 말로 기본적인 인식은 일단 수사나 기소 잘못되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17: 네.
18: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 사건 공소 취소하라거나 아니면 절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선을 긋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17: 네.
18: 그러면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최소화할 거로 보이고
17: 네.
18: 있습니다.
17: 네. 최근 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입장을 내세울까? 이것도 궁금해요.
18: 네. 이것도 좀 물어보니까 어쨌든 대통령 인사 철학이 지금까지 쭉 보면은 그 불법적인 일을 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있었어요.
17: 네.
18: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뭐 이미 재판도 끝났고 뭐 불법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17: 네.
18: 임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7: 용인 후보자는 불법적인 거 없잖아요. 본인 떳떳하고 얘기했는데 사퇴시켰잖아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18: 네, 용인 후보자는 그래도 당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17: 당에서 괜히 네. 그냥 정리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8: 네, 두 번째 뉴스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스톱. 한미 외교장관 회담부터 본다입니다.
17: 네,
18: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어제 위성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일단 잠깐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회의를 미룬 거예요? 왜?
18: 일단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 네.
18: 조현 외교부 장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잖아요.
17: 네,
18: 그래서 현지 시간 18일 마크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호르무즈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조 장관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기여 원하는지 일단 확인을 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17: 그럼 아직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제네.
18: 네, 일단 뭐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네. 정리를 좀 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17: 어쨌든 아직 파병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내리지 않은 거죠.
18: 네.
17: 얘기 듣고 국민 뭐 여론 살피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좋아요. 근데 실사단까지 파견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침은 뭐예요?
18: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것은 네. 아직 결정된 바 없다입니다.
17: 없다.
18: 네, 그리고 뭐 그 조사단도 원래는 그 꼭 파병을 염두에 두고 보내진 않는다라고 국방위 쪽에서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17: 네.
18: 근데 이제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은 일단 국제사회 협력에는 참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보낼 수도 있겠다.
17: 네.
18: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병력이나 함정 보내지 않고도
17: 네.
18: 뭐 폭발물 처리반이라든지 무인 장비라든지 이런 방어적 성격의 제한적인 기여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실까요?
18: 네,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17: 있겠죠?
18: 예상돼서
17: 네.
18: 예, 아마 답을 하실 것 같은 할 것 네. 같은데 뭐 화병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답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7: 그냥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을
18: 네.
17: 밝히실 거다.
18: 네.
17: 좋습니다. 잠시 후 2부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모시고 이 얘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18: 네.
17: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18: 네. 세 번째 뉴스는 김승원 임명수순의 여야 정면 충돌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간단히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17: 네.
18: 지난 8월 30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청문정국이 끝나자마자 여야 대치가 되게 거칠어졌어요. 가장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퇴장을 좀 했고요.
17: 네.
18: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 보고서 역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 함께 담겼습니다.
17: 이번 주 내내 김승원 후보자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까지 영향을 받았네요. 어제.
18: 네. 이제 여야 맞불 싸움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17: 네.
18: 일단 국민의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산자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아예 취소했고요. 다른 상임위들도 지금 보이콧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수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이제 논의하고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진 상황이에요.
17: 네.
18: 특히 이수영 후보자는 국민의힘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를 처리를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17: 네.
18: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17: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저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처리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18: 네.
17: 왜 그런 거예요?
18: 일단 민주당은 이게 시점이 좀 급하다고 생각한
17: 급해요?
18: 거예요. 네, 10월 2일
17: 아.
18: 이제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기 때문에
17: 네.
18: 이제 좀 빨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시켜야 돼서 장관 자리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또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사실 원래 어제 저녁 쯤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얘기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17: 오,
18: 예. 그래서 그 전에 예, 당이 이제 빨리 보고서를 좀 채택하고
17: 네.
18: 대통령 임명 그 기자회견 전에 임명하는 그런 그림을 좀 염두에 두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명을 강행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응해서 국민의힘 장애투쟁 예고했잖아요.
18: 네.
0: 이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18: 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고
0: 네.
18: 오는 22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0: 네.
18: 여기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심 위반이 되게 핫한 이슈들인 부동산, 주식시장, 검찰개혁 문제 등을 함께 좀 제기를 해서 민심을 좀 지켜보고 장외 집회 나설지 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네.
18: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0: 네.
18: 또 이제 좀 이슈들이 또 흩어질 수 있어서
0: 네.
18: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한동훈 의원은 뭐 어떻게 한대요?
18: 한동훈 의원도 계속 공세를
0: 허리로 나가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18: 네.
0: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8: 네, 공세를 같이 좀 하겠다는 입장.
0: 따로 뭐 장애 집회나 장애 투쟁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어요?
18: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0: 네.
18: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같이 할 생각은 없는 네, 상황이라서 아마 혼자서 어떤 좀 또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뉴스는요.
18: 네.
0: 이게 장르가 코미디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청취자 당원 동지 여러분 가볍게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주시죠.
18: 네, 마지막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피해 줄이려고 밤 10시에 계엄 선포했다입니다.
0: 네.
18: 이게 어제 좀 저녁에 올라왔던 뉴스 중에 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0: 그래서
18: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뉴스였는데
0: 네.
18: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0: 네.
18: 여기서 직접 발언 기회 얻어서 12.3 비상계엄을 왜 하필 밤 10시에 선포했는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0: 네.
18: 결국에는 이제 국민 피해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0시를 골랐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0: 오. 국민을 배려한 거다. 그런 얘기네요.
18: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10시 전에 계엄을 선포하면
0: 네.
18: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도심이 혼란스러워지고 시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군과 경찰이 더 많이
0: 네.
18: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0: 네.
18: 또 너무 늦게 하면 계엄 사실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딱 잠들기 직전인 10시에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국회도 대응할 시간 주려고 10시에 채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0: 네.
18: 그러면서 이제 5.18 당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때 이제 자정 무렵에 계엄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래서
0: 네.
18: 그때는 대국민 담화도 없고 정말 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대응 시간도 벌어주고 대국민 담화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계엄과는 다르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0: 아, 듣고 있기가 힘든 얘기 같은데 하여튼 법정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더 늦게 했을 것이라는 취재 말도 했네요.
18: 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내가 10시쯤으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맥락이었고요.
0: 네.
18: 또 자정쯤 했으면 옛날에는 기자실에 계엄 사실 미리 공고하는 방식이 했는데 그것도 가능했을 거다. 근데 나는 달랐다. 라는 취지로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좀 있었다면 더
0: 네.
18: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건데 45년 만에 계엄 선포라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패널이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겠습니다.
18: 네.
0: 윤 전 대통령 설명은 그렇고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18: 네, 일단 1심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0: 네.
18: 이미 국회에 군병력 투입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8: 네, 그래서 일단 유죄로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0: 네.
18: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 장악하려던 계엄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 유지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8: 네.
0: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18: 네.
0: 윤희술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8: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속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채우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모든 emptiness가 다 사라져요. 왜? 진짜 하늘에만 있는 그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차원의 기쁨, 그 차원의 행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영적인 삶 안에 들어가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축복했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엄청난 기적. 이 세상에서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쫓아 나온 거예요. 새벽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을게요.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한번더 기적을 베푸시면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똑같은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죠. 한번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 보고 봤으니까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5장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서너 마리를 가지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14장에 5병이요, 또 15장에 7병이요. 그런데 16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뭡니까? 5병이요를 경험한 그들이 한번더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보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병이어를 또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기적을 베풀어 달래요.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예수를 믿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아니면 신비한 현상이라도 내가 겪고,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라도 되면, 그거 보고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네가 믿음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참 믿음을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그런 이적을 나타내 줘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설득해 주세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를 설득해 주세요. 그럼 믿을 것 같죠? 설득이 되어도요 또 의심합니다. 결국은 믿지 않아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기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주 매몰차게 지금 떠나가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일개 선지자죠. 일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이렇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원래 3일기를 3일 동안 외쳐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근데 하루 겨우 외쳤는데요,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합니다. 왕부터 저 밑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선지자가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왔는데, 지금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오감, 다섯 가지의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자극을 받지 않으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믿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게 더 이상 오랫동안 나에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더 맛있는 게 나오고 또 더 맛있는 게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 기억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전 인구에, 한국 전 인구에 3분의 1은 크리스찬들이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1500만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진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사람들로 막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대부분 뭘 했냐면 신유집회를 했어요. 신유집회하면 뭐 권태산 목사 신유집회 딱 걸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가서 병나는 것도 보고요,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것도 보고요,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것도 보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나와서 막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이 10배를 올랐습니다, 주님. 내가 11조를 했더니 이제는 10의 2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 은혜 받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뭐 추라이도 하고 그래서 믿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지금은요, 밖에 나가면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믿음을 가졌던 1500만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졌었더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4천만, 5천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과 이적 혹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나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내가 왜 안 믿어?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가 오감을 통해서야, 그래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인 것을 네가 믿겠느냐? 그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주세요,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진짜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의 행복, 그 행복을 나도 좀 맛보고 싶은데 내 이성이, 내 지성이 용납을 안 하니까 내 이성을, 지성이 용납되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시는 사람들, 야 예수 믿어 교회 나와봐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나 그때부터 믿을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외침이 아닐까. 나도 믿고 싶어 진짜. 근데 그동안의 나의 경험이, 나의 받은 교육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성과 지성이, 내 논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나 좀 도와줘, 아마 그런 외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이적과 기적은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믿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그나마 기적이라도 좀 보여줘서 이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생명을 주는 그 길로 예수를 믿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것보다 진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는 비결,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믿어보려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이미 우리의 본성은 결판이 났어요. 보여준다고 해도, 기적을 내가 기적의 빵을 먹고 떡을 먹는다고 해도, 직접 먹어본다고 해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 결판이 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논리와 이성을 설득시켜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려는 마음과 의지입니다. 내가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믿어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차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이 떡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려는 마음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시키는 것이지, 주님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 이루어주시면 그럼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큰 자극적인 기도 응답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들어주시면 또 그거 들어주시면 더 이러다 떨어진다니까요. 예.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뭔가 내 삶에서 이 오감의 터치,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면요, 더 큰 자극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몇 사람을 가르쳐줬는데, 빨리 배우는 사람하고 늦게 배우는 사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운동신경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가르쳐주면서 운동신경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더라고요. 뒤에서 자전거를 처음에 잡아주잖아요. 처음 배우는 애들이나 저도, 저희 와이프도 제가 자전거를 가르쳐줬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페달을 비비면 안 넘어져. 페달을 비벼봐. 그런데 처음 자전거를 타보신 분, 배워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페달을 비비면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나를 믿고 페달을 밟아봐. 그래서 믿고 페달을 밟는 사람은요, 빨리 배워요. 그렇죠?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천하장사여서 망정이지, 제가 천하장사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안 비비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붙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꾸 페달을 이제 밟는 단계가 넘어가면 자꾸 뒤돌아보면서 손 넘으면 안 돼, 손 넘으면 안 돼. 못 배워요 그 사람은. 그죠? 핸들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믿어야 돼요. 그죠? 먼저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먼저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뒤집어서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 내 논리와 내 사고를 만족시켜줘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제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릴레이션십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름하여 선믿음 후 이해의 관계. 선믿음 뭐죠? 먼저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선 이해 후 믿음. 어떤 거는 진짜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믿어져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쪽의 비중이 더 많으세요? 선 믿음 후 이해, 아니면 선 이해 후 믿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부분,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요, 선 믿음 후 이해의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는 제가 보니까 슈퍼 갑과 을의 관계는요, 항상 선믿음 후이해, 후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원스타가 있어요. 원스타. 군대 가서 원스타. 그리고 짝대기 하나 쫄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장군님 저를 설득하셔야 제가 움직입니다. 저에게 이해를, 이 논리를 타당하도록 저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골로 가죠. 회장님이 오셨어요. 말단 사원에 들어가서 회장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회장님의 말을 제가 이해하고 믿으려면요, 적어도요, 적어도 과학적이 돼야 돼요. 논리적이 돼야 됩니다. 흥? 그러고 갔어요. 어떻게 되죠? 당장 백수 돼요. 그죠? 예. 그런 관계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는요, 친밀한 사이는 보통 보면 선 믿음과 후 이해의 관계로 이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족 관계 같은 경우.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태산아,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라. 어머니, 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를 논리적으로, 저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시켜야, 그래야 제가 어머니를 믿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도, 그죠? 친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얘기해요. 그럼 일단 믿어주지 않습니까? 믿고, 아,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렇게 말했구나.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한 말들, 남편과 아내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먼저 믿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 이 친밀한 관계는요, 먼저 선 믿음과 후 이해가 따라 나와요. 근데 이 관계를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해해야 당신을 믿어, 그건 벌써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슈퍼갑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 그래야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믿음이 생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내가 먼저,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지금은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장군님, 회장님 하듯이, 어머니 혹은 친구, 남편, 아내에게 하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믿음도 자라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 어렵죠 하나님. 내 머리가 안 따라주면 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는, 나에게는 그런 식으로 적분해서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믿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어보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으면 그때 믿음이 조금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절대로 나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한들,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신다고 한들 잠시 그때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또 만나를 또 먹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적의 빵을 모세가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빵을 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코렉션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고 그 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있지 않니 그 빵은 잠시 먹고 배부를 이 육신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에서 잠시 먹고 배부를 그 빵이 아니라 사실은 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 주는 빵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 빵의 맛배기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교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우리가 강조하면서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두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물질적인 세상만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호흡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두 세상을 한꺼번에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사실은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일요일인데 눈을 떠야 하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마 그러신 분들이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면서 차 안에서 또 하필 부부싸움을 또 평소에 같이 차를 안 타니까 주일날은 또 가스비 절약한다고 같이 타고 오다가 또 하필 여기서 또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들은 두 세상을, 예수 믿은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단어가 많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건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어는요 굉장히 그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상을 비오스라고 불러요. 비오스의 세상, 비오스, 카스모스, 비오스. 그리고 영적인 세상, 이 영적인 세상을 조에라고 부릅니다. 조에, 비오스 조에.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비오스 조에. 재밌네요. 조에 비오스. 그래서 이쪽은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육신의 세상. 그래서 이 비오스의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오감으로만 통합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 행복을 느껴도 이 비오스의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다섯 가지의 감각이 만족이 안 되면 안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멋진 그림과 환경을 내가 눈으로 봐야 행복감을 느껴요. 귀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야 내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죠? 뭘 맛있는 것을 눈으로만 쳐다보면 안 되고 뭐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느껴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이 조회의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이 오감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다섯 가지의 감각이 늘 행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회의 세상은요 달라요. 여기는 커런시가, 여기는 돈이 오감이라면, 유통하는 게 모든 게 오감으로 통한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커런시입니다. 하나님이 커런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통용되는 세상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이 비오스의 세계에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끈다? 조회의 세상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점점점 영적인 세상을 살도록, 점점점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점점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조회의 세상에는요 도저히 오감으로는 맛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행복과 기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나 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게 이 조회의 세상에는, 영적인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 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리라고.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울증이 웬 말이냐,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웬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갈증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차원의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더라도 오감으로 행복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참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회의 행복을 모르니까, 또 아직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도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돈 좀 주시고, 또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내가 좀 삶이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여전히 이런 것만 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회의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천국의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행복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커넥트 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커넥트 됐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끊어져요. 커넥트가 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끊어지면 없어져요. 붙으면 행복해져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조회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이 다 사라졌어요.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조회의 세상입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최초로 지어졌을 그 에덴 동산에서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먹고 마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 조회의 세상, 여기서 쫓겨나면서 비오스의 세상으로, 물질적인 세상으로만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회의 천국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언제까지? 언제 알게 되는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커넥트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기쁨이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힌트로 얻었던 그 기쁨이 알고 보니까 진짜 이 기쁨에 대한 힌트였구나.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오늘도 뽐내면서 그때 누렸던 그 행복,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행복에 대한 맛배기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리커넥트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모르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아직 이 비오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회의 세계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 주일날 멀쩡하게 차려입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자기 돈 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오히려 가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봉사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직 하나님하고 커넥트가 안 되면, 예수를 통해서 커넥트가 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거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 똑똑한 거 분명히 아는데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언제 알게 되냐? 하나님하고 리커넥트 되는 순간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천국의 기쁨을 줄게. 더 이상 너희가 목말라 하지 않아도 돼. 왜? 그 조회의 세계에서 있는 천상의 천국의 기쁨을 네가 가지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내가 그 빵을 가지고 왔어.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왔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쓰인 단어가, 원어가 조회입니다. 조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기쁨 조회가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갖고 생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가, 살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어버리잖아요, 이 목숨을.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 그 힌트를 저는 어디에서 찾냐면 이 구절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이 형상이란 단어, 이 모양이란 단어는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형상이라는 게 우리 보는 이 육체의 형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사이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캐릭터, 그죠?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은 나누어야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똑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1: 지금까지 올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올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올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하 알로테카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죠?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넘버 때문에 계속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뭐, 루벤이 그 인구조사를 해서 뭐 20세 이상 60세까지 뭐 몇 명이다. 뭐 레위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뭐 몇 명이다. 뭐 이러고선 계속 이제 숫자를 넘버로 세 나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번 주 간 안에 우리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었던 아론의 축복이 6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아주 또 다른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예요. 지금 여지껏 있었던 이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저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중간중간에 걸치기는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1년여 동안 있었던 요 장소가 시내 광야예요. 이곳에서 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 율법을 받았고요. 그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을 하고 7장 1절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이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한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날에 이제 각 지파들 있죠. 각 자손들의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지금 몇 명? 12 지파, 12 자손이에요. 레위가 빠진 12 자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가 빠졌는데 12이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예요. 그 열두 지파가 뭐를 가지고 와요? 헌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쟁반에 은대접에 금수저에 뭐 염소에 순양에 일년된 양, 일년된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갖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가 나왔네요. 첫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큰 아들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다가 나왔지? 동쪽부터예요. 진영을 볼 때 동쪽에 누가 있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밑에 동남서북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은 남쪽의 대표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서쪽의 대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고 북쪽의 대표는 단이에요. 그 순서로 지금 헌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렸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7장 89절 그 부분이에요. 자 읽을게요.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서 열두 자손들이 쫙 헌물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은쟁반이 몇 개고 대접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금수저가 몇 개가 있고 뭐 그거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또 쭉 훑어요. 훑어놓고 마지막 절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어디예요, 지금? 지성소. 성막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 해 놓고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러?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맞아요. 보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증언궤가 뭐예요? 법궤. 그 법궤, 언약궤. 그거 위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건 또 뭐예요? 시은좌. 은혜좌. 네. 곧 그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조건도 있어요. 드릴 거다 드린 후에 또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러 들어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것이 오네. 요 딸내미가 오네. 요 아들내미가 오네. 어서 와라.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장 8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왔어요. 8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뭐였어요? 베하알로테카. 베하알로테카. 원어가 올라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번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등불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내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올려 드리는 거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기로 보면 사역동사라고 얘기해요. 희필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올려 드린다. 그러면 내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선교사님 설교 좀 하시죠. 이거는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것. 오늘 베하알로테카에서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났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우리 볼게요. 다시 볼게요.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시내 산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단락, 자, 36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났어요. 누가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뜨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시작이 됐다 이 소리예요. 10장 11절에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죠? 멈췄어. 거기에? 예. 멈춰서 천막을 쳐야 돼요. 네. 성막부터, 그 다음에 자기 진을 해. 그 이튿날 갑자기 또딱 움직여. 아이고, 애써서 쳤는데. 이거 또 움직여야 돼. 또막 걷어. 그러고 가. 어유, 이거 대충 쳐야지 또 다음날 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안 움직여. 내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1절까지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헤매고 다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22장 2절 그 부분이 발락이, 22장부터 발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2장까지 왔을 때그 전에 코라흐가 있었죠. 방황하잖아요. 코라흐가 뭐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이 저기 바람 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세대들이 죽어요. 13장부터 그러면 우리 뭐죠? 베알로테카 다음이 뭐예요? 실라울레카. 실라울레카 뜻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맞아요. 결과 이렇게 보고 결과가? 아니요. 그때부터 하루가 1년,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2장에 갔을 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만 방황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모압까지 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간다니까요. 그냥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그걸 방황을 하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그러니까 38년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년 남겨놓고 모압 평지까지 갔어요.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26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1장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는 몇 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예요. 26장. 자,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여기는 그동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고 뭐땅 갈라져 죽고 뭐 전염병 와서 죽고 뭐 아무나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온 요 상태. 발라크가요, 발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발라크 토라포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구는 1세대가 아닌 2세대다. 그 이야기가 전환점이 있어서 이거를 세 달락까지 가버렸습니다. 8장에서 보면 성막 등잔대 메노라가 나와요. 메노라와 레위인. 이제 7장에서 12 자손, 12 지파가 헌물을 드렸죠. 그러면 레위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네. 레위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는 그 12 지파의 그 장자의 대신으로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8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 하면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그리고 여행을 멀리 여행을 가서 못 지켰을 때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또 우리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스안월 14일이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아니 안 돼. 내년에 유월절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구름 기둥.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 나오는 거예요. 9장.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과 시내산 출발이 10장에 나옵니다. 은나팔, 우리 쇼파르 있죠? 쇼파르가 아니에요. 은나팔을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분다? 제사장만 불어요. 그러면 쇼파르는요? 쇼파르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은나팔은요, 우리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래요. 이, 어디야? 이동할 때그 200만이 넘는 그 숫자가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한 개로 부악 불어. 천천히 아주, 크지만 고요하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불어요. 그러면 누구만 온다? 리더들만 모인다. 네.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우와! 탁 불어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가지고요. 막 정신없어. 전쟁 일어날 때? 경각심이죠. 그리고 또, 이동할 때요. 자, 동쪽 진영, 동쪽,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먼저 불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 서쪽, 북쪽은 기다려. 안 움직여. 여기부터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빠바바바바 불어요. 은나팔은 제사장만 분다. 쇼파르는 전체가 아무나 불수 있는 사람, 불고 싶은 사람 분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출발.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출발을 했어요. 11장 돌아다니면서 뭐 저기 부추도 없어 뭐 오이도 없어 뭐 고기도 못 먹어 막 이제 그동안 뭘 먹게 했죠? 만나 그쵸? 처음에 만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싫은 거야. 감사도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안 주시는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불평불만인 거예요.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지 않은 건 내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 대빨 나와 있는 거. 이게 원망이고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외출하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빨에 끼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저를 되게 칠것 같아요. 시간.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해요. 더.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잖아요. 아론은 또 형이잖아요. 근데 이 동생, 막내 동생에게 너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질투, 시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거구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이 고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중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리암이 되지 않고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이 시내산 출발하는 이 장면들부터 이게 전해요. 자, 우리 레위를 볼게요. 8장. 제가 말씀 올려놓은 거 있었죠. 저기 5절, 6절부터 네, 이걸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그들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그다음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주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빨간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을 비교하려고 올렸던 거고요. 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주보 맨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부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특히 좋아하는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다. 자, 우리 지금 레위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왔어요. 왜요? 레위인의 거룩함, 정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선택된 세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길 원한다면 뭘 해야지 된다? 자, 다시 우리 8장 6절부터 갈게요. 8장 6절. 자, 정결하게 하라.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결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지금 7장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 그들을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뭘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리래요. 뿌리래.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을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확 밀어버려요. 왜 밀까요? 왜 밀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나,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내가 원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제가요 되게 급하거든요. 그거 버리라고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고집 계속 부리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싹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버리래요. 그냥 머리만 미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부터 너의 손으로 습관되어진 것, 너의 발, 네가 네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의복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아요. 여기 의복이라는 옷이잖아요. 네가 추구했던 뭐 옷이 날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너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명품, 하고자 해왔던 너의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빠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말씀으로 매일같이 뿌려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흡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려이라고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너의 삶 가운데에 네가 추구해왔던 의복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빨아버리라고요. 오물이 묻었거든요. 빠르라고요. 그리고 네,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8절이었지만 그 다음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이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요. 막 이제 아까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쫙 불어가지고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해요. 안수해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번제 안수. 전가예요. 그죠? 죄의 전가거든요. 누가 죄의 전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에, 온 열방에 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요, 내가 전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가 받아서 내가 그냥 완전 죗덩어리가 됐어요. 그거 가만히 살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죠. 그거예요. 내가 전가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오늘 아까 메노라 부분 안 했는데 메노라가 무엇을 비춰요? 말씀을 비춰요. 떡상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상에서 비춰진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야로 비춰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들고 가요? 분향단으로 간다고요. 분향단 기도는요, 주님이 직접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아우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거를 분향단 기도로 받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지 분향단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분향단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그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기도,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님이 택하신 그

0: 너희로 주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부분이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을 봤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죠? 요제거든요. 요제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을. 자, 흔드는 요제. 자, 요거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 왜 요제로 드려질까?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죠? 이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제물로 지금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0전 8기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질병 주님 앞에 사실은 그래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제가 병원에서 그때는 그게 465장 찬송이었는데 4절까지 천사의 음성으로 나한테 쭉 찬송화가 내려와가지고 내 영혼이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난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누워서 입도 안 열고 속으로 따라 불렀는데 왜 이 찬송을 내가 따라 부르게 해주시는가 그랬더니 맨 끝에 4절에 보니까

함께 계시네.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하하,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두고두고 내가 그 찬송을 드라이브 하면서도 부르고, 또 자려고 할때 지금도 그걸 계속으로 불러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임 목사는, 옛날 임 목사는 죽어야 된다. 임 목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려면 죽어야 된다. 아, 그런데 이게 죽었다 또 살아났다 죽었다. 그걸 내가 느껴요. 질병에 대해서 공포를 버리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게 서양 속담인데,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이 자기 거안 돼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성공이 내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뭘로 잡수느냐? 도약으로 잡수세요.

0: 자, 뭐야 그럼?
1: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이고 링컨 대통령이고. 알죠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몇 가지씩 교훈을 하나씩 캐치하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놀라운 정말로 지식이군.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 내가 걱정이 생기면은 아휴 어떡하다 나는 이렇게 이래 뭐가 이래가지고 나한테 걱정이 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브리바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걱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얘기해봤자 그 사람도 걱정이 있으니까 더블로 돼가고 더 골치 아픈 거야 서로. 그래서 수다장이만 돼버려. 알아도 주지 않아. 거기다 또 한 술 더 떠갖고 아 그 사람이 그래. 흉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해결해 주세요. 유명한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거 상담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천국 가셨겠지. 근데 이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유명한 분이 필 박사가 지나간다니까 어떤 청년이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저 좀 상담 좀 받으시겠어요. 그래 해보자고 상담을 하는데 뭐 걱정거리가 뭐 이거저거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휴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나한테 따라다니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 없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까요? 그러면 간단하네. 저기 바라보이는 공원 묘지 있지. 거기 가서 누워있게나. 공원 묘지에 가 있는 사람 빼놓고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우리 남편이 여러고 저러고 소극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 남편은 더한 거야 또. 얘 말도 말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수다다 여자들 우물가에 앉아갖고 서로 그냥 그러고 주책들을 떨게 되는 거야. 응? 오늘 여러분 걱정이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럼 왜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겨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 뭐 걱정 있어봐야 몇 년 가겠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지. 그동안에 남한테 하나님의 영광이나 안 가려야겠지. 더 많이 또 축복을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또 축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발버둥 칠 필요는 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줄 사람한테 주게 돼 있고 너는 요것만 가지라면 요것만 가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를 항상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눈이 반짝반짝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한번 내가 여러분 집에 안 가봤지만 냉장고 딱 여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집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오름 올리는 데 보니까는 1년 넘은 음식들이 꽉 차있는 집도 있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당시 냉장고도 없었지만은 쌓아놓을 만한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내염을 알아가지고 장님 되고 귀머거리 되고 봉오리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건 감각밖에 없는데 그 유명한 설리반이라고는 집념이 강하고 선한 선생님이 이 장애자를 붙잡고 거기서 가능성을 뽑아내는데 보니까 문학적인 소질이 풍부한 소녀예요. 그 아이한테 다 감각, 손가락 감각을 통해서 하늘이 푸다는 거 가르쳐주고 꽃이 어떻다는 거 가르쳐주고 문학가가 되어버렸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장애자 문학가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헬렌 켈러 여사의 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시간만 눈을 떴다가 다시 감더라도 한 시간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한 시간만 하나님이 내 눈을 떠주신다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까. 저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그 눈빛을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시간만 눈을 떠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한 시간만 눈 뜨고 있습니까? 잠 주무실 때 빼놓고는 다 눈 뜨고 있지. 그 눈 떠갖고서는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야. 또 뭐 쓸데없는 허영덩어리가 돼가지고는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행복합시다. 바디메오가 뭘 잘했어요? 자기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났어요. 누구를 향하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시니까 문제없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 그러고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아니야 달로 아 사람들이 뭐가 웅성웅성 하고 지금 아, 거지 받으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좀 적선 좀 하셔. 아이고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단 말이야. 아이고 예수 선생님이 지나간단 말을 듣자마자 귀가 더 그냥 꽉 열려가지고 어?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다 기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바디메오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그 당시에 거지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지금도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그땐 거지가 더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지는 언제나 많아. 또 장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이 바디메오가 성경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참 총명이 있는 거야. 총명.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한 번만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사람들은요 인심이 참 고약해요. 이 불쌍하고 볼품없는 이 거지 받으면 항상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이 시끄러워 인마 잔잔해 인마 잠잠해 인마 뭐 이렇게 떠들어 떠들기는 그분은 너한테 돈 주려고 하는 분 아니야. 아이 시끄러워 적선이 나오면 가만히 좀 조용히 적선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와서 구박만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기고 구박하고 어? 길을 죽이고 막 그러는데 더 소리 질러 더. 사탄이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니? 어저께도 했잖아 오늘도 했잖아 근데 왜 응답 안 돼? 그만둬 그거. 사탄이가 밤낮 그런 속삭속삭합니다. 속지 마세요. 바디메오는 끝까지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모르는 척 걸어. 왜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한마디 다윗에서 예수야 할 때 벌써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부터 바디메오를 다 알아보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다 미리 아셨다고 먼 데서 기도하셨는데 그걸 다 아신 분이에요. 처음에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얼마큼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주실 때가 있지만은 정말로 중대하고 귀한 기도응답은요 오래 걸립니다. 왜? 귀할수록 오래오래 다져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릇을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견고한가. 오히려 까꾸로 막 꼬꾸로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얼마쯤 외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췄다. 여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와 달을 멈춘 사람이 하나 있죠. 기도로.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이거 해가 짧아서 안 되겠다 해서 태양아 거기 머물고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그냥 나오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췄다. 그것이요.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루가 더 길어진 거 나왔다네. 23시간하고 이것이 전부 다 증거가 됐어요. 진짜로 해와 달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춘 줄 압니까? 지구에 이거 있죠. 지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23.5도인가요? 그것이 지축. 지축을 약간 움직여요. 약간 움직여 놓으면 한 동네가 하루가 길어져요. 지구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확실한 믿음은 해와 달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외친 그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 멈췄다. 누가 더 큰 믿음이야? 여호수아가 더 큰 믿음이야? 바디메오가 더 큰 믿음이야?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 믿음이 더 큰 거야. 여러분도 진령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야. 뭐 조금 해보다가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날 보셨나 봐. 방정맞게 자기 혼자서 막 그냥 공식을 만들어갖고 이러지 말라 이 말. 소경 바디메오는 가능성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불행하게 느껴져도 우리 주님 앞에 상달만 딱 되면 그날로 해결해버려. 할렐루야. 그날이든 하여튼 그 시간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 양하고 돼지를 갖다가 시궁창에 나갔다가 탁 집어던졌대요. 양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 집어던지니까는 양은 그냥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데 돼지는 대굴대굴 굴더래. 거기서 그것이 다른 거야. 같은 불행 속에 빠졌는데도 양은 나오려고 막, 양과 같은 사람은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장님으로 평생 살다 안 되겠습니다, 눈 떠갖고 나도 사람 살듯이 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아유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이게 좋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또 눈이 장님이니까 돈도 주지 뭐, 그냥 죽었어. 내가 눈 떠버리면 또 누가 뭐 돈 주나. 뭐 눈 뜬다는 확신도 없지만은 이런 병신 같은 인간이 돼지. 돼지는 뭐 때문에 있는지 알아요? 8월 추석날 잡혀 잡수시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죠. 유태인들을 학살시킬 때. 그 히틀러가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태인 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동지가 다 죽어서 다 죽었는데 강제 노동을 시킬 때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파면은 거기서 유리 조각이 나와요. 유리 조각이 나오면 그걸 갖다 이렇게 갈아갖고 나는 꼭 나가서 나는 다시금 의사로 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유리 조각을 갖다 살짝 갖고 와가지고 맨날 면도질 하는 거예요. 다른 거기 죄수 아닌 죄수들이지만은 그 사람은 수염이 이만큼 덥석해가지고 수염 깎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절벽만 하니까 그냥 퍽퍽 죽어넘어지는데 이 외과에서는 항상 여기 반짝반짝하게 맨날 닦고 있더니 이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코리덴 북녀사. 믿음이 굉장한 사람. 이 사람의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폴란드 여자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 유태인 한 사람을 갖다 벽장에다가 감춰놨다가 들켜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자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언니가 베티라는 언니도 굶어 영양부족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이 코리덴 북녀사 매일 근데 거기 끌려 들어갈 때 요만한 성경책 하나를 갖다 고무줄에다 매가지고 여기다 목에다 하나 걸고 그 다음에는 바이라민 종합 바이라민 한 병을 딱 끌려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또 하나 걸고 두 개를 딱 걸고 들어가서 나는 꼭 살아나온다는 확신을 가져서 할렐루야 하려기 전에 몸검사할 때는요 어떻게 욕을 해서 다 갖다 감춰놓고 한 3년간 거기 있는 동안에 아버님, 언니 다 돌아가셨어. 영양부족으로. 이 사람은 바이타민을 여러 개 꺼내서 하루에 몇 알씩 먹어요. 그게요. 한 달도 못 갈 한 병인데 요만한 거. 하나님께서 계속 넣어줘서. 계속 넣어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세 식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니하고 아버님은 천당 가시고 자기는 살아남아갖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원래는 시계 기술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이람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먹어. 다음날 보면 또 있어. 한 병 가지고 3년을 먹었어. 하나님이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니 하면 너는 시계 공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바이람을 계속 넣어주신 거 하나님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오늘아 가라. 가방 하나 딱 들고 복음 전파로요. 전 세계를 90몇 살까지 복음 전파다가 가셨는데 그 가셔서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 그 감옥에서 거기서 바이라민을 하나님이 계속 늘려주는 바람에 다 영양부족으로 돌아갔지만은 자기만 살아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델이 유명한 메시아곡을 작곡해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음악가지만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공중의 천사들의 막 노래소리가 밤새껏 들리는 거야. 얼마나 그 노래소리가 은혜스러운지 밤새. 그래가지고선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막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들어갔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음악가니까 그대로 천사들의 그 노래 소리를 베낀 것이 메시아라는 곡인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앉지를 못해요. 어떤 나라에 가서 이 메시아 곡을 연주해도요 그 나라 왕들이요 딱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메시아 곡 작곡가로서 헨델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1급 예? 음악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을 여러분이 보약으로 잡수세요. 보약으로 알고 잡수세요. 할렐루야. 속세계는 식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멋지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소리만 잘 지르는 게 아니요. 예수님 없어서 그러면 오라고 해라.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의 인심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조용해 이러는 사람이 야야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다 일어나 가자 아 그래가지고 생긴다는 게 그냥 막 아마 두 다리는 성했던가 봐. 응?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보니까 뭐가 거치장스러워? 빨리 가고 싶은데 뭐가 겉옷이 말이죠 무거워. 이 사람의 총재산이야 그게 그래도 겉옷이라는 게 뭐 누더기 같은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무거운 겉옷을 들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얘라 그냥 포기를 잘해 포기.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막 달려간 거야. 얼마나 급하면 겉옷을 벗어 던졌겠어. 예수님 앞에 재빠르게 달려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 그래가지고 주님이 앞에 딱 달려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니 뭐 묻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꼭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야 진주아 집사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니 너 왜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에휴 우리가 맘만 먹고 있어도 아신다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바디메어가 무슨 마음 갖고 나온 거 다 아시지만은 또박또박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눈 만졌다는 말씀도 없고 뭐 기도해 주신 말씀도 없고 그냥 가래. 벌써 뛰어나올 때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빠르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 드리면 빠르든지 늦든지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악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왜냐하면 악마 하나가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는 은퇴하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악마가 뭐라 하느냐면 나는 이제 그만 좀 일을 하고 은퇴하려는데 젊은 악마들더러 말이지 내가 가진 도구 중에서 아주 좋은 도구 하나 팔 테니까 자네들이 이거 안 사가겠나. 그게 뭡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야. 요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왔는지 몰라. 이 도구가 최고로 지옥으로 많이 사람을 데려온 도구야. 그러니까 보통 값으로는 안 팔어. 아, 부르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다는 거야. 그래, 젊은 악마들이 돈이 없어. 그렇게 많은 걸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만 그건 안 팔리고 있다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가디나의, 예? 아니, 가스스테이션 주인하는 그 여자분이 분신 자살을 하고 또 누군가 목 매달아 자살하고 맨 자살 저 지지난주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에게 잠깐 들렸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불안한 거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남자분이 불안하다는 게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 뭐 별건 아니고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해봐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옆방에서요 그저께인가 혼자 사는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요 그래서 막 냄새가 콸콸 나는 바람에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갔더니 구더기가 막 끓더래. 그러면 그분의 신문에 왜 안 났을까요? 아유 신문에 나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큰 변 났어 이거. 이게 악마가 실망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지금 잡아간다고요. 응? 여러분 실망을 왜 합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열 손가락인데 왜 실망합니까? 그렇죠? 바디메어가 다 살았는데 바디메어는 눈 뜨는 축복만 받은 사람이야.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기 때문에 겉옷을 버리고 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안이 열리면서 뭐까지 열려? 영안도 열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겠죠. 나이 많아서. 천국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바디메어 어디가 있을까요? 이다음에 천국 가서 얘기해 보세요. 바디메오야, 그날에는 얼마나 신났니? 눈만 떴냐?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수님, 아, 또 가만히 있었겠어? 막내눈뜬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하고 다니면 상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야. 끈기와 결실만이 무엇인데 해낼 수 있다. 60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덕균을 죽이는 아주 좋은 약이죠. 그죠? 이것을 세균학자인 폴 에리시라고 하는 유명한 세균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은 매덕 걸린 사람들을 고쳤는데, 왜 606인지 아시죠, 여러분? 실험실에서 1909년 8월 31일 날 이것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전에 7년 전부터 지하실에 들어가서 세균, 매덕균을 죽이는 무슨 약이었겠냐 검사를 한대.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얼만큼 실패했냐? 기나긴 7년 동안에요. 605번을 실패했어. 얼마나 끈질긴지 알겠습니까? 600은 고사하고 100번만 실패해도 다 도망갈 판인데, 605번을 실패해도 또한번더 했다는 거예요. 더 했더니 606번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약의 이름을 606이라고 친 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 알죠? 그 사람은요,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맨날 꽁치만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의지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의 표가 뭔지 아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영어로 말하면 네버 기브 업, 네버, 네버, 네버, 네버, 네버. 그 의지 때문에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로 영국을 살렸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0: 지금까지 세계영어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우리의 소중한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내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과 편안함이 충만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그 패키지에 그 와인을 시식하는 와인 테이스트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초대돼서 함께 이제 갔었는데요. 그 와인 테이스트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는요, 굉장히 큰 벽에 아이비 잎새 그거를 엄청 멋있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글귀가 이렇게 두 줄로 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태리 말 모르니까 이제 또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AI로 사진을 쿵 찍어서 한국말로 이제 트랜스퍼를 했더니요. 맨첫 구절에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냥 마셔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신의 의사가 당신의 말하기를 와인, 술은 당신에게 술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겠죠? Doctor say, if I drink, then it's enemy. 이렇게 이제 거기 써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듯이 의사 선생님이 술은 너에게 원수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그 와인 테이스트장 벽화에 이제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술을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마지막 그 문구 센텐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유머로 이제 그렇게 써 놨는데요. 그 글씨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AI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 외국 친구가, 미국 친구가, 아, 뭔데 그렇게 너 혼자 웃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었던 그 위트 있는 그 와인 테이스트장에서 그렇게 위트 있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제가 임종 교육 상담사 자격증을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은 외국 분들 교회에 가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살아봤지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되게 좋았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제 미링 날짜 잡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죽음 준비라는 것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좋은 보물 같은 이런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서 참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의미 있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과연 이 마지막 내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이런 어려운 고민들 또 우리가 마지막 이런 장례 순서라든가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식들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지 하고 자녀들이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께서 이제 가족 묘지를 준비하고 또 장례 서비스 준비하고 그러니까 장례 서비스는요. 장례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장례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준비를 당연하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아, 정말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페이먼 많이 있고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이제 다른 주에 살거나 또 한국에 살거나 그래서 혼자 뭐 저도 물론 혼자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어차피 다 결혼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 각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아버님 혼자 사신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만 단촐하게 이제 살아가시다가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될 그날 그 시간이 왔을 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또 이런 그 납골당이라든가 또 장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장례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이제 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타주에 계시고 또 누님 한 분이 이제 그 LA에 계시는데요. 정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혼자서 외롭게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운명을 다 하셨는데도 이제 주변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경이 오고 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부패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마지막이. 근데 이분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뭐 학교도 막 이화여대 그 옛날에 그 60년대에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굉장히 쓸쓸하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녀분들이 없다, 혼자 계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장례식 해봐야 누구 올 사람도 없고 나 혼자인데 그게 장례식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장례식 거대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즉시 장의사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죽고 나면 모든 법적인 장례 절차를 이 장의사에다가 아예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서류 절차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그 고민,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잠도 못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이런 준비, 내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나의 모든 장례식과 장례 이런 경로를 다 장의사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례보험회사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게 됐고요. 장의사에서는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의사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은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묘지를 제외한 이런 인건비라든가 묘지 가격을 회사 자체에서 이제 그 파이낸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그 회사, 묘지 측 회사 자체에서 파이낸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금을 그 묘지 회사에다가 내면 됐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 부수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형 회사에서 다 장례보험회사로 정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래 보험하면 보험을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러신 분 많죠. 장래 보험, 뭐 생명 보험, 건강 보험, 뭐 주택 보험, 뭐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택보험 안 들을 거야. 뭐 물론 주택이 없으면 주택보험 당연히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또 자동차 보험을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뭐 버스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면 그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장의사에서 지출되어야 될 마지막 장례식 비용은 장의사에서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내가 먼 미래에 먼 훗날 내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장례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적립을 해놓고 조마리아가 어저께 죽었어. 그러면 조마리아가 장례보험 가입해놓은 그 돈을 그 A라는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진행을 바로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저축해놓은 이 장례식 보험금을 장의사에서 클레임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이제 돈으로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례보험도 최종 장례식에 들어갈 장례 비용을 돈으로 이제 타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있는 장례보험을 들 것인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장례보험 금과는 보험료 그 돈으로 받는 이런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4시간 돌아가신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장례식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면 자녀분들이 장례보험을 클레임하거나 또 장의사에다 갖다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장례보험에 가입을 하셨다 하면 실질적으로 장례보험금만 잘 유지해서 끝내놓으시면은 먼 훗날 내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을 모든 장례식을 순서대로 다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시간에 장의사에 찢어가서 장례식 어떻게 해요? 뭐 화장을 할까요? 매장을 할까요? 또 의견도 다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화장을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니까 화장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화장으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매장 서비스 비용과 화장 서비스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 그린힐스 뭐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 이런 데는 화장도 다 돈만 부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 없이 화장 장례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후에는 화장이 훨씬 더 매장보다 저렴하거든요. 왜냐? 매장은 묘지도 있어야 되고 뭐 비석도 사야 되고 겉건도 사야 되고 땅 오프닝 클로징 이런 금액도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모신다. 그러면 또 이 납골당이 평균 뭐 한 18,000불 되거든요. 물론 저렴한 거는 이제 그린힐스를 예를 들면 뭐 저렴한 거는 납골당 한 칸에 두 부부가 사용하면서 4,3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한 유리로 된 한 칸에 뭐 2만 5천 불, 뭐 4만 5천 불 막 이렇습니다. 어떤 거는 정 가운데 눈높이에 정 가운데 있는 거는 8만 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가격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 한 칸 차이에 뭐 수천 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납골당을 구입을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더욱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묘지를 구입하러 막 여기저기 막 묘지마다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또 결국은 뭐 한 열흘 이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의견이 다 달라서 화장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다면 갑자기 뭐 묘지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묘지를 이제 막 사러 다니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묘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며칠을 이제 한 세 군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을 걸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그 세 군데 묘지를 본 중에 한 군데를 결정을 하셨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그냥 묘지 안 하기로 했다. 그냥 화장을 선택을 했는데 의견도 다르다 보니 우리가 가족들이 다 만나서 함께 장례식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드랙 크리메이션으로 했거든요. 그 사실 드랙 크리메이션은 한 3,000불이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이제 애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한 2,500불 하는 데도 있고 3,500불 하는 데도 있고 또 뿌리는 것도 따로 뿌리는 회사에다가 페이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그냥 화장해서 그냥 장례식 안 해도 돼. 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옆에서 지켜드렸기 때문에 또 장의사에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모습을 본다는 것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묘지를 그분들하고 한 세 군데를 봤었거든요. 이제 세 군데 묘지를 대형 묘지를 봤는데 사실 그 묘지 가격이 그린힐스 같은 데는 뭐 한 2만 불 넘죠. 거의 3만 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9,000불이었었어요. 8,500불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균 묘지 가격이 이제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묘지 이제 양쪽 옆에 의자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대리석 의자가 있어요. 양쪽 그리고 두 자리 그게 이제 세미 프라이빗 묘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묘지를 이제 쭈루룩 같이 이제 한 20 패밀리, 한 20 패밀리 정도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쭉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묘지 두 자리에 세미 프라이빗 가족 묘지죠. 준 반 가족 묘지인데 보통 한 5만 불인데 이제 세일해서 뭐 한 4만 5천 불이면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4만 5천 불짜리가 거의 18만 불, 막 25만 불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야, 돈 없어서 어떻게 죽냐? 돈 없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사요? 못 사지요. 뭐 물론 또 돈이 있어도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결정을 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그 이유라고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의견이 자녀들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례식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자녀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죄책감도 들고 죄의식도 들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잘 모셨어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를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런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뵀는데요. 사실 자녀들끼리도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잘 그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이런 준비를 반드시 잘 해놓고 돌아가셔야지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후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제가 일을 쭉 하면서 보아왔던 것은 이런 부모님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부합 불협화음도 생기고 정말 용서해야지 되는데 용서하기 싫다 뭐 정말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이제 잘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자녀분일수록 정말 효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그 효자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돈 앞에서는 자식들이 벌어놓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해놓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안 쓰려고 정말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 자녀도 있어가지고요.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조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마지막 이런 삶과 죽음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삶 속에 이 죽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준비를 잘 해야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잘 정리가 돼서 끝까지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고 또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마지막 이런 준비를 잘 해놓고 우리가 먼 미래에 노년의 생활을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제가 상세하게 어떤 준비 또 어떠한 우리 삶의 영역과 연결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310-987-8255 0736번입니다.
0: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8년간 병에 걸린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휘저어주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난 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낫고 싶다고 곧바로 대답하는 대신에 자신을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은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남자는 왜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까지 죽어있던 팔과 다리와 마비된 몸에 생명이 스며들었고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서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마음이 아닌 영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있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번 주는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내일부터 뉴욕에서는 제81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첫날 일반 토의를 시작으로 주요국 정상 간의 연쇄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이번 주에 이어질 전망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이란 전쟁의 종전 구상과 대북 메시지를 포함해서 첫날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엔 뉴욕을 찾은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연단에 오릅니다. 이란 정상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입장을 밝히는 흔치 않은 자리죠. 양측이 종전 조건과 전쟁 책임 등을 놓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서 걸프 국가 주요 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24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여기서 관세, 희토류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양국의 핵심 현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요. 시 주석의 백악관 방문이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니까 11년 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군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시 주석을 영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상회담에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뉴욕에서 미리 만나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선겸 외무성 부상이 28일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여기에는 대북 메시지가 있을 전망이거든요. 이 내용에 따라서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해서 긴장감 높은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이란 정책과 관련한 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면서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까지 권고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란에 여행을 가지 말라,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대사관 측은 후티반군이 민간 공

0: 공항을 포함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항공편 취소나 연공 폐쇄 또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과 국교가 단절돼서 정식 대사관은 없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서 가상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대사관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보다 그에게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런 정권 심판론은 NBC 뉴스가 지난 30년 가까이 같은 질문을 던진 중간선거 조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NBC 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3%가 이번 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반면 지지의 신호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도 28%였고요. 그런데 무당층에서 격차가 더 컸습니다. 무당층의 46%가 트럼프 반대를 표시하기 위한 투표라고 답했고요. 지지를 표시하기 위한 투표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습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2기 당시에는 반대를 하기 위한 투표율이 23%,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1기 19%, 부시 2기 때37% 약간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34%, 2기 때 32%였습니다. 물론 지지한다가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한다가 훨씬 높았고요. 심지어 트럼프 1기 중간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18년에도 38%가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한다였지만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투표한다라는 게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3%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직접적인 후보 지원을 위해서 상원 35석에 걸린 35개 지역을 돌면서 선거 유세 중인데요. 사실 이게 양날의 검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지지 선언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응답이 52%입니다. 높아진다는 응답 30%보다 무려 22%포인트 많았습니다. 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를 지나치게 지지할 것을 더 우려한다는 응답도 50%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트럼프를 지나치게 방해할 것을 걱정한다 42%보다 높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하원 선거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2일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전쟁 발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의 핵심 정유시설이 화염에 휩싸이고 사상자까지 발생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가하면서 양국 간 인프라 타격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모스크바 남동부에 위치한 대형 정유 공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설은 모스크바 수도권 연료 시장의 약 40%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민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드론이 21층 주거용 건물을 강타해서 화재가 발생하며 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44세 여성과 고령의 남성 등두 명이 숨지고 어린이 세 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부상했다라고 러시아 측은 발표했습니다. 네, 모스크바 일대의 4개 주요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며 마비됐습니다. 최소 3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이륙이 연기됐으며, 이스탄불을 출발해 모스크바 부누코보 공항으로 향하던 튀르키예 항공 소속 여객기가 공습을 피해서 이스탄불로 회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공격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맹렬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행복감 저하를 지목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경제 심리는 경제 자체보다 세상 전반 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비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한 것이죠. 물론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 심리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지표와 심리 지표 간의 엇갈리는 괴리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카고 대학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6년 31%였는데요. 23%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같은 기간 13%였던 것이 20%까지 증가했고요. 아울러 공공기관과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 역시 최근에 느끼는 행복감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9월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47.8을 기록했는데요.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13%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달 5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러면 경제 지표도 그만큼 하락한 것이냐? 아닙니다. GDP 성장률이나 주가 상승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만 유독 사상 최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올해 내 돈벌이가 크게 달라졌냐 하면 그건 아닌데도 왠지 올해는 많이 쓰면 안될것 같고 또 그렇게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비싸서죠. 네, 미국에서 외식,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여가 활동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결국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식당, 술집, 테마파크도 그렇고 커피숍까지 모든 이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서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를 좀더 넓게 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물가는 전체적으로 87% 상승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런데 콘서트 티켓 가격은 배 이상이 올랐고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123% 급등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랐는데 대도시에서는 훨씬 비싼 경우가 많고요. 뭐 영화를 보러 갈때 영화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팝콘. 이 팝콘 가격 역시 계속 오르면서 아이 둘 정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영화 한편 아이들하고 보려면, 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들어 외식 물가도 지난해보다 3.4%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비교한다면 집에서 먹는 식품 가격 상승률은 2.2%였습니다. 여기에 개솔린 가격은 1년 사이 27%나 뛰었고요. 결국 결론은 예, 집에서 즐기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도 역시 반으로 나뉩니다. 20, 30대가 사실 소득에서 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는데요. 최근처럼 모든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20, 30대. 하지만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여전히 비싼 티켓을 살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풍부한 중상위 소득층의 수요도 탄탄해서 공연장이나 스포츠 구단은 가격을 또 계속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곧 소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스페인 출신 모레노 감독이라는 새 사령탑 아래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지 뭐 기대 반, 걱정 반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대표 소집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나라고 봤더니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요. 한 골, 한 도움에 멀티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승리가 없네요. 동료 선수가 전반에 일찍 퇴장을 하는 바람에 네, 11대 10, 그 경기를 무승부로 이끌었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크게 도움을 줬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LAFC 지난 토요일 북가주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테디움에서 세노세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손흥민의 멀티 공격 포인트로 2대1로 앞서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정말 몇초안 남겨놓고 막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대2로 비겼습니다. 네,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 전반 34분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받자마자 상대 골문을 향해 쇄도하고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세노세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습니다. 3경기 만에 득점포 신고였고요. 이번 시즌 공식전 득점을 8골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8분에는 부안가 선수의 추가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왔습니다. 부안가 선수는 그냥 발을 갖다 대게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번 시즌 어시스트 개수는 13개로 늘렸습니다.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도움 순위는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에 스페인 리그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 네,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출전하는 시간도 많고 어떤 위치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하다 보니까 특유의 빠른 그리고 정확한 몸놀림이 더 돋보이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골도 넣고요. 어시스트는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이강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국가대표가 소집되고 새로운 사령탑 아래서 지난 월드컵의 잔상을 좀 지워줄 만한 새롭고 예, 창의적인 국가대표 경기로 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현지 시간 19일 개최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합해 드릴게요.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한국 남자 근대오종의 성승민 선수입니다.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근대오종은 한 선수가 펜싱, 승마, 수영, 그리고 육상, 사격, 이렇게 와 하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걸 모두 치르는 종목입니다. 자, 단 이번 대회는 기존의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됐고 첫 번째 열린 아시안게임인데, 역시 첫 번째 메달도 한국 선수가 차지했네요. 워낙 비인기 종목이라 그렇지 종종 뭐 세계대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근대 5종입니다. 네, 개인전에 이어서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단체전은 국가별 선수 가운데 상위 3명의 개인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고 하는데요. 개인전에 출전한 전웅태, 서창환, 이종현, 김영하 4명 가운데 상위 3명의 점수를 더했더니 가장 높은 점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대를 갖게 했던 수영. 네, 정말 좀 아쉬워서 아쉬워라 하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에서 김영범 선수 신예거든요. 47초 65로 은메달을, 그리고 잘하고 있는 황선우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범은 금메달리스트인 판잔너 중국 선수인데요. 유명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판잔너. 이 선수에게 불과 0.04초 차이로 접전을 펼치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 배영 100m에서는 이주호가 메달을 보태며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수영 종목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개영 800m, 자유형 200m 결선, 여기서 황선우 선수 유력하죠. 주중에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장거리 간판 스타인 김우민의 금메달 도전 경기도 역시 자유형 400, 800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처음 도입된 테크볼이라는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이준석 선수인데요. 원래 K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꿈꾸던 그런 선수였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직에도 근무하는 다양한 경력을 가졌고요. 다시 테크볼이라는 신생 종목에 뛰어들면서 아주 단시간 만에 아시아 선수권 첫 종목에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헝가리에서 탄생한 스포츠로 족구하고 탁구를 결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곡선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머리, 가슴, 허벅지, 발 이런 부위를 사용해서 세 번의 터치 안에 공을 넘겨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로 공을 두 번 연속 건드릴 수는 없고요. 3세트 2선 승제로 치러지면서 세트는 12점을 따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준석 선수는 어쩌면 이 종목을 위해서 미리 훈련이 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에는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축구공을 주고받는 풋볼 테니스 이 경기에도 뛰어들었고요. 이후 족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다 연관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죠. 그러다 6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접한 이 테크볼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고 그 마음이 그를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남자 농구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려 12년 만인데요. 12년설에 사실 시달렸던 농구 대표팀입니다. 우리 한국 안방에서 열렸던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그때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회니까 맞죠? 12년에 한 번씩. 네, 사실 안방에서 열린 대회를 제외하면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에 달성한 원정 금메달이어서 더 값지고요.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더 값집니다. 일본의 홈팬들의 그 열화 같은 응원에도 밀리지 않은 것이고요. 무엇보다 설마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을 데리러 와야 되는 버스가 오전에 오지 않아서 아무 소식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전에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마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한국 선수들.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런 점이 선수들을 더 단합하게, 이를 악물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이긴 건 아니고요.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3쿼터까지는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 4쿼터에서 갈렸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프로 농구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중, 여준석. 이들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는 또 탄탄한 리더 이정현. 이른바 지금 남자 농구는 황금 세대라고 불리면서 기대를 받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승이 우리 세대가 거둔 첫 유의미한 성적이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합을 더 맞춰간다면 아시아 상위권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선수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결승전 당일날 선수들이 타고 가야 될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요? 이번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의아한 일들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명분은 친환경, 건전 재정,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전용 선수촌을 포기하면서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실태는 비용 절감이 아닌 준비 부족,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섬세한 준비와 정교한 현장 대응을 강점으로 내세운 일본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능력에도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이번 대회입니다. 네, 특정 분야에 그치지 않고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기본인 주거, 식단, 수송, 네, 의전 전반에서 연쇄적으로 미스 행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져야 할 식단은 부실 논란에 휩싸였고요. 전용 선수촌을 없애고 마련한 컨테이너 조리식 숙소, 폭우에 물바다가 되거나 장신 선수들은 다리를 구부려서 겨우겨우 자야 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이 아니라 난민촌 같다, 이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또 대회 운영진의 기본적인 자질 미달은 국가적 상징을 훼손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연관이 자꾸 이어지는데요.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의 방글라데시전 경기 전에 각 나라의 국가 의례에서 한국 대표팀이 나란히 서 있는데 북한 국가가 재생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어색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TV 중계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런 예가 있었나 싶습니다. 없었을걸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2: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AI 기술 개발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연일 AI 기술 개발 속도 조절론을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에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AI 관련 칩과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소위 이 AI 붐에 일조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약 3만 건의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특정 주식을 대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그 주식들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그리고 AI 관련 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GE 버노바 같은 이 AI 관련 기업 상당수를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가 AI 기술 개발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또 AI 속도 조절론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을 하락하자마자 대거 사들였습니다. 컴퓨터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장비 회사인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의 주식들이 모두 그 대상이었습니다. 일각에서 AI 기술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들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주식을 대거 사들인 후 AI 기술 속도 조절론은 사기극이다 라면서 주가를 다시 띄운 다음에 팔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AI 및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에 대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플로리다주의 본사가 있는 1789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인데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무려 12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놓은 회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가 통제 불가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두 아들의 회사도 이 AI 관련 투자를 계속하면서 지금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진단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다섯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6: 엄마, 별일 없죠?
7: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8: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Yeah,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9주 연속 하락하다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 업체죠. 리얼미터는 주초에는 인사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주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 17일에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1%포인트 상승한 40.2%, 국민의힘이 3.6%포인트 하락한 38.5%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서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멕시코로 국빈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할 예정인데요. 이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정상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주요 정상 간의 양장회담의 경우에는 뉴욕에서 내일이나 모레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멕시코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멕시코 시티로 이동해서 클라우디아 셰인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세계 유학생들이요. 런던이나 파리 대신 서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K컬처가 물론 그 불씨를 당겼는데요. 또 살펴보니까 낮은 물가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해외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파리가 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국제학생들의 유학지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과거에 대학 명성과 취업 전망이 유학생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라이프스타일, 생활비, 도시 문화 등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과 무관한 학생들의 유입입니다.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과거 서울을 찾는 미국 학생 대부분은 아시아계 이민자 2, 3세였지만 지금은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학생들이 서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POP이나 드라마, 음식 등 한국 대중문화가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지금 서울 자체가 하나의 문화 경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은요, 올해 2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31만 4,397명입니다. 처음으로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말 15만여 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이상 는 것이죠. 또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도 23만 8,9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고등교육평가기관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생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이고요. 늘 상위권에 있던 런던은 이번에 3위로 밀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거비가 서울의 강점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서울하면 막연히 비싼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타 도시에 비하면 강점인 것입니다. 서울의 원룸 월세가 약 90만 원 수준이고 하숙은 약 60만 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는데 바로 원화로 비교해 보면 파리의 경우에는 약 106만 원, 런던은 16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네, 싸다라고 느껴지겠죠. 네, 물론 서울이 아주 싼 건 아닙니다. 지금도 부상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체코의 프라하 같은 신흥 유학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 리스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학생 월세가 78만 원 정도고 그래서 서유럽 주요 도시보다 저렴하고요. 영어가 또 널리 통용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의 시조세라고 평가받는 그렇게 불리고 있는 그룹들은 그만큼 아이돌이라는 역사를 막 쓰기 시작할 때 등장한 그룹이고 또그 멤버들이 그때는 뭐 2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꽤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아이돌 시조세 그룹 가운데 대표적으로 핑클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룹 핑클이 완전체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주목하게 됩니다. 21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 네, 원년 멤버 그대로가 핑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쳤다라고 소속 엔터테인먼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디지털 싱글 음반인 Forever Pinkle 이걸 발표했는데 이후에 21년 만의 일이고요. 물론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멤버가 재회했고 신곡까지 발표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방송을 계기로 한 프로젝트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단발성 만남을 넘어서 핑클이란 이름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엔터테인먼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이 데뷔 연도예요. 블루 레인, 내 남자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이런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면서 당시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사랑을 받았고 지금의 많은 걸그룹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많은 걸그룹들 엄청난 재능과 훈련량으로 인해서 정말 멋진 무대를 펼쳐주곤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잘해서인지 기계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핑클은 인간적인 냄새가 조금은 더날것 같고 또 각자가 쌓아온 경험과 연륜 등이 색다른 매력으로 발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0: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미국 또 한국에서도 다 적용이 될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 시니어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7년 반 동안이나 추적을 해봤더니 현재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약 4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개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산책, 또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교류 등이 이런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를 키우면은요, 요양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좀더 건강한 생활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무엇보다도 개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산책입니다. 개 산책은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에 해당하는데요. 또 산책길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말을 섞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혼자 산책할 때 굳이 말을 걸 이유도 또 약간 생뚱맞기도 합니다만, 같은 견주 입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개에 대한 관심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곧 치매 치료제다. 이 얘기는 아니죠. 매일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생활의 구조가 우리 뇌 건강에 참 중요할 텐데, 바로 반려견이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려견에 관심 있는 여러분, 개와 함께하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짧게는 10년 넘게 함께할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번의 산책이 가능한 체력인지, 매달 사료와 진료비를 꾸준히 낼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정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또 직접 키우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반려견 산책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의 산책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일본 연구의 핵심은 결국 걷는 습관과 사람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반려견이 그 매개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오늘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입니다. 엘에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2: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2: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2: 213-382-3311. 213-382-3311.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6: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7: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내년 30주기를 맞는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의 삶을 다룬 책이 친동생에 의해 출간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담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이 펴낸 백조의 노래 나의 누나 다이애나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 1992년 4월 스펜서와 다이애나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찰스 국왕은 눈물을 흘리는 스펜서에게 돌연 당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27세였던 스펜서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백작 자기와 부동산 등 재산을 일찍 물려받게 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귀를 의심한 스펜서가 뭐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찰스는 다시 한번 당신 완전 운이 좋다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물려받게 된 거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나는 43세지만 아직 내 부모님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면서 토로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까지 왕위를 지키면서 찰스는 2022년 9월 73세에야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한 국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앞서 일부 공개된 내용 중엔 1997년 다이애나 사망 직후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찰스의 발언도 공개됐는데 당시 스펜서와 갈등을 빚던 찰스는 즉각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곧 그녀를 잊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영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도 이에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스펜서의 신간 스완송 다이애나 마이 시스터는 오늘 출간됩니다. 미국에서 오젬픽, 위고비, 제트바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뒤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GLP-1 계열 약물을 복용한 뒤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나이온이 발생했다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온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 손상된 시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개인상해 전문 워펌은 2025년 이후 뉴저지 법원에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하다 나이온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신해 노보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도 GLP-1 치료제가 나이온을 유발했으며 회사들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됐습니다. 다만 GLP-1 치료제와 나이온 발병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할 경우 나이온 발생 위험이 복용하지 않은 비교군보다 약 2배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한 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에서는 무려 8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가 지원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는 GLP-1 치료제와 나이온 발병 위험의 연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로 GLP-1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는 당뇨병, 심정질환,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나이온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이미 앓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한편 FDA는 2024년 말 GLP-1 치료제와 나이온 간 연관 가능성을 처음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관련 경고 문구를 제품 레이블에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란 전체를 날려버릴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전에 통화를 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큰일이 머지않아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잉스트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능한 선택지와 관련해서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것 등을 제시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다라면서 그들은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잉스트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과 발언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면서 이란에게 합의를 빨리 하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 권한은 확대하되 그린란드 영토 주권과 자결권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 규모와 미군의 통제 범위 등 미국과 그린란드 그리고 이 덴마크의 3자 합의 내용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그린란드 내 기지 건설과 병력 주둔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그린란드 광물 개발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동맹국에만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영구히 인정한다라는 점도 이 합의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은 언제 그런 말이 있었냐라는 듯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1: 9월 21일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국제 평화의 날인데요. 사실 1981년 유엔 총회가 제정한 이날 그 제안은 경희대학교 설립자인 조용식 박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 대학 총장회 회의에서 처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9월 셋째 화요일이었는데요.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굳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건강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 맞춰서 치매 극복의 날로 오늘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치매 극복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경하게 들립니다만 머지않아서 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요즘 속속 신약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또 AI가 무슨 일을 이뤄낼지 모르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방이 중요하겠죠. 가능하면 그 시기를 늦추고 그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닝리포트 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제 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론 이번 주 중반을 향해 가면서 조금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는 그래서 좀 더 커지고요. 하루하루 자신을 잘 돌보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2: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2: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2: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이 결정 단계라며 이란을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여론은 최악입니다. YTN입니다.
4: 지난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에 대한 대응이 결정 단계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며 이란 전체를 언제 날려버릴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동맹국들이 항행의 자유를 해치는 이란과 후티 반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는 내놓지 않겠지만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I wouldn't necessarily put a timeline on it, but I think the president is focused on his clear objectives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4: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충돌 격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홍해까지 번지자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권 심판을 위해 중간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로 최근 30년 동안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지지하는 후보를 뽑지 않겠다는 응답도 46%에 달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동에 다시금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관련해 들으신 대로 결정을 하는 단계라며 아주 큰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능한 선택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또는 합의를 이루는 것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멸전까지 포함한 미국의 선택지 저울질에 이란은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영내 국가들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가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보복 범위가 인도양의 해군 전력까지 미군 해군 전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에 머물고 있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경보를 발령하고 예측치 못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 개전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된 공격과 보복, 재보복의 패턴이 다시 나타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같은 긴장 고조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해

0: 수도 리야드에서 석유 탱크에 불이 나고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란군 반군 후티는 최근 홍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와 지역을 장악하면서 홍해 입구인 바벨만데브 해협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만데브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중동의 원유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직접 후티 공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예멘에 군사력을 추가 투입하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전쟁 확대를 예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의 대미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의회 본회의 개회연설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란 민족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협상 국면으로 복귀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어떤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 입장은 지극히 명확하고 이성적이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중재국들을 통해 이런 요구 조건과 메시지를 상대 측에 투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동결자금 해제, 석유 수출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인정, 해상 봉쇄 등을 종전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주변국에 동조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수도를 공격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후티 반군은 예멘 남부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을 재개한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동조한다면 모두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과의 충돌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을 장악한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데 이어 예멘 남부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예멘 정부군 장교를 인용해 현지 시간 20일 예멘 남서부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남부는 정부군이 통제하는 곳으로 남부 내륙 거점 타이주주와 아덴만을 잇는 해안 인접 지역입니다. 후티가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타이즈에 주둔 중인 사우디 지원군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원유 수출 우회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우디 측은 여전히 후티와 전면 확전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국들이 과거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됐던 이란의 밀수 전술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걸프국들은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흔들기 위해 소형 셔틀보트로 원유를 수송하는 비밀 밀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재 회피를 사용했던 이 작전은 위험한 구간에서는 작은 셔틀보트로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다른 지점에 있는 대형 유조선에 옮겨 싣는 방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0km 남짓이고 수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항로의 폭은 3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암흑 함대라고 불리는 셔틀보트들은 야간을 틈타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한 구간을 빠져나갑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레이첼 지엠바는 이 밀수작전은 이란이 과거 원유를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 사용한 제재 회피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 등 전력을 활용해 이란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이런 원유 수송 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지만 이 도박은 수익성이 높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경제가 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이란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1%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은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란 통계청은 원유 천연가스 분야가 26.4% 감소했고 광공업과 농업이 각각 14.7%, 2.3% 역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미국의 해상 봉쇄, 경제 제재 강화로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막힌 데다 내수 소비와 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 체계가 공식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 않는 군수산업, 밀수무역의 비중이 상당해 당국이 발표하는 경제 관련 지표는 실제보다 과장 또는 축소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제재와 이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이란 중증 만성 환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이란 주민들은 심각한 약품 품귀 현상에 약값마저 매일 오르고 있어 환자들이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의사 진료를 미루고 심지어 자가 치료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주민은 암 말기이거나 병세가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들에게는 암 치료제 투여를 중단했다라고 말하고 아주 초기 환자들에게만 현재 약을 주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란 정부가 유럽에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올해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도 취소됐고 암 환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약을 사려고 가전제품을 팔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 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의 디지털 매체 넵 욕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 기술, 근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개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여부 역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를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한미 노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미국인이 증가하고 미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유학생, 비즈니스 승객이 늘어난 데다 중국과 미국 간 직항 공급 부족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경유 미국행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한미 항공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한국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인천 LA 노선 취향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국적 항공사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 없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약탈적 토잉 수법이 LA 일대와 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과 셰리프국에 따르면 불법 토잉 기사들은 경찰 응급 무전을 실시간으로 도청해 공공기관이나 보험사 견인차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당황한 운전자에게 보험사 호출을 받고 왔다거나 사고 지점이 위험하니 빨리 차량을 치워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견인 합의를 유도합니다. 최근 라브레아와 파운틴 에비뉴 인근에서 회사 이름이나 로고도 없이 운행하던 불법 토잉 트럭을 적발한 셰리프국의 증언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등록이 이미 2014년에 만료됐으며 운전자는 불법 도청용 경찰 스캐너를 소지한 채 사고 운전자에게 접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LA 일대에 이 같은 불법 토잉 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며 특히 5번과 10번, 405번, 101번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프리웨이 교차로와 타주 방문객, 렌터카 운전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에 무단 출동하는 불법 토잉 트럭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경찰, 보험사가 직접 부르지 않은 견인차는 즉각 거부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토잉 차량은 외부의 회사명과 캘리포니아 허가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기사 이름과 번호판, 제시 비용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출동 경찰 및 보험사의 지정업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바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셰리프국은 권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주말 2028년 LA 하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서 7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이 위치한 익스포지션 파크에서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올림픽 기간 중 공공안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타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과 임시 파견 협정을 체결하고 타주 경찰관들을 위한 임시 인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AB2411 법안, 캘리포니아에서 훈련하는 팀 USA 학생 선수들에게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계속 허용하는 AB2436 법안, 그리고 대회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한 법적 개정 사항을 담은 AB 191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700만 달러의 예산은 올해 세 차례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익스포지션 파크의 현대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올 여름 초 투입된 9,650만 달러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역사적인 스포츠 행사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법안들이 전 세계 팬들과 선수들을 만족시킬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LA28 조직위원회 측은 2028년 대회가 캘리포니아의 혁신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세대의 단 한 번뿐인 기회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LA경제개발공사연구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LA 광역권에서 205억 달러에서 406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최대 22만 4천 개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며 LA 지역은 올림픽 외에도 올 초 월드컵 경기에 이어서 오는 2027년 2월 14일 슈퍼볼 개최도 앞두고 있어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워싱턴주 등 한인사회에서 가상화폐 채굴 투자와 관련한 사기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던 VMS USA 앤디박, 한국명 박가람입니다. 이 박가람이 한국에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투자자들의 피해 주장 속에 박 대표의 한국 내 신병이 확보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VMS 한국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이정로 펌의 이지연 변호사에게 박 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위원장에 따르면 이지연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확인 결과 박 대표가 현재 구속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경찰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구속 경위와 적용 혐의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리안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피해를 주장한 한인은 4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과반수가 노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앤디 박 씨에 대한 조사는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워싱턴주 금융기관부는 관련 코인 지갑과 은행 자료를 확보했으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도 2024년 12월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박 대표에 대한 연방 기소장이 공개된 단계는 아닙니다. 한인 대형 여성 의류업체 엣지마인이 설립한 비영리 자선단체 강드림재단이 올해도 한인사회 비영리기관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단체, 교회 등 총 39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엣지마인 강드림재단의 강창근 이사장은 한미특수교육센터, 미랄선교단, 샬롬 장애인 선교회 그리고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 소 등을 포함해 총 39개 자선단체 및 봉사기관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고 활발한 활동과 봉사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사데나에 있는 놀턴 사이먼 미술관에 전시된 16세기 명화 아담과 하와를 두고 나치 독일 치탈 당시 약탈된 예술품 반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르네상스 거장 루카스 크리나흐가 1530년경에 제작한 이 실물 크기의 아담과 하와 그림은 수십 년간 놀턴 사이먼 미술관에 전시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연합회가 미술관을 상대로 이 작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 작품들이 나치 침공을 피해 망명한 네덜란드 화랑 주인의 적법한 소유였으며 미술관의 소장 이력 기록에 따르면 히틀러의 측근 손을 거쳤던 나치 약탈 미술품인 만큼 전 세계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소유주 유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술관 측은 이미 과거 여러 법원에서 자가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입장이지만 2024년 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축출 예술품 반환 관련 신규 주 법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대인 연합회 측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할 경우 그림을 판매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빈곤층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데 수익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4: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8: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7: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8: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7: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8: 213-382-3311, 213-382-3311.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를 받아들고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20일 만에 대통령 비서실의 최고 책임자 강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청와대 3실장, 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가운데 두 개의 실장 자리가 동시 공석인 사태를 맞게 됩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정권 출범부터 청와대를 챙겨왔던 이 3실장이 연말을 전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청와대 조직 개편 시기가 한층 빨라지게 된 셈입니다. 사의 수리를 두고 전망이 교체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강 실장의 의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라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는데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긴 기간 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직 결정 못하겠다고 말했고 대내외 환경도 핵심 참모를 바꾸는 데 따를 위험이 있지만 현재 흐름에선 유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고 범 여권 지지층의 분열 조짐도 좀처럼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강 실장을 만류하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오히려 강 실장의 사의를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 개편에 나서 국정운영 동력 마련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반성문을 쓰면서 민심 앞에 겸허히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쇄신을 통해 진정성 부각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정운영 차질 부담을 고려해 이 실장 공석 상황을 오래 이어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실장들 두 실장의 사이를 두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 유엔 총회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유엔 총회 관련 소식으로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AI와 방산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오후인 모레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하며 에너지, 반도체,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1: 다음 날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경제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으로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합니다. 에너지, 광물 공급망 확보 방안과 더불어 AI와 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중남미 진출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세 합의 당시 약속했던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3: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입니다.
0: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부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전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등

0: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의 실행 방법을 담은 구체적인 메모를 사전에 작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용영과 모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 듣고 위법성을 인식했으며 선포 당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켰다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특검의 구형을 절반 가까이 깎아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으로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범행 중대성과 실제 선고 형량의 간극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DMZ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1: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은 유엔사 협의를 통해 비무장지대까지 응급 헬기를 불러 부상이 심한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나머지 간부와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지뢰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지뢰인지 확인하려면 체증 뒤 검수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 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이 서부전선 MDL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일각에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2: 우리 장병들은 실제 DMZ 작전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 군 당국은 사고가 난 곳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북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지난 2015년 8월 이른바 목함 지뢰 사건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현재로는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태평양 사령부가 내놓았던 성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을 때마다 태평양 사령부 늘 똑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죠. 태평양 사령부는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은 빼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는 내용 중심의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 20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약 3시간 간격을 두고 동해상으로 연달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디젤 평균 가격이 갤런당 6.5달러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의 디젤 평균 소비자 가격은 갤런당 6.50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디젤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 피격 소식에 이달 갤런당 6.06달러로 사상 처음 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약 70%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갤런당 87센트가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였던 2022년 6월 기록한 5.81달러를 겨듭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디젤 가격 볼까요? 오늘 아침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레귤러 개솔린이 4.478달러, 디젤이 6.510달러입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지난 6.505달러보다 0.005달러 또 상승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전 세계 정유시설의 석유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폭격받자 러시아 당국이 디젤 수출을 금지한 것이 디젤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용 자동차는 디젤은 거의 쓰지 않지만 수송을 담당하는 트럭을 비롯해 농기계, 선박, 열차, 발전기는 디젤을 주유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디젤 가격 상승은 아이오와 같은 농업지대는 물론 난방유 의존이 높은 메인주 등에서도 공화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젤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2년 6월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당시가 더 비싸지만 실질 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의 디젤 수출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국의 개솔린 가격은 그런데요. 캘리포니아 한번 볼까요? 캘리포니아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6.168달러입니다. 6.168달러. 디젤은요. 캘리포니아 네 8.420달러. 이미 전국 평균을 2달러 이상 넘어선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아, LA도 잠깐 볼까요? 네. LA의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은 6.221달러입니다. 참 말도 못하게 비싸네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와 메건 스바이버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지난 2022-23년 금리 인상 시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며 당시 기준금리 상단은 최고 5.5%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시장이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2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금리 스왑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더 올려 실효 연방기금 금리가 최상단 4.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 18일 기준 약 4.7%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팀은 보고서에서 연준은 지금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 경우 단기 금리는 급등하겠지만 장기 금리는 오르지 않아 단장기 금리 곡선 평탄화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경우 2024년 고점 수준이었던 5.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물가와 경제 생산량이 목표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토대로 적정 정책금리를 산출하는 공식인 테일러 준칙을 적용할 경우 연방기준금리는 5.3% 수준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물 국채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물로의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말까지 지금 수준인 5%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팀은 채권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 팀과는 다른 조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전국 미국에서 외식과 콘서트,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집 밖에서 즐기는 여가활동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콕,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식당, 술집, 테마파크, 커피숍 이용 비용의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물가는 전체적으로 87%가 상승했지만 콘서트 티켓 가격은 배 이상 올랐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배 이상인 123%나 급등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올랐지만 대도시에서는 훨씬 비싼 경우가 많고 팝콘 가격까지 계속 오르면서 일가족이 영화를 감상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TV와 취미용품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관련 상품은 지난 26년간 37% 오르는 데 그쳐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 들어 외식 물가는 지난해보다 3.4% 상승해 집에서 먹는 식품 가격 상승률 2.2%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개솔린 가격도 1년 새 27%가 뛰면서 외출에 드는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반면 TV 가격은 전년보다 1% 오르는데 그쳤고 게임, 취미용품 가격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은 오히려 12%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미국인들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간 사용 조사에 따르면 예술, 오락 행사에 시간을 쓴 사람 비율은 2019년에서 2025년 사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전체 식사 가운데 식당이나 술집에서 한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9%를 넘겼지만 2024년에는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UCLA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인의 하루 평균 외부 활동 시간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9분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후 감소세는 더 빨라져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4년 사이 다시 53분이 줄었습니다. UCLA 연구진은 이를 두고 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집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NC뱅크의 브라이언 르블랑 이코노미스트들도 고객들의 카드 사용 내용에서 콘서트, 스포츠 입장권 구매는 감소한 반면 공예용품점과 스트리밍 서비스 지출은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소비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외식이나 공연, 스포츠 관람 같은 외부 여가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세대는 Z세대였습니다. Z세대는 원래 소득에서 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지만 최근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뭐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비싼 티켓을 주고 경기장을 찾고 있으며 현금 여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층의 수요도 탄탄해 공연장이나 스포츠 구단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 종말론적 서사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그럴 확률 0%다 라고 젠슨 황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2030년이 세계 종말이 되진 않을 것이며 그때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다 라고 단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최근 통제되지 않은 AI 기술이 초래할 파멸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AI 업계가 제품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엔비디아 이익에도 직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행간을 읽어보라며 그들은 실제로 규제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주 LA에서 열렸던 행사에서도 우리는 되도록 빠른 속도를 내겠지만 준비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유튜브 시청이 원활치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질환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골다공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영어로 아스티오포로시스라고 합니다. 아스티오는 뼈를 뜻하고 포로시스는 구멍을 뜻하는 말인데 아스티오포로시스 뜻 그대로 골의 밀도가 낮아져서 뼈 여기저기에 구멍들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신진대사란 인간이 숨쉬는 것, 몸에서 피를 돌리는 것, 체온 유지, 또 소화 기능, 세포 내에서 혹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와 상호작용, 수분을 비롯하여 몸에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것 등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정도인데 쓰고 남은 것은 분해되고 재처리되고 다른 것과 합성하여 재활용이 되는데 이런 사이클도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를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이 어원을 보면은 change, transfor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진대사를 쉽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캐타볼리즘, 즉 분해, 그리고 에나볼리즘, 즉 합성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인체의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분해되고 흡수되고 또 합성이 되는 뼈 대사의 비례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역시 대사성 질환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몸에서 분해되어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해와 합성의 불균형적인 비례는 여성은 폐경기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폐경이 빨리 올수록 불리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는 여성분들이 갑상선 문제로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시는데 만약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칼슘과 인이 배설이 증가로 과다한 골 분해와 흡수가 초래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4: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3: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4: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3: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통합교육고 그리고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 좀 편안한 오전 월요일 오전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욤키퍼라고 해서 학교 안 가는 친구들 상당히 많죠. 네. 또 귀중한 하루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 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지역의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 욕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 기술, 근로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으로 떠나 있다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부모 간병이나 치료, 가족 문제,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약탈적 토잉 수법이 LA 일대와 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경찰국과 LA 쉐리프국에 따르면 불법 토잉 기사들은 경찰 응급 무전을 실시간으로 도청해 공공기관이나 보험사 견인차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보험사 호출을 받고 왔다거나 사고 지점이 위험하니 빨리 차량을 치워야 한다고 거짓말해 견인 합의를 유도합니다. 최근 LA 쉐리프국은 라브레아와 파운틴 에비뉴 인근에서 회사 이름이나 로고도 없이 운행하던 불법 토잉 트럭을 적발해 이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등록이 2014년 이미 만료됐으며 운전자는 불법 도청용 경찰 스캐너를 소지한 채 사고 운전자에게 접근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에 무단 출동하는 불법 토잉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경찰, 보험사가 직접 부르지 않은 견인차는 즉각 거부해야 됩니다. 정식 등록 차량은 외부에 회사명과 캘리포니아 토잉 허가번호가 표기돼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또 필수입니다. 토잉차고 왔으면 기사 이름과 번호판, 제시 비용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출동 경찰 및 보험사의 지정업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바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LA 경찰국은 경고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토요일 2028년 LA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7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공공안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타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과 임시 파견 협정을 체결하고 타주 경찰관들을 위한 임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훈련하는 팀 USA 학생 선수들에게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허용하는 법안,

0: 그리고 법적 개정 사항을 담은 법안 등이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700만 달러 예산은 세 차례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익스포지션 파크의 현대화, 시설 개선을 위해 올여름 초에 투입된 9,650만 달러에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역사적인 스포츠 행사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법안이 전 세계 팬과 선수들을 만족시킬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LA경제개발공사 연구소에 따르면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LA카운티에서 최대 406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2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롱비치에서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 도주했던 뺑소니 운전자 체포됐습니다. 체포하고 보니까 20대 한인입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이스트 7가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는 의식을 잃은 남성이 발견됐고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휠체어를 타고 이스트 7가의 횡단보도를 통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동쪽 방향으로 건너고 있었으며 당시 남쪽 방향으로 운전하던 BMW 차량에 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웠지만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2가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BMW와 함께 얼바인에 거주하던 23살의 정모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중범 뺑소니 및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롱비치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은 아니라고 경찰은 일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라치몬트에서 거주자가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절도범들이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라치몬드 오크우드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 남성 두 명이 침입했으며 거주자가 집에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 없이 물품만 훔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 차량이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충돌로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현장 보도 등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웨스트 피코 불바드와 사우스 유니온 에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현장 영상에는 웨이모 차량의 왼쪽 측면과 문짝 그리고 차체 하단이 크게 찌그러진 참혹한 피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가해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범퍼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현장 목격 및 스트링어 보도에 따르면 다른 차량 두 대가 웨이모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경찰의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웨이모 차량 내부에 승객이 타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타클라리타의 올드타운 뉴홀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마켓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레일로드 에비뉴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 영상에는 소방차가 출동해 지붕을 뚫고 솟구치는 거센 화염을 향해 고가 사다리차로 물을 뿌리는 등 긴박한 진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큰 불은 잡았으나 건물과 업소의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불과 3주 전인 지난달 24일 인기 레스토랑인 뉴홀리이너리와 공연장인 더 메인 등 역사 지구의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화재 현장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 주민들과 목격자들 사이에서 방화나 연쇄 화재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북가주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무장 도주범을 수색하던 당국이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44세 용의자 데릭 스펜서는 일요일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아이오와 힐 지역에서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을 추격하던 셰리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수색 헬기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숲속으로 도주했습니다. 당국이 용의자의 행방을 쫓아 인근 주택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스펜서가 목격되었던 한 주택 안에서 총에 맞아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광활하고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대규모 수색작전을 이어가는 한편 스펜서가 도주하기 전 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채 도주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실내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받았으며 엘도라도 카운티와 네바다 카운티 등 인근 지역 경찰과 전술팀, 고속도로 순찰대까지 총동원되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해안을 항항하던 카니발 크루즈 선박에서 56세 남성 승객이 바다로 뛰어내려 미국 해안경비대와 멕시코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멕시코 푸르토 바야르타를 떠나 캘리포니아 롱비치로 향하던 카니발 파노라마호에서 승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선사 측은 폐쇄회로 TV 분석 등 자체 조사를 거쳐 미국과 멕시코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미 해안경비대 알라메다 구조조정센터는 토요일 오후부터 수색 작업 조율에 착수해 고정익 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했고 멕시코 해군과 인근 상선들도 수색을 돕고 있으며 선사 측은 함께 여행 중이던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실종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마운트 워싱턴 지역에서 대담한 총매 변환기 절도 행각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인근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4시 되기 직전 테라스 49번지의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색 BMW 차량을 탄 남성들 3명이 프리우스 옆에 차를 세운 뒤 차량 밑으로 들어가 총매 변환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길 건너편 집에서 이 영상을 확보한 주민 윌리엄 피에로는 2년 전 자신의 차와 총매 변환기, 전동 공구를 도둑맞은 적이 있다며 이들이 동네를 휩쓸고 나면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용의자들 중 한 명은 프리우스 뒤에 주차된 SUV 밑을 잠시 훑어보다 지나치기도 했는데 이들이 총매 변환기를 떼어내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분 정도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절도 범죄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매 변환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길거리에 주차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보호용 케이지를 설치하거나 경찰국이 주관하는 총매 변환기 차량 식별번호 각인 행사에 참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홍역 감염 환자가 암트랙 열차와 버스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출발한 암트랙 열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입국한 이 감염자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로스앤젤레스와 컨, 산하킨, 뷰트, 세크라멘토, 알라메다 등 최소 6개 카운티를 거치며 여러 차례 열차와 연계 버스를 갈아타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기간 지정된 열차나 버스에 탑승했거나 역사를 방문했던 이들이 홍역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기 중에 최대 2시간 동안 머물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홍역은 미접종자가 노출될 경우 약 90%가 감염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4일 기준 13개 카운티에서 59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체스워스 지역에서 약물에 취한 채 SUV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36세 여성 베일리 린리오스가 거듭된 연기 끝에 오늘 오전 산페르난도 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인 인절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리오스는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을 몰고 대 소토 에비뉴를 역주행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다 노드 오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메트로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1세의 게이지 웨이다와 46세의 다니엘 카스티오 등 두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운전자인 리오스를 포함해 총 6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로 예정되었던 기소인 인절은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되었고 금요일에는 들 것에 실려 법원에 출석했으나 판사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오늘 아침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4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속 수감 중인 리오스는 두 건의 2급 살인 혐의를 비롯해 약물 운전과 난폭 운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과거 마약 소지 및 면허 정지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시미벨리 경찰의 마약 관련 혐의로 12번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대한민국 육군 미국협회 최만규 회장이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6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한미 우호증진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미동맹상을 수상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수상 직후 받은 상금 5천 달러 전액을 2028년 베테랑스데이 제막을 목표로 LA 지역에 한미 참전용사상과 충원비 건립을 추진 중인 LA 한국전 기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국가원로회의 미주서부지부 취임식 행사가 지난 19일 부에나팍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정강 LA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리더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행사에는 김향로 제1대 상임의장이 임하고 임천빈 제2대 상임의장이 공식 취임해 상생, 가치, 확립을 모토로 한인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양정고등학교 남가주동문회가 주관한 제5대 사립고 골프대회가 로스세라노스 골프장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양정, 배재, 중앙, 보성, 휘문고 동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7년 만에 재개된 토너먼트로 참가자들은 모교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최종 우승은 양정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들 가운데 많이 본 기사 탑50 이 가운데 상위 몇 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도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역시 이민법 관련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약탈적 토잉에 견인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고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사고 당사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기사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 항공 수요가 폭발해 내년에 국적항공사 3파전이 벌쳐진다라는 기사도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인 채굴 투자 사기 논란이었던 이 한인 박가람 씨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내일 유엔 총회 열린다는 기사 그리고 국가 원로 회의 임천빈 상임의장 취임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내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됩니다. 28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딱 내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유엔 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교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동정세가 한층 복잡해진 데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현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일반 토의 첫날에는 1955년부터 이어진 관례에 따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첫 연사로 나섭니다. 이어 개최국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유엔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순서로 내일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쟁 당사국 정상들도 이따라 연단에 오릅니다. 23일에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24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리고 앞서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방문 시 체포를 위협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일축하면서 방문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직접 유엔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8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김성경 외무부상이 연설합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 이어서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인 2015년 이후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참합니다. 고위급 회기 중에는 최근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AI 안전성을 비롯해 국제안보를 다루는 부대 행사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독립국제 AI 과학 패널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 민간 부문 인사들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후행동 고위급 회의와 개발권 선언, 4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그리고 안보리와 아랍연맹의 협력 비공식 대화, 그리고 팬데믹 대응 고위급 회의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구테여스 사무총장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유엔 총회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사전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AI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건강 관련 풍문을 의식한 듯 뜸들이던 중국도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담판에 나선 양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8시간 마라톤 회담 결과 미중 인공지능 대화라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양국이 서로 알리는 통보 체계도 제안했습니다.
2: We just had a very, very successful engagement with the Chinese on trade and AI.
1: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벌써 1년, 관세 휴전 기간 연장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연기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6개월 단위 재협상을 선호하는 거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허리펑 부총리를 도와 협상을 주도했던 리천강은 국가급 국제무역협상 대표로 승격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급을 맞춰 상무부를 초월한 협상 권한을 준 겁니다. 사전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때마침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일각에서 떠도는 시진핑 건강 이상설 따위의 풍문을 불식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부터 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중국 외교부 밝혔습니다. 고차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에 응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련한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인도 역할을 맡는다며 중미 양국 정상은 반년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해 역사적 이정표적 의의를 갖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서 24일 백악관에서 여는 국빈 만찬에 사티아 나델라 MS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국빈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빅테크 수장은 애플 팀쿡 집행의장을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울트만 오픈AI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AI 기술의 통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테크 기업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AI 산업 절체로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EO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빚어졌던 바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격적인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연기 검토 등 선거 성과를 위해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양국 간의 치열한 수싸움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유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카드인 타이완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결정을 연말 주요 다자 정상회의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방어 지원을 선거용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 방산업계에선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4: Oh, it's definitely, you know, affecting the business in that you have our business with Taiwan would be in a different place if you had that $14 billion, you know, moving forward. I've had conversations with the administration, of course, but I would say I don't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3: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깜짝 양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했던 주요 교역국 대상 추가 관세 발표까지 이번 정상회담 뒤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는 등 집권 2기 들어 최고 수준의 의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보 릴레이는 중간선거 직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 I want to have a lot of different deals here. We intend, we're not just doing it for our health. We're going to have some pretty important meetings.
3: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만남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를 얻어내기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안보의 핵심축인 타이완 문제를 선거용 레버리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미 완성차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예우로 판을 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적 반대 극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외교적 굴종이란 거센 역풍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례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려 시도한 정황이 법원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보당국은 미소 냉전 시절부터 서로 상대국 영토에서는 암살을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지켜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불문율이 깨졌다고 가디언은 소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부 연방지검은 지난 15일 테러 자금 조달 및 정부 살인 공모 혐의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대령 유리 흐라메예프와 그의 아들이자 현역 키릴 흐라메예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5명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궐석 상태에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체계 네트워크에 속하는 이들이 전 세계 러시아 반체제 인사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겨냥한 암살 및 파괴 공작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저명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암살하기 위해 지난 7월 브루클린에 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인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디언지는 암살 표적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블라드미르 카라 무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과 대규모 석유 개발권 계약을 체결한 베네수엘라가 유럽과 중동에도 에너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글로벌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정권을 잡은 델시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석유 부문 대외 개방에 앞장서는 한편 영내 정상들과의 외교적 접촉을 높이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즈 임시 대통령은 탄화수소법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신규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탄화수소법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의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법률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엄마, 별일 없죠?
8: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9: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그랜드 오픈했대요.
13: 주차 편하고 매장도 넓어서 남성 패션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12: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699불도 하나 공짜.
13: 마크 발렌티노 1399불도 하나 공짜라니 가격 정말 좋죠.
12: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맞춤 양복도 직접 제작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패션타운.
13: 213-382-3311. 213-382-3311.
1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거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위해서 투표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43%가 반대 투표, 27%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투표한다는 응답률은 35%였고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 응답률이 38%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즉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이번 트럼프 2기의 중간선거 더 높습니다. 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간선거의 정권 심판 응답률은 1998년 빌 클린턴 2기 때 23%, 2002년 조지 W. 부시 1기 때 19%, 2기 때 37%, 오바마 1기 때였던 2010년 34%, 2014년 오바마 2기 때 32%였습니다. NBC는 무소속 유권자 거의 절반을 포함해 자신의 투표를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신호로 여긴다고 답한 유권자 비율이 지난 30년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제3국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숫자가 2만 5천 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탐사보도단체 포비든 스토리즈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과 비밀협정을 맺어 추방한 불체자 가운데 2만 명 정도는 멕시코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 27곳에 분산돼 추방됐습니다. 미국은 제3국 추방을 위한 국가별 비밀협정 체결과 자금 지급을 위해서 지난해 5월 국무부의 산하로 신설된 제2주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제3국과 맺은 협정 내용은 불체자의 국적, 전과자 수용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 제공받거나 정부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카메룬은 지난해 12월 추방자 수용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협상 체결 일주일 만에 카메룬은 약 4억 달러 규모의 보건 지원 프로그램에 서명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 오늘 뉴욕에서 회동합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을 방문해 맘단이 시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만남이 뉴욕시와 뉴욕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앙숙인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의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으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 MS Now, 폴리티코 등의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12일간 트럼프의 기이한 행적이란 제목의 홈페이지 기사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한 이유 중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은 미국인들이 그 지도자로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행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5천 달러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분명 대가성 거래라며 등록 유권자 6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대선 유세에서 암살 시도를 당한 데 대해서 나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였다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증거가 없는 폭로였다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대미 무역 흑자국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 주장은 여전히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또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이 방법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그의 당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지가 걸려있고 유권자들이 지도자로서 그의 안전성에 실질적 의구심을 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제하고 싶어 할 것들. 하지만 트럼프는 기행의 수위를 높이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MS 나우는 언론을 제한하는 대통령은 대개 안보, 공간 부족, 예절 문제 같은 다른 명분들을 제시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명분마저 모두 벗어던졌다라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을 사기극이라고 폄하하며 AI 문제를 총괄할 AI 차를 두겠다고 발표한 것은 민간 기관을 통해 AI를 규제하기보다는 국방부를 이용해 이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미국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기관 NWEA가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이 8학년 학생들의 읽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사이 성적이 개선되면서 팬데믹 이후 벌어진 학업 격차의 약 3분의 1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성적 개선의 배경으로 각 주가 도입한 읽기 교육 접근법, 읽기의 과학을 꼽고 있습니다. 위고비, 오젬픽, 살빼려고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작용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오젬픽, 위고비, 잿바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이 의학 계열이죠. 약 계열입니다. 비만,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뒤 갑작스런 시력 상실을 겪은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뒤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증, 시신경증이 발생했다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 손상된 시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인상해 전문 로펌은 2025년 이후 뉴저지주 법원에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하다가 이같이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환자를 대신해 노보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고 회사들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이 비만 치료제와 시신경병증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한 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에서는 발병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안경의 길 53년
4: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주말 동안에 NFL, NBA, NBA는 아니죠. 메이저리그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아시안게임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스포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농구대표팀,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서도 또 우여곡절도 많았죠. 이 조직 운영에 정말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버스가 안 왔어요. 남자 농구대표팀 결승전을 치르러 경기장을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왔습니다. 몰수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설마 자기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한국 농구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개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메달 행진을 시작하는 한국 선수단은 지금 대만과 야구 경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스포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9: 남자 농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결승전을 마친 지 채 12시간도 되지 않아 귀국한 우리 선수들은 약간 피곤하고 얼떨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 당일 훈련장으로 데려가 줄 버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지 않아 예정됐던 훈련이 취소되는 촌극을 겪기도 했죠. 이정현 선수가 말하는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2: 결승전 경기 당일에는 아예 버스가 배정되지 않아서 뭐 저희끼리 산책을 하고 뭐 카페를 가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대체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면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하지만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홈팀 일본을 보란듯이 67-57로 꺾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현중 선수도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3: 감독님과 처음에 포옹하고 또 이제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 모두 너무 개개인 한 명이 또 희생하고 롤 받아들이면서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어가지고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9: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종합 격투기에서 여자 모던 54kg급의 이보미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격 대표팀도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하며 어제 반효진에 이어 메달을 더했습니다. 오후 경기 중엔 먼저 오후 4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F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주목할 만합니다. 남북 모두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조 1위를 해야 좋은 대진표를 받을 수 있어서 치열한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개막 다음 날인 어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한 수영도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어제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딴 김영범이 오늘 오전 자유형 50m 예선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운 만큼 오후 5시 10분 결선에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 저녁 6시 20분 수영 경영 남자 대표팀도 개영 800m에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어 저녁 6시 반엔 야구 대표팀이 타이완과 첫 대결을 펼칩니다.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을 지킨 야구 대표팀이 5연패 고지에 오르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팀이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투수는 에이스 곽빈으로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도 저녁 7시 20분 4강전에서 강적 일본을 만나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툽니다. 일본을 꺾는다면 금메달을 획득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자, 한국 야구 대표팀은 대만을 5-0으로 꺾었습니다. 곽빈, 네, 두산의 에이스죠. 곽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서서 6이닝 동안 노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볼넷은 두 개를 내줬고요. 네. 그러면서 대만을 5-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한국 여자 배구는 일본과의 대결에서 0-3으로 완패했습니다. 자, 일본 배구, 일본 여자 팀이어서 이정은 선수만 불쌍하죠. 그런데 자, 플레이오프에 과연 김혜성 선수 데려갈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유틸리티맨 김혜성을 플레이오프에 데려갈지 말지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뒤 아직 메이저리그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달리고 도루하고 수비를 잘한다. 포스트 시즌 로스터 합류를 논의 중이다라고 로버츠 감독은 밝혔습니다. 단기 전에 대주자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글쎄요. 네. 대주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 어려운 로스터 자리 하나를 김혜성에게 양보한다? 쉽지 않은 상태죠. 달리기만 놓고 봐선 프리랜드도 꽤 잘 달려요. 한편 지난 토요일 LAFC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활약을 했지만 경기는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0: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0: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4: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3: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4: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3: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10: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9: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10: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9: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10: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9: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0: 웨스턴 에비뉴와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 복용 후 시력을 상실한 환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젬픽을 비롯해 위고비, 잽바운드 등 비만 및 당뇨 치료제를 복용한 뒤에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겪은 미국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들 치료제를 복용한 뒤에 시력을 상실했다라며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한 후, 즉 오젬픽, 위고비, 잽바운드 등을 복용한 후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을 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력 상실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뉴스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과연 이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고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복용 후 시력을 잃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숫자와 그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람의 숫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피해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소송 사례가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고 또한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보겠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에는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하다가 시력 상실이 발생한 환자들에 의해서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거의 100건에 육박하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32건의 사례가 신고됐고 호주에서는 36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27명의 환자에게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추가로 현재 38건이 계속 심사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들 치료제와 시력 상실 간의 연관성을 아직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에서는 시력 상실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 이 같은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복용한 후에 시력을 잃을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지원한 지원금을 받고 한 연구에서는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돈을 지원해서 그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건 뭐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비만 및 당뇨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중에 당뇨병과 심장질환,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등 원래부터 시력 상실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즉, 이들 치료제 때문에 시력을 잃는 건지 아니면 그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도 어차피 시력을 잃을 위험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건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FDA는 이들 치료제에 시력 상실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라벨에 써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제품의 유럽 내 설명서에는 반드시 시력 상실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 결과도 엇갈리고 의학계의 공식적인 결론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자체는 낮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서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위험보다 클 가능성이 크지만, 즉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치료 효과를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단순한 체중 감량 목적이라면 위험성과 이익, 불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안과협회는 당뇨 및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려는 환자들에게 시신경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진을 먼저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주사공화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집에서 놓는 자가주사가 미국에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자가주사는 당뇨 환자들만 거의 하는, 사실 이 당뇨 환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비만 치료제 등이 확산되면서 직접 약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주사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카이저에 따르면 성인 약 5명 가운데 1명은 이 오젬픽 같은 주사 약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위한 체외 수정을 위해서도 집에서 자가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 자가주사 이 사용률은 2018년 이후 약 40%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을 높이는 펩타이드 등이 피부 주사용 보충제도 자가주사로 현재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주사가 이렇게 퍼진 데는 사용 편리성이 높아진 그 기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내부에 숨어 있는 자동 주사 펜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주사 요령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로 찔러야 덜 아픈지, 어떻게 해야 기포가 안 생기게 놓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 유튜브 영상은 연일 크게 조회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버려진 주사 바늘에 찔리는 환경 미화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최근 5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자가주사기가 하도 거리에 뒹굴어 다니니까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는 자가주사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까지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개선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에 세우려는 76m 높이 개선문을 군사시설 겸용으로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DC에 바로 인접한 이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개선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서 130피트 이상의 건축물은 신축하지 못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데 개선문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250피트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선문 건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전 용사들이 이 일대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건립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미군의 강력한 요청과 국가 안보상 목적에 따라 개선문을 최첨단 군사시설과 결합한 형태로 전환하는데 백악관과 미군은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선문 꼭대기에 저격수를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편에 다량의 저격수용 탄약도 개선문에 보관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개선문을 군사 겸용 시설로 짓는 것은 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연방법 위반을 피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악관에 짓고 있는 대형 연회장에도 군사적인 용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방 건물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군사시설을 일정 부분 넣어서 군사 보안을 이유로 이 건물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제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0: 내년 30주기를 맞는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분의 삶을 다룬 책이 친동생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담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이 펴낸 백조의 노래 나의 누나 다이애나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 1992년 4월 스펜서와 다이애나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찰스 국왕은 눈물을 흘리는 스펜서에게 돌연 당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27세였던 스펜서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백작 자기와 부동산 등 재산을 일찍 물려받게 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귀를 의심한 스펜서가 뭐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찰스는 다시 한번 당신 완전 운이 좋다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물려받게 된거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나는 43세지만 아직 내 부모님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면서 토로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까지 왕위를 지키면서 찰스는 2022년 9월 73세에야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한 국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앞서 일부 공개된 내용 중엔 1997년 다이애나 사망 직후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찰스의 발언도 공개됐는데 당시 스펜서와 갈등을 빚던 찰스는 즉각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곧 그녀를 잊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영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도 이에 대해 재반박했습니다. 스펜서의 신간 스완송 다이애나 마이 시스터는 오늘 출간됩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파라타 항공이 내년에 LA 노선 취향을 예고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국적 항공사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한미 노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6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과 미국 본토를 오간 항공 여객은 405만 4,2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한미 항공 시장 회복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는 한국을 찾는 미국인의 증가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 등 미국인은 148만 3,200명으로 전년보다 12.4%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기존 항공사들도 미주 노선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정되면서 앞으로 한국 국적 항공사의 미국 노선 경쟁 구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 이후 내년 미국 노선에서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 이어서 이 파라타 항공이 가세하면서 3개의 국적 항공사가 경쟁하게 됩니다. LA 일대와 한인타운에서 불법 약탈적 토잉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불법 약탈적 토잉 수법이란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 운전사에게 접근해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에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는 마음대로 토잉해 놓고 고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알고 교통사고 현장에 왔을까요? 네, 불법 토잉 기사들은 경찰 무전을 실시간으로 도청해서 보험사의 토잉 차보다도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당황해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사의 호출을 받고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 지점이 지금 위험하니 빨리 차량을 치워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토잉을 유도합니다. 경찰은 LA 일대에 이 같은 불법 토잉 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며 특히 5번 프리웨이를 비롯해 10번, 405번, 101번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프리웨이 교차로와 타주 방문객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경찰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에서 최근에 사고를 당한 한 여성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이라고 속인 토잉 기사에게 속아서 차량을 맡겼다가 2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바디샵으로 토잉된 뒤 $1,000가 넘는 토잉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불법 토잉 트럭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경찰 또는 보험사가 직접 부르지 않은 토잉차는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차량은 회사 이름과 캘리포니아 허가 번호가 차에 표기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사 이름과 번호판, 그리고 제시되는 비용 등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보험사의 지정업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바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에 있는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서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기존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난 9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자산과 재정 상태, 또 교육과 기술 여부, 또 근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폭넓게 공적 부조 여부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서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가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적 부조를 포함한 입국 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의 개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여부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부모 간병이나 치료 또는 가족 문제 또는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고 또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출국했다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운 소식입니다. 5대 사립고등학교 골프대회가 지난주 로스세라노스 골프장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양정고를 비롯해 배재고, 중앙고, 보성고, 휘문고 등분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7년 만에 재개된 토너먼트로 참가자들은 모교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종 우승은 이번 대회를 주관했던 양정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는 자사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이 수출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지난달까지 약 82톤을 수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커힐은 지난해 9월 워커힐 호텔 김치 약 7톤을 LA 지역에 수출해서 호텔업계 최초의 김치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워커힐은 이어서 올해 2월 미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히고 3월에는 호주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워커힐은 올해 김치 수출량 목표를 1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워커힐은 1989년 김치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재료 선정에서부터 절임, 양념, 숙성에 이르기까지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호텔 셰프가 맛과 제조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커힐은 미국 수출 1주년을 맞아서 지난 주말에는 LA 지역 한인 마켓 네 곳에서 워커힐 호텔 김치 시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아마존의 가을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 빅딜 데이스가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아마존이 공식 발표한 올해 행사는 10월 6일 새벽 0시 1분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패션, 화장품, 주방용품, 그리고 연말 선물 등 수백만 개의 할인 상품을 내놓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 가운데 100만 개가 넘는 상품들은 올 들어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10월 6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조기 할인에 들어간 제품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0: 놓치지 마세요.
11: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백악관이 개인주택도 아닌데 툭하면 출입금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CNN, 그리고 MS 나우, 그리고 폴리티코 등 언론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 트럼프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머릿 기사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점이다 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CNN은 가장 먼저 지난 9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라는 발표였다라며 이는 분명히 대가성 거래인 매표 행위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6%가 5,000달러 지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이 부적절하다고 유권자들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농담이었다라고 위협한 것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대미 무역 흑자 국가에, 즉 미국을 통해서 흑자를 내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을 다알수 있는 터무니없는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해놓고 이를 믿는 소수의 유권자 표라도 얻기 위해 대중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CNN과 함께 백악관 출입 금지를 당한 MS 나우는 언론을 제안하는 대통령들은 대개 안보 문제나 공간 부족 문제 같은 명분들을 제시해 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런 명분마저도 모두 벗어던졌다라며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말하면서 오로지 페이크 뉴스, 거짓 보도를 외쳤는데 도대체 어떤 거짓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단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MS 나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 금지의 조치로 제시한 것은 딱한 가지, 페이크 뉴스를 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어떤 기사가 거짓인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한 개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그저 자신이 싫어하는 발언을 막아내기 위해서 백악관 출입을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개인주택도 아닌데 툭하면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가 진정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평가 맞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여론이 거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는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투표를 할 계획인가 라는 물음에 43%가 반대하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했고 27%가 지지하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중간선거에서 반대 표시를 위해서 투표한다라는 응답률은 35%였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는 38%였는데 이번에는 43%로 역대 최고가 나온 것입니다. NBC는 무소속 유권자의 거의 절반을 포함해 자신의 투표를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신호로 여긴다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이 지난 30년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어느 조사 때보다도 가장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 표시를 위해서 투표한다라는 응답률은 트럼프 1기 때 31%였지만 이번에는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과 비슷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에 해로웠다라는 응답률은 55%로 이로웠다라는 응답률 25%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낮은 국정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유권자 중 23%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서 1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대신 사전투표소에서 직접과 투표를 하겠다라는 응답률은 30%에서 36%로 높아졌습니다. 우편투표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사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우편투표 대신 아예 직접 투표소로 가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조만간 국가대표 소집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토요일 한 골, 한 도움의 멀티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팀은 동료 선수의 퇴장이라는 악재 속에 2-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LAFC는 지난 토요일 북가주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테디움에서 열린 세노세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 공격 포인트로 2-1로 앞서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막판 동점골을 내주면서 2-2로 비겼습니다. LAFC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4분 중앙선 부근에서 이 볼을 받자마자 상대 골문을 향해서 쇄도한 뒤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세노세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습니다. 손흥민은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번 시즌 공식전 득점을 8골로 늘렸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8분 부안가 선수의 추가 골도 결정적으로 도와서 이번 시즌에 어시스트 개수를 13개로 늘려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도움 순위 공동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늘 회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뉴욕시장 관저를 직접 방문해서 맘다니 뉴욕시장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만남이 뉴욕시와 뉴욕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앙숙인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시장의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과 시장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관저를 찾아옵니다. 문화와 이민 이슈 등에서 강경 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 맘다니 뉴욕시장은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서로 날선 비난을 쏟아내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앞서 두 번의 회동은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통 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표상이라고 봐야 할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돈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미국인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외식과 콘서트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집 밖에서 즐기는 영화 활동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식당, 술집, 팀파크, 커피숍 이용 비용의 이 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의 물가는 전체적으로 87% 상승했습니다만은 콘서트 티켓 가격은 그보다 배 이상 올랐고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가격도 123% 급등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은 대체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대도시에서는 훨씬 비싼 경우도 많고 또 영화관 내에 팝콘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일가족이 영화를 감상하는 일은 이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TV와 취미용품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관련 상품의 가격은 지난 26년간 37%에 오르는데 그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외식 물가는 지난해보다 3.4% 상승해서 집에서 먹는 식품 가격 상승률 2.2%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또 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가솔린 가격도 1년 사이 27%나 뛰면서 외출에 드는 부담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반면에 TV 가격은 전년보다 그저 1%가량 오르는 데에 그쳤습니다. 결국 훨씬 큰 텔레비전을 구입한 뒤에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UCLA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인의 하루 평균 외부 활동 시간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9분 감소했습니다. 이후에는 감소세가 더 빨라져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4년 사이 다시 53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PNC뱅크가 고객들의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입장권 구매는 감소한 반면에 간단한 취미용품 구입이나 넷플릭스에 대한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소비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나 공연 또 스포츠 관람 같은 외부 여가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세대는 그런데 젊은 세대 20, 30대였습니다. 원래 20, 30대는 소득에서 여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편입니다만은 최근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50대 이상 소위 기성세대는 여전히 비싼 티켓을 사고 있으며 현금 여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층의 수요도 탄탄해서 공연장이나 스포츠 구단이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안은 통신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는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재안이 시행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 운영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ICC를 해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 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서 처벌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토록 국제형사재판소를 해체시키지 못해서 안달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이 집결하는 이번 주 뉴욕 유엔 총회에서 AI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위험과 최신 AI 모델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 시험, 또 글로벌 공통 안전 기준 마련, AI 관련 위기 발생 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I 주도권을 둘러싼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0: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미국 또 한국에서도 다 적용이 될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 시니어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7년 반 동안이나 추적을 해봤더니 현재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약 4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개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산책, 또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교류 등이 이런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를 키우면은요, 요양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좀더 건강한 생활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무엇보다도 개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산책입니다. 개 산책은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에 해당하는데요. 또 산책길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말을 섞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혼자 산책할 때 굳이 말을 걸 이유도 또 약간 생뚱맞기도 합니다만, 같은 견주 입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개에 대한 관심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곧 치매 치료제다. 이 얘기는 아니죠. 매일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생활의 구조가 우리 뇌 건강에 참 중요할 텐데, 바로 반려견이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려견에 관심 있는 여러분, 개와 함께하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짧게는 10년 넘게 함께할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번의 산책이 가능한 체력인지, 매달 사료와 진료비를 꾸준히 낼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도 미리 정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또 직접 키우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반려견 산책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의 산책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일본 연구의 핵심은 결국 걷는 습관과 사람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반려견이 그 매개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오늘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입니다.
1: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2: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2: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1: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 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2: 쇼핑의 즐거움.

0: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AI 기술 개발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연일 AI 기술 개발 속도 조절론을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에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AI 관련 칩과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소위 이 AI 붐에 일조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약 3만 건의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특정 주식을 대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는데 그 주식들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그리고 AI 관련 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GE 버노바 같은 이 AI 관련 기업 상당수를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가 AI 기술 개발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또 AI 속도 조절론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을 하락하자마자 대거 사들였습니다. 컴퓨터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장비 회사인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의 주식들이 모두 그 대상이었습니다. 일각에서 AI 기술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들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주식을 대거 사들인 후 AI 기술 속도 조절론은 사기극이다 라면서 주가를 다시 띄운 다음에 팔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AI 및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에 대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플로리다주에 본사가 있는 1789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인데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무려 12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놓은 회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가 통제 불가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두 아들의 회사도 이 AI 관련 투자를 계속하면서 지금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0: 진단했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또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한층 확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같이 지금 커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 중간선거에 이민자 단속 확대가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로 어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는가 싶더니 곧 두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미국 이민단속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자 남성에게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2: ICE has the vehicle stopped. They're requesting a unit at Research and 183, the underpass.
1: There's a shot fired by an ICE agent. 총에 맞은 사람은 28살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 One individual was identified suffering from a gunshot wound. The patient was stable, vital signs were stable, but in serious condition.
1: 이민 당국은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 That we need to change the people that haven't voted. I need them to vote. I need them to vote because that'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change this.
1: 미국 이민 당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달 동안 붙잡은 사람만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7월에도 아이스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9: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9: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0: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9: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0: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9: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9: 골프도 즐기고
10: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0: 888-847-3098 888-847-3098.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즉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산 비용의 증가, 즉 요즘처럼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인 생산 비용 증가로 물건값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통화량 증가입니다. 즉,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돈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정부는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물가를 잡게 됩니다. 올라간 금리로 늘어난 페이먼트는 소비자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15: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기차가.
1: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낮 기온 78도로 뭘 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기작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차가 지날 때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요. 아, 의학시 우는 가을. 응?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은 그런 분위기, 이제 본격적인 가을 시작이로구나라는 느낌을 이 바람 끝에서 느끼셨죠? 바로 내일이 본격적인 가을 시작, Autumn Begins. 추분입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이 바로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때. 이제 점점 낮이 짧아지고요. 또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은 눈에 띄게 빨라질 거예요. 아, 세월 진짜 빠르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로맨틱한 계절 이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어김없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순정남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바로 맘모스 온천지역에 자리 잡은 거대한 엘크, 별명도 멋진 맘모스의 제왕, 킹, 엘크 24인데요. 24, 응? 24K 순정남, 어? 은임, 금이 많이 들었나? 이 녀석은 가을 짝짓기 철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내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 불타는 책임감과 열정이 진짜 대단한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너무 과감해서 숲속의 라이벌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와도 결투를 벌입니다. 반짝이는 차 범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른 수컷으로 오해하고
1: 어라 뭐야 너? 어? 왜 꼬라봐? 내 구역에 왜 들어왔어?
0: 이러고 마구 들이받는 거죠. 자동차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때론 폭소를 자아내지만 한편으론 내 사람, 내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토록 진심이구나. 참 DNA를 퍼뜨린다는 그 수컷의 그 본능이 뭔지. 오늘 하루 우리도요. 옐로스톤의 그 못말리는 순정남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태양 세상살이 아무리 거대하고 벅차게 다가와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 부딪혀보는 겁니다. 가끔 너무 진지해서 반전 웃음을 줄지언정 계산 없이 뜨겁고 순수한 열정만큼은 우리 가슴 속에 품어보는 그런 하루로 출발!

0: Letter Light In 들으셨어요. 누가 만들었냐? 불렀냐? 네. 제가 이렇게 시켜가지고요. 방송에 도움을 주는 우리 탱박사님 AI와 함께 제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이 첫 시간은 이렇게 창작곡을 해요. 여러분이 만드신 노래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항상 함께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으악세우는 가을인가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가을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아침입니다. 한인타운은 이 구름이 쫙 꼈어요. 그래서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은 분위기. 아, 벌써 가을인가? 내일도 그래도 선선한 날씨지만 수요일부터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요. 아직 그래도 물러나지 않아 이러면서 여름이 여전히 그 늦더위를 최고 기온 88도까지 올라가네요. 오늘은 78도예요. 그리고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제법 가을 깊은 밤 공기를 느끼게 되는 요즘 그래도 외투를 꼭 걸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일교차가 커서요. 그만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최후의 승리자는 결국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잘 나가고 막 이래도요. 아프면 끝이야. 뭘 갖고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뭐 이렇게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우 부모님께서 주신 좋은 유전자 아우 내가 똑똑했지 그래도 몸 관리하는 만큼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가려먹고 아우 행복한 사람 최고의 그 진짜 복권당첨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인타운에서 카탈리틱 컨버터 해가지고 왜 차 밑에 보면 그런 어떤 파이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촉매 변환기? 차량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장치인데 이 차 밑에 파이프를 끊어가는 절도범들이 전동 톱을 들고 나와서 차 밑에 단 몇 초 동안 싹둑 잘라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는군요. 이걸 우리가 고치려고 그러면 $1,000에서 차종에 따라서는 $3,000까지 넘는 날벼락 같은 수리비인데 범인들은 뭐 이거 $100 뭐 몇백 달러에 팔겠죠. 아유, 그러니까 이 이웃들이 차 밑에 튼튼한 쇠창살을 방어막을 맞대거나 그 파이프에 아예 번호판 번호를 새겨 넣거나 순찰을 돌거나 이런 자구책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요즘은 뭐 이렇게 차량 절도 이런 것도 쉬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왜 차만 탔다 하면 그냥 이렇게 그 메탈로 된 스틱 있잖아요. 탁 걸고 열쇠로 그냥 열었다 풀었다는 거. 그거가 오히려 안전하게 내 차를 도난 방지를 막는 거다라고 해서 다시 하는 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아날로그가 그래도 현대 누구도 이렇게 잘 풀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내 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진짜.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앞에 그냥 어떤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번호판에 똑같은 숫자가 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셨죠? 예를 들어서 33번이면 자꾸 어디 가든 33번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지? 하고 해서 똑같은 숫자를 자꾸 목격한 버지니아의 한 여성이 복권을 이 번호로 구매했다가 10만 달러가 당첨이 됐다고 하네요. 이 여성이 찍은 번호는 08116 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주의 메시지다. 그게요. 늘 신이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하고 시그널을 줬는데도 이 못 알아채는 사람도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작은 우연을 놓치지 않은 행운 오늘 여러분 주변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뭐 쉽지 않죠. 힘을 너무 주다 보면 진짜 야, 나 진짜 아우 죽을 똥을 쌌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극한의 자기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에서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적인 실내 피트니스 지구력 레이스인 하이록스 프로 여성 부분에서 호주 출신의 엘리트 선수 조안나 선수가 경기를 나갔어요. 이 하이록스가 뭐냐면 끝없이 달리는 건 기본이고 로우라고 그러죠. 물 위에서 배를 젓는 동작을 재현하는 그 피트니스감을 로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 젓는 것처럼 온몸에 그냥 그 엄청난 또 무게의 썰매를 밀며 전진해서 허벅지와 코어가 타들어가는 슬레드 푸쉬 같은 정말 온몸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고강도 동작들을 끊임없이 소화해야 되는 혹독한 지옥의 레이스입니다. 근데 이 조안나가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우리 너무 이렇게 힘쓰다 보면 가끔 뭐 소변도 찔끔하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똥을 쌌어요. 변실금 증상을 겪게 된 겁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말 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오줌을 싸도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조이 시간에 선생님 저 화장실 가야 돼요 이랬는데 아우 그냥 그런 말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제가 서서 쉬를 했어요. 학생들 다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교실로 안 들어가고 얼른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면 이렇게 사우나 목욕탕에서도 그렇게 실례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 여성은 그 상황에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주해서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야 인간 한계를 뚫고 똥을 싸도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야 대단하다 이런 눈물겨운 찬사가 쏟아진 반면 아니 함께 쓰는 경기 장비 트랙 위생에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거? 주최 측이 경기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쓴소리도 거세게 일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최 측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방역과 의료 프로토콜 적용에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구역을 전면 소독했고 교체 작업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그 선수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악플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를 했습니다. 내 몸의 한계를 시험하는 열정도 멋지지만요.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공공의 안전과 상식 사이의 묘한 경계면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아, 여러분은 어머나 나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응? 극한 초원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정말 엉뚱할 때 있으시죠. 그래도 그런 초원이 그래도 그 열정이 남아있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너무 애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 흘러가고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인조이하고 그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조금 힘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잘 릴렉스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즘 한인타운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 지지난달은 그냥 마이너스여가지고 애들 월급 어떻게 주나 했는데 그래도 BTS 그 주간에 반짝하는 경기로 그래도 메꿀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말은 안 해도요. 모두가 그렇게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오늘 출근길에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세상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유가와 세라노 저희 방송국 바로 옆이죠. 세라노와 호바트 사이에 그 한 블락이 예전부터 그냥 뭐 호텔이 들어선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개발이 안 되고 이게 10년은 됐던 것 같아요. 뭐 하얏트가 들어온다 뭐 이러고 그 안에는 옛날 진짜 맛있게 먹었던 카페도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는 동생이 매니저도 있고 또 옆에 그 썬팅 했던 데도 있었어요. 오늘 그 담장을 다 부수고 데몰리션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불도저 뭐 두세 대가 와서 막 호수로 물 버리면서 먼지 안 나게 하면서 지금 그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뭔가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부숴야 되죠. 그 가운데 거기 보니까 윤스카 오토 이래가지고 크게 걸려있는 그 광고판 그 높이 세워있는 그 광고판 전화번호도 지금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찍어오면서 자, 이 새로운 시작이 한인타운에 생기면서 좀 생기가 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저 먹구름은요. 우리를 참 이렇게 어둡게 만들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햇살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짝이는 가을 햇살 지금 익어가는 사과밭에 사과를 생각하며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쳐쳐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AM 1650 라디오 서울.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00번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0: 장례비는요?
1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오늘의 탱자 뮤직 극장은요, 그 시간 그곳에 당신이 있었다.

0: 사람 사는 게요,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꼭 약속하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7시 한강에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하필 그 시간에. 지난 9월 14일 아침 한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물에 빠졌어요. 투신을 한 거죠. 어린 학생이 세상에 무슨 그 인생의 무게가 있다고, 세상에.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외국인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저 뭐지? 아니 저 머리는 뭐야? 어? 수영하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제트스키를 몰고 바로 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이클 블렁크. 예전에 한국에서 배우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보석 비빔밥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배우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살리러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 학생을 구해줬는데, 그 학생이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1: 7:42 in the morning, I was walking around the office and I heard some screaming from outside. So I came out and I saw just a head in the water, and it looked like he was trying to swim, and he started speaking English, and his English was actually really, really good. He's like, I'm so sorry to make you come out here. And I said, no, it's no problem, don't worry about it. And I said, 야 인마 왜 그랬어? 이렇게. I shook his head and I hit his shoulder and just tried to be, you know, friendly with him. Tried to be a good big brother or an uncle.
0: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물속에서 학생을 건져줬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학생을 달래 주면서, 왜 그랬어 임마? 응? 이 뉴스를 보는데 저도요 예전에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사고로 그랬지만 그 순간에 제 친구가 살려주기도 했고, 또 물놀이공원 안전요원이 긴 장대를 주고 저를 건져주고요. 또 한 번은 그 파도타기에서 조카들이 수영을 너무 잘해서요 덩달아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맨 앞줄에 섰다가 어머 이거 뭐야, 나 이러다가 물 빠져 죽을 수 있겠구나. 마침 옆에 있던 어떤 백인 아저씨를 껴안다시피 헬프미! 이래서 겨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난 게 아닌가. 그리고요 제 친구가 건져줄 때는 아 세상 이게 끝이로구나. 그 피라미드가 아니죠.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에 필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바로 그 시간에 거기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된 거죠. 그날 한강에 빠졌다 나온 그 학생도 가끔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그 절박했던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물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 우린 꼭 물에 빠져야만 구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깊은 물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데 속으론 꼬르륵 꼬르륵 가라앉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뭐 특별히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응? 밥은 먹었어? 커피 한잔 할까?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누군가에게 구명조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살면서 그렇게 몇 번씩 구조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0: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들으셨어요. 가사가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보면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루 더 자면 그래도 나 어른이 되겠지. 이러면서 힘을 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네요.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덤덤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지구촌 상황 뭐 있잖아요. 기후 위기도 있고. 아니 정작 이렇게 급한 거에 어른들은 왜 아무것도 도대체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말이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처럼 약한 세대다라는 그런 또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또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눈송이처럼 애들이 연약한 게 아니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 학업을 쉬고 있는 왜냐면요 얼마 전에는 야 코딩만 하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 이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자는 언니 아들도 코딩을 배웠어요. 근데 AI가 뭐 순식간에 그냥 코딩 그냥 해놓으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배운 코딩이 그냥 쓰여질 데가 없는 거죠.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또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무게를 홀로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는 그 힐튼 호텔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턴하는 직원들을 뽑는데 166명인가? 뽑는데 한 몇만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198대 1인가? 뭐 이런 확률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왜냐하면 AI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어려웠는데 예! 이래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 속에서 나의 이력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원서를 어플라이를 하면서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몰린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 198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는 게요. 그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 같아. 근데 그래도 주위에 보면요. 사우나 가면 자식들이 다 잘 되셨어. 우리 언니, 오빠께서든 정말 우리 또 동생들께서는 자녀 교육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해서 잘 풀린 그런 자식들도 있겠지만 물론 잘 됐으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안 돼서 나 세상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나가질 않아 이 자식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또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서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손 내밀어주면서 내 주변에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그런 또 아이들이 우리가 또 함께 키워야 되는 이끌어야 되는 우리의 또 후세 이쁜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면서 괜찮아? 이모가 밥 사줄까? 뭐 먹을까? 야 인생 별거 없어 건강한 게 최고야 이런 치어업을 해주면서 함께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안경 외길 53년이죠.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대단하네요. 진짜 53년 동안 그때 이민 오셨을 때는 얼마나 척박하고 식당도 없고 한국 사람 보면 반가워요 하고 손붙잡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자고 하던 그런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견뎌서 우리는 한인타운 이렇게 성장시켰잖아요.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8: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9: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8: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9: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8: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9: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10: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0: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1: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0: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1: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0: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골프도 즐기고
11: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1: 888-847-3098, 888-847-3098.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0시부터 12시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저는 미옥 탱자 한미옥이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되니까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철새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모나크 제왕나비가 이제 저쪽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저쪽 이제 멕시코로 떠나는 게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 모나크 버터플라이는 3천 마일을 날라서 그 조그만 진짜 이 몇 그램도 안 되는 그게요. 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나비에게 소형 태양광 패널과 블루투스 송신기가 달린 초소형 태그를 이 여성들 화장할 때 쓰는 속눈썹풀로 그 나비 날개 중간에 몸통이 있죠. 거기에 살짝 붙였어요.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수신기를 지날 때 신호가 감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요. 태양이나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나비들이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특정 산악지대에 도착해서 정확히 방향을 꺾는 등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요만한 곤충들도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만 잘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물론 무한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있지만 각 동물마다 타고난 그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존중을 하고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철새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이 철새들도요, 정말 그 맵 없이 길을 잃지 않고 수천 마일을 가잖아요. 지금 이제 또 멕시코로 얘네들도 막 떠나는데 요만해요. 근데 바로 놀라운 게 양자물리학입니다. 철새들의 눈 안에는 크립토크롬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빛에 민감한 단백질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마치 눈으로 방위선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에요. 근데 간이 부어치할 때 이 간에 아주 미세한 생체 자석 역할을 하는 세포들까지 품고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의 위치와 자신의 생체 시계를 결합해서 방향을 계산하고요.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자리, 그 회전을 나침반 삼아 길을 찾아갑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강줄기나 해안선 같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또 후각까지 총동원을 해서 그렇게 정말 살겠다고 우리 그 종족의 번성을 위해서 몇천 마일을 그렇게 날아가는데, 미 대륙이 이렇게 텍사스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빼쪽하게 좁아지면서 멕시코로 되잖아요. 그 나비들이 그 수신기로 본 거 보니까, 그 지도를 보니까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다 알고 미 북미 전역에서 이렇게 촥 이렇게 모아서 해안은 피해가고 그 대양 바다는 피해가고 육지로 해서 물어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가는 그 철새나 나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에 요즘 그 특히 몰로비아 이런 쪽에는 곰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요. 그렇대요. 왜냐하면 서식지도 파괴됐고 산불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아유 어떡하니 이러면서 곰들이 막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LA가 바로 베어 캐피탈 이러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그 일본에서도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곰들이 대낮부터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지리산 반달곰 풀어놔가지고 이게 또 걔네들이 이제 서로 종족을 번식하고 이러면 또 영역 다툼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호주에 어떤 분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저기 이렇게 침대 위에 반려견 침대 만들어 놓은데 세상에 코알라 한 마리가 이러고 있더래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조그만 동물 그 문을
이 코알라가 들어와서 세상에 엄마를 잃었는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는 원래 그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봤는데도 이렇게 느지막히 그냥 느릿느릿 겨우 잘 이렇게 자연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콜로라도에서도 그 동물들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너무 도로 만들어 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 특히 계절이 바뀔 때는 얘네들도 저쪽으로 따뜻한 데로 가고 또 먹이 찾아 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요 때만 되면 특히 많은 그 사슴과 엘크들이 죽는데 바로 그런 오버패스를 만들어 놨더니 와 굉장히 로드킬 사고가 무려 91%나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 전용 육교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생태 다리와 유도 울타리까지 만들어지고 해서 자연의 길을 툭 끊어놓는 게 아니라 아 미안하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니네들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도로 내놓고 다 개발해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 뉴욕에도 그래요. 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라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바로 건너면 우리 한인분들이요. 그 또 명당에 포틀리 뭐 팰리세이드 파크 그렇게 많이 가까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라고요. 이 가을 되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단풍이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베어 마운틴 세븐 레이크 너무 아름다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혹시 뉴욕에 가시면 꼭 가시기 바래요. 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에 이제 가을만 되면 그냥 길가예요. 사슴들이 그렇게 너부러져 있어요. 뭐 녹용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암사슴이 너무 인구가 올라서요. 암사슴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왜 암사슴만 이렇게 그 늘어나느냐? 수컷은 그 녹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헌팅이 취미이신 분은요. 그 어떤 너무 멋있는 그런 사슴이나 이런 걸 보면 찍어놓고 몇 년 동안 그거를 고울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굉장한 그 숫사슴을 잡았다 이런 뉴스를 어떤 사람이 하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그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그 개체수 조절은 돼야 되겠지만 눈망울 이렇게 이쁜 애를 어떻게 총을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암사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숫사슴은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숫사슴만 그렇게 많이 잡아나고요. 암사슴은 얘네 그들이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숫사슴 한 마리가 수많은 또 암사슴을 아까 말씀드렸죠. 옐로스톤의 그 야 난 남자야 이러면서 많은 암사슴을 거느리는 그 녀석이 지금 차랑도 막 싸운다잖아요. 난 남자야 우리 암컷들 내가 거지내야 되는데 저리 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암사슴이 많이 또 새끼를 낳고 해서 이 개체수가 너무 늘었대요. 그래서 사냥기간을 다시 오픈한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을이 찾아오고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네요. 오늘은 페퍼잭 데이 치즈의 그 느끼함을 그 할라피뇨라든가 이런 고추를 넣어서 만든 게 페퍼잭이잖아요. 이걸 또 만든 그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은 페퍼잭 치즈데이이기도 하고요. 바로 Earth, Wind and Fire 이 그룹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September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바로 21st of night of September 바로 오늘을 지칭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의 날을 맞아서 한번 들어보죠. 어디 그 결혼식 연회장 가면 바로 파티 음악으로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오늘이 지나기 전에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0: 무슨 치즈를 좋아하십니까? 미국 와서 정말 맛있는 치즈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에도 뭐 여기저기 가면 치즈를 지금 팔긴 하지만 저희 언니 말씀에 따르면요, 한국 코스코에서 파는 치즈랑 여기서 파는 거랑 맛이 다르대요. 오늘은 원래 19세기 캘리포니아의 스페인 선교사들이 만들던 부드러운 몬터레이 잭치즈에서 시작된 여기에 그 캘리포니아의 우리 할라피뇨 하바네로 이 멕시칸 분들의 장인들의 그 페퍼가 들어가서 매콤하고 환상적인 페퍼잭이 탄생했습니다. 페퍼잭 치즈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샌드위치에 넣어도 맛있겠고 또 할라피뇨와 마늘을 넣고요 진하게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찍어 먹어도 맛있고 여기에다가 김치를 송송 썰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나는 그렇게 맨날 성나몰라 저희 아버님이 요리하실 때요 뭐든지 다 넣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바로 큐브 모양의 페퍼잭 치즈의 달콤한 핫 허니 뜨거운 허니예요. 꿀을 잘 데펴가지고 말린 망고랑 곁들이면 이게 아주 좋은 와인 안주도 된다고 그러는군요. 미소가 아름다워요. 바로 페퍼잭 치즈처럼 우리는 뭐 김치 오믈렛도 만들 수 있는 거겠고요. 김치 타코도 있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다른 점들이 융화가 돼서 아주 독특하고 창조적인 맛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 건강 생활 금강 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현주 용장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AM 1050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마음에 들었어요? 잘 꺾었나?
1: 네.
0: 차차차.
1: 오늘 보니까 저 약간 카키색 네. 느낌의 계열성으로 또
0: 어머
1: 의상이...
0: 우리 둘이 잘 맞네.

0: 절대로 배려하지 않는 거죠?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런 거지.
0: 그러니까 진짜 처음은 뭐 그렇다 네, 치더라도 네. 한두 번 해봤으면
1: 아기들이니까.
0: 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일부러 해드리 일부러.
1: 일부러. 왜? 남자가, 넌 내 거다.
0: 남자가 있다라는 걸
1: 찍은 거야.
0: 위해서.
1: 어머 나 지금만.
0: 그래서
1: 아, 네.
0: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있었긴 한데.
1: 아니 왜 그 얘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0: 아니 그냥 저도 좋게 가을 얘기하고 있는데.
1: 아 진짜 뽀뽀 입은 지도 언제야 진짜.
0: 뽀뽀가 뭘까요?
1: 진짜. 자 오늘은 순매남 준비하셨어요 우리 훈이 씨.
0: 네.
1: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0: 주말은 뭐
1: 네.
0: 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1: 아 네. 네. 요즘 장례식이 많더라.
0: 아 근데 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던 그 동료분
1: 네.
0: 옛 회사 동료분이자 거래처 담당 네.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1: 네.
0: 야 그 손녀가
1: 네.
0: 되시는 분이 나오셨고 이렇게. 네. 그런 거
1: 뭐, 조사
0: 아, 조사하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냥 나왔을 때 되게 애기인 줄 알았어요. 어려 보여서.
1: 네, 네.
0: 근데 말씀 중에 본인 소개할 때 이제 대학원생이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랑 그 관계가 너무 돈독한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서 태어난 친구도 한국말 너무 잘하고 제가 한국말 잘하는 게 할머니한테 커서 이렇고 막 할머니와의 그 일화를 막 얘기하는데
1: 네.
0: 사람이 다 오시는 거예요.
1: 어머나 감동을 줬구나.
0: 진짜 와서 네. 그. 진짜 그 손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진짜 네. 뭉클하더라고요.
1: 아 정말
0: 진짜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냥 좋은 말씀이신 거고 진짜 조사하니까 이거 진짜 감동을. 사람들이 막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 그래서 얼마 지금 우리 삶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 정말 절실히 깨닫고 또, 오셨겠다.
0: 네, 그 인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이 어린 친구가 얘기를 하시는데 야 진짜 그러네.
1: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0: 네.
1: 물론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이게 전달이 안 돼. 마이크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들리듯 맞듯하고 막 이게 제대로 좀 돼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근데 굉장히 그 따님 그 손주분께서는
0: 네,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굉장히 근데 뭐 좋았어요. 뭐 저 그냥 다
1: 네.
0: 다 사람들 이렇게 하는
1: 누구나
0: 거 보니까
1: 겪는 길이니까.
0: 뭐, 그렇죠. 누군가 언젠가 겪을 거니까.
1: 우리 훈이 씨 장례식에는 내가 갈 수 있을까? 누가 먼저
0: 야, 이거 은근슬 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 먼저 아니 늦게 뭐, 아니, 그러니까, 늦게 가면 부준을 해야 되니까.
0: 아니 뭐 아니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1: 네, 네.
0: 이게 그런데 가보신 적 있어요?
1: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0: 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 그걸 제 앞에서 봤을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장례식장에서
1: 네. 네.
0: 사람이 정말 많은 곳과
1: 네.
0: 정말 조용하고 두 군데를 제가 짧은 기간 내에 간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조금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조금 뭐 어떤 이유가 된지 모르겠지만
1: 네.
0: 조금 생각보다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1: 근데 요즘은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장례식도 우리 가족 끼리만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라고 유언장을 이미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싶긴 해요.
1: 네.
0: 그냥 저도 다 필요 없고.
1: 네.
0: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게 제일 네, 좋지.
1: 맞습니다.
0: 가는 네. 거 사람들이 와서 뭐 할 거예요 그.
1: 네.
0: 괜히 서로 싫어요. 제가 하려면 아마 저 올림픽 구장 정도는 빌려야지 사람들이 올지. 웬만한 그 장에서 뭐 교회에서 못 합니다 저는 사이즈가.
1: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 장례식은
0: 뭐요?
1: 파티 가장 화려한 옷 입고 와서
0: 네.
1: 댄스 파티를 열고
0: 그래서 브레이크댄스 주고 막
1: 사람들
0: 댄스
1: 그
0: 경연하고
1: 맛있는 만찬을 차려주고 네. 사회를 좀 봐주세요. 제가 먼저 가면
0: 아유
1: 아니든
0: 아무튼 자 오늘 그래서 네. 순매남을 준비하다가
1: 네.
0: 여러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저희 청취율이
1: 네.
0: 제가 판단한 겁니다.
1: 네.
0: 여성 대 남성이 제가 봤을 때 네.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여성들이 많아요?
0: 여성분들이 많아요.
1: 아.
0: 그래서 70% 정도 여성분들이 계신 걸
1: 네.
0: 제가 감안해서
1: 네.
0: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네.
0: 기분 나빠하거나 저한테 욕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욕하실 거를 참다가
1: 아니, 어디 가나 여성들이 많아. 오늘도
0: 다음 주에 기다려주셔야 돼요.
1: 암사슴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숫사슴은 뿔 때문에 많이 사냥을 당하고요. 일본에서도 100세 넘은
0: 아니, 그거는 여성분들이
1: 인구가
0: 장수를 더 하니까 그렇죠. 여성분들이.
1: 근데 네. 100세 넘은 인구가 꽤 많더라고요. 일본에. 근데 거의 90%인가요? 다 여자야.
0: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1: 왜요?
0: 남자가 여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는다고. 그런 얘기가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1: 아, 여자들은 네. 잘 푸는 것 같아.
0: 잘 푸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1: 지혜롭게
0: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당한 남자는 어디서 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야.
1: 아니 여자들은 입으로 시름, 잘 풀어요. 시름.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0: 아니죠. 보세요. 여성분들은 말씀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스트레스 풉니까? 친구 만나서
1: 소셜한 그러니까 소셜
0: 수다 떨고 뭐 공연 보고 하다못해 막 경치 좋은 데서 식사하고
1: 아니 우리 먹고. 한인 타운에 행사 가봐요. 다 그런 거

0: 찾아서 다니는 분들.
1: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푸시잖아요. 응. 그렇게 풀었어요. 응. 그 여자가 스트레스 90였다가 뭐 70, 60, 50 떨어져. 아 좋습니다. 박수 드릴게요. 남자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남자 어떻게 풀 것 같아요?
0: 어떻게 풀어요?
1: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못 해. 그러면 뭐 친구분들 만나서 여행을 가든가 또는 술 한 잔에 쓰디 쓴 술 한 잔에 난 스트레스 푸는 거야.
0: 이제 나이 들고 돈도
1: 근데 맞아요.
0: 술 한 잔도 뭐 하기 어려워
1: 먹기도
0: 이제.
1: 먹기도 눈치 보고 돈도 문제가 있지만 네. 먹고 오면 와이프한테 또 혼납니다.
0: 아 그래서 스트레스 더
1: 쌓여. 뭐 늦게 왔네 술 먹고 왔네 돈 난 썼네 이러니까
0: 더
1: 남자
0: 쌓여.
1: 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뭐 골프를 가든가 뭐 좀 프라모델 뭐 장난감을 네. 만들거나 네. 뭘 하고 싶어. 근데 또 하면 옆에서 잔소리가 들어옵니다. 뭐 이상한 걸 하냐고 나이 들어서. 그럼 남자는 이래저래 욕을 먹는
0: 근데
1: 거예요.
0: 근데 남자들은 한번 꽂히면요 아, 돈을 너무 쓰더라. 어? 무슨 취미 막 이런 거 있으면.
1: 자,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네. 여성분들이 이해해 줄까요? 싫어할걸요? 그렇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
0: 처음에는 고기 잡아서 가나. 좋았는데 막 일이 너무 많대요. 막 이제는 갖고 오지 말라고.
1: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집 따라서 막 혼자만 돌아다니는 것도 꼴보기 네. 싫고 그다음에 장비 사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0: 네.
1: 그래 낚시는 싫다 쳐. 한 번 네. 나오면 며칠 가니까 네. 싫어. 오케이. 네. 골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골프 치는 거. 자기랑 같이 가야 좋아하죠. 그러니까
0: 아, 요즘 같이 하는 커플도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제 말은 남자만 한다는 경우에 싫어하죠. 욕먹습니다. 자 그럼 남자 당구를 친다고 해볼게요. 네. 당구 치러 나가면 좋아합니까? 그 불순한 데라고 또 이상한 욕하죠. 가면 뭐 담배를 피네 술을 먹네 또 욕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자는. 그리고 집에 네.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마음이라도 편해? 와이프는 스트레스 풀겠다고 남자한테 막 얘기를 하지.
0: 아, 그래 그래 알았어.
1: 그럼 남자가 다 들어야 정말. 돼.
0: 아이 남자들 진짜.
1: 그 남자의 남자의 나중에 40대 50대에서의 사자성어가 뭔지 알아요? 집에 갔을 때 남자의 모습? 시름시름.
0: 시름시름.
1: 그런 거예요. 자
0: 불끈불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름시름이야. 정말.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앞에 쭉 치는 게 오늘 청취자 여성분들 저에게 네.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지 마시고요.
0: 왜냐면 주제가 뭐야?
1: 주제가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겨주세요.
0: 네.
1: 주제. 나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여자가 스스로 나 살쪘다라고 느낄 때 탑텐.
0: 아 저도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여러분들 공감만 네. 하시지 저한테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0: 네네.
1: 자 근데 쿠키모찌님 네. 지금 댓글에 네. 우리 남편 전기 자전거 사달라 골프 다시 하고 싶다 어후 그러시면서 낚시 가는 건 좋은데 집에는 갖고 오지 않아서 네. 좋겠다. 처음엔 다듬어 튀겨주고 했다주고 했는데 이제는 힘들다. 이거 봐요.
0: 가는 거 그거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우 나도 저희 아버님이
1: 아니 먹을 네. 걸 갖다 줘도
0: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1: 인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네. 의식주 아니에요.
0: 아, 회 뜨는 거 얼마나 힘들고요. 세상에 네. 저쪽 무슨 레이게 갔는데 네. 사람들이 그 낚시를 해도 한 마리도 한두 마리 겨우 건지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잡은 줄 알아요?
1: 어떻게요? 배터리 부셨어요?
0: 아니요. 그때리가 그 산란기 짝짓기 계절이었어. 그러니까 물가에서 얘네들이 짝짓기 하는데 뜰 채로 탁 뜨면 두세 마리가 건져오는 거야.
1: 그 앞에 방해를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나 그건 너무너무 그 20마리를 넘게 잡으셔가지고 야 가만히 있다가
1: 뜰 채로 와
0: 야 그래가지고 못 잡은 사람들 나눠주고 집에 갖고 왔는데
1: 무슨 고기인데요?
0: 잉어 와 붕어 그 민물고기는 너무 요리하기도
1: 맞아,
0: 힘들어.
1: 맞아 흙냄새 나고 힘들어.
0: 그거를 막 어우 몇 댓 마리를 이만한 거를 그거를 막 비늘이 좀 있어요. 어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나 그게 악몽이었어요. 그게.
1: 아, 많이 보셨구나. 그럼 바다 낚시는 괜찮아요? 차라리?
0: 바다 낚시는 생시간. 아예 그 자리에서 회를 뜨시는 건 괜찮아.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뜨더라고요. 바로.
1: 아니 근데
0: 거기서
1: 막,
0: 먹는 거야.
1: 아, 먹지만 막 여러 마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요?
0: 그러면 다듬어서 갖고 와야지.
1: 아 나는 네. 먹기만 할 정도로.
0: 네.
1: 아,
0: 집에서 다듬는 낚아서. 거 힘들어요. 밖에서.
1: 아, 저는 낚시를 안 하니까 몰라요. 낚시를 못 해요. 보통 네. 굳이 제가 굳이 생명을 잡고 싶지 않아요.
0: 뭐 네.
1: 먹기만 하면 됐지 뭐.
0: 아니 뭐 근데 그 다듬는 것들은 남성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
1: 또 스트레스야. 이거
0: 스트레스야.
1: 네가 그래, 자꾸 그래. 네가 다듬어 오래.
0: 아 잡고 그냥 놔줘. 미국분들은 잡고 되지. 그냥 놔주더라고요.
1: 네.
0: 너무 막 요만한 피레미 같은 거 잡지 말고.
1: 아 그런 건 안 되죠. 놔줘. 불법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네. 살쪘다는 게 답해.
0: 응.
1: 이거 오늘 미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0: 네.
1: 자 보통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이런 질문 남자한테 가끔 합니다.
0: 뭐라고요?
1: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아, 나 살쪄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왜 안
0: 여자가,
1: 먹어? 여자가
0: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지?
1: 이런 얘기를
0: 거죠.
1: 질문하거나 아니면 아, 나 살쪄갖고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솔직한 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입니다. 이거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묻지도 말고 정답은 하나요. 아니야.
0: 아니 좋아 보여.
1: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아니야.
0: 에이 거짓말.
1: 나는
0: 괜히 그러지.
1: 진짜 놀리는 거지. 응. 저기야. 진짜 빼될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왜 자기같이 멀쩡하고 너무나 이쁜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고민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0: 방송도... 아 그래 자기 조금 찐 거 같다 이러면 진짜 그러면, 분위기 상하지.
1: 그럼 뭐 이건 뭐 남북전쟁
0: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1: 그럼요. 3초 이상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아니야 아니야 해줘야 돼요.
0: 그래.
1: 그러나 여성분들이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다고 하네요.
0: 그쵸, 그쵸.
1: 맞는지 해주세요. 자, 10입니다. 청바지가 옛날만큼 올라오지 않을 때.
0: 특히 청바지가
1: 이거 그래요?
0: 그래요.
1: 청바지? 예, 예. 근데 청바지가 약간
0: 고무줄이나
1: 스판이 없어서 그런가?
0: 이런 거 큰 헐렁헐렁한 상관이 없는데 네. 청바지는 너무
1: 너무 정직하지.
0: 딱.
1: 근데 제가 예전에 예. 아시는 누나가 예. 퉁퉁 기준과 여성의 퉁퉁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0: 알겠다.
1: 네. 같은 단어 다른 의미.
0: 배가 네. 통통하면 안 되겠네.
1: 아니 아니요. 배 통통 얼마나 귀여운데요.
0: 그냥 살집이 있는 거.
1: 아 그런 거 좋죠. 좋아요.
0: 통통한 거.
1: 퉁퉁 통통 귀엽습니다.
0: 네.
1: 통통과 뚱뚱의 바운드를 잘 보셔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저는 솔직히 보세요.
0: 믿으면 안 되겠네.
1: 네. 넘어갈게요.
0: 알았어요.
1: 자, 그 세탁기를 욕하십시오. 절대 바지 욕하지 마세요. 자, 9위. 앉았는데 허리 단추가 단추의 존재감을 느낄 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배 허리 단추 느껴지는 건가?
0: 아 그렇죠. 앉았을 때 특히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이걸 살짝 풀어놓은 언니들도 있어요.
1: 그치 먹을 때 다 풀어주는 거.
0: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풀어지기도 하고.
1: 툭.
0: 툭.
1: 네, 그게 9위라고 하네요. 자 8위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동그랗게 나올 때.
0: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1: 이거 공감하시. 이거 여성분들 많이 얘기하더라.
0: 진짜 이거 나는 동감해요. 나 이 내가 왜 이래? 사진에 어머.
1: 오 그럼 어떻게 해요?
0: 왜 아줌마가 얘 서 있어? 와.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뭐긴요. 그냥 안 봐요 사진을. 별로 안 봐요.
1: 요새는
0: 다운로드도 안 해.
1: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0: 네, 네.
1: 어플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카메라는요.
0: 네.
1: 기본이 볼록 렌즈예요.
0: 아 각도가.
1: 그래서 중요해. 사람이 항상 더 부하게 나옵니다.
0: 맞아.
1: 그러니까 카메라를 믿지 마세요.
0: 그래요. 카메라가 잘못된 거야.
1: 카메라 잘못된 거야.
0: 아니야.
1: 그리고 거울도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그죠? 있어요.
0: 나 진짜 어느 날 탁 옆 보면 누구야? 저 웬 아줌마야?
1: 그거는
0: 네. 근데 남자분도 그러더래요. 어느 뭐야? 날 거울 봤는데 아버님이 서 계시더래.
1: 보통 남자는 안 그러는데 그분은 되게 솔직하신 분이다. 보통 남자는 자기한테 항상
0: 어느 날,
1: 매력을
0: 어느 날
1: 느끼는데
0: 보니,
1: 그래요. 아무튼
0: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1: 렌즈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 동글동글한 거 아닙니다. 그런
0: 네.
1: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찍으면 돼요. 다시 찍으면 됩니다.
0: 그래요.
1: 이쁘게 나올 때까지 찍으면 돼요.
0: 살 빼서 찍자.
1: 네. 아이 어플 해요. 어플.
0: 알았어.
1: 네. 자, 7위. 예쁜 옷이 아니라 편한 옷을 찾게 되는 나를 볼 때.
0: 이거는
1: 이건 미옥씨는 안 어울릴 것 같고.
0: 저는 일단 편해야 돼 옷은. 신발도
1: 그래요?
0: 일단 편해야 돼. 하이힐 다 정리했잖아.
1: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분들
0: 네.
1: 정말 몸에 딱 붙는 거 입는 거 보면
0: 너무
1: 어떻게 그거 답답한.
0: 아니 그거 또 있잖아요. 뭐. 똥이라고.
1: 똥이 뭐야?
0: 똥 팬티.
1: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0: 그 줄 팬티라고 해야 되나?
1: 끈 팬티.
0: 끈 팬티. 네. 그런 거 어떻게 입어요?
1: 근데 그것도 입으신 분
0: 근데
1: 저렸을 때 입었어요. 지금 뭐.
0: 그때니까 입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그 또 입으신 분들은 또 그 편하다고 하시나 보죠.
0: 그래요?
1: 저는 모르.
0: 저는 아무튼 싫어.
1: 저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입어본
0: 뭐 낑기는 건 싫어 아무튼. 낑기는 건 싫어.
1: 그럼 남성복 같은 거 입으세요. 그 있잖아.
0: 그냥 스판이면서 저거.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한 거.
1: 근데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 그 끼는 게 싫어가지고 남성용 그런 트렁크 같은 걸 입으신 분이 가끔 있나 봐요. 있대요.
0: 우리
1: 제가
0: 엄마.
1: 아는 분이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아,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아는 형이
0: 아 그래요?
1: 결혼하려고 했던 여성이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술 먹다 저한테 따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너무 깬 적이 있다는 거야.
0: 왜요?
1: 둘이 이제 오버타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행 가서 여성분이 청바지를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뭐 벗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 했나 보지.
0: 네.
1: 근데
0: 뭐 갈아입으려 그래.
1: 근데 아빠 잠옷 같은 그 트렁크 그 속옷을 입고 있더래요. 자기 그래서 그냥 나갔대요.
0: 아, 젊은 여성이 그건 참 그래.
1: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0: 이유를 아무리... 물어보지. 잠옷 바지였나 보죠.
1: 아, 뭐 저는 뭐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0: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은 입었어요. 아버지 팬티를 입으셨어요.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옛날에.
1: 아, 그거는 좀 우리 그러지 마요.
0: 아버지 팬티 기어
1: 그러지
0: 입고.
1: 마요.
0: 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나 저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머니.
1: 근데 반대 생각해봐. 서로 이상한 거잖아. 하지 마요.
0: 아니 뭐 벗으면 되지 뭐. 그냥 안 보이게 얼른.
1: 자 넘어갈게요.
0: 네.
1: 6위입니다. 밥을

0: 먹고 나서 네. 나의 소중한 배를 아, 숨기게 될 때
1: 이게 밥 먹으면 나와. 예.
0: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숨겨.
1: 그래.
0: 그래서 앉을 땐 여러분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30% 남성분들 네. 여성분들과 식사하실 때는요.
1: 네.
0: 여성분들의 가방을 네. 여자분들이 일부러 갖고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1: 네.
0: 그거를 굳이 매려 배려한다 매너 쓴다 치고 가방을 뺏어서 옆자리에 놓으려 하지 마세요.
1: 아, 맞아.
0: 여자분들이 가방을 안고 앉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형 같은 거.
1: 네. 그다음 쿠션. 그런 거 안고 있죠. 맞아 맞아.
0: 이런 거 혹시 카페 가나 식당 있을 때 있잖아요.
1: 그치 그치 그치.
0: 자연스럽게 여성분들 주세요. 그걸 마치 너 배 가려고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 이거 되게 귀엽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들 툭 주면 여성분이 알아서 배에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남자분들.
1: 그리고 포즈가 중요해요.
0: 어떤 거요?
1: 살짝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포즈가 있어.
0: 옆으로?
1: 조금 이렇게 약간 누우면서
0: 어떻게 그렇게 가면 계속 있어요. 근데 잠깐 사진 찍을 때
1: 이렇게 누워요.
0: 야 진짜.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 배를 숨기는 나의 모습 볼 때 내가 살쪘다라 느끼는 거고 오이 예전에 입던 옷을 입고 혼자 추억에 잠길 때 아, 이거는 남자도 그래요.
1: 이거 살 빼서 입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죠.
0: 제 옷장에 반은 못 입는 옷이에요. 근데 버리질 못해. 언젠가 내가 빼서 입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딱 한 번 입은 옷도 있어요. 정말.
1: 아, 정말. 안 입은 옷도 있지 뭐.
0: 와이프가 버리는데 제가 못 버리겠어요. 와. 이거 언젠가 입을 수 있다면 나는 나를 믿는데.
1: 아니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20파운드 빠져더니 어떻게 됐어?
0: 건강해졌는데 다시 아파요 지금.
1: 어떻게 또 빠지겠나?
0: 또 빠질라나 봐. 아니 모르겠다. 자 4위. 누가 옆에서 오우 미옥씨 좋아 보이네요. 라고 칭찬했는데 그게 왠지 거슬리고 들릴 때 거슬리게 들릴 때
1: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요즘 아주 좋은가 봐 뭐 이러는 거 아주 편해 보여
0: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할 때 있죠 자 3위 체중계 올라가기 전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 예전에 그냥 툭툭 올라갔는데 지금 뭔가 올라가기 전에
1: 어, 머리끈도 빼고
0: 뭐라도 막 주머니에 뭐라도 빼고 막
1: 네. 다 그냥 속옷 다 벗고 그냥
0: 어, 쿠키모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젊은 몰라요. 녀석은 배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나이 든 사람은 배가 차가우면 안 되니까
1: 아 그러네요.
0: 뭐 이런저런 핑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려 남성분들 알아서 주세요. 그냥 여자분들 가리게끔
1: 아, 쿠키모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왜 몸빼바지를 입었는지 내가 할머니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지퍼나 단추는 안 맞고 귀찮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0: 근데 사람이 이런 거 편하게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글로 가요.
1: 계속 집에서 남편이 작아서 못 입는 옷 고무줄 반바지 긴 바지 너무 편하게 입고 계시다는데
0: 아니 남성분의 고무줄 반바지가 많지 않을 텐데
1: 아 우리 쿠키모찌님이 네. 그 헤맷 레이기에서 메기 잡았다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뜰채로 잡은 데가 바로 해밀 레이기였어요. 저 그 생각이 안 났어.
0: 해밀 레이기에서 메기를 잡으셨구나.
1: 네, 네. 아 진짜 방생해 줘야 돼요.
0: 아 근데 메기는 멜토 진짜 맛있는데.
1: 아 근데 그게 민물고기는 흙 냄새가.
0: 요리 잘하시는 분이 하셔야죠.
1: 그죠 그죠.
0: 네. 자 3위 넘어갔습니다.
1: 네.
0: 2위 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아까 제가 어플 말씀드렸는데
1: 네.
0: 사진 보정 어플까지 켰는데도 이게 한두 개 일이 점점 커질 때 얼굴을 하니까 턱이 안 돼 턱을 하니까 팔이 안 돼 팔이랑 허리가 안 돼 이런 여성분이 있어요.
1: 네.
0: 사진을 찍고 보정하는데 30분 1시간이 걸린대요.
1: 아유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요.
0: 아 이거는
1: AI.
0: 근데 요새 그런 거짓말해서 진짜 많은 거 알죠? 사진 믿으면 안 됩니다.
1: 믿으면 안 돼요.
0: 사진뿐만 아니라 요새 영상도 믿으면 안 돼요.
1: 다 가짜야.
0: 그쵸?
1: 너무 가짜. 보였어요? 단처.
0: 중국에서? 젊은 여자가 막 이쁜 여자가 막 해서 풍선 받고 이러는데
1: 응.
0: 잠깐 카메라 받고 나온 남자
1: 나 그거 와, 봤어 봤어 봤어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완전 이제는 눈속임이 가능합니다.
1: 네.
0: 절대 믿지
1: 근데도
0: 마세요.
1: 근데도 아직도 로맨스 스캠에 돈
0: 맞아요.
1: 갖다 바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0: 맞아요.
1: 너무
0: 일단 나중에 방송에 제가 시간 되면 로맨스 스캠을 제가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분들과 장난을 하거든요. 어쨌든
1: 진짜. 네.
0: 제가 막 블랙리스트 올라갔을 거예요. 자
1: 그래요.
0: 최보강 1위 여자 살쪘다 느낄 때 1위
1: 1위
0: 남이 아무도 말 안 한다 혼자 나 혼자 뭔가를 느낄 때
1: 있죠.
0: 그럴 때가 있나요?
1: 그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나 진짜 말도 안 돼.
0: 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숫자 어차피 숫자는 올라가는 숫자가 있죠.
1: 그래요.
0: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면 체중 숫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숫자일 뿐입니다.
1: 그럼
0: 그렇다고 당신의 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1: 맞아요. 지금의 나의 개성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요.
0: 그렇죠.
1: 더 배로 이뻐 보여.
0: 맞습니다. 대신에 남성분들 나 오늘 좀 살찐 것 같아. 나 살찐 것 같잖아 요새. 라는 대답이 질문이 나온다면 대답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 아니야
0: 너무 이뻐.
1: 너무 이뻐.
0: 지금이 리즈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1: 네
0: 서로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0: 올리비아 뉴튼 존 언니의 Hopelessly Devoted to You.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너한테 다 줄게 그냥.
1: Hopeless요. 희망도 없어요.
0: Surrender.
1: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최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오니까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굿모닝 차차차. 오늘 클레버케어의 써니명 브로커 세일즈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4: 네, 어머 야. 이분은 잠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20파운드나 네. 빼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
5: 아, 근데 원래 원래도 되게 보기 좋으셨어요. 네.
4: 아니,
5: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4: 어, 네. 그렇게 살 빼니까 뭐가 달라지는가요?
6: 일단은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네. 네.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4: 어, 우리 아까 살 빼는 살찌는 얘기했는데
5: 네.
4: 어, 야.
6: 살찌는 건 너무 쉬워요.
4: 그죠? 빼는 건 어려운데.
6: 어려워요, 네.
5: 아, 세상 불공평합니다.
4: 아니 건강을 위해서도 좀 빼려면 빼야죠.
5: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천하의 고약한 마귀도 살이 찌는 계절에 청고마비라는 이제 가을이 왔는데
4: 아,
5: 솔직히 가을이
4: 맛있어.
5: 네, 네. 10월이 이제 금방 한 달도
4: 그렇죠.
5: 안 남았어요.
4: 네.
5: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이라는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4: 아, 그렇습니다.
5: 메디케어 2027년.
4: 네. 네.
5: 메디케어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본인이 되실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플랜 선택을 네. 조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4: 네.
5: 오늘 우리 써니 선생님, 써니 명 선생님 모시고
4: 네.
5: 메디케어 플랜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
4: 네.
5: 그렇죠? 워낙 현장에서 항상 메디케어 가입자분들을 옆에서 가까이서 보시고
4: 네.
5: 도와주시는 만큼 아주 그냥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4: 네.
5: 아주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뭐 이제 날 얼마 안 남았죠, 날짜가.
6: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정말 연례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멤버님 막 그랬는데
5: 네.
6: 벌써 이제 2027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4: 아니, 1년이 휙 갔어요.
6: 휙 가죠. 진짜. 그래서 네. 일단은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5: 네.
6: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5: 그렇죠.
6: 왜냐하면 내년도 1년 내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5: 네.
6: 플랜을 선택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5: 네네.
6: 사실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검토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것이 제일 무엇일까
4: 네. 네.
6: 보면 어르신들 옆에서 누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5: 맞죠, 맞죠.
6: 많이들 그 말씀들
4: 네.
6: 하세요.
4: 네.
6: 그런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4: 네.
6: 신하분들은 그럼 나한테 과연 무엇이 제일 필요하고 무엇이
4: 네.
6: 맞을까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4: 네.
6: 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플랜을
4: 네.
6: 갖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언어가 안 되면은 소통이 안 되면은
4: 네.
6: 사실 너무 힘드시거든요.
5: 그렇죠.
6: 그래서 클라바케어는 언어까지도 다 책임지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4: 네.
6: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 네.
6: 과연 어떻게 클라바케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4: 네.
6: 클라바케어가 어떻게 정말 구별화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4: 네.
6: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는 메디케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띠?
6: 소띠죠.
4: 61년생.
6: 네.
4: 1년생.
6: 네.
5: 와.
4: 이거 놓치면 막 벌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6: 그렇죠.
4: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6: 그렇죠.
4: 근데 먼저 일반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
6: 네.
4: 좀 설명해 주세요.
6: 네. 일단은 일반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A와 B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한 거예요.
4: 네.
6: A는 그 병원 진료에 관한 거를 커버해 드리는 거고요.
4: 네.
6: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료, 예방 진료 또는 그 외래 진료처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5: 네.
6: 요 A하고 B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한 처방약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처방약 8D를 따로 구입하셔야 돼요.
5: 네.
6: 그것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 그래서 이거는 파트 A, 8B, 8D까지 포함이 된 8C라고 할 수 있어요.
4: 네.
5: 네.
6: 오리지널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디덕터블 본인 부담 공제액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는 코페이가 있고 코인슈런스가 있고
5: 네.
6: 하지만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그런 게 없고요. 또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치료를 받고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디덕터블을 빼고도 80%는 그 메디케어에서 제공을 부담을 해주지만 20%에 대해서는
5: 네.
6: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4: 네.
6: 저희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8C 클라바케어는
4: 네.
6: 그런 부담금을 낮췄고
5: 네.
6: 그 외에도 그 메디케어 AB가 보장하지 않는 한의사, 한의요법이라든가 네. 치과 혜택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그 네. 많이들 그러니까는 선호하시는 플랜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5: 파트 그, 말씀하세요.
4: 아니요.
5: 파트 C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파트 C는 예. 클레버 케어.
4: 클레버 케어.
5: CCC 그냥 딱 말이 들어와요.
4: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5: 아,
4: 그랬어요.
5: 파트 C는 클레버 케어다.
4: 파트 AB는 그냥 뭐 정부에서 해 주는 거.
6: 그렇죠. 네.
4: 일반.
6: 네. 네. 오.
5: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부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만약 처음 아직 안 해 보신 분들은 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네. 이제 오늘 10월 15일부터 연례 가입 기간 AEP라는 그거죠.
6: 맞습니다.
5: 그때 이제 2027년도에 플랜을 뭐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는
6: 선택할 수 있는. 네.
5: 어떤 걸 좀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네. 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6: 일단은 10월 1일부터는 네. 저희가 준비한 모든 플랜을 멤버님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네. 내년도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 다 플랜을 비교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좋겠구나 이런 게 나한테 맞네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내가 그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그쵸, 되느냐 그쵸. 네. 그거는 의료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소통이 편안한 SMG 서울 메디컬 그룹하고 네. 또 센터 IPA 같은 곳과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둘째는 고객 지원 서비스예요. 이거는 내가 아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네. 또 이런 게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화를 했을 때 네. 과연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편안하게 정말 그 다양하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는 또 커뮤니티와의 연결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네. 한인 커뮤니티 특별히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플랜을 하고자 하는 게 또 저희의 또 사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비교하실 때 어떤 부분을 특별히 살펴야 될까요?
6: 그러니까 의료 네트워크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 내가 네, 네. 치과가 필요하다,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또 내가 그 처방약을 먹고 있는데 그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을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5: 네. 그렇죠. 네. 그 네트워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6: 네.
5: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클레버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오셨는데 네.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되는지
6: 제일
5: 간단하게
6: 먼저는
5: 설명을 좀.
6: 예. 그 내가 가고 있는 주치의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치의를 통해서 전문의를 또 볼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문의가 이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가 또 보험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저희 그 클라바케어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센터 IPA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 있고요.
5: 예.
6: 또한 3만 명 이상의 의료진이 저희와 또 계약이 돼 있고 네. 그중에 1700명 이상이 이중 언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클레버케어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와 전문의와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5: 네.
6: 또한 저희는 67곳의 주요 병원하고도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병원과의 그런 치료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때도
4: 네.
6: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5: 네.
6: 사실 이 네트워크 얼마나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진료진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4: 우리가 LA에 살고 있다는 진짜 장점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는
6: 그렇죠.
4: 커뮤니티가 크니까
6: 네.
4: 저기 안에 그냥 한적한 데 사시는 분은 이런 게 없더라고요.
5: 그렇죠.
6: 네.
4: 그래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넓게 열려있네요.
6: 그렇죠. 네.
5: 그 어르신들은 약간 침술 같은 어큐펑처라고 그러죠. 침술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신데
6: 많이
5: 제가 좋아하시죠. 알기로 클레버케어는 또 여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고 알고
6: 그렇죠.
5: 있거든요.
6: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피표 네. 방식이고
5: 네.
6: 또 8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저희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5: 그렇게 많이요?
6: 그다음에 또 클레버케어를 취급하겠다고 그 클레버케어랑 계약하자고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4: 네.
6: 그 정도로
5: 야, 역시
6: 한의학이 네. 한의학 침술 제공이 너무
4: 네.
6: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고 많이들 애호하고 있고요.
4: 야.
6: 또 네. 한 그 한의사에 가서 침을 맞는 거와 구별되게 또 웰니스라는 거를 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한의사한테 가서서 부항을 뛴다든가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추나요법을 네. 통해서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돕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애용하세요.
5: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6: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담이 걸렸다 운동을 했더니 근육통이 있다 그냥 네. 내가 원하는 곳에 나 클레버케어 멤버예요 하고 가셔서 네. 지압 받으시고 마사지 받으시고
5: 야, 너무 좋죠.
6: 네. 그 다음날 네. 개운하시죠.
4: 아,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트 가는 그렇죠. 것도 많잖아요.
5: 그렇죠. 뭐 안경 네. 같은 거 사실.
4: 네, 안경도 그렇고.
5: 뭐 요새는 코스코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요? 안경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혜택들도 좀 되게 저희는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6: 그럼요. 안경도 네. 네, 매년 그 새 안경 하실 수 있도록 300불 지원해드리고요.
5: 아, 좋습니다.
6: 네. 네, 그다음에 치과도 또 지원해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로저리 혜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커스클럽, 월말, 샘스클럽, 뭐 트레이더조스, 한인마켓 이용하셔서 건강한 식품 구입할 수 있고요.
5: 네.
6: 또한 안경이나 보청기도 샘스클럽이나 커스코에서 가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폭넓게 저희가 드리는 혜택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플랜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4: 아, 네.
6: 네.
4: 그만큼 클레버 케어가 더 이렇게 확장되고 확장되면서
6: 네.
4: 더 역시. 파워가 생기면서 정말 좋네요.
5: 한국 마켓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 우리가 다
6: 됩니다.
4: 네. 어, 옛날에는 진짜 그 한의사 네. 이런 한의사 이런 적용이 안 됐잖아요.
5: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동양의학이 인정을 받으면서
6: 그렇죠. 네. 네.
4: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치과 혜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 아, 그것도 중요하죠.
6: 네. 치과도 저희 현재 4,100명이 넘는 치과 의사가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레버 케어라고 가셔서 치료 기본적인 치료 받으시고 예방 진료의 차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임플란트까지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게 그리고 또 혜택을 반년에 한 번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 엄청난 혜택을 갖고 저희가 가고 있고요.
5: 네.
6: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리벌티 덴탈이라는 곳을 통해서 네. 또 혜택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5: 와,
6: 우리
5: 그렇죠.
6: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4,100명이 넘는 치과랑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는 예, 그것도 한번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지 문의를 해주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5: 네. 네.
4: 클로페케어는 워낙 뭐 회원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특히 그렇죠. 언어 문제에서도.
6: 그렇죠.
5: 그 앞서서 우리 그 매니저님께서 그 문화적 이해도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만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우리 클레버케어만의 특별한 그 문화적 이해 요게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까요? 청취자분들께서는.
6: 예, 일단은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주요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5: 예.
6: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적절하게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플랜을
5: 네.
6: 딱 해드렸죠.
5: 네.
6: 그다음에 언어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드리죠.
5: 네, 네.
6: 그다음에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 네.
6: 저희는 현재 네 곳에서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4: 네.
6: 그 센터에 오시면은 북클럽도 네. 있죠.
4: 아.
6: 타이치 클래스 있죠. 요가 클래스 있죠.
4: 네.
6: 뭐 스트렝스 클래스, 댄스 클래스 있죠.
4: 네.
6: 오셔서 그냥 유대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라고
4: 네.
6: 또 그런 장소를 또 제공하고 있다는 거.
4: 아.
6: 요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또 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아, 그런 거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여러분 여성분들이 오시죠.
6: 많이 오시죠.
4: 네네.
5: 이게 열레인은 네. 사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4: 네, 네.
5: 그 앞에서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4: 네.
5: 뵀는데
4: 네.
5: 어르신들 정말 거기서 재밌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6: 네.
5: 아,
6: 네.
5: 예.
6: 코리아타운 2층에 네. 위치하고
5: 아,
6: 있고요.
5: 2층이니까, 네.
6: 네. 네. 오시면은 다양한 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네. 기다리고 있고요.
4: 네.
6: 여기는 클레버케어 멤버가 아니라도 시니어분 누구나 네. 오셔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전화만 하면 30초 이내에 한국어 상담사랑 연결이 되니까
6: 네.
4: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6: 그렇죠.
4: 네. 좋습니다.
5: 커뮤니티 자, 그 센터를 어떻게 한국어 커뮤니티 센터는 일단 말씀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안내 드렸는데
4: 네.
5: 그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커뮤니티 센터도 저기 오렌지 카운티 쪽 로렌하이 쪽에도 있잖아요.
6: 네, 그렇죠.
5: 네, 로렌하이에 있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6: 네, 몬테리파게는 중국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고요.
5: 네.
6: 또 웨스트민스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거고
4: 네.
6: 로렌하이즈는 지금 1년 됐어요. 거기는
4: 네.
6: 한국인과 또 중국인 그 두 가지 언어로
5: 네.
6: 지금 서브를 하고 있거든요.
5: 네.
6: 그래서
5: 네.
6: 거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조이하고 계세요. 거기는 뭐 북글씨도 배워드리고 네. 또 가라오케 하시는 시간도 있어서 네.
5: 진짜 오셔서 같이 친구들 만나시고 네. 편안하게 즐기시고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커뮤니티에 네.
4: 클레버케어에서 굉장히 네. 커뮤니티에 이런 거 정신건강이 너무 좋고 그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6: 맞습니다.
4: 굉장히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활동 그런 사업들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5: 맞습니다.
4: 박수 짝짝짝입니다. 네.
5: 이제 특별히 더가오는 이제 연례 가입 기간에 플랜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요 정말로 실제 이용 경험 그리고 신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지금 말씀처럼 2026년보다 2027년 다가오는 해가 더 많은 혜택이
6: 네,
5: 있을
6: 혜택이
5: 거라고
6: 늘어났습니다. 네. 네.
5: 아니 그 혜택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6: 아, 죄송합니다. 10월 1일이 돼야 네. 됩니다.
5: 아, 네. 네. 아,
4: 그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네. 아, 점점 좋아지니까 클레버 네. 케어의 가입 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현수가
6: 올해 굉장히 네. 급성장을 했고 네. 특별히 한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클레버 케어 가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정말 그 비전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특별히 아시안 마켓을 공략을 네. 하기를 원하고 아시안 네. 분들을 위한 플랜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처럼 네. 한인 사회에 정말 클레버케어가 한인들을 위한 그 헬스 플랜으로 굳건히 네. 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됐었고 아, 앞으로도 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좀 가입을 하시면 하실수록 네. 한인이 또 위상이 넓어지고 그만큼 네. 또 그 포커스되는 플랜, 그렇죠. 플랜이 되겠죠. 네. 그 네. 지금 댓글에 네. 클레버케어를 2년 동안 계속 선택하셨다.
6: 네.
5: 치과 보험 최고 엑스 커버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가입하고 있으시다라고 댓글 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레버케어.
5: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한국어 상담 연락처 네. 번호 대표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 네.
5: 833-524-9250번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문의하시면 한국어로 편안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LA 계신 분들은 저 코리안 플라자 가셔서 그렇죠? 직접 네. 말씀 나누셔도 그렇죠? 네. 상담 네. 가능하시니까요.
4: 네.
5: 거기 진짜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신 제가 팬을 뵙고 네. 느꼈습니다.
4: 네. 네. 833-524 하니까 524 와서 9250 9위를 먹어서 9위를 해서 50
5: 이렇게
4: 오라고
5: 억지로 억지로
4: 524 9250
5: 외우기 쉽겠네요.
4: 524 그렇죠. 저도 외웠어요.
6: 네.
5: 좋습니다.
4: 야, 클레버케어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그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5: 네. 네. 우리 매니저 마지막으로도 청취자분께 말씀 좀 나눠주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6: 이제 연례 기간 다가올 때 여러분들 네.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또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들의 1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클레버 케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행복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4: 야, 박수 짹짹짹짹입니다. 우리 클레버 케어.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0: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 165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유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습니다.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5: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5: 888-847-3098 888-847-3098.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1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중요한 게 도대체 아 너 이러지 나 밥을 못 먹었어. 아니, 뭐, 아니 있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할까.
1: 억울해요.
0: 이 사람은.
1: 진짜 억울한다.
0: 왜 억울해요?
1: 아니 뭐 몰라요. 억울한데 왜. 동의해드리는 거예요.
0: 보통 네. 미국 와서요. 네. 가라지 세일.
1: 가라지 세일. 네.
0: 이스테이트 세일이라고 그러죠. 가라지 세일은 왜 그냥 집에서 정리하는 거고 네. 이스테이트 세일은 누가 뭐 돌아가시거나 그 집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1: 하여튼 뭐 유품 정리하고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0: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네. 그림을 샀어요. 네. 30불 주고.
1: 아 엄청 비싼가 보다. 네.
0: 대박.
1: 얼마짜리요? 됐어요.
0: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작가 이름이 뭐 그 라스네임이 에버크롬비 그 온 이름하고 비슷해지고
1: 아,
0: 외웠는데
1: 에버크롬비?
0: 에버크롬비라는 작가가 있대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공부한 그런 또 사람이야. 안목이 있었던 거지.
1: 아 미술을. 네.
0: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의뢰를 했더니 세상에
1: 얼마? 얼마?
0: 30만 달러.
1: 30만 불짜리? 그러니까 값어치가요?
0: 경매에서 아마 대박. 30만 달러 받을 거다.
1: 30불에 산 게.
0: 몇 배야 이거?
1: 대박이다. 와 소름 돋았어 지금.
0: 그랬어요?
1: 앞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0: 눈이 보배라고. 아 그러다가 쓰레기만 모으지 말고.
1: 왜? 저 무시하세요?
0: 아니, 저도, 아 진짜.
1: 이거 그냥. 응? 야 근데 그거를 궁금한 게 네. 세금 내요?
0: 세금 내나?
1: 그것도 불로소득 세금 내나?
0: 그렇다.
1: 내요? 내 물건인데?
0: 가만 있어봐. 그거 궁금하다. 그거를 내일 알아보고 와서 우리 방송에서
1: 그럴까요?
0: 얘기해요.
1: 왜냐면 애매한 게 이거를 그러니까 출처를 내가 사서 팔았다 그러면 내겠죠. 근데 네. 그걸 굳이 내가 국가에다 얘기 안 하고 이거 좀 그런가?
0: 경매에서 팔고
1: 그러지. 그럼 우리 집에 있던 건데 그러면은 그것도 비용 내야 돼?
0: 내가 그냥 그린 거야. 근데 80만 달러에 팔았어. 그러면 그거 세금 내나요?
1: 그건 아니죠.
0: 이를테면.
1: 이를테면 내가 만든 거 내가 화가로서 그럼 내야죠.
0: 세일즈 택스 내나?
1: 그건 내죠. 그건 내죠. 그건 내는 게 확실한데 저는 집에서 내려오던 유품인데 우리 집에 있던 그늘 내가 판 거야. 근데 30만 불이야.
0: 세일즈 택스 내나?
1: 내야 되나?
0: 한번 알아봐요.
1: 네, 한번 알아볼게요.
0: 있잖아.
1: 네, 아니 뭐 있죠.
0: 잭 박사한테 물어보는 거.
1: 박사님 여러분 계세요. 뭐.
0: 잭 박사.
1: 제 모니도 계시고. 걔 모니도 네,
0: 물어보고서.
1: 계시고.
0: 네. 아무튼.
1: 근데 너무 부럽다. 네. 왜 나는 저런 거 없을까?
0: 주소도 꼭 이상한 거 주고 말이야.
1: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나 주소
0: 오고. 나는
1: 귀신 들린 거 접어보지 말고 이런 거 들어와야지.
0: 물건 말고요. 네. 사람 보는 안목.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1: 아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0: 아, 나는 혼이 같은... 동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1: 언제 등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0: 여러분 내 네. 곁에 있는 사람 오늘 감사하면서 화기애애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 힘찬 월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네. 화요일 날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0: 내일 바로 어텀 비긴 공식적인 추분.
1: 그런가요?
0: 예. 내일 가을에 만나 뵐게요.
1: 그러네요.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
0: 안녕.

0: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5: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사흘 전부터 영주권 관련 공적구조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하는 영주권자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기존 공적구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넓힌 새 규정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영주권자가 180일을 넘겨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경우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공적부조를 포함한 입국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설명합니다. 새 심사 기준은 연령과 건강상태 자산과 재정상황 교육 수준과 근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곧바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복지 혜택을 이용한 사실만으로 자동 거부되지도 않으며 당국은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간병이나 치료 또는 은퇴 등을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고

0: 운전자를 속여 견인 동의를 받아냅니다. 실제로 605번 프리웨이에서 사고를 당한 한 여성 운전자는 이 수법에 속아 20마일 떨어진 바디샵으로 차가 끌려간 뒤 불과 여드레 만에 $3,100을 청구받았습니다. 최근 LA 셰리프국은 라브레아와 파운틴 에비뉴 인근에서 회사 이름도 로고도 없이 운행하던 불법 토잉 트럭을 적발했고 운전자는 불법 경찰 스캐너를 소지한 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LA 일대에 이 같은 불법 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며 5번과 10번, 405번, 101번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프리웨이 교차로와 렌터카 운전자를 집중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수리국은 불법 바디샵들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2023년 10월 발효된 주 법안을 통해 단속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차주의 서면 동의 없이 바디샵이 수리나 해체 작업을 진행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나 경찰 또는 보험사가 직접 부르지 않은 견인차는 즉시 거부하고 정식 등록 차량인지 회사명과 캘리포니아 허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 이름과 번호판, 그리고 비용 내역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버와 운전기사에게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2년 UCLA를 졸업한 에밀리 파커는 23세였던 당시 친구 루나 무어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기사 부트라는 무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자 오렌지 카운티 73번 프리웨이 출구 인근 도로변에 두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재를 맡은 은퇴 판사 리처드 A. 스톤은 해당 장소가 차량을 세우기에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라는 두 여성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문에 명시됐습니다. 파커는 도로변에 내려진 뒤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파커의 부모는 우버와 부트란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각각 2천만 달러씩 총 4천만 달러의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정은 승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기사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플랫폼 기업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어제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민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28살 남성에게 총을 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당국은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텍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 50대 남성이 숨진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한층 확대하면서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는가 싶더니 곧 두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미국 이민 단속 ICE 요원들이 이민자 남성에게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ICE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4: ICE has the vehicle stopped. They're requesting a unit at Research and 183, the underpass.
5: There's a shot fired by an ICE agent.
3: 총에 맞은 사람은 28살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6: One individual was identified suffering from a gunshot wound. The patient was stable, vital signs were stable. But in serious condition.
3: 이민당국은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 That we need to change the people that haven't voted. I need them to vote. I need them to vote because that'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change this.
3: 미국 이민당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달 동안 붙잡은 사람만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7월에도 ICE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0: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7: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8: 가상화폐 채굴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온 VMS USA의 앤디 박 대표가 한국에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코리한 위원장에 따르면 VMS 한국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지연 변호사가 강남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박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한국경찰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구속 경위와 적용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MS USA를 둘러싼 투자 사기 논란은 2024년 4월 LA에서 전직 이사와 투자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투자금이 코인 채굴에 사용되지 않았고 VMS 코인 가치가 폭락해 약 28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VMS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코리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4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과반수가 노인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으로 워싱턴주 금융기관부는 관련 코인 지갑과 은행 자료를 확보했으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에도 관련 내용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에서 박 대표에 대한 연방기소장이 공개된 단계는 아닙니다. 코리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한국과 미국 관계기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치몬트 지역에서 거주자가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밤 늦게 라치몬트 오크드 에비뉴 4800 블럭의 한 아파트에 남성 두 명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거주자는 집 안에 있었으며 절도범들은 거주자와 신체적 접촉 없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른바 홈 인베이전 형태의 범죄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유형의 절도는 일반 빈집털이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직접 마주칠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LA 경찰국은 용의자 두 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치몬트는 LA 한인타운과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번 사건 이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 금요일 새벽 휠체어를 탄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금요일 새벽 이스트 세븐 번가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횡단보도를 통해 동쪽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중 남쪽으로 달리던 2021년형 BMW에 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롱비치 소방국 구급대는 피해자의 사망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세웠지만 피해자를 돕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PCH와 이 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BMW와 함께 어바인 거주 23세 정모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중범 뺑소니 및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롱비치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 또는 음주 약물 운전은 사고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9: 어제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민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28살 남성에게 총을 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당국은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텍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 50대 남성이 숨진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한층 확대하면서 단속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1: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으로 뛰어가는가 싶더니 곧 두 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일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미국 이민단속 ICE 요원들이 이민자 남성에게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ICE 요원들이 차량을 들이받은 뒤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12: ICE has the vehicle stopped. They're requesting a unit at Research and 183, the underpass.
13: There's a shot fired by an ICE agent.
11: 총에 맞은 사람은 28살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으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4: One individual was identified suffering from a gunshot wound. The patient was stable, vital signs were stable. But in serious condition.
11: 이민당국은 남성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5: That we need to change the people that haven't voted. I need them to vote. I need them to vote because that's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change this.
11: 미국 이민당국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달 동안 붙잡은 사람만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7월에도 아이스 요원의 총에 멕시코 출신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0: 213-383-3838 213-383-3838
21: 후쿠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3: 선택하세요 품질을,
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태양입니다.
2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3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8: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첫 번째 미사일은 오후 3시께 원산 일대에서 발사돼 450km를 비행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약 3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께 같은 지역에서 추가 발사됐으며 6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두 발 모두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억제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시점도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유엔총회 일반 토의가 시작되고 오는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회의 모두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억제력 건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국제 외교 무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7: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지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리야드 등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리야드에 공습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이 위험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경보를 해제했지만 곧이어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AFP통신은 공항 인근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연료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항에서는 항공편 결항과 장시간 지연이 잇따랐고 항공기 운항 차질 지수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에 두 차례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리야드의 민감 시설을 겨냥했고 두 번째는 얀부의 아람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후티 측은 사우디의 예멘 봉쇄가 끝날 때까지 사우디 군사력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 추진 중인 개선문을 군사시설과 결합한 형태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미군의 요청과 국가안보상 목적에 따라 개선문을 최첨단 군사시설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선문 꼭대기와 광장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드론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격수용 탄약도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59개 주요 도시 가운데 워싱턴 DC만 개선문이 없다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개선문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선문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250피트 높이로 짓는 계획인데 워싱턴 DC의 일반 고도 제한인 130피트를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건설 예정지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로 남북전쟁 이후 화해와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조성된 일대입니다. 군사시설 겸용이라는 명분은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참전용사들의 일대 경관이 훼손된다며 건립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방항공청은 개선문이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건설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군사 겸용 논리가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 이번 달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대미 투자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협상해 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사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여건이 달라질 경우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을 요구하고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상호 관세 합의를 이뤄낸 한미 양국.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2: 우리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자처를 선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돌발 변수로 여건이 달라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에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명문화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을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관련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스캔들이 연방 수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납세자 돈으로 조성된 노숙자 지원 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기소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빙고홀 매입에 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주거 알선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LA시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만 7,5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자 공화당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상향 이동을 이룬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보냈는가로 성공을 판단할 뿐 그 돈이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며 시스템 자체가 사기를 조장하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재무관리와 내부 통제 실패를 이유로 올해 LA시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스콧 터너 장관은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 수십억 달러가 쓰이는 동안 노숙인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신규 지원금 중 13억 달러를 중독치료와 과도기적 주거 서비스에 우선 배정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 위원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해 책임 회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7: 로스앤젤레스 동북부 마운트 워싱턴과 이글락 일대에서 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와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차량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로 내부에 백금과 팔라듐 같은 귀금속이 들어있어 고가에 거래됩니다. 절도범들은 차량 아래로 들어가 단 몇 분 만에 촉매 변환기를 떼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수리비로 수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범행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의 대응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방어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매 변환기 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방수단으로 꼽힙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촉매 변환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을 강화했지만 범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강 규모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엘니뇨 현상과 이에 따른 겨울철 대형 폭우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 기상 패턴을 뒤흔드는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엘니뇨가 강할수록 겨울철 집중 호우와 홍수 피해가 커지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 끝에 찾아오는 대규모 강우는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 재난 지원 요청과 주 차원의 선제적 자원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주 정부는 예산 집행과 인력 동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올 겨울 캘리포니아 전역에 평년을 크게 웃도는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홍수 및 산사태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정부의 공식 대피 지침과 비상 연락망도 사전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웨이모 차량이 뺑소니로 추정되는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와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웨이모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로 웨이모 차량의 측면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상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 보호와 사고 처리 방식이 일반 차량과 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심도로에서 뺑소니 피해를 입은 사례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5: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4: 213-381-2424 213-381-2424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4: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캘리포니아 60번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사고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는 오전 6시 직전 차이노 인근 마운틴 에비뉴 출구 부근 서쪽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차선 위에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검시관이 출동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오전 6시 36분쯤 센트럴 에비뉴 서쪽 같은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대형 세미트럭이 제방을 타고 올라가 렉서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차량 중 한 대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고 현장은 서로 약 1마일 거리에 불과해 마운틴 에비뉴 출구와 센트럴 에비뉴 출구가 연이어 있는 구간에 집중됐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교통정체는 15번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주차장 수준의 극심한 혼잡이 계속됐습니다. 마운틴 에비뉴 인근에서는 3개 차선이 폐쇄됐고 센트럴 에비뉴 진입로 서쪽 방향 2개 차선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내내 해당 구간 우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 105번 프리웨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쪽 방향 버몬트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충돌 후 가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출동 중입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변 상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렌지 카운티 산타하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3번 주립도로 남행에서 5번 인터스테이트 남행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간에서 대물사고가 접수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HP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차선 통제나 정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우회로 이용을 권장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메이필드 에비뉴와 램스델 에비뉴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CHP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 중에 있습니다. 인근을 통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교차로를 피해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HP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수습할 예정이며 저희 라디오 서울은 추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맞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언론사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출입 자격을 즉시 회복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은 대통령이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번 조치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뉴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는 부패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과의 갈등이 처음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동시에 전면전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도 CNN과 플레이보이 소속 특정 기자의 출입증이 취소된 적이 있었고 당시 해당 기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출입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입금지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위의 인사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전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를 방문하며 민생행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가 벌써 다섯 번째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은 민생행보와 개헌론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반전카드를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강 실장의 사의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새벽 첫차 버스 차고지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과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5: 장근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무슨 공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4: 정부 출범 뒤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민생행보와 개헌론으로 돌파하려는 거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꼽히는 탄원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당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6: 탄원서에 대한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있는데 정당 안에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4: 이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증할 차례라며 한동훈 때리기에도 화력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7: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 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입니다. 성남라인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4: 국민의힘은 다음 낙마 대상자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실패 부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8: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끝까지 김승원 방어에 나섰던 여당으로선 내상을 추스르는 동시에 전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가 드론 1600대를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각지에 발사해 러시아 당국은 2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비례대표 출마 자격을 미리 박탈하는 등 여권에 유리하게 선거판이 설계된 가운데 투표 결과는 푸틴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총선을 통해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뒤 대규모 추가 동원령이나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푸틴 대통령의 전국 장악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선거날 아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향해 대규모 드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건물 뒤로 드론이 내리꽂히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사흘간 치러진 러시아 총선 마지막 날. 이른 아침부터 드론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 1600대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곳곳에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2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치고 정유 공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지만 투표는 무사히 치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범 여권의 압승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미리 야당의 비례대표 출마 자격을 박탈하고 여권에 유리하도록 선거 판세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주의 투표율이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뒤엔 대규모 추가 동원령이나 세금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미중 무역 협상 대표단이 어제 뉴욕 JP 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8시간 마라톤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미중 인공지능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AI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상호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관세 휴전 기간 연장을 두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연장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6개월 단위 재협상을 선호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사전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AI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건강 관련 풍문을 의식한 듯 뜸들이던 중국도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담판에 나선 양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이스 본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8시간 마라톤 회담 결과 미중 인공지능 대화라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양국이 서로 알리는 통보 체계도 제안했습니다.
12: We just had a very, very successful engagement with the Chinese on trade and AI.
11: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벌써 1년, 관세 휴전 기간 연장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연기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6개월 단위 재협상을 선호하는 거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허리펑 부총리를 도와 협상을 주도했던 리청강은 국가급 국제무역협상 대표로 승격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급을 맞춰 상무부를 초월한 협상 권한을 준 겁니다. 사전 협상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때마침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13: 9月23号至25号对美国进行国事访问
11: 이번 발표로 일각에서 떠도는 시진핑 건강 이상설 따위의 풍문을 불식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3: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2: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나라.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점심 공기부터 좀 눅눅하죠.
1: 그런데 더 무거운 건 바깥 날씨가 아니라 우리 생활비예요.
0: 무더위에 이어 엘니뇨 얘기까지 나오면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1: 오늘은 그 변화가 장바구니와 가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 엘니뇨다라니 날씨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돈 얘기죠.
1: 네, 몇 달만 덥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계약서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 전기요금, 냉방비, 물값까지요.
0: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야 하는 가게는 이미 이번 무더위 때 체감하셨을 거예요. 손님이 살짝 줄어도 전기료는 그대로 나가니까 장부 볼 때 한숨이 먼저 나오죠.
1: 또 엘니뇨가 오면 날씨가 더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 곧 식자재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건 산지 날씨에 바로 반응하니까요.
0: 자, 여기서 잠깐 오늘 배경을 하나 짚어볼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엘니뇨는 바닷물이 평소보다 더 따뜻해지는 현상인데요. 듣기엔 멀리 있는 태평양 얘기 같지만 그 여파가 여기 한인마켓에도 들어옵니다. 산지에서 폭우가 잦아지거나 가뭄이 길어지면 작황이 달라지고 그게 곧 우리 동네 진열대 가격표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 뉴스가 곧 장바구니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1: 맞아요. 재현 씨. 마트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거래처에서 앞으로는 물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곳들이 있대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메뉴를 조금 바꾸거나 특가 행사를 줄이는 식으로 바로 대응을 고민합니다.
0: 손님 입장에서도. 요 며칠은 같은 장바구니를 채워도 체감 비용이 살짝 올라간 느낌. 다들 있으실 거예요.
1: 그래서 요즘은 가게마다 냉방은 최대한 손님 쪽으로 맞추면서 뒤쪽 창고나 사무실은 조금 줄이는 식으로 세심하게 에너지 관리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0: 중요한 건 너무 겁먹기보다 날씨 변화가 생활비와 가게 비용에 어떻게 번져오는지 미리 구조를 알고 준비하는 거겠죠.
1: 이어지는 블로그에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내 지갑과 내 가게를 함께 지킬 수 있는지 한입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름은 그냥 더운 계절이었다가 서서히 지나갔거든요.
1: 그런데 요즘은 계절이 아니라 이벤트 같죠. 폭염 특집, 또 엘니뇨 특집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0: 이렇게 자연이 변하면 시장부터 바뀝니다. 한인마트에 가도 상추값이 들쑥날쑥하고 생선 코너에선 어느 날은 종류가 확 줄어있고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모습이에요.
1: 맞아요. 제가 요 며칠 마트랑 도매시장 다녀왔는데요. 사장님들 말이 예전에는 계절 따라 대충 감이 왔다면 요즘은 아침에 나온 가격 보고 그날 메뉴를 다시 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활 번역을 한번 풀어보면요. 엘니뇨다 폭염이다 이 말이 결국 우리 집 밥상에 올라오는 재료가 더 자주 바뀔 수 있다. 가게 메뉴도 그때그때 고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0: 2.5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엔 부모님이 날씨는 그냥 하늘이 정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날씨가 바뀌면 장사 방식도 같이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만 쓰던 메뉴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지 반대로 계절 타지 않는 메뉴를 늘릴지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해요.
1: 집에서는요. 장바구니 전략을 살짝 바꾸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채소값이 들쑥날쑥하다 싶으면 냉동이나 저장이 잘 되는 재료로 한 걸음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중요한 건 겁먹기보다 리듬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1: 맞아요, 재현 씨. 자연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 생활 패턴을 한두 걸음 앞서서 준비해두면 갑자기 더워져도 갑자기 비가 와도 장부에 받는 충격을 조금 덜 수 있거든요.
0: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 가게와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점심 드시면서요. 내 장바구니, 내 가게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만큼은 한번 같이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메뉴를 계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두세 가지 안으로 나눠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재료가 갑자기 오르면 바로 다른 메뉴로 돌릴 수 있거든요.
1: 둘째, 전기나 물처럼 계절 따라 들쭉날쭉한 비용은 이번 달까지만 보지 마시고 지난 여름부터 요즘까지 흐름을 한 번에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패턴을 알아야 다음 달 준비가 되거든요.
0: 셋째, 마트나 도매시장 사장님들과 평소에 얘기를 자주 나눠두시면 좋습니다. 날씨가 요즘은 뉴스보다 현장에서 먼저 느껴지니까 작은 변화라도 귀에 들어오면 내 가게 움직임을 더 서둘러 잡을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장 보고 오시는 분들께는요. 상하기 쉬운 식재료는 쟁여두기보다 그날 요리할 만큼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날씨도 시장도 자주 바뀌니까 가게든 집이든 오늘을 가볍게 지키는 게 결국은 지갑도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0: 자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네요.
1: 맞아요. 날씨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준비하는 습관은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0: 그래서 내일은요, 이 무더위와 엘니뇨 얘기가 한인 직장인의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공기와 출퇴근길까지 함께 볼게요.
1: 매장 앞만 덥고 힘든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컴퓨터 열기와 에어컨 바람 사이에서 버티고 계시죠. 내일은 그 일터의 공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답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준비해 볼게요.
0: 무더위에 이어 엘니뇨까지. 자연이 이렇게 빨리 변하면 결국 우리 가게와 가정살림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다. 오늘은 이 한 줄로 정리해볼까요?
1: 날씨를 걱정보다는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이자. 오늘 점심 장부 한 장 보시고 다음 계절엔 뭘 바꿀지 한 가지씩만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0: 내일은요, 이 더위와 엘니뇨가 한인 직장인의 일하는 공기와 출퇴근길에선 어떻게 느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점심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은 시원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또 한입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1: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허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그렇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도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선택을 믿고 잘 따라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알켈리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함께 들었어요. 아, 이 노래 진짜 명곡이죠.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켈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비님, 해피님들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해피사랑방에 결석을 하게 됐네요. 선비님, 해피님들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켈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0: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대요.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켈리님 고생하셨어요. 반가해요. 네, 인사 나눠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구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고국에서 이 추석에 부모님 댁에 모였을 때 에피소드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제가 좀 웃기는 말을 했더니 어린 조카가 까르르 웃으며 뻥 까고 있네. 아니 세상에. 아, 조카가 그런 말을 했다니. 예, 그랬더니 어린 조카가 야, 어린 조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너 큰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맞다 다시 뻥 까고 계시네. 나름 존중의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올려주셨네요. 웃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예, 많이 웃었네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틈만 나면 그저 웃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니콜초이님 감사해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네요. 저는 플루 백신 지난주에 맞았어요. 모두 건강하시길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잘하셨네요. 저도 해피 백신 맞았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저에게 웃음을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안부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요. 특히 건강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무조건 건강하기 행복하기 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요. 멋진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로라제이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선미씨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음악 유익한 정보 있는 해피투게더 무척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재견이 일요일 오후에 내일 무슨 요일이지? 그랬더니 왈왈왈 월요일. 요것도 재밌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신 우리 해피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안 메디컬 그룹의 대표이자 종양내과 그리고 내과 전문의이십니다. 안상원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한인사회는 물론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화제의 중심, 바로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들인 것 같은데요. 예, 안 메디컬 그룹 대표이자 종양 전문의이신 안상훈 박사님 모시고요. 오늘은 살 빼는 주사 GLP-1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박사님? 정말 네. 요즘에 살 빼는 이 다이어트 약들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요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제가 물론 이제 뭐 종양내과 의사기도 하고 일반 내과 의사기도 하지만 네네. 저한테 암만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즘 이 살 빼는 주사에 대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문의를 네.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살 빼는 약이 아니고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가 네네네. 당뇨병 치료제로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네. 환자분들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질까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살 빼는 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살 빼는 약의 그 용도로도 개발이 되었고 네. 요즘에는 단순히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그 다음에 네. 콩팥 신장질환, 수면무호흡증 뭐 등등 이런 다른 질환들에도 이 적응증이라고 하죠.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요즘에 아주 가장 핫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에 오젬픽, 위고비, 또 마운자로, 젯바운드 같은 약들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한 번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GLP-1 약이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1: 네네. 그 이 GLP-1 agonist라고 하는데요. 네. GLP-1이라는 거는 이제 글루카곤 like 펩타이드라고 해서 이 약 자체가 이제 이 하는 이제 작용이 네. 대부분 이제 이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배고픔 있게 하고 예, 그러니까 뭐 항상 뭐 배가 안 고프니까 음식을 잘 안 찾게 되겠죠.
0: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이제 이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 줍니다. 그러니까 위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포만감이 생기죠. 조금만 드셔도 금방 배부르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안 드시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해서 저혈당이 거의 없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으로는 저혈당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약을 네. 과량 복용했을 때 혈당이 막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도 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드시면은 금방 배부르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되죠. 이게 약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약이에요. 결국은 크게 나눠서 봤을 때는 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계통의 약. 그건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GLP-1 agonist라고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데 그런 계통의 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털셉파타이드라고 해서 GLP-1에다가 또 GIP라는 또 다른 종류의 이런 말하자면 호르몬 스위치 같은 걸 추가하는 이런 약이 있으니까 더 강력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 세마글루타이드보다는 털셉파타이드라는 약이 더 강력하고요. 근데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도 그렇고 털셉파타이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와 체중 줄이는 거 두 가지 네. 목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같은 약인데 당뇨에 쓰는 거랑 그다음에 체중 줄이는 데 쓰는 약을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마글루타이드에 보면은 오젬픽이라는 게 있고 위고비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 오젬픽은 당뇨에 쓰고 위고비는 체중 감량에 쓰는 약.
0: 예,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군요.
1: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털셉파타이드라는 건 GLP-1 애거니스트에 GIP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쓰는 약은 이제 마운자로라는 약은 당뇨, 셋바운드라는 약은 체중 감량. 같은 털셉파타이드인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약들은 다 주사제거든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에는 리벨수스라는 먹는 약이 승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먹는 약이 되게 편리하고 좋긴 한데 아직은 승인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보험에 따라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아마 이제 먹는 약으로 네. 많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먹는 약이 이 주사제에 비해 비해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실제로 얼마나 살이 빠지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꽤 자주 맞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일주일에 한 번을 주사를 맞으시는 거가 귀찮죠, 사실은. 굉장히 예. 귀찮은 일인데 이게 이제 보통 체중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 그러니까 GLP-1 애거니스트 효과만 있는 이 약은 보통 14% 정도, 내 체중에 네. 14%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더 빠지시는 분도 있고 덜 빠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4% 정도. 네. 그다음에 그 털세파타이드라는 약, 아까 GLP-1 애거니스트에 GIP 추가한 약, 더 센 약이라는 그 약은 20%까지도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군요. 이제 이 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약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식생활 습관도 같이 조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연히 네네, 탄수화물 네. 줄이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체중에 20%까지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0: 굉장히
1: 거죠.
0: 많이 빠지는 거네요.
1: 그럼요. 70kg인 분 같은 경우에는 14kg이 빠질 수 있는 거니까
0: 세상에.
1: 엄청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굉장히 귀찮은 주사약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환자분들이 네. 일단 시작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빠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0: 그렇겠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것
1: 부작용이,
0: 같은데요.
1: 네, 당연히
0: 노요 현상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굉장히
1: 맞습니다.
0: 많이 빠지잖아요.
1: 네네네. 특히 예. 이게 그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저기 탄수화물은 줄이지만 네. 단백질은 많이 드시라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서 네. 이제 기운이 없고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게 첫 6개월 때 제일 빨리 빠지고 많이 빠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페이스가 예, 이제 느려지는.
0: 조절하면서.
1: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약이 작용하는 기전 중에, 그러니까 위가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더부룩하고, 예, 메스껍고,
0: 가스 차고,
1: 메스껍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토하기도 하고,
0: 어이구야.
1: 어떤 분들은 복통도 생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배가 설사도 하시고 그런 이제 소화기계통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드물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췌장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은 췌장염 재발할 수 있고 담석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석이 또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0: 와,
1: 있기 때문에
0: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1: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하실 때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그냥 구입하시고 이렇게
0: 네.
1: 하는데
0: 본인이 스스로 막 주사하시는 분들도 네, 있다고
1: 네.
0: 들었어요.
1: 근데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0: 예.
1: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피검사에서 간 기능 이런다고 다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약을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0: 네,
1: 약 부작용이
0: 네.
1: 있는지 그다음에 체중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빠지고 있는지 등등
0: 네.
1: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드셔야 되고요. 아니 주사 맞으셔야 되고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천천히 드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포만감이 생기니까 빨리 드시면 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뭐 탄산음료, 술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
0: 네네.
1: 수분이랑 섬유질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이 그 동반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0: 네네네.
1: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아주 심해가지고 약을 중단하는 분은 10분에 한 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으신 건 아니고요.
0: 네네.
1: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약을 원래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거를 더 천천히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냥 임의적으로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스스로 주사하고 이거는 위험할 수 있지만
1: 네네.
0: 예, 전문 닥터하고 같이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거를 처방을 받게 되면 네. 뭐 안전하다라는
1: 그게
0: 말씀이시네요.
1: 그게 더 안전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0: 근데 이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이거 처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키랑 그다음에 체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자. 근데 BMI가 네. 보통은 25 이하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30이 넘은 비만인 경우에는
0: 네.
1: 약이 대부분 보험에서 그 허락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요. 27에서 30인 분들은
0: 네.
1: 이런 그 과체중으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 뭔가 있으셔야 돼요.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뭐 조절이 안 되는 혈압이 있다든지 등등.
0: 네.
1: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몸무게만 많이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용 목적으로 네. 체질량 지수가 높지 않으신데 살을 더 빼고 싶다 해서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FDA의 승인이 그런 목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예. 그냥 알아서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잘 봐달라 이런 분이 있으신데 네. 원래 의향 목적으로 승인된 거는 체질량 지수가 적어도 27 이상 플러스 다른 이 비만으로 인한 위험 요인 한 가지가 있든지 아니면 체지량 네. 30이 넘든지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0: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좀 빼고 싶은 욕심이 있고 좀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제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먹는 약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은 그럼 훨씬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적응증이라고 하죠. 인디케이션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1: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그냥 당뇨랑 그 비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든지 수면무호흡증 같은 이런 다른 질환에도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다는 게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실제로 이제 그 안 메디컬 클리닉에 이제 오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상담해 보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비만 네. 때문에 살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요즘에 뭐 많이 이렇게 비대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감량을 했다. 건강하게 좀 살을 빼신 케이스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 저희한테 오셔가지고서 이제 주로 이런 상담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체지방 지수가 30이 넘으시는 네.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식생활 습관으로는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힘들고
0: 그렇죠.
1: 또 생활 패턴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살이 찌고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0: 네.
1: 뭐 제가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사실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 정도는 대부분은 다 빼실 수 있고 예, 자기 현재 체중에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사실은 이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 계속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 이런 습관의 변화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0: 아하.
1: 이 약이 왜냐하면 끊게 되면 네. 다시 요요가 와요. 이 약도 마찬가지로. 예, 약을 끊으시면은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원래 체중, 그러니까 빠졌던 체중의 한 3분의 2가량이 다시 이제 찐다고 돼 있습니다. 약을 중단을 하면.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 중에서도 보통 한 10% 정도 이제 빠지신 분들 중에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용량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0: 네네네.
1: 어떤 분들은 낮은 용량 유지를 해야지 유지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 주사를 맞으면서 식생활 변화를 하셨던 분들은 그것만 유지해서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보면은 당뇨도 헤모글로빈 네. A1C 같이 당화혈색소도 정상이 되고 그다음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던 거 끊을 수가 있고
0: 와.
1: 예 그런 그다음에 이제 코 많이 고시던 분들도 코를 안 골게 되고
0: 오, 진짜요?
1: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 게 체중이 아무래도 무거우시면은 무릎이나 네네. 이런 데 부담되잖아요. 예, 이제 체중이 무거우니까. 근데 네. 체중이 가벼워지면 이제 관절염도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약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군요.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건 잘 관리를 하시면은 되고 예, 상당히 약을 처방해 드리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기뻐하시니까 예, 그래서 만족도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
0: 와, 뭐 부작용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뭐 관절염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한번 좀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는
0: 치료
1: 보통은
0: 있으니까요.
1: 네, 이제 당뇨가 이제 경계성 당뇨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0: 네.
1: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체중이 과체중이라서 이제 이런 계통의 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약보다도 이 약을 먼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을 해서 체중이 줄게 되면
0: 네.
1: 일거 막 3득 4득 그렇거든요. 일거 양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네.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당 조절하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비만이 같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비만의 정도가 심하시다든지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GLP-1 애거니스트 아까 말씀드린 세마글루타이드나
0: 네.
1: 털세파타이드라는 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0: 네, 네,
1: 가급적이면
0: 네.
1: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네.
0: 자, 오늘 시간은요. 요즘 화제의 살 빼는 주사 GLP-1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안 메디컬 그룹의 우리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 오진픽, 위고비, 뭐 마운자로, 잿바운드 같은 약들 굉장히 인기인데 여기에 대한 효능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부작용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끊으면 다시 살이 찌나요? 이 질문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1: 네,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영원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0: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0: 자, 요즘에 그 온라인이라 여러 클리닉에서 뭐 저렴하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좀 주의사항도 말씀을 좀 전에 주셨습니다. 환자들이 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요거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게 이제 요즘에 조제해서 이런 세마글로이타나 털세파이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약은 이제 사실 이게 원래 표시된 거랑 약간 내용물이 약간 농도나 이런 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처방을 받으셔서 하시는 약들은 아예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주사기에 아예 약이 딱 정량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주사만 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조제를 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런 자동 주사펜이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또 이게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조제를 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효과를 개런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조제해서 하는 이런 약들은 사실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허가가 된 제품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은 앞으로도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약이 그 처음에는 당뇨랑 그냥 이렇게 과체중만 했었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질환이나 콩팥, 신장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일상생활에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처럼 상당히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안 메디컬 그룹의 안상훈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안 메디컬은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그룹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서울 의대 출신이시고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이십니다. USC 암센터 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을 아주 잘 아는 주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이고요.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가이드와 경험자 관리까지 일반 주치 진료와 암 관리를 함께하는 차별화된 내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MO도 가능하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HMO 포함해서 대부분의 보험으로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러튼에 위치한 안 메디컬 그룹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약과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요. 657-888-9919, 657-888-9919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움 말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말씀 전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 많은 한국 분들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비만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만성질환 별 상관없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시안들은 백인들만큼 비만하지 않아도 이런 만성질환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런 GLP-1 애그네스트 같은 이런 좋은 약들이 나와서 점점 적응증이 넓어지고 만성질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잘 가이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 메디컬 그룹 안상훈 박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는요. 657-888-9919, 657-888-9919번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2: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8: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무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해피 백신 맞으러 왔어요. 제가 타이틀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해피 투게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 아시죠? 네. 요즘 감기로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좀 뭔가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이 컨디션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수고를 해준다고나 할까요? 이럴 때 좀 건강에 좋은 거 좀 드시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을게요.

알 수 없는 인생 들어봤습니다. 유승용 염정아가 불러주는 노래였어요.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 노래가 원곡이죠. 근데 이 버전도 참 네, 리메이크한 버전도 참 좋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스티븐 킹 하면은요 쇼생크 탈출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스티븐 킹이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오늘 태어난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너드 코헨 아시죠? 레너드 코헨도 오늘의 생일입니다. 9월의 생일이네요. 아 좋습니다. 9월은 정말 멋진 달이에요. 스티븐 킹, 쇼생크 탈출, 또 샤이닝, 미저리 등 다수의 걸작을 남기면서 공포소설의 거장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은 너무나도 예, 멋진 작품이에요.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정말 기억에 남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 사계에 이 수록된 작품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된 은행가 앤디 듀프레인의 희망과 탈옥을 그린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죠. 아, 정말 쇼생크 탈출은 나의 인생 명작이다. 나의 인생 영화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쇼생크 탈출 뭐 말 나온 김에 이 참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런 명대사들 그리고 OST 예, 음악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죠. 기억에 남는 명대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사를 떠올리시나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지만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아우 아주 멋진 말이죠. 그 영화의 메인 캐치프레이즈이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앤디가 타로크의 레디에게 남긴 편지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또 앤디가 떠난 후에 레드가 그를 추억하면서 나레이션으로 읊는 명대사 이 대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새들은 깃털이 너무 찬란해서 갇혀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되새겨야만 했다. 이런 나레이션. 그리고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라는 이 대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음악 기억하시죠? 이 음악이 흐르자, 스피커를 통해서 이 음악이 흐르자 모든 죄수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들어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편지의 이중창입니다. 앤디가 방송실 문을 잠그고 교도소 전체 스피커로 틀어주었던 오페라 곡이에요. 교도소 안에 모든 죄수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담장 너머의 자유를 느끼게 했던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입니다. 레드는 이 순간을 두고 그 가수가 무엇을 노래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만큼은 쇼생크의 모두가 자유로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0: 네. 스티븐 킹 원작 영화 쇼생크 탈출. 예, OST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음악.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편지 이중창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정말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에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을 때 모든 죄수들이 일제히 그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왜 위에서 쫙 카메라로 이렇게 쫙 찍었잖아요. 굉장히 그 인상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죄수들의 표정들 그 모습들이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이 죄수들이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는 거. 그 장면 아주 멋지죠. 네, 그러니까 그 가수가 뭘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만큼은 쇼생크의 모두가 자유로웠다. 이 고백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뭐 스티븐 킹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요. 한번 살펴봤어요.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매년 달라지는 혜택과 복잡한 플랜 혼자 비교하기 힘드셨죠?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에게 맡겨주세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OTC, 그로서리,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부가 혜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등 이제는 가입보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 213-503-1669.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6: 활어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해피투게더 1,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너드 코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가을이면 늘 생각나는 가수예요. 레너드 코헨 목소리 기억하시죠? 완전히 뭐 저음입니다. 바닥을 뒹구는 낙엽처럼 완전 저음인데 굵직하게 나오는, 읍조리듯이 부르는 그 창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레너드 코헨입니다. I'm your man. 깊은 저음과 시적인 가사로 아주 유명한, 예, 가수입니다. 음유시인이라고도 하죠. 캐나다의 음유시인.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If you want a partner, take my hand. Or if you want to strike me down in anger, here I stand, I'm your man. If you want a boxer, I will step into the ring for you. And if you want a doctor, I'll examine every inch of you. If you want to drive, climb inside. Or if you want to take me for a ride, you know you can. I'm your man.

0: 만
1: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2: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1: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3: 213-388-5600 융자나라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0: 오 진짜 통 크네요
9: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0: 단체 주문도 되나요?
9: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아무도 나는 뭐 너무나도 멀리서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콧잔등에 얹혀진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지요. 그렇게도 가까이 말이에요. 우리네 삶이 늘 쉽지는 않지요. 때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한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정말 좋은 노래예요. 장범준이 불러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이 꽤 긴 노래인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아지는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고 계시는 쿠키모찌님 감사해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곁에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예, 나의 가까이. 정말 행복은 이 안경이라고 하잖아요. 콧잔대에 올려진 이 안경과도 같다. 예, 가끔씩 조금 마음이 다운될 때, 기분이 다운될 때 요 진짜 멋진 말을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0: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8: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하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험 전문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시고요.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역까지 다방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든에이지 보험의 피터 정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어쩜 이렇게 재주가 많으세요, 박사님?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0: 네. 자, 라디오 서울 특별 시니어 포럼으로 오늘 시간을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1: 네네.
0: 네. 자, 2027년부터 메디컬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1: 네네. 네,
0: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메디컬 혜택을 받았는데 2027년부터는 다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또 자격 기준도 크게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오늘 이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이십니다. 그리고 주정부 Benefit Care CBO 공식 대행업체이기도 하시고요.
1: 네네.
0: 맞나요?
1: 네네.
0: 그리고 정박사 보험의 예, 피터 정 박사님 활발하게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정기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진 가을 날씨입니다. 요즘에. 네, 낮에는 조금 무덥지만은요. 요즘에 그 본업인 골든에이지 보험 업무 또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 이 좀 전에 저에게 이제 책 한 권을 주셨잖아요.
1: 네.
0: 당신도 그럴 거예요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살짝 펼쳐보면서요. 여백이 많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모도 네. 할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0: 예, 박사님. 어떤가요? 요즘에 그 2027년 메디컬 규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1: 네네.
0: 이것부터 우선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디컬 혜택을 주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신분도 거의 보지 않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컴만 작으면은 메디컬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0: 네.
1: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메디컬,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거기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애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디컬 신청할 때 이제 일단 자격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은 메디컬을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요.
0: 네네네.
1: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어셋 그러니까 자산 리밋이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일 경우는 13만 불,
0: 네.
1: 부부일 경우는 19만 5천 불까지 있으면 됐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런 메디컬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또 바뀝니다. 아주 대폭 하향 조정됐어요.
0: 내년 7월부터죠?
1: 내년 7월 1일부터.
0: 네.
1: 개인일 경우는 2만 1천 불,
0: 너무 많이
1: 부부일 경우는 3만 1천 불.
0: 네, 네, 네.
1: 그래서 완전히 내려가기 때문에
0: 네.
1: 미리미리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렇다면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네, 자산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거,
0: 네.
1: 그다음에 체킹 아카운트에 있는 거,
0: 네.
1: 세이빙 아카운트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은퇴 연금에 들어가 있는 건 IRA 그 아카운트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집 한 채 빼고 나서 그러니까 투자로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0: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이라 은퇴연금도 들어가고
1: 네네.
0: 묘지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IRA 저기 그 은퇴연금 중에서 조금 이제 다른 게 있는데
0: 네.
1: 연금을 받지 않고 있을 때는 자산으로 들어가고요. 연금을 현재 이제 받고 있잖아요.
0: 네.
1: 100불이 됐든 5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매월 받고 있었다면은 그때는 인컴으로 들어가고 자산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0: 아, 인컴으로 들어간다고요?
1: 네.
0: 만약에 500불을 받는다.
1: 네.
0: 뭐 1000불을 받는다.
1: 네, 네.
0: 이것도 인컴으로 이제
1: 인컴으로 계산하고 자산으로는 저기 안 들어갑니다.
0: 아,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은 최대 2만 1000불.
1: 네, 네.
0: 그리고 부부가 합산할 경우에는 3만 1000불.
1: 네, 네.
0: 와, 이거 10몇만 불에서 이렇게
1: 예.
0: 떨어졌네요.
1: 예.
0: 아,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년 전에는 무제한이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이번에
1: 뭐 1000만 불 있는 사람도
0: 예, 예.
1: 그냥
0: 괜찮아요.
1: 숫자상으로서는 괜찮았었거든요.
0: 아, 네, 네, 네. 그렇다면 자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1: 자산 조정은 이제
0: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1: 아, 그럼요.
0: 거잖아요.
1: 예, 그러냐면은
0: 합법적으로.
1: 작년 같은 경우도 예. 무제한에서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13만 불, 19만 5천 불로 내려갔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했던 자산 정리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 또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능하다면은 올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자산을 네.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0: 네, 네.
1: 나중에 저기 리뉴할 때 큰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아하, 반드시 이번 12월 31일
1: 예.
0: 이달 말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가능하면.
0: 가능하면.
1: 네네.
0: 예,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메디컬
1: 그러니까요.
0: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요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0: 예.
1: 일반적인 경제 활동은 다 괜찮거든요.
0: 네.
1: 예를 갖다면 이번에 뭐 좋은 차를 한번 타고 싶다 해가지고 10만 불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래서
0: 괜찮아요?
1: 돈을 썼다. 그거 괜찮고요.
0: 와.
1: 집을 고치면서 있잖아요.
0: 리모델링.
1: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5만 불 썼다.
0: 네.
1: 그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기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돈을 이제 기부를 증여할 때 증여할
0: 아.
1: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증여는 꼭 루크 백피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이제 돈을 갖다가 증여한 시기를 되돌아봐요. 그래서 루크 백피얼이드가 30개월이에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2년 6개월. 다른 데는 다른 주는 보통 5년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다른 데 아리조나나 조지아나 뉴욕 쪽에 저기 그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나서 5년을 생각하시는데요. 각 주마다 다르는데 캘리포니아는 저기 30개월이에요.
0: 30개월이요.
1: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작은 금액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0: 그렇군요. 아, 캘리포니아는 30개월이군요.
1: 예, 30개월이요.
0: 아,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이것도 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1: 그럼요.
0: 같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래서 예, 뭐 메디컬 리뉴할 때 차고가
1: 예, 예.
0: 없었으면 좋겠네요.
1: 예.
0: 2027년에 달라지는 이 메디컬 주요 변화들
1: 예,
0: 이런
1: 예, 예.
0: 변화들도 많은데 이것도
1: 예.
0: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0: 예, 예.
1: 일단은 이제 자산리밋이
0: 예.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1000불, 3만 1000불로 내려간다는
0: 예.
1: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는 어떤 게 또 변동이 되냐면은 저기 지금까지는 저기 이거 리뉴 있잖아요.
0: 네네네. 메디컬 리뉴하는 거.
1: 메디컬 리뉴하는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랬는데 내년 3월 1일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1: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인컴이 적고 있잖아요. 자산도 없고 그런 분들은
0: 걱정할 필요가 없는
1: 예, 걱정할
0: 거죠.
1: 필요도 없고 예. 리뉴도 그렇게 뭐 늦게 올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에 어떤 사람이 1년씩 하는데도 2년 동안 안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SSI를 받는 게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아하.
1: 그분들은 리뉴 통지서가 안 와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1: 왜 그러냐면은
0: 예.
1: 메디칼의 거기 주처가 그러니까 거기 그 하는데 네. 담당 부처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시니어 메디칼은
0: 네.
1: 시니어 메디칼은 각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을 해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브란드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SSI는 누가 관할을 하냐면 연방 정부에서 관할해서 네. SSA 있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에서 그걸 관여를 하기 때문에 SSI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은 웰페어 자격 조건이 아주 저기 훨씬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보면은 개인일 경우는 2,000불 자산 네, 리밋이 넘어가면 안 되고 부부일 경우 3,000불 안 넘어가면 안 되고 인컴이 1,650불인가 개인일 경우 아무튼 리밋이 아주 낮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리뉴얼하는 거기 패키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0: 예,
1: 그러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이 2027년 3월 1일부터 이제 6개월마다
1: 네,
0: 이제
1: 예.
0: 갱신을 해야 된다는 리뉴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1: 예, 예.
0: 아하. 뭐 시니어나 이제 장애인 자산 기준도
1: 예, 예, 예, 예. 예,
0: 7월 1일부터
1: 네, 네.
0: 예.
1: 아, 그리고요.
0: 예.
1: 지금 65세 이하 그분들은 65세 이하 분들은 이제 누가 저기 하냐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관할을 해요.
0: 네네.
1: 오바마 케어 있죠. 거기서 인컴이 작은 사람들을 저기 자동적으로 메디칼로 보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분들도 저기 그분들은 자산 리밋이 전혀 없어요.
0: 아.
1: 해당이 되죠. 이번에 자산 리밋이 올라가는 건 네. 시니어 메디케어만 해당되지. 저기 65세 이하 젊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관할도 누가 하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요.
0: 아.
1: 그래서 메디칼이 담당 부서가 시니어 메디케어는 아니 시니어 메디칼은 카운티 정부.
0: 네.
1: 그다음에 65세 이하 되신
0: 메디케어는?
1: 분들은 저기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다음에 이제 저기 SSI를 받는 분들은
0: 네.
1: 연방 정부에서 관할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다 관리하는 관할하는
1: 게
0: 다르네요.
1: 네, 또 하나 또 재밌는 네. 게 뭐냐면은 이제 내년 2027년 1월부터는요.
0: 네.
1: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일을 안 하면은 저기 메디칼 받을 수가 없어요.
0: 어이구야.
1: 예, 그래서 한 달에 80시간.
0: 80시간 정도.
1: 80시간 일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한 600불 정도 월 580몇불이에요. 568불인가 아무튼 금액이 있는데
0: 네.
1: 그 정도의 저기 수입을 계속 받고 있든지.
0: 네.
1: 아니면은 그 80시간을 갖다가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예를 갖다면 저희 사무실 같은데.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정부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논프라피 오가니에이션으로 주정부 연방정부에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시니어들한테 봉사하시면은
0: 네.
1: 그 시간을 채워서 저기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골든에이지 보험에서 이제 봉사하게 되면
1: 예
0: 어, 그런
1: 이제
0: 혜택이 또 있군요.
1: 저희 보험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저기가 뭐가 있냐면은
0: 네.
1: 골든에이지 보험도 있고 골든에이지 부동산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디오 파운데이션이다 해가지고
0: 아.
1: 교육재단이 있어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해가지고요. 또 기독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 두 군데 다 논프라핏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오셔서 봉사활동 하시면은
0: 네.
1: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0: 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시니어 분들이 2026년에 이달 말까지 꼭 네. 해야 할 준비사항 요거
1: 네.
0: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산을 갖다가 잘 이제 보셔야 돼요.
0: 네.
1: 그다음에 어카운트를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이제 돈이 이거 우리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공동 어카운트로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면은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꾸거든요. 그런데
0: 네.
1: 메디칼 계산할 때는요, 그럴 경우 전부 다 메디칼 신청자 100% 재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시니어분들 갖다 꼭 주의하세요. 자녀 이름으로
0: 공동 이제 어카운트 안 된다고요.
1: 공동 어카운트로 하게 되면 전부 다 100%
0: 네.
1: 메디칼 신청자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거다든가
0: 네.
1: 그다음에 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합법적이 아닌 방법이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분들이 그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조금 뭐랄까요? 꼼수라고 할까요?
0: 아니, 저소득층을 위한 법이잖아요. 네. 혜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네. 이런 메디컬 수혜를 받아야죠.
1: 예.
0: 예, 이거를 막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뭔가를 예. 막
1: 조정하는 예. 것은 합법적이거든요.
0: 합법적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1: 그래서 메디컬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0: 합법적이죠. 그렇죠.
1: 그거 저기 메디컬 신청할 때도 그렇게 나와요.
0: 네.
1: 그걸 받기 위해서 인컴을 조정한다든가 그걸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나와요.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0: 합법적인 네. 방법으로.
1: 그리고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0: 네.
1: 여기 조금 서류 하나 잘못 쓰면 거짓말이 돼가지고 사기죄가 되거든요.
0: 어머나.
1: 그다음에 4년 이하의 뭐랄까 구루 그러니까 징역형이 징역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저기
0: 사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1: 4년 이하의 그게 뭐 징역형이라고 하나요? 네, 뭐라고는 네, 네.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감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0: 네.
1: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제가 저기 뭐랄까 모든 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내야 돼요.
0: 네.
1: 나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한국으로 추방되면은 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이런 법을 잘 아시는 분과 상담을 하셔야 예. 됩니다. 메디컬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디컬과 메디케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정 박사 보건 피터 정 박사님과 예,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533-5300번입니다. 626-533-530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전화하시면요 정말 예, 여러분들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한테 책을 주셨기 때문에
1: 네.
0: 이 책을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1: 아, 저기
0: 이거 당신도 그럴 거예요. 이 예.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예. 좋은 책인 것 같아서요.
1: 예,
0: 예 여쭙습니다.
1: 예. 한국에서는 이제 교보문고랑 대형 서점에서는 다 팔리고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여기 LA에서는 저기 올림픽하고 웨스턴의 갤러리아 그 4층에 세종문고에서 팔고 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이 오피스 위치가 로렌하이츠에 자리하고
1: 네네.
0: 있잖아요. 로렌하이츠, 네, 로렌하이츠에 있는 거죠. 오피스.
1: 네네.
0: LA에는 없나요?
1: LA 저기 저희 그러니까 파트너 회사 그러니까 한솔보험.
0: 한솔보험이군요.
1: 예,
0: 파트너
1: 예,
0: 회사가.
1: 예, 예.
0: 아, 그렇군요. 자, 보험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분야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아, 은퇴 후에 이런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안정적인 이런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네.
0: 예, 이럴 때 이제 정 박사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실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1: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0: 네.
1: 그냥 뭐랄까 조금 투자하고 왕창 막 많은 갖다가 소득을 얻는다든가
0: 네.
1: 또 주위에서 뭐 준다고 있잖아요.
0: 네.
1: 하면은 거기 메디컬 사기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를 갖다면은 시니어들한테다가 뭐 어디 가면은 뭘 준다 해가지고 그거 받으러 다니다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0: 네.
1: 그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2027년부터 메디컬 규정이 크게 바뀐다라는 소식 정보를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메디컬 혜택을 받았는데 2027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점
1: 네네.
0: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기준도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네. 우리 아, 박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터 정 박사님이십니다. 626-533-5300번 626-533-53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LA도 있으시니까요.
0: 네.
1: LA에서 연락 주시면은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 주시면은 예,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을게요.

리오세이어 노래였습니다.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들어봤어요. 흥겹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을까요? 이런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땡기시나요, 여러분? 따뜻한 거요? 갈비탕? 아니면 간장게장? 아, 뭘 먹어도 맛있죠. 입맛을 잃지 않으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뭐 살을 좀 찌면 어떻습니까? 살짝 쪄도 괜찮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 빼려고 하지 마. 살 빼려고 하지 마. 나이 들면 빠질 수 있어. 허벅지도 빠지고 근육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 최고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잘 싸고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 가을이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만찬에 불참하면서 시 주석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비법인 지역 내에 이 인공지능용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을 즉시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힐달리 솔리스 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287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데이터센터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66만 5천여 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141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지만 주민들의 환경, 건강 우려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홍역 감염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9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유니온 스테이션에 머물렀던 이용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다고 금요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역 잠복기는 노출 후 7일에서 21일 사이로 당국은 해당 시간대 이 유니온 스테이션을 찾았던 주민들에게 오는 10월 3일까지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스캔들이 연방 수사로 번지면서 워싱턴의 복지 예산 집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14일 납세자 돈으로 조성된 LA 노숙자 지원 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빙고홀 매입, 허위 주거 알선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동부, 동북부 지역에서 자동차 총매 변환기와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워싱턴과 이글락 일대에서는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절도범 일당이 수분 만에 이 총매 변환기를 떼어내 달아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촬영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와 후드티로 신원을 가린 일당이 하얀색 SUV를 타고 나타나서 4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총매 변환기 두 개를 잘라내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고 다이애나 왕세자 빈의 동생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파장이 일궜습니다. 이 차남 해리 왕자의 폭로에 이어 이 영국 왕실이 다시 한번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다이애나 동생 이 찰스 스펜서 맥작이 오는 22일 출간하는 회고록 100조의 노래 다이애나 나의 누이 발췌본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달 16일부터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동원의 헤이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죠. 다만 피부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뿐.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프리미엄 스킨케어. 7가지 다양한 크로스팩터의 노화방지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주름 개선은 물론 탄력은 더 탄탄하게, 피부빛은 더 맑고 생기있게.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하여 피부과학 셀리온의 GF7 플러스. 213-738-1188.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6: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5: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6: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5: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7: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8: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7: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8: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7: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8: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이 올림픽과 웨스턴,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편리한 주차, 쾌적하고 넓은 매장, 한국과 이태리 브랜드의 양복, 콤비 자켓, 와이셔츠, 티셔츠, 벨트와 지갑 등 남성 패션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울 혼방 고급 양복 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6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마크 발렌티너 13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콤비 자켓, 잠바 99불, 티셔츠, 와이셔츠 3장 100불, 올림픽 갤러리아 3층,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213-382-3311.
9: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35년 전통의 가든그로브 금강안경 검안가가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점에서 함께 성장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유경험 안경사를 모십니다. 새롭게 단장한 쾌적하고 모던한 매장, 최신 검안 시설과 다양한 제품을 갖춘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근무지는 가든그로브 H마트몰 내 금강안경 검안가이며 지원 및 문의는 213-280-1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터니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꿈과 열정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무탈하게 편히 잘 보내셨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덜어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말 아니었습니까? 자, 월요일이 되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이고 3시인데 벌써 왜 이렇게 차가 밀려, 그리고 혹시 한숨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유 주말에 잘 쉬고 왔더니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어깨부터 좀 굉장히 풀어주면 어떨까요? 자,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와 함께 남은 에너지를 빡빡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핸들은 좀 편안하게 잡으시고 일터에서도 내 핸들을 편안하게 잡고 댄 볼륨을 평소보다 한 두 칸만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뭔 상관입니까?

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통계님 개근상 타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화요일 날 통근 시간인데 지난주에 감기 걸리셨다고 그랬는데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JJ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본인도 변신을 하고 상큼하게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두 H님 다 오셨네요. H님이 두 분이세요. 네, 좋은 날, 행운의 날, 가장 젊은 날.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H님 좋은 날, 행운의 날, 가장 젊은 날. 자, 아이고, 우리 모찌님 들어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화면에 보면 항상 이렇게 그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믹스커피, 다방커피입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순철님이 아이디를 바꾸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H님 8번, 다른 H님은 9번. 그러셨구나. 7번은 어디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매일 마십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인지 이게 마실 때마다 커피 맛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돌아오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맞이하는 매일 방송인데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제 기분이 매일매일 다른 기분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월요일인데 지루하게 또 월요일이다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마치 새로운 기분으로 나가듯이 기분만 조금 바뀌어도 여러분의 지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달래주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모찌님, 노래방 18번이 계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는 오후의 에너지를 팍팍 채워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 벌써 여러분들의 우리 신청으로 인해서 추억으로 갈 준비 되셨죠? 자, 80년대로 가볼까요? 이 노래입니다.

0: 네, 아이고, 덕분에, 우리 순철님 덕분에 제 얘기 함께 했습니다. 우리 좀 오찌님 술 한잔 마시고 노래 심취하는 척, 어두운 조명과 에코 팍팍 들어간 마이크가 커버해 준단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인 중에서 가장 축제의 장이 되는 우리 한인 축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님이시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상의 또 네모법 전문 로펌의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고 또 축제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아시는 교통사고 또 개인상의 또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레몬법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0: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개인상의 레몬법 전문 로펌의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이면서 이번에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바쁘시죠?
13: 네, 조금.
0: 그나저나 요사이는 좀더 바쁘실 것 같아요.
13: 네, 지금 뭐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축제가 그렇죠. 시작하니까는요, 조금 바쁩니다.
0: 제가 알기로 한국이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13: 네네.
0: 그러니까 뭐 추석 맞이로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3: 네, 이번에도 정말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정말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0: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 장터 일원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노래자랑이 있어서 거기 예선하는데 금요일 날 다녀왔어요.
13: 예.
0: 네, 그래서
13: 그래서 토요일 날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지금 11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셨잖아요.
6: 그렇잖아요. 예.
13: 그러면서 1시 끝나고 그게 corn eating contes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orn dog. 그러니까 그 핫도그 eating contest 같이.
6: 아 이번에 옥수수인가요 그러면?
13: 옥수수가 아니 콘도그예요. 그러니까는 아. Korean 콘도그 그 핫도그 같이.
6: 아 핫도그 같이 이렇게 예. 막대기 있는 네. 거. 어 그 콘테스트를
13: 그거를 합니다.
6: 누가 많이 먹나?
13: 네 더 많이 한 5분 몇 분 동안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6: 와.
13: 작년에서도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풀업 콘테스트 이
6: 팔 힘
13: 아니요 풀업 그러니까 이거 풀업을 하는 건데
6: 예, 예.
13: 그거는 또 미국 군 그 해운대에서 와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첫 번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한 30개를 했거든요. 풀업을. 그래서 그분이 이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이제 프레이드가 있어요. 토요일날은.
6: 아 토요일날은.
13: 그 전에 아니면 후에도 미스 하이틴즈라고 뷰티 페이전트도 있고요.
6: 예, 예, 예.
13: 그런 다음에 그 탤런트쇼도 있고요.
6: 예,
13: 토요일날.
6: 예, 예.
13: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이 와서
6: 저녁에 연예인이죠.
13: 저는 연예인. 그래서 예. 토요일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6: 아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제가 노래자랑 가봤는데
13: 네.
6: 뒷순서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네. 순서들이 하도
13: 네.
6: 많아서.
13: 사람들이 되게 네, 순서도 많고 쇼가 많으니까는요. 토요일날이 아마 우리 생각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6: 아 그렇구나.
13: 오실라면은요. 토요일날은 빨리 11시 반 전에 오셔서
6: 예.
13: 사람들 오기 전에 점심도 예. 거기서 먹고
6: 아, 예, 예.
13: 파킹은 힘드니까는 나중에는 파킹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6: 아, 그렇죠.
13: 때문에
6: 예, 예.
13: 이번에는 우리가 파킹이 셔를 한 5개가 돌아다니고요.
6: 아.
13: 그리고 버스도 있고 메트로도 탈 수가 있고요. 만약 메트로가 타시게 되시면은 무어셜이랑
6: 예.
13: 노르먼디에서 내리셔서 한 15분만 걸으면은 올림픽이나 노르먼디 올 수가 있어요.
6: 아 그렇구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년 가는 거지만 만일에 타운 안에 사시면 조금 걸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13: 네.
6: 차 갖고 오는 것보다.
13: 타운에 사시면 물론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를 움직일 데가 없어요. 너무
6: 그렇죠.
13: 차들이 많아서요.
6: 예예예. 예, 예. 그렇겠구나. 그런가 하면 항상 뭐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일단 먹거리가 많잖아요.
13: 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엑스포가 와가지고 다른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데서 와서 뭐 물건 아니면은 뭐 김, 뭐 반찬
6: 예, 예, 예.
13: 뭐 그런
6: 걸
13: 파니까는요 그런 거를 꼭 많이 사람들이 사러 가고 어쩔 때는 토요일 날 아침에 다 팔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6: 인기가 좋은 품목은.
13: 네.
6: 그렇군요.
13: 그러면은 토요일 날 밤서부터 그냥 아무도 안 파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는요.
6: 그렇죠. 야, 그렇구나. 주로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3355 짝을 지어서 맛있는 거 먹고
13: 네.
6: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뭐 김이라든가
13: 네.
6: 뭐 젓갈이라든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산품들
13: 네, 네.
6: 그런 거 구입하시고 그런 거.
13: 네.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요새는 K-뷰티 때문에 화장품도 많아요.
6: 한국 화장품이요?
13: 네.
6: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13: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도 뭐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아니면 뭐 K-culture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국 분들이.
6: 그렇죠. 예, 예.
13: 그렇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6: 아, 그랬구나.
13: 예.
6: 아이가 뭐 그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13: 네. 작년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40만 명이 왔다 그러거든요. 4일 동안.
6: 40만 명이요? 네. 4일 동안.
13: 4일 동안. 그러니까는 거의 뭐 하루에 한 10만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6: 아. 그렇군요.
13: 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떠나서는 제일 큰 한국 축제예요.
6: 아, 한국
13: 왜냐면 물론
6: 네.
13: LA는 미국에서 제일 큰 축제고
6: 네,
13: 아, 한국
6: 네.
13: 축제고
6: 네, 네.
13: 또 다른 나라는 뭐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큰 축제가 없다고 보니까는요.
6: 네, 네.
13: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 떠나서 제일 큰 한국 축제입니다.
6: 아, 그렇구나. 아무쪼록 뭐 그 많이 애써주셨는데 이제
13: 네.
6: 끝나는 날까지 잘 풍성하게 좋은 추억들이 됐으면 합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6: 네, 여러 가지를 애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개인 상해부터 할까요? 아니면 외모법 개인 상해부터 얘기를 할까요?
13: 예, 예.
6: 자, 알다시피 뭐 그 개인사 중에서 가장 그 여러 가지 사실 개인 상해는 교통사고도 있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뭐 일할 때 다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 가장 가까운 거는 교통사고거든요.
13: 네, 네, 맞습니다.
6: 어떻게 보면
13: 네.
6: 교통사고는 진짜 제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13: 네.
6: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교통사고인데
13: 네.
6: 사실 뭐 교통사고 워낙 전문가라서 하시지만 저희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3: 네, 맞습니다.
6: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네. 머리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13: 네.
6: 그러니까 자, 그러면 풀어볼 텐데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놀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대처를 하기에는 저희가 턱없이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요.
13: 네.
6: 보면은 또 네.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네. 누누이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나 거기서 항상 우리를 축소시켜서
13: 네.
6: 어떻게든지 피해를 덜 줄이려고
13: 네. 네.
6: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가 있으셔야 되는데
13: 네. 네.
6: 교통사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13: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통사고는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네네, 그렇게 될지 몰라요.
6: 예, 그렇죠.
13: 근데 뭐를 준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얼만큼 커버리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 아, 보험.
13: 네.
6: 네네네.
13: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3만 불 미니멈이 있어야 되는데
6: 네네.
13: 만약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은 그럼 UM을 받으셔서 UM 네. 커버리지를 받아야 돼요.
6: 네.
13: 근데 요새 또 보험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6: 아유, 비싸요.
13: 너무 비싸요. 네. 정말로.
6: 네, 네, 네.
13: 뭐 50% 오른 것 같고요.
6: 예, 예, 예.
13: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LA에 있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6: 그렇죠.
13: 예.
6: 네.
13: 만약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은 제가 UM, UIM은 꼭 있어야 돼요.
6: 네.
13: 근데 그것도 3만 불만 있으면은 그게 어쩌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6: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13: 네.
6: 말이죠.
13: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만 불 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쭉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6: 아, 그렇군요.
13: 왜냐하면 큰 사고가 났는데 UM, UIM이 3만 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3만 불밖에 못 받아요.
6: 받을 수가 없군요.
13: 네. 그 UM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고요.
6: 그렇군요.
13: 그러기 때문에 꼭 uninsured motorist 그 coverage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6: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부분인데
13: 네.
6: 어떻게 보면.
13: 네.
6: 근데
13: 왜냐면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6: 그렇죠.
13: 그거를 볼 내가 수가 있고
6: 미리 준비해 놓는
13: 네네.
6: 거죠.
13: 예.
6: 그렇구나.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사고 나면 차도 수리를 해야죠. 그동안에 내가 일 못 하죠. 불편하죠.
13: 그럼요.
6: 사실 뭐 물론 보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내가 받는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3: 물론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고장 나고 어쨌든은 뭐 렌터 커버리지가 없으면 렌터 카드 못 받을 수 있고요.
6: 네네네.
13: 뭐 다른 쪽에서 얼만큼 커버리지 그거를 모르니까는.
6: 네네.
13: 그러니까 골치가 되게 아플 수 있고 차도 확실히 고쳐야 되고 얼만큼 고쳐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고.
6: 그렇죠.
13: 그리고 또 아프면 몸이 아프면 일도 못 갈 수 있는 거고요.
6: 그럼요. 네.
13: 그러니까 좀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차 사고가 나시면 혼자서 풀다면 되게 힘들어요.
6: 예, 그렇죠. 힘들고 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가 쉽지가 않고
13: 네.
6: 그런 경우니까 일단은 예. 사고 나실 때는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알려주는 대로
13: 네네.
6: 스텝대로 가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13: 그럼 또 훨씬 더 쉽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생각하면 그러니까 코치 같은 사람이 있는
6: 그렇죠.
13: 거예요. 그러니까
6: 예, 예,
13: 같이
6: 그렇죠.
13: 도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6: 네네.
13: 그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6: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유사히 뭐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특히 여성분들
13: 네.
6: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 사고가 나면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3: 꼭 해야 되는 게요. 꼭 뭐 사고 나면은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좋아요.
6: 아, 상대방 거.
13: 네, 상대방이랑 예. 우리 차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6: 예.
13: 그리고
6: 예.
13: 만약 거의 다 자동차 사고는 뭐 똑바로 가다가 뒤에서 박는 케이스가 많고 뭐 그런 게 한 뭐 80% 75%
6: 네네,
13: 되는데요.
6: 네네.
13: 어쩔 때는 뭐 왼쪽으로 left turn 하다가 차 사고 날 수 있고 right turn 차 사고 날 수
6: 그렇죠.
13: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6: 아, 그렇군요.
13: 예. 그리고 만약 대시캠이 있으면 그 대시캠이 꼭 그거를
6: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게
13: 네.
6: 굉장히 그 좋은 증거로
13: 네, 그거를 꼭 세이브를 해놔셔야 되고
6: 예.
13: 물론 뭐 일렉트릭 카,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있으니까는 그걸 꼭 세이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6: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13: 네.
6: 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 보험,
13: 네.
6: 특히 UM 커버리지
13: 네네.
6: 높게 책정하는 거,
13: 예.
6: 또 블랙박스 이런 건 제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13: 네네.
6: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13: 예.
6: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사진 많이 찍어놓고 그다음에 네. 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13: 그리고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어놓고 다른 사람의 뭐 인포메이션 받아야죠.
6: 아 그렇죠.
13: 뭐 라이센스 아니면 뭐 인슈런스 뭐
6: 예,
13: 그런
6: 등록증
13: 거를
6: 네, 뭐 등록 이런 것도
13: 그리고 얘기가 하게 되면은 뭐 어, 내가 죄송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6: 아 예.
13: 원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6: 아, 원래가
13: 뭐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 인정을 한 거거든요.
6: 아,
13: 이거
6: 그렇죠.
13: 내 이 네. 사건이 내 잘못이라고.
6: 네,
13: 그러니까
6: 네,
13: 그런
6: 네.
13: 얘기를 안 하고 안 하시고 그냥 괜찮냐, Are you okay? 뭐 그렇게는 괜찮습니다.
6: 아 그렇구나. 네. 자, 뭐 사실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그러면 일단 사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13: 네네.
6: 어 우리 교통사고 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3: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는 거의 보통 사고 나면은 컨틴지시 베이스라고
6: 네.
13: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는 거예요.
6: 아, 그러니까 저는 비용을 일단 내지 않고
13: 네.
6: 나중에 제 보상비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계약 조건대로
13: 네네.
6: 변호사님과 저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13: 네네.
6: 아, 그러니까 뭐 비용 부담은 걱정
13: 비용
6: 안 해도
13: 부담은 없습니다.
6: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전화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주저 말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큰 정보를 얻었는데 일단 UM을 좀 넉넉하게 들어놓아라. 그 다음에 대시킴 같은 거 준비하고 상대방 인포메이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실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려는 대로 제가 스텝대로 가면 충분하게 보상도 받고 불편하지 않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13: 네네. 예.
6: 자, 이번엔 다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뭐 특히나 새 차 같은 경우에 산대거나 리스를 했을 때
13: 네.
6: 안타깝게도 자꾸 고장이 나고
13: 네.
6: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13: 네.
6: 새 차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꾸 나고 시간을 없애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13: 네네.
6: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13: 그러니까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새 차가 갑자기 네. 고장을 많이 나서 딜러십을 많이 가잖아요.
6: 네네.
13: 근데 생각보다 와 딜러십에 벌써 뭐 6개월 됐는데 몇 번 갔다. 1년 됐는데 몇 번 갔다. 그러면은 거의 차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나면은 레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만약 차를 새 차를 샀는데 뭐 한 번 갔다. 그러면은 뭐 많이 간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가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지만은 몇 번 가게 됐든지 아니면은 뭐 큰 문제든지 아니면은 딜리십에 갔는데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은 그러면은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법은요. 레몬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네 번, 1년 반 아니면은 18,000 마일 전에
6: 네.
13: 아니면은 safety related. safety related 큰 문제를 두 번 아니면은
6: 네.
13: 똑같 아니면은 자동차가 30일 동안 딜러십에서 고치고 있잖아요.
6: 네, 네.
13: 1년 반 18,000 마일
6: 네,
13: 전에
6: 네, 네.
13: 그러면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6: 아, 그렇군요.
13: 네.
6: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보통 세차 하면은 뭐 고장이 안 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부분이 됐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딜러를 찾고 가야 되고 또
13: 네.
6: 딜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13: 네.
6: 아무리 렌트해준다고 그래도
13: 네.
6: 제 차보다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잖아요.
13: 네. 네, 불편하죠.
6: 그러는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13: 네네.
6: 그런
13: 예.
6: 얘기죠.
13: 네네.
6: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 같이 그 딜러에서도 또 차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자꾸 미니마이즈 덜 주려고 그러겠네요.
13: 그럼요. 어쨌든 뭐 자동차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딜러십에 가면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라블 못 찾겠다. 그러면 계속 가가지고 그것도 좀 싸워야 되고요. 그것도 계속 딜러십에 그것도 부지런하게 딜러십에 갖고 가야 돼요.
6: 아 그렇군요.
13: 예.
6: 그렇구나.
13: 예.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받냐면은 뭐 리스를 했으면은 자동차 페이먼트 한 거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다운 페이먼트 아니면 드라이브 오프랑 먼틀리 페이먼트 한 달에 낸 거를 거의 다 받고 만약 뭐를 뺄 수가 있냐면 그 마일리지 덕신이라고요.
6: 예, 예.
13: 언제 문제가 시작한지가 중요해요.
6: 아, 예.
13: 만약 차를 리스를 하자마자 시작했으면은 거의 다 받는데 뭐 1년 후에서 시작하면은 그 1년 탄 거를 거기서 뺄 수가 있어요.
6: 아, 그렇군요.
13: 예, 그래서 그게
6: 네.
13: 마일리지가 1년 탔는데 뭐 만 마일 있으면은
6: 네,
13: 그 자동차에서 뭐 1분의 10분의 1은 탔다고 10%는 탔다고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있습니다.
6: 아, 그렇군요.
13: 네네.
6: 자, 이것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딜러 갔을 때 고친 내용이라든가
13: 네.
6: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수증이 분명히 있잖아요.
13: 분명히 있죠.
6: 그런 걸 잘 제가 네. 정리를 해놔야 네. 되겠네요.
13: 그게 repair order라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6: 내가 증거가 되니까 네. 그래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계산이 네. 되니까.
13: 그게 또 왜냐하면 미습 문제가 있었고 며칠 있었고 몇 마일을 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6: 예,
13: 그러니까는 네. 그거를 네 번 갔으면 그거 꼭 네 개를 갖고 있으면 제일 편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고요.
6: 예.
13: 특도 특별히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은 이 법은 레몬법이 인정이 되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줘요.
6: 아, 예. 예.
13: 그리고 만약 어떨 때는 그쪽에서 이거는 자동차를 못 갖고 가겠지만은 뭐 보상을 준다. 그렇게 그렇게 보상을 받을 때는 또 우리가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고요.
6: 아.
13: 이거 끝날 때도 여기다 받는 겁니다.
6: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혹이라도 새 차나 리스를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좀 잘 챙기셔서 주점하시고 213-351-3513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이고요. 자,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어 가능하고 이 레몬법 케이스도 역시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제조사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비용을 안 내는 걸로
13: 네네.
6: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3: 네네.
6: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또 한인축제에 대한 이야기 또 교통사고 상해 또 레몬법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한 말씀 주신다면
13: 네. 네. 다음 주는 좀 바쁘니까는요. 하여튼간 꼭 우리 축제 재단 축제에 오셔서
6: 네.
13: 재밌는 Korean celebration을
6: 네.
13: 하면 좋겠고요.
6: 네.
13: 목요일서부터 일요일 날 밤까지 하고 일요일에는요 JK 타이거이랑 윤미래랑
6: 아,
13: 오고
6: 예, 예.
13: 금요일 날 8시에는 진우 씨안이 와요.
6: 아, 금요일 날 8시요?
13: 네.
6: 아,
13: 8시
6: 예.
13: 9시에. 그러니까 예, 그때는 예. 좀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는 일찍 보고 싶으면 일찍 오시고요.
6: 아, 예.
13: 우리는 무료고 그거는 축제 장터고요. 그리고 만약 자동차 문제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시면은요,
6: 네.
13: 우리를 꼭 생각하시고 전화를 걸시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6: 네,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드릴게요. 213-351-3513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6: 네.
1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5: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0: 놓치지 마세요.
21: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22: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3: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22: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3: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22: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3: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H님, 윤미래가 그 추근기 윤미래가 아니고 그 랩 잘하는 윤미래입니다. JK 그 랩하는 사람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래퍼가 온다는 얘기니까 윤미래라고 그 시간이 흐른 뒤 하루하루라는 그런 랩하는 그런 가수이니까 안타깝게도 그 추근기 윤미래 씨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일요일 날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진우션이라는 힙합 그룹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통계님 출근하시는 중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함께 하시죠. 귓방망이의 귓방망이가 제목이네요. 보니까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덕분에 팍팍 기운나는 에너지가 듬뿍 나오는 그런 노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시고 감기 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살아보니 이런 게 행복이었다라는, 물론 뭐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지금도 돈이 있어야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아프지 않은 하루가 있고, 또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참 큰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도 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별 볼 일 없이 하루가 지났네. 자, 이 별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참 좋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오늘 하루가 덜 힘들고 하늘을 올려보면 햇살이 좀 맑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찌님 18번입니다. 누구 없소?

0: 아, 이거 우리 모찌님 덕분에 또 어깨를 신명나게 흔들었습니다. 자, 이 누구 없어? 여러분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노래방 가면요, 노래 계실 분들 중에서 내가 노래 좀 한다라는 분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신명나게 부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 한번 레퍼토리로 선정해 두셨다가 뭐 내가 굳이 막 잘하든 못하든 크게 개념치 마시고 적당하게 몸을 흔들면서 불 수 있는 노래 중에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노래를. 예, 그냥 흥에 맞춰서 가서 이 나오는 음악 리듬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업시키고 아주 신명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 먼저 하십시오, 모찌님.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이런 노래 정도 한 곡 정도 여러분들을 특히 여성분들이 레퍼토리로 갖고 계신다면은 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떤 장소가 됐건 분위기 업시키는 데는 아주 좋고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탈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레이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2: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1: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2: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1: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8: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8: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7: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8: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7: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8: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7: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로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거 9월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H님의 추천곡이죠. 9월이 오는 소리 패트김의 음성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
14: 워싱턴.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북베리 마칩니다. 한국 금요일날 추석인데 추석 준비 잘 돼가고 계시나요? 네. 자, 비비아님, 아이고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요. 새로운 놈들이 많아서 반갑다 그러시네요. 안꼬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따뜻한 목소리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들 나르시고 모찌님, 예, 감사합니다. 비비아님, 네, 서로들 인사 나누시고 아주 포근한, 아, 예, 서로 이렇게 추천곡, 아, 이렇게 해서 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흐름 끊기기 전에 그 당시 추억으로 잠깐 더 머무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바로 이 노래입니다.
1: 'It's a hard day.'
0: It's a hard. 이 노래입니다.

네, 아이고 예, 우리 보니 타일러의 음성으로 It's a hard가 아니고 It's a heart attack입니다. 아 예, 심장마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심장이 덜컹한다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아주 아, 그러다 보니까 It's a hard 그러니까 우리 비비안님 비비빅이 맛있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조스바 좋아합니다. 입술이 입 안에 혓바닥이 아주 초록색으로 저 보라색으로 변하는 조스바 그리고 스크루바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하드라고 해서 저 또래 친구들이 하드통을 메고 이렇게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하드를 먹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그 당시에 그 이렇게 그 브라보콘

이라고 그러죠. 그게 획기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이스크림 그 회사 중에 포머스트라고 아이스크림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색깔 나는 네모난 그 큰 통 안에 그거를 막 퍼먹고 그때는 뭐 라빈슨 베스킨 라빈슨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 브라보콘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다가 가장 저한테 충격을 준 것은 아이차였습니다. 아이차. 아이차 나올 때 야 그거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빙수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아 누가 봐 고소하니 좋죠. 껍데기에 초콜릿 있고 안에 있고 아이스크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아이스크림들이 많았었죠. 아마 여름에 특히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아, 여기 미국에서는요 아, 주로 이제 하겐다즈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글쎄요 저희 그 한국의 추억으로는 뭐 근데 미국 아이스크림이 좀 더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하드 종류들이 요새는 뭐 글쎄요 제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또 아이스크림 얘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는 딱 아 누가 봐 하나 먹으면 딱 좋겠는데요. 네, 자 우리 피러님 함께하고 계시죠? 아이고 고단한 남자의 인생입니다. 나훈아입니다.

네,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죠. 퇴근하고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되고. 예, 처음 들어보셨는데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가장 그 남자의 진짜 인생을 표현하고 퇴근하고 지쳐서 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혹시 지금 그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남자분들 중에 아마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고 아울러서 특히나 남자분들에게 지금 현존하시는 아내분들한테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밥은 자동이 아니었다는 거, 잔소리가 좀 그리워지고 또 약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자, 진짜 고마움이라는 게 꼭 떠난 뒤에 알게 되고 생일날 케이크 대신에 라면 먹는다는 거, 그리고 같이 가자 하는 말이 제일 그립고 아내 사진 앞에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후회도 좋지만 계신 분들은 저도 뭐 어머니를 떠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했지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또 곁에 있는 분들 그죠? 말 대신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있을 때 잘하십시오, 다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네, 아이고 들으셨죠? 있을 때 잘해야 여한이 들남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남자분들에게 오늘 그 들어가실 때 뭐 장미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투구 하나 해가지고 뭐 어떤 음식이든 관계 없습니다. 아, 뭐 피자가 됐건 치킨이 됐건 아니면 뭐 회 한 접시가 됐건 뭐든지 사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그냥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서로 간에 어떤 새로운 정이 솟는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안꼬님, 꽃사 들고 가면 아내들이 먹을 거나 사오지 그랬냐고 쿠사리 준다 하는데 저는 꽃이 좋아요. 네, 비비아님, 아내들이 참 우리 안꼬님처럼 해야 되는데 뭘 사오면 활짝 웃어주고 허가 한번 해주지 쿠사리 주면 안 된다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들이 꽃이던 뭐건 사가지고 갔는데 아내들이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반대로 뭐하러 이런 걸 사오냐고, 그 순간 그 선물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이라도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 뭘 사들고 오시면 아이고 고마워요, 애썼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고 같이 써주는 그런 여유를 조금 부려야 또 다음 선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승기의 삭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이승기의 삭제 안고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참 똑같은 음악인데 8월 달에 듣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9월 들어서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저 그 가을 냄새가 짙게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가을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 가수 현미 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오전에도 잠깐 얼굴 보고 왔는데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수다 떨다 왔습니다. 이제 그 가수들이 보통 자기 애창곡들이 있어요. 노래방이나 다른 사석 자리에 가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촌 노사연 씨는 가수 왁스의 노래를 좋아해서 화장을 고치고를 부르곤 합니다. 자, 가수 현미 씨는 사석에 가는 경우에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시다가 음반에 낸 노래가 있어서 우연의 일치인지 최백호 씨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 이 가을 노래인데 가수 현미 씨가 이 노래를 즐겨 부르셔서 이 노래를 음반을 낸 적이 있는데 반면에 또 최백호 씨는 가수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을 제가 들은 다른 가수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 중에서는 가장 멋있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꿔부르기가 됐네요. 두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미 씨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떻게 해석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수 현미 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비비안님, 테스 형이 참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 정동이란 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안꼬님, 현미님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으신 게 다른 가수들과 다른 것 같다고. 바닷속 깊은 것 같이 닿을 만한 울림이 있다고. 아이고, 독보적인 목소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듯 또 바꿔 부르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최복호 씨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은 어떨 건지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고 싶은 얼굴을 부른 사람들 중에 가장 저는 색깔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최백호 씨가 불러준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한 분 한 분 신청곡도 제 선곡도 좋다고 그러시네요. 이 시간 오후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두 분의 목소리, 힐링의 목소리, H님. 예, 아, 안꼬님, 최백호님의 호소력 짙은 곡 해석이 다른 것 같다고. 예, 이렇게 두 곡을 좀 가을 분위기 단풍 색깔이 나는 노래들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가을맞이 특별한 쇼핑 찬스. 김수전기 화장품 코너에서 $50 이상 구입하시면 공짜 선물에 김수전기 상품권까지 더블 보너스.
2: 우휘 에이지 리커버리 크림 스페셜 기획 세트 140불을 구매하시면 6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175불 상당의 에이지 리커버리 스페셜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총 110불 상당 보너스와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2: 여성 남성 속옷 특별 세일.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가격에 따라 김수전기 상품권 증정.
1: 풍성한 가을 쇼핑도 김수전기에서. 선물까지 두 배로 챙기세요.
2: H마트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3: 바삭하고 고소한 K타운 해물파전, 녹두전, 오징어 김치전, 부추전까지 다양하게.
2: 뜨끈한 CJ 미역국밥과 순두부국밥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3: 쫄깃한 사누키 우동에 불맛 가득 K타운 직화 닭다리꼬치와 돼지꼬치까지.
2: 입맛 따라 골라먹는 즐거움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입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가을 쇼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세일 드디어 시작.
9: LA 한인타운 대표 쇼핑 메카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아기옷, 속옷부터
9: 신발, 가방, 액세서리, 금은방, 쿠쿠, 첨가물, 건강식품, 수선까지
8: 필요한 모든 물건을 한자리에서 가격은 확 내려가고
9: 쇼핑의 즐거움은 확 올라갑니다.
8: 단,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9: 웨스턴 에비뉴와 구가, 웨스턴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
8: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 쇼핑 지금 시작하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노래는 역시 따끈따끈한 신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막걸리 한 잔을 비롯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시죠? 영탁씨. 영탁씨가 또 모처럼만의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 노래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꺾어. 뭘 꺾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0: 그러니까.
1: 네, 어유 마치 BTS 같은 분위기로 노래를 만들었네요. 영탁 씨 정말 재주가 다양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인 것 같아요. 이번엔 트로트가 아닌,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기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권님 먼저 가신다고요? 예,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 네, 어느덧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 여러분 힘드실 텐데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또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4: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미국 또 한국에서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자, 시니어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 7년 반 동안이나 추적을 해봤더니 현재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보다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치매에 이를 가능성이 약 4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개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산책,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교류 등이 이런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를 키우면은요, 요양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좀 더 건강한 생활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무엇보다도 개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연구진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산책입니다. 개 산책은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에 해당하는데요. 또 산책길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말을 섞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혼자 산책할 때 굳이 말을 걸 이유도 또 약간 생뚱맞기도 합니다만 같은 견주 입장에서 개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개에 대한 관심이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CBS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지나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살라자 의원은 지난 7월 이민당국에 구금된 약 5만 명 가운데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자와 미국에서 일하며 생활해온 불법 체류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이민 문제의 전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쌓아온 관계를 허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살라자 의원은 지난 17일 공개한 선거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일부 이민 단속은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했는데 현직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 광고로 트럼프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살라자 의원이 국경 문제에서 자신만큼 강경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자신 없이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라자 의원은 자신을 자랑스러운 공화당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자를 광범위하게 추방하는 행정부의 방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도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실제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의 베치 클라인 기자와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기자,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 기자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며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출입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방해에도 미국 정부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MS나우도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금지 조치를 보도 내용과 직접 연계한 만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에도 CNN 기자진 아코스타의 출입을 금지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조치를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에도 AP통신통신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를 금지했고 현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이 막힌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MS나우 기자는 이번 조치가 언론을 국가가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묻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에 추진 중인 개선문을 군사시설과 결합한 형태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의 요청과 국가안보상 목적에 따라 개선문을 최첨단 군사시설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선문 꼭대기와 광장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드론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격수용 탄약도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50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워싱턴 DC만 개선문이 없다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개선문이 들어설 것이라고